올린 겁니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29개 전체 하천과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 중입니다. 한강과 한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과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5시 40분 포천대교 지점에 이어 아침 6시 20분 고양시 원당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서부대교와 경기 동두천 송천교를 포함해 한강과 한탄강 유역 4개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로 서울 시내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 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 사이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과 금포로 행주일교 하부도로도 양방향, 가람길 군자교에서 성동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높아졌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7일 연속 이란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7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뒤 사흘 동안 4척을 우회시키고 한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7일째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밤중에 유조선 2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의 첩보기관들에 속아 기뢰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2척이 폭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인명피해 여부나 선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됐다며 미국의 침략 행위가 끝나지 않는 한 이 지역을 통한 원유나 가스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주최 측은 현지 시간 오는 19일에 열리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결승전을 앞두고 공기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승전 개최지인 미국 뉴욕과 뉴저지 일대는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질 악화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은 지붕이 없는 개방형 경기장으로 현재까지 일정 변경은 없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 동부 지역으로 유입돼 대기오염이 심해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추가로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가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오염된 공기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 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캐나다가 현재 지불하는 관세에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충남과 충청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인공지능 AI

0: 서비스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죠. 학생들 뭐 숙제도 AI로 대부분 한다고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정말들 많이들 활용하실 텐데요. 이 과연 인공지능 AI가 우리 삶에 플러스만 될까요? 혹시 나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없을까요?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볼 책은요.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인 경희대 이경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 네, 안녕하세요.
0: 플러스예요.
1: 네.
0: 근데 이게 뭔가 AI와 경제가 결합된다라는 플러스 이코노미가 아니라 AI가 이코노미를 뭔가 플러스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1: 네, 사실 그 영어로는 약간 이게 콩글리시래요. 예. 그래서 AI 플러스 이코노미 하면 딱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어차피 한국에 나올 책이기 때문에 그 AI 하면 너무 뭐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뭔가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쓴 겁니다. 사실 쓰려고 한 책은 아니었는데 사회 분위기가 너무 AI의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0: 그러니까 다들 마이너스 이코노미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도 당장 나는 당장 내 일자리는 특히 요즘에 자녀들 취업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교수님은 AI 때문에 일자리를 그 잃지 않을까 혹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이 이제 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오히려 김이 샜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들어서는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은 다 AI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뭐 블룸버그, 뉴욕 타임스 모두 특히 미국에서는 잡포칼립스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잡과 아포칼립스의 어떤 신조어인데 잡포칼립스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작년부터 이 책을 썼는데 올해는 사실 사회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제 책과 지금 미국 언론 또 뭐 한국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이제 올해 보도하는 것은 AI가 일자리 안 없었는데 그다음에 또 AI를 빙자해서 어떤 해고했던 사람도 다시 또 채용한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2026년은 AI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일단 사람들이 AI라는 걸 이제 마주치게 되면 두려움부터 갖게 되잖아요. 없던 것이니까. 이것도 먼저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1: 제 책이 사실은 그래서 과거를 쳐다본 거죠. 예전에 어땠을까. 카메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진을 찍히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맞아요. 생각했고요. 심지어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 카메라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눈알을 빼간다라는 소문도 날 정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AI라는 기술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럴 리가 없다. 또 사실 제 경험이 1991년에 제가 대우조선에 AI 스케줄링 시스템을 개발하러 출장을 많이 갔거든요.
0: 91년도에요?
1: 네, 35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거기 대우조선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인공지능 하는 애래 우리 일자리 뺏으러 왔어. 그랬습니다. 근데 저랑 일하고 그 오프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제도.
0: 네.
1: 회도 많고 점심 저녁 일하면서 또 술도 마시고 이게 막 같이 AI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 이런 걸 AI라고 불러? 별거 아니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네. 그래서 사실 AI라는 말은 접하기 전에는 무섭고 두렵지만 접하고 나면 이것이 자기의 어떤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고마운 거라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AI, 로봇 하면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두려워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기가 뭔지 잘 몰랐을 때 영혼을 빼앗긴다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이후에 원리를 알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이제 AI도 그 어딘가에 넘어가는 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1장부터 5장은 그러니까 1장은 그림의 자동화. 그러니까 원래는 화가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나오면서 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이 나왔고 근데 기술이 또 정작 나오면 거기서 또 두려움과 오해와 또 오용

0: 오남용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어떤 제도가 다시 정립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책을 썼다는 게 AI는 하나의 그동안 인류 역사에 나온 하나의 기술이고 자동화 기술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오버하죠. 이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다 뭐 뒤집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더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1장부터 5장은 그런 과거에 관련된 역사, 그다음에 각각의 과거가 어떻게 현재로 왔고 그것이 어떻게 미래로 가는가 이런 걸 좀 써보려고 애를 썼죠.
1: 또 요즘에 AI로 그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텍스트 문답 중심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음악도 작곡하고 이미지 만드는 건 너무나 쉽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요즘에는 뭐 그런 영화제도 생겼더라고요. AI 영화제. 네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또 어떤 신산업,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 또 펼쳐질까요?
0: 이미 지금 사실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왔죠. 예를 들면 쇼러너라는 회사가 생겼는데요. 네. 여기는 내가 그냥 몇 마디만 하면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그냥 퍼블리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다시 리메이크가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말로써 만든 애니메이션에 또 다른 시청자가 그것을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계속 그걸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만든 처음에 컨텐츠가 있는데 내가 B가 A를 리메이크하면 이걸로 만약 돈을 벌게 되면 A와 B가 같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도 그런 기능이 없고 넷플릭스에도 그런 기능이 없고 방송사에도 아직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AI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유튜브 넷플릭스도 대단한 걸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동적인 시청자에 머물러 있었는데 요즘 생성 AI로 인해서 이제 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좋은 영상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다시 리메이크하고 그것을 하이라이트하고 다시 뒤틀어 보는데 그것이 그 전에 것들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면 나도 그걸로 돈을 벌고 그것을 만든 원저작도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이 뭐 쇼러너라든가 드림 플레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은 광고라면 광고주가 우리 KBS 광고를 주려고 해도 굉장히 광고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몰랐다는 거죠.
1: 네.
0: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도 어쩌면 KBS의 고객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1: 그래요.
0: 왜냐하면 내가 쉽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으니까 광고 제작비가 줄어들죠. 그다음에 KBS 입장에서는 어떤 광고 재고가 어디에 좀 남아있는지를 알면 어떤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해가지고 광고주와 방송사가 굉장히 쉽게 만나고 비용을 줄이고 거래비용과 제작비용을 줄이면서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의 광고 시장이 나오게 되면 사실 방송사도 이익이 되고 광고주들도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AI 플러스 이코노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넓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고 좁게는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네네. 이 AI로 훨씬 더 제작비나 이런 게 또 절감이 되니까요. 요즘 보면은 뭐 TV 광고들도 대부분 AI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하단 한 구석에는 네.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문구가 박혀 있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당장 또 걱정을 하는 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자리인데 그래서 과거 사례도 책에 많이 담아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잖아요. 당시 뭐 마부 일자리 많이 있는다. 막 시위도 그때 많았다고 하고요.
0: 네. 생각해 보시죠. 일단 제가 아까 이 책의 서술 구조가 처음에 고통이 있었는데요.
1: 네.
0: 마차가 많았을 때 고통이 뭐였을까요? 말이 하루에 10km 정도를 화장실에 간대요. 그러면
1: 그 변해.
0: 몇만 마리가 맨하탄마도 있었는데
1: 예.
0: 하루에 수천 톤이 이제 거리에 분뇨가 쏟아졌던 거죠.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부를 할 때와 운전수를 할 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1: 글쎄요. 둘 다 힘들 것 같기는 한데.
0: 근데 말은 막 말 먹이도 줘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뭐 화장실도 가게 해줘야 되고 말이 또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자동차는 도망가는 일은 없거든요. 적어도. 그다음에 뭐 배고프다는 거는 결국 기름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YMCA가
1: 예.
0: 대규모로 마부들을 전환시켰습니다. 그 운전수를
1: 마부들을 운전수로
0: 전환시켰죠. 그리고 스튜드 베이커라는 마차를 만들던 회사는 네. 자동차 회사로 변신했어요.
1: 아.
0: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 엔진.
0: 네, 왜냐면 평생을 마차를 봤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어느 날 말이 없는 자동차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거죠. 말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배운 건데요. 평생 말도 자기처럼 빨리 달리는 건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나오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초기 자동차들은 그 앞에다 말머리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1: 말처럼 보이게요?
0: 네. 그래서 말들이 놀라지 말라고요. 아시다시피 영국에 적기조례라는 게 있었죠.
1: 네.
0: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미 나왔는데 말들이 너무 놀라니까 사람이 한 몇십 미터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보다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그 자동차가 더 빨리 가면 안 되는.
0: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걸으면 시속 4km고 좀 빨리 걸으면 5km, 6km인데 네. 결국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 자동차는 사람 걷는 속도보다 빠를 수 없게 했던 거죠. 결국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결국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헨리포드가 나와서 3개월 월급만 모으면 살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발표하죠. 그러면서 미국의 그 중산층의 삶이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자동차가 없을 때는 직장 옆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운타운이죠.
1: 그쵸.
0: 그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모여 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그 주거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이제 회사와 먼 교외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 회사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도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로자들 입장에서 어떤 임금 협상력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오히려 자동차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변화됐다는 거죠. 사실 자동차가 만든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은 정말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그 당시에 마부와 마차만 가지고 그 자동차 산업을 만약 두려워했다면 오늘날의 그러한 큰 어떠한 베니핏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AI가 사실 늘 그런 형태로 작동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당시의 자동차처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서히 변화가 이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일순간의 변화처럼 느껴지는데 그 과정은 또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마부가 운전수로 변화했던 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이제 뭐 자동차의 핸들도 안 닿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럼 일자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0: 독일의 스타트업 VAY라는 데가 있는데요.
1: 네.
0: VAY는 VAY라고 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 회사인데 비즈니스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렌트카인데요.
1: 네.
0: 우리가 렌트카를 잘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죠? 렌트카 오피스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바이라는 앱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냥 부르면 렌트카가 오는데요. 사람이 운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운전해서 와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러스 원격 운전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렌트카를 사용하고 싶었던 사람이 그동안 못했던 것에 블루오션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자율주행과 원격 주행 기술이 결합돼서 렌트카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생길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내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상당히 현실화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여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포드의 T모델 때문에 자기의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아마도 좋은 직업은 자율주행차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이 굉장히 일반화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산업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뭐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우리가 만약 오늘 밤에 나는 이제 차에서 자면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내일 아침에 좋은 아침을 먹일 수 있고 좋은 경관을 제공하는 어떠한 그런 곳이 나의 자율주행차가 다음에 가야 될 곳이겠죠. 우리는 아침을 뭔가 좋은 데서 맞이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아침을 잘 제공하는 수많은 사업이 나올 것이고요. 뭐 병원도 다 바뀌겠죠. 병원도 이제 한 장소에서 그냥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0: 계속 이동하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어떤 이 사람들의 치료나 어떠한 예방 목적의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것이 어레인지 돼서 딱 도킹하겠죠. 병원과 의사가 있는 병원 차와 어떤 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차가 도킹하는 형태가 그 장소가 병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요즘 병원도 어떻습니까? 내가 병원을 갈 일이 되게 많아도 못 가죠. 어떤 일적인 것이나 여러
1: 시간도
0: 가지
1: 그렇고,
0: 때문에.
1: 예.
0: 하지만 이제는 병원이 만약 오게 된다면 이제 의사분들이 그냥 환자를 찾아오게 되는 구조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자율주행이란 하나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운전사가 없어진다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운전석은 단한 자리지만 그 자율주행차를 또 만들어가는 그 산업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산업도 많다라는 거고요.
0: 너무 잘 정리해 주시네요.
1: 그 외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자동차 그 대시보드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죠. 점점 커지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 홀로라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주의 집중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5월에 실리콘밸리 가서 테슬라 모델 Y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1: 아, 막뭐 핸들 잡으라고 막 이렇게 띵띵거리질 않아요, 이제.
0: 네네, 이제는. 그래서 그걸 테슬라가 슬쩍 이제 없앤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전방 주시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게 한 이제 2, 3년 지나면 또 규제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그건 이제 또뭐 미국의 상황이니까 뭐 각국마다 또 이거는 또 진전은 속도가 또 다를 겁니다. 그러게요. 이 자율주행차에서도 우리가 일자리를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고요. 각종 또 서비스업도 굉장히 또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운전 쪽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렌트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자율주행차를 또 이용을 해서 차를 빌려주는 업체들도 탄생을 할수 있을 테고요. 관제도 마찬가지고요.
0: 렌트카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1: 예.
0: 지금 렌트카는 렌트카 사무소에 어떤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차를 가지러 가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바이 같은 서비스가 되면은
1: 차가 오네.
0: 렌트를 자율주행으로 해줘야 되는 그 원격 그 인력들이 많아지죠. 그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집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렌트카의 활용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로봇이 많아진다고 걱정을 하는데 청소를 우리가 하고 싶나요? 청소 로봇은 실내든 우리 옥외 환경이든 필요할 것이고요. 하지만 청소 로봇을 또 관리하는 직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새벽이나 밤늦게 이렇게 심야에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 보면 참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구나
1: 네, 그럼요.
0: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되게 쉬워 보이진 않는
1: 아,
0: 일이에요.
1: 그럼요. 예.
0: 그러면 아마 그러한 로봇을 계속 현재는 보면 운전하는 분이 있고요. 그걸 이렇게 막 쓰레기를 그 덤프트럭에 태우는 두분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1: 네.
0: 3인 1조로 일을 한다면 만약 로봇이 하나 생기면 한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분이 일자리를 잃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은행에서 ATM이 되면서 금전 출납기가 생기니까 이제 은행원들은 많이 없어지겠다 했는데 은행의 운영 비용이 줄어드니까 지점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더 늘어났고요. 비행기에 원래 파일럿 조종사가 4명씩 탔는데요. 요즘 2명이 타죠.
1: 네.
0: 사실 한 명이 타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혹시 뭐 건강에
1: 그렇죠.
0: 문제가 있을까봐 지금은 여전히 2명이 타는데요. 4명에서 2명이 타는 순간에 이제 파일럿들은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항공사들은 운행 스케줄을 더 늘렸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운영하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청소도 우리가 청소에 만족하느냐?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청소에 더 많은 로봇들이 투입되면 지금 힘들게 일하던 분들은 그 청소의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그 로봇을 관리하거나 원격에서 로봇을 또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인간이 점점 편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자리는 또 늘어날 수 있다.
0: 네네.
1: 직접 몸으로 하던 사람이 이제 관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측면으로요. 음악이나 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이제 AI가 작곡 다 해주는 시대이기도 하고 사실 책도 AI를 활용해서 또 빠르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음악과 인간의 책이.
0: 그렇게 저는 보고

0: 보시면 한국의 프로 음악가들이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법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추어로서 제가 AI로 음악 만들어봤거든요.
1: 네.
0: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저만 좋아해요.
1: 그것도 어느 정도 음악을 할 줄 아는 네. 사람이 해야.
0: 네. 그래서 프로가 AI를 쓰면 프로가 나오는데 아마추어가 AI를 쓰면 아마추어가 나오는 거죠.
1: 어허.
0: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황석영 작가가 AI로 글, 뭐 책을 냈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런 시도를 한 거죠. 프로 작가가 AI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글은 결코 그렇게 낮은 글이 아닐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 책에도 소개했지만 사실은 뭐 멕시코의 디에고 리베라라든가
1: 네.
0: 아니면 뭐 미국의 마크 로스코 그다음에 앤디 워홀 한국의 이현세
1: 네.
0: 만화가 이런 예술가들도 다 누가 했습니까 사실은. 한국의 조영남 씨도 마찬가지죠. 밑에 문화생들이나 팬들이나 대작 작가가 했고 기획은 조영남, 이현세, 마크 로스코, 디에고 리베라, 앤디 워홀이 한 겁니다. 그 작품에는 우리가 앤디 워홀만 써 있죠.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작품의 퀄리티를 책임지는 예술가가 밑에 문화생을 써서 작업을 했어도 그 작업은 그 예술가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인간이 어떤 AI를 써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책임을 지는 그 프로 예술가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기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영화 촬영 현장 하나하나를 직접 다 막 찍고 감독하고 하지 않아도
0: 네.
1: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술도 마찬가지고 음악, 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퀄리티를 이제 좌우하는 거고요.
0: 네.
1: 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본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 네. 재주 부리는 곰이 AI로만 바뀌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곰이 아니라 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1: 참?
0: 네, 참은 뭐냐면 제가 2019년에 장정일 작가가 사실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가가 장정일 작가님인데 눈 속의 구조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시집인데요.
1: 네. 네.
0: 거기 참이라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시베리아에 갔는데 밤늦게 길을 걷다 보면 막 눈보라가 치고요.
1: 네.
0: 캄캄해져가지고 이제 길을 잃습니다.
1: 네.
0: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툭 칩니다.
1: 네.
0: 뒤돌아봤더니 곰같이 생긴 동물이 씩 웃고 있어요. 네. 걔가 참이에요.
1: 네.
0: 그럼 우리가 칼을 꺼내서
1: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0: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말씀드려보십시오.
1: 아, 아직 스포하면 안 되나?
0: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칼을 꺼내서 그 웃고 있는 참에 배를 가른대요. 그래서 거기 창자를 우리가 꺼내 먹어요. 배고프니까.
1: 네네네. 네.
0: 그러면서 그 비어있는 배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푹 잔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안 얼어 죽죠. 시베리아에서도.
1: 네.
0: 아침에 깨보면 이제 날이 밝았고 눈은 그쳤고 집으로 가는 길이 보여요.
1: 예.
0: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또 어떻게 살아 돌아왔어?
1: 예.
0: 어 죽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 나한테 친절하게 씩 웃었던 참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왔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는 순간 아 AI가 참이다. 곰은 사실 재주를 부리지만 맹수거든요.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습니다.
1: 그쵸, 그쵸, 그쵸.
0: 우리가 외국 여행 갔을 때 곰 만나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참은 모든 걸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를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 장정일 작가가 창조한 새로운 그 동물. 사실 저는 그 산해경이라는 그 산해경의 그 참이라는 동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정일 작가가 산해경을 읽고 많은 분들한테 여기에 나오는 동물처럼 새로운 동물을 한번 창조해봐라 이런 숙제를 내신대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참이라는 새로운 동물을 창조해냈는데 이 가상의 동물이 저는 AI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앞으로 아마 5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AI를 충분히 써먹고 나서 AI를 쓴 티를 안 내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1: 이야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요즘에 보면 작곡 특히 케이팝 같은 경우에도 작곡가가 한 명인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0: 네.
1: 팀 단위로 서너 네. 명이서 같이 뭉쳐서 어떤 부분 도입부는 누가 후크는 누가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쳐서 좋은 음악을 가장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데 AI로 활용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어떤 라이브 연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1: 그러게 이게 사실은 창작자로서도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제 AI와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이제 좀 보이기도 하네요. 창작자들에게도.

0: 사실 프로들은 이미 다 길을 찾은 거죠. 처음에 그렇지. 카메라가 나올 때도 그 많은 화가들이 카메라 사진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고객한테 물어봐라. 그 당시에 화가들이 초상화를 열심히 그렸을 텐데요. 카메라가 나왔을 때 한번 고객한테 물어본 화가들이 있을 거라고요. 고객님, 제가 이걸 그려드릴까요?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드릴까요? 그럼 사진을 한번 찍었겠죠?
1: 네.
0: 찍었는데, 괜찮아요. 그럼 불편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초기 카메라는 한 35분 정도, 30분 이상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것도 불편했겠지만,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았던 거죠. 그럼 고객한테 물어봤을 때 좋았다고 하면은 전환하는 게 맞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고 뭐 창작자들 이야기도 해봤는데 사실 연구자, 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무리 내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논문을 잘 써도 AI가 그걸 또 이제 뚝딱 해버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0: 지금 일단 뭐 논문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좀 슬픈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거는 그 논문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고 연구를 한 다음에
1: 그 과정이 중요한 건데.
0: 그렇죠. 예를 들면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연구를 해놓고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왈라스라는 사람이 그걸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너 이번에 발표 안 하면 큰일 나. 다 뺏겨. 하다 보니까 발표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연구가 중요한 것이고 논문은 사실은 그 결과일 뿐인데 지금 학계는 이 논문으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논문 수나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그런 슬픈 일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AI가 나오면서 논문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또 한편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수들이나 이런 제3세계 비영어권의 교수들은 그동안에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 영어 표현을 AI가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고 그런 장벽이 이제 내가 글로벌한 어떤 훌륭한 학자가 되는데 장벽을 하나 없앤 그런 셈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리 AI가 쓴다고 하는 것도 AI는 한번 우리 앵커님도 어떠세요? AI한테 아무 말 안 하면 AI가 대답합니까?
1: 내가 좋은 질문을 해야죠.
0: 그러니까 AI는 지금 내가 뭘 얘기를 해야지만 대답하게 설계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AI로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그 AI가 쓴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학자가 어떠한 명령을 내린 결과다. 아까 앤디 워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상세계는 100% 논문을 AI가 쓰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논문이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1: 가치.
0: 정말 가치가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논문이라면 100% AI가 써야 됩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는 논문을 가짜 논문, 의미 없는 논문을 양산하고 그 논문을 또 AI가 심사하는 꼴까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인공지능 학회에서도 너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의 투고가 막 5배, 10배씩 예년에 비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실 이 학자들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논문을 우리가 다 무료로 리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10배가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리뷰하다가 심사하다가 AI를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 기여가 중요하죠.
1: 기여.
0: 그 종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종이에 있는 써있는 글이.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논문의 길이도 더 짧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뭐 리터러치 리뷰를 하고 뭐 형식적인 그런 게 많았는데 아, 너 기여한 게 뭐야?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의학 쪽이 약간 그렇게 돼가거든요. 원래 그랬거든요. 논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돼가 나와서 길게 뭐 수사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1: 괜히 분량 맞추려고 막.
0: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학계도 많이 바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국의 어느 푸단대학인가 하는 교수가 네. 정말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더라고요. 뭐냐면 시험을 이제 어떻게 내느냐. 그냥 시험 문제 내면 친구들이 AI로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AI한테 질문을 해라. 그리고 AI 답변을 했는데 AI의 답변이 틀린 경우만 나한테 제출하라는 거예요.
1: 그걸 어떻게 하려네요?
0: 그러면 학생들한테 두 가지의 도전이 생깁니다. AI도 틀릴 만한 질문을 내가 만들어놔야 된다. 되는 그 도전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내가 AI가 틀릴 만한 문제를 AI한테 냈는데 얘 답변 중에서 정말 틀린 걸 찾아내야 되는 도전이 생겨요.
1: 그것마저도 AI한테 시키지 않을까요?
0: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또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이제 그 산업 현장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교육 현장 이야기도 했고 아까 일자리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핵심은 자동화 또 무인화지 않습니까? 공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사람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조업 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제조업에 가보면요 이미 사람이 별로 일 안 합니다. 예. 근육을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까 오히려 청소차 네. 이런 데가 정말 근육을 쓰는 일이죠.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대충대충 놓으니까 그거 다 부정형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공장은 이미 사람들은 컨트롤하는 업무로 가 있죠. 제가 본 공장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힘들게 자재를 운반하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화이트 칼라 업무가 자동화가 안 되어 있었고 블루 칼라 업무는 상당히 많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왜 그럼 사람들은 일하죠? 거기서 여전히 기계는 반복적인 일만 하고 있고요. 딱 세팅되어 있는 일만 하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기계는 못해요.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 이상한 거 보면 막 어디 문턱에 걸려가지고 계속 돌고 있죠. 네. 지능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지능적인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사람의 일을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체하는 수준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저는 빨리 로봇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이런 경우도 노조는 그렇죠. 한 대도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밀려오는 수레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또 노조는 다시 아니 정부가 밀려오는 수레를 막아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대답하기도 했는데 제가 만약 현대자동차 노조에 계신 분들을 만난다면 제가 대우조선 경험을 얘기해서 네. 처음엔 두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로봇을 한번 같이 대해보면 아틀라스랑 일해보면 야 아틀라스 아직 멀었네 내가 도와줄게 나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틀라스를 도입하면 아틀라스가 할 수 있는 거와 못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내가 하던 일을 아틀라스한테 조금 주게 될 겁니다. 그 나는 그만큼 편해질 거고 그 아틀라스를 관리하는 일로 바뀔 거예요. 근데 만약 아틀라스를 계속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 그러면 이 공장은 그냥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여기는 그냥 AI 네이티브 로봇 네이티브 공장이 나와서 그냥 사람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다크 팩토리가 될 가능성이 있죠.
1: 이미 몇 년 전에 그걸 싱가포르에 선보이기도 했고 사실은 국내에서는 노조의 반발이 있으니까 해외에 있는 공장부터 무인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를 해외에다 또 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될 테고.
0: 근데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로봇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 어차피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1: 우리도 인구 구조상.
0: 네. 일할 사람이 없는 노동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미 충분히 일하신 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한국의 그 우리 산업부에서는 암묵지 사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너무 재밌는 사업이에요. 기아자동차 어떤 장인이 계세요. 명인. 네. 명장이죠. 이분이 이제 정년퇴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해 본 거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기아자동차에 있으면서 생산 현장에서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그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AI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는 거죠.
1: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생 조수 받듯이 네. 근데 내 밑에 조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내 일자리 위협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0: 근데 거기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그 제가 명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명장님 이거 명장님의 노하우 다 AI에 넘기세요. 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넘겼는데 넘기고 얘가 계속 일할 때 일할 만큼 명장님이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수수료.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 그럼 지속가능해지겠네요.
0: 그렇죠. 그게 그 제 책에도 나오지만 그 존 필립 수자라는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행진공 작곡가예요. 이 사람이 기계음악의 폐해라는 논문을 써서 의회에 막 청원까지 합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에는 이 필립스가 유명한 행진곡 작곡가인데 이 사람의 곡을 LP로 구워서 팔면요. 작곡가한테 돈을 10원도 안 줬어요. 저작권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1: 거죠. 옛날에는 좀 약했죠.
0: 그러니까 음악 작곡가들에 대한 저작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립스자는 그걸 반대했던 거죠. 근데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필립스자는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아. 그럼 아까 제 기아자동차의 그 장인이 저는 그분한테 선생님의 그 노하우를 충분히 AI와 기아자동차에 전수하세요. 단 이것이 선생님한테 돈이 돼야 되고 앞으로 선생님은 정년퇴임하셔도 이 AI를 잘 가꾸는 일을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얘를 이 AI를 잘 가꾸는 것이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네.
1: 실제로 그 AI 로봇은 또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한 걸 테니 또 거기에도 이제 지적재산권 또 필요하다는 거.
0: 네, 멀티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기아 자동차의 그 명장님은 자기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제 데이터를 주는 것도 불안하죠. 데이터 한번 주면 우리 개인정보 막 카피하는 것처럼 이 명장님의 데이터를 막 누군가가 무단으로 카피하면은 자기 게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제가 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뭐 연합학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좀 요즘 생각이 바뀐 게 야 연합학습도 하지 말자. 그냥 명장님은 데이터를 끝까지 숨겨 자기 거에. 그리고 그거에 AI 에이전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아 자동차나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이 명장님한테 물어보면 그 대답할 때마다 돈을 받거나 한 달에 얼마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명장님은 뭐 벤츠랑도 계약하고 아우디랑도 계약하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와 계약하는 프리랜서로 하는 거죠. 그게 요즘 얘기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유튜버들이 기분 좋은 게 뭡니까? 잠을 자도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내가 AI 에이전트를 만들면 나는 한국어랑 영어 조금밖에 못하지만 얘는 기본으로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말레이시아 다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AI 에이전트 결국 많은 사람들은 AI 에이전트를 가꾸고 거기에 자기 데이터를 잘 축적해놓고 누구한테도 주지 않는 거죠. 단지 나한테 요청이 있을 때만 물어봐. 네, 그때 내가 대답해줄게. 그럼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더 잘 대답해줄 것이고 내가 계속 이걸로 돈을 벌려면 이 AI 에이전트를 계속 잘 가꿔야 되는 거죠.
1: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나만의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네네.
1: 그 책에서도 지금까지는 비용을 낮추는 효율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간에 맞춰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용과 시간이가 어떤 차이로 보면 될까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값싼 물건도 지금 내가 필요 없으면 안 사게 되죠.
1: 네.
0: 하지만 어떤 적당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지금 내가 필요하면 사게 된다는 그쵸. 거죠. 결국은 AI가 그 부분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조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적시적으로 이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생산할 것이냐. 그다음 매칭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요즘 그 데이팅 AI 에이전트들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우리 남녀 미팅할 때도 누구와 헤어졌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야, 오늘 저녁에 누구 좀 소개시켜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AI 에이전트한테 나의 생활을 계속 얘기해주면 AI 에이전트는 내 스타일을 알죠. 그래서 요즘 데이팅 앱도 남녀의 AI 에이전트가 먼저 만나서 얘네들이 먼저 미팅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화를 해서 서로 주인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만나. 기존의 데이팅 앱은 우리가 스와이핑 방식이라고 해서 사진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호에 따라서 막 계속 하는 거라면 점점 그런 매칭도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1: 자, 이게 간편해진 건지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무인화 자동화 이야기를 할 때 생산 제조 측면에서 봤는데 잘 만들었으면 이제 잘 파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이런 데 있습니다만은 판매 구매 역시 AI가 다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이제 KTX, SRT 예매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좀 한국에 외국인도 많아지고.
1: 예매요.
0: 네. 예매 예약하고 하는 거. 근데 AI한테 잠자기 전에 시키는 거죠. 나 내일 아침 나 10시 전에 부산 출발해야 되는데 아주 표가 다 매진이네. 근데 보통 새벽 2, 3시에 나니까 AI야 내가 토큰값 2,000원만 줄 테니까 2,000원은 토큰을 사용해서 좀 네가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I 에이전트가 KTX와 SRT를 예매하기 시작하면 아마 택시도 잡을 것이고 호텔도 예약하고 음식 배달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원하는 것을 AI 서비스가 충족해 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보겠습니다.
1: 근데 이게 기존에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 무슨 뭐 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창업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프롭테크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 새로 하는 데들. 근데 그런 데들이 나타날 때마다 또 그 같은 시장을 놓고 또 치열하게 또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AI가 진입을 한다. AI 자동으로 뭐 일정 다 짜주는 여행사, AI 부동산 중개 이러면 또 그 남아있던 그 원래 그 직종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이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에 엔카라고 SK에서 네. 중고자동차 매매 그 사이트를 내놓으니까 마장동, 장안동에 계신 딜러들이 여의도 SK 가서 막 그 데모를 했어요. 왜 우리가 하던 일을 왜 대기업이 하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장안동, 마장동 딜러분들이 SK 엔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중고차를 사러 가려면 마장동, 장안동에 가야 돼요. 거기 있는 딜러들도 결국 자기를 찾아오는 그 오프라인 고객만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0: 근데 온라인으로 엔카나 이런 수많은 그런 자동차 중고 매매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 플랫폼을 장악한 분들이 누구냐면 그 딜러분들이에요.
1: 그렇죠. 맵을 올리면서.
0: 그럼 그분들은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요. 사실 조금씩 더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런 플랫폼이 가져가지만 사실 딜러들은 그거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서 꼭 누굴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지금 사실 뭐 여기어때라든가 야놀자 같은 그런 호텔 예약 앱들이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왜? 아까 KTX SRT 예약하는 게 되기 시작하면 AI 에이전트가 그럼 호텔은 그 다음이고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1: 그렇죠.
0: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저희 학문적으로 보면 그걸 이제 탈매개화 가설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시대 똑같아요. 30년 전에 인터넷 시대니까 이제 많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개사는 다 망할 거야. 아까 그 중고자동차 딜러처럼요. 하지만 학자들이 보니까 리미디에이션, 재매개화 된다는 거야. 탈매개화해서 중개장들이 없어질 것 같지만 거기에 새로운 중개상이 오히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플랫폼 시대가 됐는데요. AI 에이전트가 들어오면 플랫폼도 또 위협을 받을 거지만 어쩌면 또 AI 에이전트와 플랫폼이 또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왜 누군가의 AI가 자동차를 팔고 있고 누군가의 AI가 내 차를 이제 사려고 또 구매를 또 알아봐주고 있고 서로가 에이전트끼리 일을 하는데 그 뒤에는 당연히 또 사람이 있어야 될 테고 부가가치가 커지는 방면으로도 가야 될 텐데
0: 지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양 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고요. 여기에는 판매 에이전트가 있고 구매 에이전트가 있고
1: 네.
0: 이 둘이 만나려면 또 복잡하니까 할 수 없이 플랫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지금 중고자동차 판매 플랫폼은 그대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플랫폼이 그동안은 사람 사용자를 상대했는데 이 기존 플랫폼이 AI 에이전트를 상대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바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또 이미 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 있고
0: 네.
1: 약간 인간에게 조금 초점을 맞춰볼까요? 사실 이게 나보다 공부 잘하고 신체 조건 뛰어난 친구들 잘 나가는 거 보면 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AI랑 비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존감 혹은 성취감 이런 건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암산을 너무 잘하던 친구가 어느 날 전자계산기를 봤을 때 자절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절감은 한 일주일 가지 않을걸요.
1: 그래서 이용하면 되니까.
0: 네. 그러면 지금도 신체적으로 이미 올해 4월 19일 날 북경에서 로봇 마라톤 대회에서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 마라톤 로봇이 나왔거든요. 하웨이가 만든 거죠. 자율주행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리모컨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자율주행이 결국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로봇이 나왔는데 우리 인간은 이미 빨리 달리는 건 100m 육상에서나 했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빨리 달리기 경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게 뭐가 우리 인류한테 뭐가 힘든가. 바둑도 지금 우리가 당황했지만 여전히 바둑은 사람들 간에 챔피언을 가리고 있고 AI한테 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 알파고가 다 이겼다고 해서 모든 네. 인간이 바둑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다.
0: 단지 인간의 어떤 자존심은 좀 있었는데 그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컴퓨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 바둑 기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만약 말씀 되게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0, 30년 후에 만약 로봇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갖게 된다면 사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과 로봇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2대2 미팅했는데 나는 로봇 여자친구 데리고 왔고 저기는 사람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1: 야 이거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플 모임 이런 데서.
0: 네. 네. 제가 이 책에도 글 썼습니다. 누가 더 멋진 사람이냐? 사람 여자친구 데리고 온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1: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겠습니다만.
0: 사람은 내일 헤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잘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1: 그쵸.
0: 하지만 로봇은 다 해주는 친구예요.
1: 충전만 해주면
0: 값쌀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람의 가치는 결코 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사람의 가치.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또 월드컵 한창 재미있게 봤습니다만 나중에 어느 날 로봇이 축구를 훨씬 더 잘하는 날이 와서 로봇 월드컵이 크게 또 흥행을 하더라도 인간들의 월드컵은 계속될 테니까요. 이것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로봇 월드컵의 종주국이 사실 한국이에요. 카이스트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로봇 축구 월드컵에 종주국을 막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메시보다 잘 차고 음바페보다 잘 차는 로봇 나온다고 우리가 메시와 음바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1: 그렇죠.
0: 네, 우리가 그 로봇을 잘 만든 인간들한테 오히려 경외감을 표시하게 되겠죠.
1: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복까지도 AI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요?
0: 물론 AI로 통해서 누릴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AI 통해서 못 누리는 행복들이 계속 피어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한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냥 배고프지만 않고 여름에 좀 덥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욕망만 네. 있었다면 지금은 AI가 많은 걸 해주면 또 뭔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인간은 계속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고 그건 사실 제가 그걸 다 생각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책에 담았고 사실은 앞으로 계속 피어오를 그런 욕망들이 존재한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새로운 욕망은 계속해서 피어난다. 뭐 예전에 뭐 검색할 때도 뉴스나 블로그나 뭐 카페 같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조각조각 찾던 것도 이제는 그냥 AI에게 물어봐서 한 방에 다 정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없던 욕망이 또 생겨나고 발현이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사실 AI가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어본 책은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이경정 교수의 신간인데요. 이제 정리하면서 심쿵한 방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네. AI는 인간의 욕망을 증폭시킬 수는 있으나 스스로 욕망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욕망의 주체는 오직 자유를 지닌 인간만이 가능하다. AI는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 앞으로 욕망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한테 그 욕망을 충족시켜달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만약 못하면 그거는 인간의 일이 되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AI가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그거는 그래서 고마운 거고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의 몫이 된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계속 우리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 않다면 우리가 스탑하겠지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1: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AI와 공존할 수 있다.
0: 네네.
1: 역설적이지만 또 우리가 또 이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경희대 이경전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플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강한 비구름대가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강원도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와 인제, 고성과 화천 등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곳은 경기 동쪽 지역과 강원도,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발효 중이고요. 중부지방을 비롯해 전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침수 피해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으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에는 5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전북과 경북 지역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는 20에서 80mm, 제주도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한강과 한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고양시 공릉청 원당교 지점과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5시 40분 포천대교 지점에 이어 아침 6시 20분 고양시 원당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너부대교와 경기 동두천 송천교를 포함해 한강과 한탄강 유역 4개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로 서울 시내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 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사이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과 금포로 행주일교 하부도로도 양방향, 가람길 군자교에서 성동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높아졌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7일 연속 이란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7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이란의 군사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뒤 사흘 동안 4척을 우회시키고 한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한 혐의로 서방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그림자 함대 선박이 오만 해양 보호구역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각 17일 위성사진과 전문가 분석 등을 인용해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 캐롤라인 베젠기호가 오만 연안의 알키블리아 섬 남서쪽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주최 측은 현지 시간 오는 19일에 열리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앞두고 공기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승전 개최지인 미국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질 악화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은 지붕이 없는 개방형 경기장으로 현재까지 일정 변경은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열린 FIFA 행사에서도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FIFA 리셉션 연설에서 나는 8년 동안 대통령을 해야 했는데 그들이 선거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표팀 선수의 레드카드 논란과 관련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파트 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시간 전쯤 가족 싸움이 있는 것 같다, 자다가 깰 정도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해당 아파트로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장 등에서 전선을 훔친 절도범이 시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양주시 공사장 등에서 3차례 걸쳐 전선 340m가량을 잘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이 남성이 탄 버스를 추적해 10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충남과 충청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순간에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과 변화의 방향이 함께 드러납니다. 최근 영국 정치권에 다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권 노동당의 새 대표로 앤디 버넘이 선출된 건데요.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의 뒤를 이어 영국의 새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노동당은 불과 2년 전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그 사이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총리까지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새 총리가 될 앤디 버넘, 영국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또 영국 정치와 경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KBS 뉴스 월드 위클리 핫 이슈로 시작합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예멘 앞 아덴만을 항해하던 선박에 무장 괴한들이 무단으로 올라타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1: 네, 아마 해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의 해사 무역기구가 17일 오전 11시 현지 시각인데요. 예멘 항구 도시인 알

0: 울루칼라에서 120km 떨어진 지점에서 한 선박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올라탔다는 신고가 접수자 밝혔습니다. 영국의 해상보안업체 엠블에 따르면 유조선의 소말리아 해적에 승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배에 무장보안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조선이 보낸 조난신호에 따라서 우리나라 해군함정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엠브레 측에서 언급한 한국군함은 최근 아덴만 해역에 배치된 왕건함 등 청해부대 소속의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수역이 불안해진 가운데 홍해와 아덴만에서는요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예. 18일 현지 시각의 18일 날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서 대형 화재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성명 통해서 미국의 첩보 기관들에 속아서 호르무즈 해협 남부의 기레메슬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했다. 아.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선적이 원활한 선박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 측에서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항로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1: 안 그래도 이제 종전 양해각서 체결하면서 좀 협상이 네. 진행되는가 했더니 다시 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네. 지금 뭐 전면전을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그 미국과 이란 간의 MOU는 사실상 중단이 됐고 그리고 지금 양측 간의 교전이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 측에서는 이란의 교량과 철도, 도로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군수 보급료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병력 2천 명을 동원해서 이란 해역에서 작전에 이미 들어갔고요. 유럽 기지의 전투기들도 중동으로 다시 전진 배치되고 있습니다. 네. 월세저널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걸프 동맹국인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발전소, 탐사시설까지 공격한 뒤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카타르와 오만, 이라크, 유르단까지 공격하면서 보복 공격의 범위를 점점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격화는 협상이 만약에 재개가 될 경우 대비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카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양측이 12일까지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이게 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저널은 지금 이미 이번 주 들어서 유가가 10% 정도 올랐다라고 밝히면서 네.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밝혔고 이란의 막대한 전후 재건 과제와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전면전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전문가인 테네시 대학교의 이란 안보기관 전문가인 사이드는요. 이란과 미국이 서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 맞긴 한데 네. 만약에 혹시라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확전으로 될 것이고 그러면 전면전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인당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들에게 1인당 10만 달러, 우리로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세저널 보도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 국토 안보부가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4년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16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 과정하게 되면 4년이 훨씬 넘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시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고.
1: 뭐 들어가다 다시 들어와야 네. 되는 수가
0: 네.
1: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네.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일단 월세저널은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지만 어쨌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만 달러보다도 높거나 낮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청자들은 보증금을 먼저 정부 측에 납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시민권 취득 과정이 5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미국 정부에 그냥 맡겨놓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으로 이주해서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네. 보증금은 담보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민자 가족들이 보증금을 대신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를 도입하는 걸 설명했고요. 이번 계획은 신청자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이게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인데 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0: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내야 된다.
1: 한꺼번에 내야 되고 또
0: 5년 동안
1: 묶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네. 많은 돈을 내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이민 억제하겠다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반이민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민 변호사 협회 관계자는 고액의 보증금이 사실상 이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이민 제도가 이제 돈이 있어야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비자는 통상 미국 시민권자들이 뭐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가족들을 초청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업에서는 H-1B 같은 취업 비자로 외국인을 미국에 들여온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연간 50만 건의 이민 비자가 발급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국토안보부가 16일 날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앞으로는 4년이 지난 경우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제도 변경이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가 안보를 우려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뭐 국가 안보 얘기는 계속 하는데 어쨌든 네. 결국 외국인들 네. 들어오는 거 힘들게 하겠다.
0: 네. 뭐
1: 이런 것 같네요.
0: 오지 마라.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0: 네.
1: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심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네요.
0: 네. 그러니까 이란 전쟁 도중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에서 뭐 유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네. 아니면 뭐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인물 중에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인 게브리엘 페레스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고문으로 드러났다고 CNN 방송에 전했습니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페레즈를 예측시장인 칼시에서 내부자 거래 통해서 10만 달러, 1억 5천만 원 정도 번 혐의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연설문 담당된 페레즈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들어오면서 대통령과 인을 맺었습니다. 대통령 연설 당시 해당 원고를 띄우는 프롬프터 담당자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준비된 연설을 그대로 읽지 않고 즉흥적으로 발언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보조해주면서 신뢰를 얻게 된 거라고 합니다. 페레즈는 트럼프 대통령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공개 발언에서 특정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지를 맞히는 언급 시장에서 꾸준히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원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의 점을 악용을 해서 결국 돈을 번 게 된 겁니다.
1: 네.
0: 예측 시장은 정치 사회적 사건의 발생 여부나 시점을 놓고 참가자들이 돈을 거는 시장인데요. 뭐 예를 들면 미군의 이란 공습 여부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돈을 걸게 되는 건데
1: 네.
0: 대표적으로 우리가 폴리마켓, 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은 페레즈가 무급 휴직으로 전환됐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이 참모의 의혹을 수출한 일로 여겨서 직접 무급 휴직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페레즈가 부당 이익을 반환 조건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요. 기소는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1: 네.
0: 사실은 이번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달에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 당시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그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약 40만 달러 돈으로 6억 원의 수익을 올린 미군 장병이 체포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뭐 이해 충돌, 뭐 사익 추구 이유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도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TMTG 회사가 다음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글을 조금 일찍 공개하는 조건으로 일부 이용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뭐 대형 금융사나 이런 데서
0: 맞아요.
1: 먼저 신청을 해서 그걸 또
0: 1, 2초라도 먼저 보고
1: 네, 그걸 또 이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저 이러다 보니까
0: 네.
1: 뭐 트럼프 행정부 이제 뭐 말이 많잖아요.
0: 네.
1: 국제 여론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도가
0: 네.
1: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게 나타난 일이 벌어졌네요.
0: 네. 결국 이 모든 일들의 결론은 여기로 귀결이 됐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대상국 36개 국가 지역 가운데 22곳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도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시수석에 대한 신뢰도가 트럼프 대통령 큰 폭으로 앞섰고요. 네.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소위 말하는 미국의 동맹국에서도 시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높은 평가를.
1: 이례적인 일이네요.
0: 네,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수석에 대한 신뢰도가

0: 신뢰도가 25%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3%포인트 약간 높게 나왔는데요. 다만 조사 대상국 국가 대부분이 두 지도자 모두에 대해서 신뢰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이미지 평가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앞섰는데요. 36개 국가 가운데 25곳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반면에 미국을 중국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가는 이스라엘, 일본, 인도, 우리나라, 필리핀, 폴란드 6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년 동안 글로벌 국가 이미지를 추적 조사한 이후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결과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그리고 동맹국과의 갈등이 미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퓨 리서치 센터 관계자는요. 과거에도 양국에 대한 평가가 비슷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중국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미국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일한 군사 행동 이후에 미국이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요.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봤었을 때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 그린란드를 뭐 매수하겠다, 사겠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베네수엘에서 군사작전 진행했고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편만 일방적으로 드는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방적인 관세 부과였습니다.
1: 네.
0: 이런 일을 겪고 난 세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미지가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35개 국가와 유르단강 서안지구 동네선 포함해서 36개 지역에서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국가별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3에서 5.5%포인트였습니다.
1: 네. 자, 일본 의회가
0: 네.
1: 왕족들이 많이 모자른가 봐요. 왕족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옛 왕가의 남성을 양자로 들일 수 있게 하는 이 뭐 황실 전범이라는 게 있나 보네요.
0: 네,
1: 거기를
0: 그렇습니다.
1: 개정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여자는 안 된다는 거죠.
1: 예.
0: 예, 결국 이제 이렇게 나게 된 건데 17일 날 일본 국회 참의원이 옛 왕가의 남성을 양자로 입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왕실 전범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나루히토 일왕과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30촌 이상의 먼 친척 남성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1: 네.
0: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옛 왕족 남성을 양자로 들였을 때 양자 본인은 왕위에 오를 수는 없지만 그가 낳은 아들에게는 황위 계승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왕실 전범의 부칙이 아니라 본칙으로 바뀐 것은 1949년 이후 7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 네.
0: 그리고 개정안에서는요. 여성 왕족이 결혼한 뒤에도 신분을 유지하면서 황실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정계 그리고 여론 안팎에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요. 양자 후보권을 꼽히는 옛 왕가 남성들은 현재 나루토 이론과 600년 전의 조상을 공유하는 36촌에서 38촌 사실 남입니다.
1: 네.
0: 사실상 남인데요. 그래서 현재 언론과 야당들은 국민적 지지율이 높은 아이코 공주를 배제한 채 남계 남성 승계라는 가부장제 원칙에 매몰돼서 무리한 편법을 동원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 네.
0: 나루토 이랑 역시 최근 사석과 공성을 불문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면서 입법부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 자 그리고 독일에서는 증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기까지 해야
0: 네,
1: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얘기를 주의 깊게 듣다 보니까 시간감이 또 몰랐네요.
0: 네.
1: 자, 미클리아디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자, 인사이트 코리아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영국의 새 총리로 취임할 앤디 버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앤디 버넘 어떤 인물이고 영국 정치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국 외국어 대학교 랭귀지앤 트레이드 학부의 강유덕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0: 자, 영국은 우리랑 좀 정치 체계가 좀 다릅니다. 총선을 다시 치르지 않아도 집권당 대표가 바뀌면 총리도 교체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새 총리 어떤 절차를 거쳐 취임하게 됩니까?

0: 예, 영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원에서 신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맡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원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영국에서 2024년 7월에 총선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노동당이 하원 650석 중에 40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1: 네.
0: 이로써 14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당 정부가 물러나고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40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하원에서 노동당이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총선을 다시 치르지 않더라도 노동당 내부에서 대표를 교체함으로써 새 총리를 선출할 수 있거든요.
1: 네.
0: 일단 절차상으로 보면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먼저 국왕에게 사임 의사를 밝히게 되고요. 그리고 새 노동당 대표인 앤디 버넘이 찰스 3세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국왕이 버넌 대표에게 정부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버넌 대표가 이를 수락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 순간 이제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1: 예.
0: 2022년에 보리스 존슨 총리에서 리즈 트러스 총리로 그리고 다시 리시 추나크 총리로 이제 교체될 때도 총선이 실시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과거의 차이는 과거에 이제 보수당 정부 안에서 총리가 바뀐 건데요. 이번에는 네. 노동당 정부 안에서 총리가 교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총선 없이 이제 대표가 바뀌면서 총리로 새로 선출되는 사례가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자 노동당이 이제 2024년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큰 압승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나 했더니 2년 만이에요. 스타머 총리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표를 줬던 영국 국민 그리고 노동당이 스타머 총리에게 등을 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예, 사실 2024년에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한 것도 노동당이 특별히 인기가 높아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1: 아, 예.
0: 지난 14년 동안 집권했던 보수당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계속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에서 리즈 트러스로 그다음에 리시 순학으로 총리가 계속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불안했었는데 이런 거에다가 물가와 생활비 부담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 아, 예.
0: 그런데 이제 노동당이 집권하고 이후에 기대와 현실 간의 좀 격차가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년 3년간 영국 경제 성장률 보면은 여전히 1% 정도 성장률에 머물러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비라든가 의료 서비스,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스타머 정부가 이제 노동당 이제 진보 좌파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면서 어떤 경기 부양보다는 재정 준칙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할 만한 어떤 경기적 변화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습니다.
1: 예.
0: 그리고 좀 결정적인 거는 올해 5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지방선거에서 집권 노동당이 지방의회에서 1000석 이상의 이제 지방의원 의석을 이제 밀게 됐고요.
1: 네.
0: 이로 인해서 거의 한 40개에 이르는 지방의회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일종의 참패를 당했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나이젤 페라지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1: 네.
0: 이분이 이끄는 영국 개혁당이 1300석이 넘는 의석을 휩쓸면서 돌풍을 일으켰고요. 사상 최초로 여러 지방의회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영국의 그 양당제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었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영국 개혁당이 집권당인 노동당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때로는 이제 지지율이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당 내부에서는 지금 지도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2029년에 예정된 총선에서 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위기감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1: 예.
0: 이거는 뭐 스타머 총리 개인의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노동당 자체가 지난 2년 동안 민생 회복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그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사실상 영국도 노동당하고 보수당이 번갈아 가면서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당이 14년 동안 집권하면서 집권에 대한 피로감을 줬고 일을 잘 못하니까 노동당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노동당도 변변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3의 세력이 급부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새로운 어떤 새로운 세력 나이젤 페라지가 이끄는 영국 개혁당 어떤 정당입니까? 왜 노동당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뭐 보수당뿐만이 아니라 노동당의 전통적인 지지층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사실

0: 브렉시트 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젤 펠라지가 이 정당을 다시 2021년에 영국 개혁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는 이제 브렉시트는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슈보다는 뭐 이민 억제라든가 반기성 정치, 그다음에 세금 감축,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고요.
1: 그러니까 보수당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1: 예, 예.
0: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당이 보수당의 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의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잉글랜드 북부 지역을 레드 월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붉은 장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붉은이라는 것이 노동당을 상징하는 색이고요.
1: 예.
0: 이 장벽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두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서조차 특히 이제 제조업 쇠퇴, 생활 수준 정체를 경험한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하면서 개혁당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바로 이제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당 구조가 흔들리게 된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이 영국만의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1: 예.
0: 지금 인터뷰 주제하고는 좀 상관은 없습니다만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프랑스의 국민연합이라든가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 이런 정당들이 또 노동계층과 저소득층의 지지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정당들도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 유럽 여러 국가에서 사실상 영국과 비슷한 현상이 조금 조금씩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경화가 되는 게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당은 이게 이제 위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까지 바꾸면서 이제 총리를 새로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1: 앤디 버넘이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고 버넘 대표가 이제 어떻게 그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0: 예, 앤디 버넘은 1970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50대 중반이고요.
1: 네.
0: 노동당 내에서는 독특한 정치적 자산, 경력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0대 초반인 2001년부터 영국의 하원 의원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문화부 장관, 보건부 장관 등 이미 30대, 40대의 내각의 핵심 요직을 다 역임을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예.
0: 2017년에 광역 맨체스터 시장에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를 떠나서 지방 행정가로 변신을 했는데요.
1: 그러니까 광역 맨체스터가 영국 북부 지역인가 보군요.
0: 예,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정치는 떠난 거죠. 그리고 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보리스 존슨 정부가 북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 봉쇄 조치를 시행하자 여기에 맞서 싸우면서 오히려 반대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그때부터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된 대안으로 이제 부상하게 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난 5월에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거와 굉장히 관련이 돼 있고요. 영국 개혁당에게 표심을 대거 잠식당하자 지역 경제와 민생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앤디 버넘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 6월에 메이커필드라는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요. 당선되면서 다시 하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직에서는 사임을 하게 됐고요.
1: 네.
0: 사임을 하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키어 스타머 총리가 당대표직 사임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총리, 당대표,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리더십 교체가 진행이 되는데,
1: 네.
0: 그때 노동당 대표 선거에 이분이 출마를 하게 됐는데, 당시 소속 의원 중에 거의 한 94% 되는 의원들이 지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독 후보로 나서서 사실상 이제 무투표로 당선이 됐고요.
1: 예.
0: 결국 이제 런던 엘리트 중심이었던 노동당이 이제 지역 민생을 상징하는 이제 북부의 왕인 앤디 버넘을 일종의 구원투수로 이제 다시 데려오게 된 거죠.
1: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앤디 버넘이란 인물이 큰 그림을 갖고 노동당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버넘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간 북부에서 광역 맨체스터 시장으로 있으면서 보여줬던 그런 정책들이 이제 영국 경제 정책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까?
0: 예, 키어 스타머 정부가 집권 초기에 재정 준칙이나 금융 시장의 신뢰 이런 것들을 중시했었는데요.
1: 네.
0: 그 당시에 정부 지출은 조세 수입 안에서만 충당하고 새로운 국채 발행이나 차입은 미래 투자 지출에만 활용하겠다 이런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요.

0: 그러다 보니까 앤디 버넘도 이러한 재정틀을 폐기하기보다는 그대로 인수해서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의 경제적 역할, 그다음에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0: 일단 이분이 지역 행정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 예.
0: 단순히 특정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 맨체스터시에서 교통개혁을 통해서 이분이 굉장히 큰 성과를 창출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교통이라든가 에너지,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들을 엮어서 지역의 산업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지방정부 주도로 주택 공급이나 사회주택 확대 이런 것들을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일단 이 분야에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이제 누적되었기도 하고
1: 예.
0: 또 실제로 본인이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 방향이 좀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이런 부분은 좀 견제할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정부가 통제권을 회복하는 이런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 시장을 할 때 그 당시에 버스나 트램, 자전거 이런 도시의 교통수단을 일체형으로 묶고 그다음에 환승 제도를 만들므로써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는데요.
1: 네.
0: 자신이 성과를 거뒀던 그런 소유는 민간이 하되 뭐 노선이나 요금의 통제권은 공공이 갖는 이런 방식들을 다른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버스 준공용제랑 좀 비슷하네요. 예.
0: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예. 2004년도에 도입했던 그 준공용제랑 매우 흡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넘 체제에서는 지방 투자나 그다음에 공공성 회복 이쪽에 초점을 둘 것이고 이를 통해서 뭐 일종의 좌파 성향의 정책으로 회귀한다기보다는 지역 경제와 민생 인프라 쪽에 초점을 두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그리고 외교 정책은 어떻습니까?
0: 근데 제가 다만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분이 국제적인 경험이 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외 정책이나 대유럽 연합 노선이 다소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맨체스터 시장으로서 지역 행정에는 탁월한 능력을 검증받았지만
1: 네.
0: 국제 외교나 브렉시트 이후에 다양한 어떤 복잡한 대유럽 관계 설정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무총리가 추진해왔던 어떤 친나토 기조 그다음에 EU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그러니까 친EU적인 어떤 실용적 기조 노선은 계속 계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영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1: 네.
0: 이거를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새 총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 나눠볼게요. 문제는 이제 영국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잖아요. 버넘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참 많을 텐데 뭘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0: 일단 버넘 정부의 성패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과제가 당장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일단 노동당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계파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당의 계파를 어떻게 결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결속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어떻게 노동당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젤 페아지의 영국 개혁당으로 발길을 돌린 전통적인 북부 노동자층의 유권자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1: 네.
0: 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이라든가 대중교통 체제의 어떤 혁신 그다음에 국가의 보건서비스 같은 실생활 문제를 1, 2년 안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1: 네.
0: 이 버넘 정부의 단기적인 성패를 좌우할 것 같아요.
1: 네.
0: 결국 이런 것들을 이 버넘 새 총리가 맨체스터 시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국가적인 성과로 연결한다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거쳤던 수많은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을 네. 수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구원투수로 자리매김을 할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구호에만 그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

0: 못한다면 지금까지 지난 한 2년 동안 이어왔던 영국 개혁당의 특세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영국의 새 총리 취임을 앞둔 앤디 버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네, 그간 밤사이에 비가 많이 왔고 지금도 곳에 따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앞으로도 예상돼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우 때 되도록 야외 활동 삼가하고요.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계곡, 강, 하천변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 접근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산비탈, 때 옹벽, 담장 등 상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사항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각국의 생생한 소식 전해 듣는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가봅니다. 프라보 정부의 핵심 공약이죠. 대규모 무상급식 정책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재정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현지 상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상재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한상재입니다.
1: 네, 최근 인도네시아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그 원인도 무상급식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2: 네, 현지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을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연초 9,000선으로 치솟던 종합주가 지수가 최근에는 7,000선이 무너지고 6,000선으로 주저앉으면서 무려 31%나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1: 네.
2: 또한 피치와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빼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무상급식 탓에 국가재정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공포가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2: 설상가상으로 브라보 대통령 정부는 지난 7월 1일을 기해서 일반 휘발유 가격까지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동 여파로 정부가 보조해주는 에너지 보조금 부담이 실제로 국가 예산 집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기름값을 인상하게 된 것이죠. 브라보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이 때문에 민심 위반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정부도 손을 들었나 보네요. 무상급식 예산 줄이고 사업 규모 조정하기 시작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재정 압박 이유 중에서 특히 기름값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무상급식은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 네.
2: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예산의 20% 정도를 덜어내는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예산 규모를 축소할 수는 있지만은
1: 네.
2: 브라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무상급식 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브라보 정권의 우호적인 취약계층, 즉 현 정부 지지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재정 부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면서요?
2: 네, 그게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 출신 인사들이 전국 무상급식 운영권을 쥐고 거기서 이권을 챙긴다는 의혹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국적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정부 슬로건이 퇴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2: 대통령궁은 부패 근절의 성역은 없다면서 비리가 적발되면 즉각 엄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는 있습니다.
1: 네.
2: 식중독 사태에 대해서도 그저 시행 초기 단계의 일시적인 시행착오라고 선을

0: 굳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 자, 끝으로요. 이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뭐 특히 이제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서민층 농어민들은 이제 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반 여론이 계층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갈등을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겠다 하는 입장입니까?
0: 예, 네, 그렇습니다. 브라보 정부는 영양 상태가 나쁜 빈곤층들에게 급식 한 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상급식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금 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인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세수 부족 문제는 기득권층과 대기업의 탈세 강도를 높게 부각시켜서 반드시 추징해서 채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갈등이 아닌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 통합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네, 이어서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네,
1: 뉴욕 중심부터 살펴봅니다.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네요.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죠?
3: 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7%, S&P 500은 1.01%, 나스닥은 1.40% 하락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봐도 S&P 500은 1.6%, 나스닥은 2.9% 각각 하락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AI 관련 반도체 종목의 매도세가 이어진 것이 이런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날 1.63%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달 22일 고점과 비교했을 때 20% 하락하면서 약세장 구간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엔비디아가 2.21%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AMD, 인텔, 주요 반도체 기업들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같은 경우에는 전날 많이 빠졌는데요. 네. 이날은 1.13% 반등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2분기 들어서 증시 랠리를 주도해 왔는데 지금 막대한 AI 설비 투자가 결실을 볼지에 관해서 최근에 우려가 대두되면서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올해 2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강세 사이클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무료 최신 AI 모델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이면서 오픈 AI나 엔트로픽 상위 모델과의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 주요 AI 기업의 수입성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폐쇄형 AI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에 중국산 공개 모델을 토대로 해서 자체 커스터마이징 AI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초에도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저렴한 비용으로 강력한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1: 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계속 되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4% 넘게 급등을 했네요.
3: 네,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8.10 전장보다 4.5% 올랐고요. 또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82.49 전장보다 똑같이 4.5%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역 충돌이 다시 시작되는 양상이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걸프 국가의 민간 인프라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확장

0: 확전 양상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란이 쿠웨이트 내 발전소 그리고 해수 잠수화 시설을 공격해서 설비 파손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공격은 전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표적으로 철도 교차로 그리고 교량과 같은 민간 시설로 확대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란의 교량, 발전소 이런 민간 인프라를 때리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란의 원유 시출 시설인 하르그 섬에 대한 주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0: 이에 대응해서 또 이란은 미국에 의해서 자국의 전력 인프라가 공격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홍해의 원유 수송료를 봉사할 준비를 갖추라라고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외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홍해와 바브엘만대부 해협에 대한 위협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금값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죠?
0: 네,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0.59% 오른 4,0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 증시가 반도체주 회피 심리로 급락을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금 시장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확전 양상으로 가는 점도 안전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그 양국의 교전이 안전 선호 심리를 자극해 왔는데요. 다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불안까지 나오면서 통상 금에는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전쟁 장기화 전망 속에서도 국제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이제 금 가격이 반사 이익을 본 겁니다. 여기에 금 가격이 최근 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상승세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하다가 또 조금 하락하기도 하는 이제 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64,00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은 지금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법 처리 여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그리고 감독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인데요. 통과가 되면은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3주 동안이 하반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중국에서는 병원이 보유한 환자 진료 기록과 의료 데이터를 기업에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0: 네, 중국 경제매체죠. 차이신에 따르면 올해 4월에 베이징 통런병원이 안과 관련 데이터를 독일 그리고 중국의 제약사에 판매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런 판매가 처음이 아닙니다. 산둥의 제1과대 제1부속병원은 간질환 인상 데이터를 산둥산 커치싱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약 3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5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간질환을 진단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공개된 데이터만으로는 뭐 간암, 간이식과 같이 이제 예외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AI 오진율 그리고 위양성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 보유한 전문 임상 자료를 구입한 겁니다.
1: 네.
0: 또 선전의 인민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0월에 노인의료 데이터 세트를 판매했고 또 올 1월에는 푸젠성의 한 병원이 신경과와 심장병 그리고 노인의학 관련된 전문 데이터를 45만 위안이 넘는 가격에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게 가능했던 건 중국 정부가 2024년에 의료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1: 예.
0: 병원 내부의 의료 정보를 AI 학습과 신약 연구 그리고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 공급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거래 절차도 체계화했는데요. 먼저 병원은 진료 기록과 의료 영상과 같은 원자료를 정리해서 데이터 상품으로 제작한 뒤에 지정된 데이터 거래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소가 법률 검토와 자산 등록을 거쳐서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공개하는 건데요.
1: 네.
0: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병원과 기업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위험은 줄이고 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논란은 있지만 이제 이런 의료 데이터 시장은 빠르게 확대할

0: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고품질 임상 자료가 있어야지 AI 성능이 좋아지고 또 신약 개발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현재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외에 계신 분들 하천변이나 산사태 우려지역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기상정보와 재난 안내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차량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평소보다 속도를 좀 줄이시고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에는 들어가지 않는 등 안전 유의하시면서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KBS 뉴스월드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Ain't No Sunshin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

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이 동쪽으로 점차 이동을 하면서 수도권과 충청도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강원도에만 호우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강원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다시 강한 비구름이 구름이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역은 2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중 충청도는 곳에 따라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서울과 경기도, 경남과 전남에는 20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침수 피해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다시 전남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수도권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주택 침수 25건과 도로장애 43건 등 80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주에서는 하천 다리 밑에서 캠핑하던 40대 여성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오늘 새벽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호우 피해 신고 54건이 접수됐습니다. 한강과 한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과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5시 40분 포천대교 지점에 이어 아침 6시 20분 고양시 원당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너부대교와 경기 동두천 송천교를 포함해 한강과 한탄강 유역 4개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침수와 교통통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 30분 기준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구에 침수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 시내 하천 29곳과 도로 4곳이 통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은평구에는 최대 166mm의 비가 내렸고 서울에는 내일까지 많은 곳에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식량 안보와 농촌 보호를 위해 농업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다른 선진국보다 적다며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는 실질적 손실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7일 연속 이란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7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

연습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7일째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밤중에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의 첩보 기관들에 속아 기뢰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인명피해 여부나 선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했지만 중동 지역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하락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원 50전이 내린 1877원 50전, 경유는 17원 70전이 내린 1862원 5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가격에도 2에서 3주 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주최 측은 현지 시간 오는 19일에 열리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앞두고 공기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승전 개최지인 미국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질 악화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은 지붕이 없는 개방형 경기장으로 현재까지 일정 변경은 없습니다. 공사장 등에서 전선을 훔친 절도범이 시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양주시 공사장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전선 340m가량을 잘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충남과 충청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올해 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챗GPT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림으로 그려줘라고 지시를 했더니 어떤 분은 따뜻한 그림을, 또 어떤 분은 학대받는 AI 그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진 이유는요, 기술이 신기해서라기보단 내가 AI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하는 자기 성찰, 또 AI와 감정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 바로 그 심리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였죠.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대유행했었는데 나를 지브리 캐릭터로 보고 싶다는 욕망을 건드렸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반면 한때 미래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메타버스 열기는 잠잠해졌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보면 결국 기술이란 인간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발전하고 팔리고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먼저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오늘 강연을 통해 듣겠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지난 6월 15일 열린 비즈덤 세미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연은 기술 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 인문학적 통찰이 만드는 팔리는 기술이란 주제로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영욱 대표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최영욱 대표는 테크산업 25년 경력의 기술 전략가이자 혁신 설계자인데요. 최근에는 지난 2월 넥스트 AI 공간 컴퓨팅 이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기술 너머의 본질과 미래 소비자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강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1: 네, 최영욱 대표는 지금을 거대한 가속의 시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AI가 빠르게 발전하더니 2020년을 기점으로 글쓰기, 그림, 음악 등 거의 모든 창작 영역에서 AI가 평균적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메타버스는 사그라들었는데 AI는 왜 진행형일까 혹은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가 승부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지브리 밈도 생성형 AI도 이 폭발적으로 퍼진 이유를 보면 모두 인간의 심리, 이 필요를 정확히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 로보택시처럼 기술이 정교해도 사람들의 불안과 낯섦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시장은 열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AI는 지금 신약 개발, 물류,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는데 이 미래 산업의 승자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먼저 읽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최 대표는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변화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묻는 것, 기술보다 인간을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게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0: 네, 그럼 기술 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 인문학적 통찰이 만드는 팔리는 기술이란 주제로 퓨처 디자이너스 최영욱 대표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제가 요새 AI 씬에서 항상 좀 강조하는 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문구가 이겁니다. 거대한 가속이 시작되다. 저는 이제 기술 씬에서 한 26년 정도 있었으니까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오랫동안 봐왔는데 제 느낌에는 그냥 결론적으로도 어떤 느낌이냐면 기술의 변화가 엄청 빨라요. 그 어느 때보다.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변화하는 밀도와 속도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아마도 최근에 한 3년 정도의 변화가 그 정도의 변화였을 거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내년 1년이 그 이전 3년과 같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밀도 있고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변화,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AI는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 뭐죠? 그게 ChatGPT 이제 등장 이후에 전부 AI. 과연 메타버스는 끝났을까? 과연 AI는 정말 피크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답이 사실 여러분들의 오늘 고민하시는 기술 뒤에 숨어있는 본질 또는 인간의 욕망 또는 그걸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AI가 정말 지금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의미이면서 그 변화가 무엇을 가속하고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을 현업,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업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올해가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데미사사비스랑 구글 저 딥마인드 팀이 한국에 얼마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세돌과 같이 콘서트, 토크 콘서트도 했었고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신진석 구단이라고 지금 글로벌 바둑계에서 1등이에요. 1등.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저 신진석 뒤로 2, 3, 4, 5, 6등이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이 신진서를 못 깨요. 다 신진서 앞에만 가면 다 져. 이게 왜일까?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제 바둑 안 두겠구나.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한테 지는데 근데 우리 예전에 다 사실 바둑 프로그램 같은 걸로 바둑 두고 할 때 사실 그것도 다 바둑 소프트웨어잖아요. 뭐 말로 이제 인공지능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정말 사람들은 바둑을 두지 않았는 거 아니에요. 바둑을 더 많이 두기 시작했어요. 어? 야, 이렇게도 될 수 있어? 더 많이 두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그 움직임과 상관없이 신진석 구단이 왜 지금 전 세계에서 1등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일까요? 그 강력한 그 13억, 14억의 나라의 인구를 가지고도 저 신진석을 꺾지 못하는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냐면 신진석 구단이 AI처럼 바둑을 두는 친구예요. AI랑 가장 흡사하게. 왜? 어릴 때부터 AI랑 바둑을 주로 뒀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AI로 바둑을 둔 거예요. AI와 함께.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수를 보고 어떻게 포석을 하고 어떤 전략으로 하는지를 가장 익숙하게 AI

바둑처럼 하는. 그리고 늘 AI를 가지고 같이 트레이닝하고. 그래서 요즘 바둑신에 보면 스승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승님한테 가서 바둑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AI랑 바둑을 둬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016년에 알파고랑 이세돌이 바둑 경기를 했고 당시 9단이잖아요. 당시 1등은 중국의 커제였어요. 커제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웃었어요. 야, 나한테 왔어야지. 세계 9위한테 가서. 그러니까 지지 막 비웃었거든요. 그 다음 2017년에 알파고가 중국에 갑니다. 이제 너 차례야. 커제랑 바둑을 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커제는 3대 빵으로 졌어요. 완패. 그럼 커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라는 장면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눈물을 막 흘려요. 이게 아닌데. 야, 작년이랑 다르잖아. 1년 만에 또 엄청 세진 거죠. 그게 뭐냐면, 알파고 이후에 알파제로라고, 알파고는 그 기보를 거의 인류가 만들어낸 30만 개가 넘는 기보를 다 학습을 했고, 그리고 우리 바둑책에 보면 수라고 이렇게 나오죠. 한 페이지에 바둑 이렇게 하나씩 나온 거. 그게 약 3, 4천만 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학습한 엄청나게 똑똑한 애예요. 그런데 알파고의 얘네 딥마인드가 뭘 만들었냐. 알파제로라고, 이제는 바둑의 그런 수나 이런 걸 공부하는 애가 아니고, 바둑 룰만 딱 가르쳐줘요. 룰만 딱 가르쳐주고, 이제부터 너랑 같이 둬.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둔 거예요. 근데 너랑 같이 둬. 너는 바둑 규칙만 알아? 근데 거기는 이제 맨땅이잖아요. 그 맨땅으로 시작한 알파제로가 처음에는 계속 졌겠죠, 알파고한테. 6개월이 딱 흐르고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알파제로가 100점 100승. 알파제로가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수나 기보가 없어도 인공지능이 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무조건 셉니다. 무조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신진서는 뭐냐? 사실 이게 룰에 대한 게임이기도 해요. 예전에 1997년에 체스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IBM의 AI랑 체스의 그 캐스파로프라고 챔피언인데 둘이 체스를 뒀다가 IBM이 이겼죠. 그래서 그때 체스계가 몰라 그랬어요. 아무도 체스를 안 두고, 왜냐면 이제 AI한테 지는데. 근데 그 뒤로 다시 체스 대회가 살아났고, 체스 대회가 다시 성황리에 다시 만들어졌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체스 그 협회가,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망하니까 룰을 바꾸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체스 대회 AI도 참가해도 돼. AI 참가, 사람 참가,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사람도 참가해도 돼. 누가 1등 했을까요?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 바둑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 답은 늘 사람과 AI 간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 간의 경쟁이고, 사람과 어떤 사람의 경쟁이냐면 그냥 사람과 AI를 정말 잘 쓰는 사람. 요즘 잡이 없어진다고 난리가 났죠. 야, 지금 주니어 없어지고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명확하게 말하면 일자리 개수가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차지해서 없어지는 잡은 거의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건 50명 일하던 직장에, 그 사무실 50명 일하는데 50명 하던 일을 10명으로 줄일 수 있고 5명으로 줄일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5명이 필요 없으니까 일자리가 주는 거죠. 그럼 그건 AI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인가요? 아니에요. AI를 사용하는 5명이 50명분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수 있고요. 그게 2016년을 기점으로 지금 10년 동안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더 놀라운 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또는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영상을 만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창작 능력들. 그런 모든 많은 능력들에 있어서 2020년을 기점해서 AI가 평균적인 인간의 능력을 다 넘어서 버렸어요, 이미. 인간만의 고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SAT 시험, 한국의 수능 시험, 그다음에 변호사 빠시험, 그냥 AI가 보면 지금은 다 그냥 패스예요. 다 합격.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우리들의 머릿속의 AI는 똑똑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때 와, AI가 이 세상을 바꿀 거야. 야, AI가 너무너무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분 계세요? 2015, 16년에? 아마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바둑을 이겼을 뿐 나랑은 상관없고, 우리 눈앞에 이제 AI가 들어가 있는 이런 로봇 청소기 이렇게 멍청했거든요. 이렇게 막 문턱이 올라가서 막 청소도 못하고 혼자 막 방전되고. 더 나아가서 당시 아마 여러분들 집에 AI 스피커 하나씩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혼자 막 자기가 떠들고 막 밤에 무서워서 막 꺼놓고. 그 정도로 우리의

그 퍼셉션, AI는 그닥 똑똑하지 않았던 게 10년 전이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AI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지금의 AI는 그럼 어떠냐? 지금은 굉장히 모든 영역에 있어서 AI가 탁월하고 월등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요. 청소도 빈틈없이 잘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귀골이나 작은 보석류 떨어뜨려놓으면 예전 거는 그냥 빨아들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이제 분실하는 거죠. 그래서 쟤는 저런 귀금속 같은 걸 디텍션해서 피해가기도 하고 카펫에서는 리프트로 딱 올려갖고 촥 넘어가서 청소하기도 하고 또 높은 문턱 같은 경우는 다리를 리프팅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물걸레를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물걸레가 마룻바닥에선 써야 되지만 카펫을 쓰면 안 되잖아요. 카펫을 딱 만나면 물걸레 탁 들어요. 좋죠. 다들 좋다고 합니다. 아, 사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이 AI의 발전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챗GPT 쓰고 하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바로 이 사건이죠. 2022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3년 반 정도 됐죠. 챗GPT라고 불리우는 아이가 갑자기 오픈 AI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나옵니다. 아마 여기 듣도 보도 못하셨을 거예요. 저 뭔데? 어딘데? 근데 거기서 탁 나왔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뭐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얘가 대답을 해주는데 이게 얘가 진짜 AI가 한 대답이라고? 아마도 그 2022년 11월은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부르냐면 챗GPT 모멘트라고 불러요. 그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왜 바뀌었냐면 생성형 AI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챗GPT예요. 생성형 AI는 어떤 AI냐? 사람처럼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표현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성해낼 수 있는 AI. 그동안의 AI는 주로 인식하는 AI였던 거죠. 똑똑하게 내 말을 잘 알아들어. 똑똑하게 내가 시킨 명령을 잘 이해해. 이걸 잘하는 AI. 그림이 뭔지, 지금 여기 컵이 몇 개가 있는지 인식하는. 그 관점에서 AI가 발전했다고 하면 챗GPT라고 불리우는 이 아이가 출현했을 때는 드디어 이해를 잘한 아이가 이제 똑똑하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막 신날 때죠. 막, 와, 얘가 말을 했어. 그런 느낌으로 AI가 똑똑하게 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 뒤, 이제는 석줄에 프롬프트만 집어넣으면 AI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버려요. 2023년, 소라라고 하는 앱 오픈 AI가 만든 그 생성형 AI인데, 이제 단순하게 글을 쓰는 거를 넘어서서,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서, 영상까지 똑딱. 요 영상을 보신 한 영화 감독 제작자가 이거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야, 이거 저기 편집자랑 카메라 이거 몇대쓴 거야? 야, 영상 소스 어떻게 쓴 거야? 그런데 사실은 단 하나의 카메라도 단한 명의 편집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 요세줄 갖고 만든 거예요. 야, 이제 어떡하지, 우리? 창작계는 어떻게 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이제 챗GPT가 일상이 되게 만든 사건이 터지죠. 바로 지브리. 이거,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이런 데 오면 프로필에 지브리를 만든 네, 사진들. 그때 요거 아마 다 만드셨을 거예요. 저 사건이 사실은 생성형 AI가 정말 정말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왜? 앞서서 말씀드린 2022년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100만 유저가 되는데 한 3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돼서야 1억 유저. 그러니까 여기서 무료도 있지만 유료로 해야지 돈을 벌수 있잖아요. 22불을 내야 되는. 이 지브리 버전이 나왔을 때 100만 유저, 유료 100만 가입자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늘었냐? 매 시간마다 100만 명씩 늘었어요. 매 시간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이 막, 야, 우리 GPU가 녹고 있어. 그만 써. 이런 농담을 그때 건방지게 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그 정도로 일반인들이 굉장히 크게 인식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챗GPT나 제미나나 클로드를 쓰게 만든 주 범인이기도 하죠. 이 사건이. 그게 2023년이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2년 전. 그래서 저 2년 사이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AI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은 프롬프트랑 시나리오만 넣으면 아예 영화를 만들어버립니다. 뭐 구글의 베오3라든가 클로드의 여러 가지 툴들 쓰면은 지금 이 영화는 단한대 카메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시나리오만 넣으면 돼요. 시나리오 넣고 배우에 대한 캐릭터 설정해서 하면 엄청나게 낮은 제작비로. 그래서 올해 깐느 영화제 그 초대된 영화 중에 6억 7천만 원인가로 만든 90분짜리 영화가 있어요. 이런 배우 같은 그 AI 서비스 토큰을 사는데 쓴 돈이죠. 실제로 뭐 아무 저기도 없이 집어넣어서
그냥 만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마음대로 상상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이제 막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렸고요. 지금은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이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있나요? 있다 없다를 사실 논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것과 배우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존재는 해요. 하지만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저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배우고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은 진짜 말로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웹사이트 같은 거 지금은 그냥 말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 웹사이트를 그냥 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진 거죠. 저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이 쉬워지면 앞서서 제가 처음에 초도에 그 얘기를 드렸죠. 결국 우리의 잡을 대체하고 우리의 잡을 뺏어가는 건 AI 자체가 아니다. 그 AI를 활용하는 누군가이다. 누군가가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지금은 한 명이 직원 하나도 없어도 이거 가지고 내 서비스 코딩해서 만들고 내 웹사이트 만들고 AI 가지고 기획해서 뭐 리서치 페이퍼 만들고 뭐 하고 예전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은 토큰만 태워서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돼버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을 안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챗GPT에 뭐 리서치 뭐 하나만 시켜보신 분이라면 이미 아 사람이랑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 시대가 이미 열린 거죠. 이 이면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했던 게 젠슨 황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서를 만들면서 사실 이 AI 시대를 지금 거의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엔비디아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만 해도 그냥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픽 카드 만들던 중소기업. 2000년 초반에도 얼마 크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GPU라고 불리는 AI를 처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 프로세서가 지금 10년 동안 무려 1000배의 성능이 향상이 돼서 1000배 좋아졌어요. 그래서 젠슨은 그걸 자기가 황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야, 인텔 무호의 법칙은 깨졌지만 이제 내 시대야. GPU가 10년마다 1000배씩 좋아질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의미죠?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2036년에는 저 GPU의 성능이 최소한 지금보다 1000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미래가 올까요? 10년 뒤. 물론 또 기대하는 바가 커지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GPU는 아직까지 계속 발전을 여력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미 우리도 관심 있지만 2024년 노벨상 위원회가 두 상을 수상하면서 노벨상의 역사에 없었던 일을 합니다. 노벨 화학상을 화학자가 아닌 사람한테 주고 노벨 물리학상을 노벨 물리학자가 아닌 사람한테 줬어요.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을 그걸 연구하지 않은 사람한테 준 건 최초. 근데 한 해 동시에 두 번이나. 근데 놀랍게도 그 둘이 다 구글 출신이에요. 한 명은 데미스 하사비스. 데미스 하사비스 누구죠? 2002 노벨 화학상 탄 사람? 아까 우리 봤어요. 알파고 만든 친구예요. 이 친구가. 바둑. 이 세도를 이긴 그 바둑을, 바둑 AI를 만든 게 이 데미스 하사비스인데, 데미스 하사비스가 그럼 왜 화학상을 탔느냐? 알파고를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에 이제 17년에 커제를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커제를 이기고 나서 그 경기장에 구글 딥마인드가 언론한테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 알파고는 인간과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월드 챔피언을 이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버려요. 알파고. 없어요. 그리고 뭘 했냐. 우리 다음의 미션은 알파고가 아니라 다음의 챕터다 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알파폴드라는 거예요. 알파폴드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 모델을 예측하는 그런 AI인데 이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거 사실은 아미노산의 서열이죠. 구조죠. 우리 몸에도 40여, 뭐 보통 인간이 뭐 2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마치 나한테 단백질 아미노산의 뭐 20개 피스의 레고가 한 만 피스쯤 있다고 해볼게요. 5천 피스. 5천 피스를 여러분들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모형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뭐 상상할 수 없겠죠. 그걸 조합해서 5천 개로 이렇게 하나의 조합을 만들면 그게 단백질 구조예요.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구조에 따른 어떤 효과, 구조에 따른 어떤 인체 또는 어떤 몸의 어떤 특성 또는 그 질병과 반응하는 어떤 반응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걸 가지고 이해하거나 약을 신약을 만들 때 쓸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복잡해서 쉽지 않은 분야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1980년대서부터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천재들 MIT, 스탠퍼드, 버클리에 컴퓨터 연구하시는

그리고 2년 뒤에 2020년 두 번째 대회가 열렸을 때 알파 폴드 버전 업데이트된 버전 2가 참가를 합니다. 그때도 무조건 1등인데 그때는 이제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 1등. 정확도도 엄청 높고 그리고 그 다음 해 구글이 뭘 했느냐 그 알파 폴드를 전 세계 과학자들한테 그냥 오픈을 해버려요. 너희들 마음껏 써. 야 우리 만들었는데 마음껏 써. 무료야. 게다가 무료예요. 근데 그것만 오픈한 게 아니라 그 3년 동안 알파 폴드가 예측한 단백질 구조 모델을 같이 오픈합니다. 몇 개였을까요? 그 3년 동안 알파 폴드가 예측한 게 무려 2억 개.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2억 개가 아직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이나 뭐 효과나 이런 게 다 규명되지가 않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큰 숙제인 거죠. 만약에 저 안에 2억 개나 되니까 저걸 어떻게 잘 규명하고 분석하면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불치병들 저 안에 치료약이 다 있을 수 있다. 에이즈, 뭐 치매, 간암, 뭐 폐암, 무슨암, 흉선암, 뭐 암들 엄청 많죠. 뭐 심장병, 뇌 관련된 질환들 저 안에 모든 치료약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인류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연장되고 건강을 살 수 있는 미래가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는 데미사사디스한테 화학상을 수여한 이유가 이미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가 할 평생의 일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과학자들 저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겠죠. 물리학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제프린튼이에요. 저 제프린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럴넷, 신경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백플리케이션 이론을 만들고 규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거를 규명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쓰고 있는 트랜스포머, GPT의 기본이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 저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GPT를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모두가 뭐 클로드나 이런 데다가 야 해줘! 그럼 막 답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야 그려줘! 그려주고 야 사진 넣었으니까 뭐 뽀샷 해줘! 해주는 그런 시대를 열은 공로 덕분에 제프린튼도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최근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프린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AI를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면 인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니까 뉴럴넷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AI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발전하는 속도를 막 보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뉴럴넷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죠. 숨은 인간의 욕망 먹기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지만 놀랍기도 지금 신경망 이론에 의해서 동작하는 저 AI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그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100% 알지 못합니다. 실제 왜 저런 결과가 나는지 우리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뭐죠?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그걸 어떻게 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의 권한도 아직 없어요. 얘네가 막 발전하는데 지금 막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AI가 AI를 코딩을 하고 AI가 스스로 발전하는 재기적 그 개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정말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게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프린튼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제프린튼이 예를 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혹시 여러분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펜하이머는 1940년대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리드했던 과학자예요. 이 오펜하이머가 저 맨하탄 프로젝트에 조인한 가장 큰 이유는 독일이 가만뒀다간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해서 전 인류의 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제재를 하고 억제를 해서 평화를 만들자.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거기에 참결해서 실제로 이제 원자폭탄 개발을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놀랍게도 나만 만들어서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만들기 시작해서 다 만드는 거야. 동유럽 뭐 다. 막 전 세계에서 다 같이 군비 경쟁, 특히 워헤드라고 해서 원자폭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제 전 세계 모든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원자폭탄 갖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뉴욕타임즈, 저 영화가 개봉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오펜하이머 모멘트.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미처 이렇게 큰 인류의 위기가 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그 순간. 그걸 오펜하이머 모멘트라고 하는데 제프린튼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AI가 예전에 원자폭탄 같아. 이거 이대로 뒀다가 진짜 원자폭탄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2024년에 제프린튼은 구글에서 퇴사를 합니다. 퇴사한 이유가 명확하면 그거예요. 이제 뭐 돈은 많아요. 근데 구글에 있으면

구글에 쓴소리를 할 수가 없죠. 너 좀 속도 줄여. 이런 얘기를 그 기업 안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독립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와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단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운동이 뭐냐. AI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해라. 70%만 쓰고 나머지 30%는 AI가 인간을 지키고 지구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30%를 써라. 뭐 이런 지금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찌됐건 그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덕분에 AI는 완전히 지금 새로운 규칙을 써가고 있습니다. 왜? AI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발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AI가 어떻고 저쩌고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 AI를 주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고 테슬라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스페이스X 같은 XAI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옛날에 큰 회사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큰 회사도 못하는 일들. 젠슨 황이 오는데 뭐 다, 대통령서부터 다 가죠. 왜일까요? 엔비디아가 규칙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뀌는 역학 또는 지형적 변화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앞서서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규칙을 새로 쓰고 있고 그 규칙 안에서 모든 것들을 AI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AI화한 산업들이 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마치 AI가 전기와 같고 인터넷과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도 불을 켜고 전기를 쓰고 있고 당연하게도 모두가 인터넷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의식하고 있지 않죠. 너무 당연하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둘 다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집니다. AI가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I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신약 개발의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헬스케어 또는 메디컬, 의료과학기술들이 지금 함께 다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하게도 우리 수명이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고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회들이냐? 예를 들자면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엑스스켈레톤 같은 거. 저게 원래는 군사용, 산업용으로 만들어진 장비예요. 저걸 딱 착용을 하면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입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걸 딱 차면 갑자기 군인이 엄청 빨라지고 산도 막 잘 올라가고 막 군장 막 40km 메고 막 달릴 수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 저걸 적용하면 공항에서 캐리어 날르는 사람들이 지금 뭐 23km 이렇게 힘들게 날르는데 저거 딱 60km 막 쑥쑥 들어서 막 날리고 허리도 안 다쳐. 산업이나 군용으로 굉장히 유용하던 저 장비를 지금은 에이지텍이라고 해서 이제 시니어들,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용하려고 개발을 하고 지금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불과 3, 4년 전에 한 2천만 원, 1,500만 원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500만 원, 600만 원까지 내려서 불과 3년 사이.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 아파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지하철 계단도 못 가시죠. 등산은커녕 저걸 딱 차면 계단 쑥쑥쑥쑥. 왜냐면 3, 40% 정도 되는 로드를 쟤네들이 다 감당을 해주거든요. 배터리가 채용이 돼 있어서 2시간 정도 되는 등산길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나이를 먹고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어려워져도 저런 기술들 덕분에 우리의 활동이 단순히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가 연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 많은 기술들이 CS나 MWC 가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뭐 글래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 아마도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가 아마도 지금 AI 신에서는 가장 유명한 슬라이드일 거예요. 2025년 1월 CES에서 젠슨이 발표했던 슬라이드예요. 이 슬라이드에서 이 젠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엔비디아가 원래는 AI 회사가 아니었어. 원래 그래픽카드 만들던 회사였는데 2010년 이후에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AI 신에 들어왔어. AI 신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프 힌튼이 뉴럴넷을 만들었죠. 대학에서 그 뉴럴넷을 실험하려고 보니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 컴퓨터를 하다 보니 그래픽카드 성능이 빵빵하면 AI 성능이 빵빵하게 잘 나온 거야.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다가 꽂고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결과가 잘 나와 빠르게.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나 이런 연구자들이 이제 엔비디아한테 요청을 하기 시작했죠. 야, 요런 기능을 좀 넣어주면 안 돼? 야, 요거 우리 좀 하는데 요거 좀 열어주면 안 돼? 그때 엔비디아가 똑똑했던 것, 젠슨이 똑똑했던 거는, 야, 그걸 뭐, 야, 뭐, 그걸 왜 해주지 마! 이게 아니라, 저걸 왜 해달라고 하지? 저게 뭐야? 2007년부터 사실 관심있게 봐왔던 영역인데, 저게 되면 AI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가속시킬 수 있고 잘 처리할 수 있네? 야, 그럼 우리 GPU가 그래픽카드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겠네? 근데 그 당시 엔비디아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많았거든요. 왜 많았을까요? 저때 비트코인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 때문에 채굴장이 전부 엔비디아, AMD, GPU 카드, 막 그래픽 카드하고 막 살 때라서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쿠다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 세계 AI 씬에서 엔비디아 마켓쉐어가 거의 85%를 넘습니다. 넘는 이유는 이때 먼저 선점하고 들어가서 거의 리서치에서부터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긴 어려워요. 젠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 저걸 넘어서는 AI들로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에이전틱 AI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삶 속으로 리얼 월드로 들어오는 피지컬 AI 시대로 갈 것이고 저 발전의 흐름에 우리 엔비디아가 있다. 너희 모르겠어? 따라와. 우리 다 있어. 다 줄게. 대신 우리 칩을 사다 써. 이게 작년 CES의 발표였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1년 흘렀죠. 그냥 모두가 현실이 됐어요. 저 모든 기술이 지금 산업을 굉장히 빠르게 주도하고 있다. 첫 번째가 에이전틱 AI입니다. 에이전틱 AI가 요즘 사실 작년서부터 굉장히 핫한데 아마 여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항상 유튜브에 약간 어그로 끄는 제일 많은 타이틀이 그거죠. 에이전틱 AI로 직원 한 명도 없이 50명이 있는 회사 운영하기 뭐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되겠네 이러고만 하시잖아요. 실제로 가능합니다만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AI죠. 이 에이전틱 AI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에이전틱 AI는 사용자 또는 우리 유저의 인텐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의도하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AI.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그냥 여러분들 쓰고 계신 LM, 뭐 챗GPT 같은 데다가 옛날 네이버 같은 데다가 혹시 검색 키워드 치다가 스펠링 틀리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올 때가 많죠. 근데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막 그 스펠링 다 틀려서 한번 쳐보세요. 내가 한 30자 정도 되는 프롬프트를 넣는데 글자 철자를 다 틀려서 쳐보세요. 그럼 얘가 이해를 못해야 되잖아요. 30자를 다 틀려도 얘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인텐션을 이해하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인텐션을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더 무서운 건 그 이해가 단순하게 글자적인 그 속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진짜 인간의 욕망, 욕망도 이해한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이 아 이제 죽어야지, 아 죽고 싶겠구나가 아니죠 이건. 그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더 중요한 건 그걸 기반으로 추론과 정확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계획을 하기 시작, 플래닝을 합니다. 자, 내가 명령을 이만큼 줬으면 야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1, 2, 3 웹사이트를 서핑하고 먼저 엑셀을 열어서 계획표를 수립하고 뭐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3, 액션, 실행을 합니다. 근데 실행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얘네들이 다 갖다 써요. 엑셀, 파워포인트, 웹브라우저 또는 기타 여러분들 화내에서 쓰는 뭐 인트라넷 같은 모든 것들을 퍼미션만 주면 다 없애줘요. 예전에는 내가 못 갖다 썼거든요.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신 챗GPT 또는 제미나이는 대리가 사원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대리가 사원한테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줘야지 그나마 이제 그게 오잖아요. 근데 에이전틱 AI는 사장이 임원들한테 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우리 회사가 앞으로 1년 동안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럼 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밑에 시키고 막 계획 수립해갖고 막 매출 만들고 알아서 해서 갖고 오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이레벨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결과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이게 에이전틱 AI죠. 이 대표적인 모습들이 어디서 등장하고 있냐. 지금 현존하는 여러분 쓰고 계시는 웹브라우저 AI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글에는 제미나이 들어가 있고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는 오픈 AI가 만들었어요. 챗GPT가 들어가 있어요. 브라우저에. 이거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 무료로 쓸 수 있는 브라우저들이에요. 카멧은 퍼플렉스에서 만든 AI인데 저 퍼플렉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서 뭐 결제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웹서핑을 하고 또는 뭐 뭔가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냥 보는 화면을 내가 퍼미션을 주면 AI들이 그냥 나랑 똑같이 보고 거기서 알아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메일 어카운트를 딱 열어놓고 야 지금부터 1년 안에 온 이메일을 네가 보고
다 정리해서 필요 없는 거 하고

뭐 혹시 내가 놓친 거 있으면 다 찾아주고 해. 그럼 얘가 밤새 돌아가면서 찾아오고 쫙 정리해서 탁 줘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요게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올 초에 중국 선전 사진이에요. 선전. 텐센트 본사 앞에. 왜 사람들 이렇게 많냐? 오픈클로라고 하는 에이전틱 AI 소프트웨어가 공개가 됐거든요. 작년 11월에. 피터라고 하는 친구가 혼자 개인용으로 만들었다가 GitHub에 딱 오픈했는데 그게 두달 만에 글로벌 센세이션이 일으켜져서 그거를 사람들이 막다 다운받아서 이거 설치하겠다고 모여있는 거예요. 텐센트가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에 오픈클로 설치하고 싶으면 어렵죠. 텐센트에 갖고 오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깔아드리겠습니다. 깔겠다고 지금 1,000명 오는 거예요. 바글바글바글. 저게 왜 저렇게 하려고 하냐. 여러분 컴퓨터에 오픈클로 깔면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딱 들고 집에 내 컴퓨터 켜 있어. 오픈클로가 거기 설치돼 있어요. 근데 밖에서 야 지금 오늘 내가 보니까 공과금 보내는 날인데 지금 어디 어디 어디 공과금 보내고 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냥 그 저기 텍스트 웹 카톡 같은 데다가 명령을 하는 거야. 야 오늘 공과금 내야 되는데 네가 내 이메일 찾아서 전부 다 찾아갖고 공과금 내야 되는데 찾아가지고 전부 다 네가 계좌에 들어가서 오늘 다 이체해. 그럼 지가 가서 찾아서 막 자꾸 이체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이메일을 통해서 막 진짜 얘 잘못되면 해킹되면 그냥 막 아무데나 막 해서 뭐 엄청난 위협의 요소도 될수 있는 거죠. 보안 없어요. 지금 보안 없어요. 그래서 얘가 난리가 난 이유가 보안이 빵이었어요. 빵. 그래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큰일 났어 하는데도 또 반대쪽에서는 다할수 있대. 이러면서 열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개월 후 젠순왕이 GTC에서 야, 오픈클로 열풍 불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네모클로를 발표했어. 얘는 이제 뭐냐면 그 보안을 해결한 거야, 다. 해결했고 얼마 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위에서 돌아가는 에이전틱 AI를 발표합니다. 걔는 뭐냐면 아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OS가 나올 거예요. AI OS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윈도우 12가 될 텐데 거기에 별도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얘 하나만 이제 컴퓨터인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내 컴퓨터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AI가 돌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딱 설치해 놓으면 그래서 야 너는 지금부터 회계 너는 마케팅, 너는 지금부터 웹 서치, 너는 뭐 조사 해놓으면 얘네들은 이제 밤새 일을 내 대신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직원 한 명도 없이 맥미니 100대 사다 놓고 100명인 회사 만들었다고 막 선전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지가 혼자 일하는데 컴퓨터 100대 갖다 놓고 야 우리 100명이야. 그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의 발전 속도라고 하는 거, 제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불과 지금 4, 5년 사이의 변화예요. 불과 4, 5년 사이. 그럼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면서, 요게 스페이스X 상상해서 다들 막 장난 아니죠. 스페이스X는 사실 우주 회사라기보다 AI 회사입니다. 엄밀하게 말. 왜냐면 그 상장 계획서에 보면 매출의 85%가 다 AI예요. 우주가 아니고 AI입니다. 사실 AI 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그 AI 회사 중에 하나가 매크로할드라는 회사도 사실 몰래 그 앨런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회사거든요. 이 매크로할드가 그 스페이스X XAI 본사랑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센터를 같이 쓰거든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Fully Autonomous Digital Company. 뭐냐?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야, 이제 에이전트 AI가 됐으니까 사람 없어도 알아서 개발도 하고 다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사람이 왜 필요해? 앨런 머스크 생각이에요. 앨런 머스크. 야, 사람 없이도,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윈도우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피스 365, 클라우드, 애저. 그거 그냥 AI 시켜서 다 만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봐야겠네? 하고 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 회사예요. 이 회사의 미션은 5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그냥 똑같이 다 AI만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 거의 없이 똑같이 운영하겠다고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디지털 옵티머스라고 얘기하죠. 될까요? 회사 이름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회사 이름이 왜 매크로 하드일까요? 매크로가 뭐의 반대말이죠? 마이크로. 하드가 뭐의 반대말이죠? 소프트.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집겠다는 뜻이에요. 매크로 하드. 이게 지금 스페이스X 서브시디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AI 회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AI들이 이제 리얼월드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공간을 이해하고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고 이것들의 물리적인 특성은 뭔지 컵은 떨어지면 깨지고 이건 떨어져도 깨지진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로봇이나 일반적인 AI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이 벽에 부딪히면

0: 부딪히면 어떻고 사람이랑 부딪히면 어떻고 로봇팔이 사람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모릅니다. 그런 거를 정말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게 공간지능이고 그 공간지능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피지컬 AI예요. 액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고 싶은 건 그거죠. 현실 세계에서 많은 것들이 자동화, 자율화되는 것. 로봇들이 마음대로 다니고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제일 잘 만들고 있는 회사도 테슬라예요. 스페이스X랑 별도 회사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 텐데요. 로보택시라고 하는 요 혹시 그 위로봇이라는 행사를 2024년에 혹시 보셨나요? 위로봇? 여기 로보택시를 발표를 했어요. 진짜 자율주행 택시예요. 좌석은 두 개. 사람 딱 타면 뭐 핸들 보면 손잡이도 없어요. 사람이 뭐 문을 열고 닫고 없어요. 그냥 열어주면 타고 타면 알아서 닫히고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저는 로보택시를 앞으로 우리가 천만 대가 넘는 로보택시를 5년 안에 공급해서 운영하겠어.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걸 통해서 할 거야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2024년 10월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2년 안에 파일럿 서비스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2차로 한 건 아니고 기존에 판매했던 모델 Y를 갖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로봇 택시, 이제 이 피지컬 AI라고 불리우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실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왜? 현실 세계를 정말 잘 다니고 안전하게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저런 자율주행의 시대가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 이미 중국도 많이 돌아갑니다. 네,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한국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게 설마 이러고 있어요 다들. 근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사실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고 현실이 된다면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비용.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런 자율주행 택시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데 내가 직접 차를 타고 다니는 내 자가용을 운전하거나 또는 택시를 부르거나 또는 우버를 부르는 것보다 싸면 타시겠습니까? 당연히 타겠죠. 진짜 뭐 슈퍼카, 람보르기니는 하나 두고 그 두겠지만 그게 아니면 구차하게 뭐 운전해요. 부르면 언제든지 오면 뭐 1분 안에 오면 당연히 이거 타겠죠. 근데 이미 5년 안에 비용적으로 우버의 5분의 1, 우리가 타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절반,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자가용의 절반 정도 되는 비용으로 운영 가능하다가 이미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와 있고요. 가격은 싸진다는 얘기죠. 어벨리티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더 이제 놀라운 거죠. 에이 근데 위험하잖아. 위험할까요? 사실 데이터를 보시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2023년 데이터인데 그동안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를 깔고 달렸던 테슬라들, 인간이 운전했던 자동차들 또는 웨이모, 이 자동차들이 실제로 주행했던 모든 거리를 누적 합산해서 그 안에서 몇 번 사고가 났는지를 나눴어요. 그럼 이제 얼마만큼 이동할 때 한 번 사고가 났는지가 산술적으로 환산이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 2023년 320만 마일의 사고가 한 건 난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킬로미터 달릴 때 사고가 한 건 나는 거예요. 500만 킬로미터.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네, 저 내셔널 에버리지 저 사람 운전이 19만 2천 마일, 그러니까 한 25만 킬로미터당 사고가 한 건 나는 거예요. 누가 안전합니까? 자율주행이 훨씬 안전. 이거 근데 2023년 자료예요. 2026년 현재 몇 배 좋아졌을까? 이거보다 3배 좋아졌어요. 거의 사고가 안 난다는 거죠. 사고가 나요. 왜 나냐면 잘 달리고 있는 테슬라를 누가 박았어, 사람이. 그래서 나요. 얘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안전의 관점에서도 AI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래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 좀 지어볼 텐데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저걸 발표할 때 이런 거를 발표합니다. 야, 너희들 어디 야구장, 축구장 가면 주차장 이렇게 막 꽉 차지. 우리 여기 양재 코스트코 가면 주말에 장난 아니잖아요. 주차 한 시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차를 어딘가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사지만 저 주차라는 게 굉장히 사실 힘든 고민이죠. 놀랍게도 통계자료를 보면 자동차가 제작이 탄생을 해서 생애 주기 동안 전체 운영하는 비율과 주차된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95%의 시간이 주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내가 샀는데 실제 운행은 5%의 시간, 나머지 95%는 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차는 운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가요? 주차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주차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15년 전에 공유경제 막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버가 활성화되면 전 세계 자동차를 3분의 1로 줄여도 우리 모두가 이동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됐어요. 공유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로봇택시가 되면 다 돼. 다될 거거든?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비용이 일단 더 줄어들고. 우버가 비용이 줄지 않았잖아요. 사고 안전 더 줄어들 것이고. 우버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는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운전사 자리를 없애도 돼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웨이모 타시는 분들한테 보면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왜 좋은 줄 아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기사가 말을 안 걸어서 너무 좋대요. 너무 편하대, 마음이. 중요한 건 어찌됐건 저런 미래가 왔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달리는 미래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꿈꾸는 로보택시의 미래는 이런 거예요. 아예 지금 모델Y나 모델3 가진 사람도 자기 차를 로보택시에다가 편입을 시킬 수 있거든요. 아까 5%밖에 안 쓰잖아요. 저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 한번 타고 퇴근할 때 한번 타. 그럼 거의 쓸 일이 없는데 늘 이런 식이죠. 아침에 출근할 때 타고 나서 회사에 와서 회사 주차장 세워놓고 일을 하다가 퇴근할 땐 또 타고 나가서 집에 가서 집에 주차장에 넣어놓고 얘는 이제 주차가 계속돼 있는 거죠. 그런데 로보택시가 되는 순간 이제 어떤 게 가능해지냐. 아침에 출근할 때 로보택시가 와서 나를 태우고 가. 회사 앞에 내려요. 그럼 이제 이 로보택시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운행을 하러 다니는 거죠.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퇴근할 때 나를 데리러 와요. 나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야간 근무, 밤새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기 시작할 거고요. 이 돈이 실제 저 자동차를 살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나는 언제든 저걸 불러 쓸수 있다. 나는 이제 저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운행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더 놀라운 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길은 안 막힙니다. 길이 막힌 이유는 차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한명한 명이 사실은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갖고 있거든요. 대개 끼어드는 거 하나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버스가 막 진출로 나가느라 막 뒤가 다 막히기도 하고 이게 다 알고리즘의 충돌이거든요. AI가 들어오면 안 막히겠죠. 안 막히게 되면 더 이상 집 가까이 살아야 될 이유, 회사 가까이 살아야 될 이유 없죠. 차를 타도 막혀도, 설령 막혀도 내가 운전 안 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럼 굳이. 그렇게 됐을 때 주차장은 앞으로 이제 사라질 것인가? 그 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바뀔 것인가? 내가 거주를 어디서 하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일들이 사실 저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미국에서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운전자 없는 물류, 컨테이너 트럭들. SF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컨테이너만 막 달려, 운전사 없고. 그럼 그것도 엄청난 비용 절감이에요. 사람이 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타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은 또 24시간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이 타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뭐 여러 가지 붙죠. 근데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얘는 그냥 컨테이너만 달리면 돼요. 24시간 내내 안 쉬고 달려도 되고. 그랬을 때 물류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AI라고 불리는 것이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제가 휴머노이드는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자동차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죠. 그럼 이걸 누가 지금 잘하고 있고 누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끝까지는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걸로도 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의 변화, 특히 AI 변화가 사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은 아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 가속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의 판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고민들을 할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미 막 10개씩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고민의 시작점이 오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 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 인문학적 통찰이 만드는 팔리는 기술을 주제로 퓨처 디자이너스 최영욱 대표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건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당분간 쭉 비가 자주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장맛비에 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밤새 비가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과 전국으로 많이 내리면서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고요. 현재는 호우특보가 강원 지역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도 밤새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사이 중부지방 전북 경북권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예상 강우량 이제 11시부터 강우량이 새로 잡혀 있습니다. 경기 남부가 20에서 80, 많은 곳 100mm 이상이고요. 역시 강원 지역도 30에서 100, 많은 곳 150mm 이상, 충청권도 최고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 지방으로도 30에서 최고 150mm 이상, 제주가 5에서 30,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1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많이 해제됐었는데요. 오늘 다시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발효되면서 울산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세종 28도, 서울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엔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와 경기도 동두천 송천교 등지엔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도림천을 비롯해 청계천과 홍제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3곳의 출입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를 연결하는 목감천 너부대교와 경기 동두천시의 신천 송천교, 포천시 포천천 포천대교, 고양시 공릉천의 원당교 지점 등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성북구와 은평구, 경기 의정부, 강원 홍천과 철원 등 전국 17개 시군구에 산사태특보가 내려져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양주에서는 단독주택 축대가 무너져 주민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정부 자일동 축석고개에선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한때 2차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일까지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하천변이나 지하차로, 저지대 등 위험지역 출입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3: 강원 지역도 비 피해가 잇따라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 어평휴게소에서 영월 구간은 추가 낙석 우려로 양방향 통제되고 있고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를 비롯해 강원도 내 국립공원은 부분 또는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11개 시군 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100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고 신천 동로 양방향 차량 통행도 통지됐습니다. 대구 동구 신천동과 신암동에서는 나무가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400가구가 정전됐다가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주택 침수와 차량 고립 등 7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혀 버스 탑승객 12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던 이란의 해상 감시 시설인 감시탑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중동 지역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5: 미군은 감시탑이 수십 년 동안 혁명 수비대 선박 감시와 공격 대상 선정에 활용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반다르 아바스 인근의 교량과 철도, 도로망까지 공격 대상을 넓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 해군기지와 항만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끊어 호르무즈 해협 통제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도 걸프 국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발전소가 공격받을 경우 광범위한 보복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석유 수송로 봉쇄를 준비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군사시설을 넘어 상대방의 핵심 기반시설을 정조준하면서 확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3: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은 세계 최고의 팀과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 팀의 대결로 관심을 끕니다.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을 건 승부에서 슈퍼컴퓨터는 누가 더 우승에 가깝다고 예측했을까요? 박선우 기자입니다.
6: 유로 2024 우승과 파리올림픽 금메달로 새로운 황금 세대의 등장을 알린 스페인은 유럽을 넘어 세계 최강을 노립니다. 아르헨티나는 축구의 신 메시를 앞세워 월드컵 2회 연속 정상이자 메이저 대회 4연속 우승이라는 위협에 도전합니다.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을 건 결승전을 이탈리아의 전설 비에리는 최고의 팀과 마법사의 맞대결로 표현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의 슈퍼컴퓨터는 스페인의 우승 가능성을 56%로 아르헨티나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맨발로 잔디 위를 걸으며 컨디션 회복에 집중한 반면 스페인의 10대 에이스 야말은 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팬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스페인 매체들은 결승전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지만 야말의 몸 상태는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빈치치 심판은 결승전 주심으로 선정된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유일하게 패배한 사우디아라비아전 주심이었기에 아르헨티나 입장에선 반갑지만은 않은 배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대표 선거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송영길 의원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선 당권파인 정 전 대표와 친명계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 전 총리 그리고 송 의원 간 3파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개헌 제안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리고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 권력을 당리 당략과 정쟁의 도구로만 쓰고 있다.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79대를 동원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가능성은 작지만 내부에 다량의 가연물이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했지만 중동지역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하락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원 50전 내린 1877원 50전, 경유는 17원 70전 내린 1862원 5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가격에도 2에서 3주 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열린 피파 행사에서도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피파 리셉션 연설에서 나는 8년 동안 대통령을 해야 했는데 그들이 선거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대표팀 선수의 레드카드 논란과 관련해 자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중국 정부가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대선에 관심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또 미국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유 없는 중국 비방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주최 측은 현지 시간 19일 열리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결승전을 앞두고 공기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승전 개최지인 미국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캐나다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질 악화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은 지붕이 없는 개방형 경기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식량 안보와 농촌 보호를 위해 농업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이 다른 선진국보다 적다며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는 실질적 손실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북 중북부에 200mm 이상, 대전과 세종, 충남, 강원 내륙 등에 최대 150mm 이상, 경기 남부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당대표 후보에는 5명, 또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에는 14명이 등록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후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했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잠시 후 신인규의 시사펀치 1,2,3 시간, 또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1부 핫이슈 핫플 시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유가연 씨.
2: 네, 오늘 운전하신다면 빗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었는데요. 제헌절 연휴 첫날이었던 어제 강원권 이동량이 매우 많았던 만큼 더욱 걱정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교통량은 적습니다. 다행히 빗길 사고도 많지 않은데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 강릉 휴게소 부근 갓길 쪽에 미끄러진 승용차 한 대가 살펴집니다. 본선 주행엔 영향이 없겠지만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천천히 지나셔야겠는데요.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오늘처럼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차 내에 머물기보단 대피부터 해주시고요. 또 대관령 일대는 터널 구간을 포함해 짙은 안개가 이어지고 있어서 비상등 켜시고 더욱 속도 줄여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도 빗속에 움직이는 차들은 적습니다. 서울 쪽으로 양양분기점 부근에서만 짧게 정체 나타나고요. 65번 동해선 삼척 방향으로도 양양나들목과 강릉나들목 부근에선 브레이크 밟습니다. 충청 이남으로 가는 길도 기상 상황에 보다 집중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정체 자체는 적은 편이라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에서 잠시 속도 줄이겠고 반대 서울 쪽은 그 이전으로 청주 지역인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가다서다 하는데요. 서울 쪽은 수도권에서도 이동량이 조금 살펴져서 수원신갈 부근과 양재 부근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신인규의 뉴스펀치 1,2,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이번 주에 여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유시민 작가의 그 필연적 실패 발언이었죠. 어떤 맥락이었고 지금 반응은 어때요?
3: 유시민 작가는 지난 7월 1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계 개편 구상과 국정운영 방식을 두고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기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2: 하하.
3: 논거는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지난달 26일에 제기한 재건축론의 연장으로 민주당은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정계 개편은 대중적 공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2: 예.
3: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 지연 책임론입니다.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부 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히 친명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2: 그렇겠죠.
3: 박지원 의원은요. DJ를 5년 동안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야 내란 세력이 등장하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의 장철민 의원도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춰달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2: 으흠.
3: 흥미로운 거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주자들의 온도 차이인데요. 김인석 후보는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다 맞지는 않는다며 비판에 가세한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명은 격앙되고 친청은 침묵으로 갈린 셈인데요.
2: 네.
3: 검찰개혁 방식이나 정계개편 구상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필연적 실패라는 단정은 좀 논평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예언에 가깝고요. 또 근거로 든 대통령의 의도는 확인이 좀 어려운 추정에 불과합니다. 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건강한 비판을 할 때 더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자, 경제 쪽 뉴스로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금리를 올렸죠. 또 대통령은 비탄감을 지시했고요.
3: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요.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인상이고 한은은 앞으로도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물가 오름 금세와 자산시장 과열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배경인데요.
2: 네.
3: 하루 전인 1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한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정리, 이른바 적극적 비탄감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진단은 낙관적인데요. 14일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대폭 올렸고요. 반도체 호황이 근거인데 정작 코스피는 7000선을 밑도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져서 낙관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 네.
3: 금리 인상과 비탄감은 언뜻 상충돼 보이지만 결이 다른 정책이고요. 금리는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는 거시수단이고 비탄감은 회생 불가능한 채무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미시적 정책인데요. 과감한 탄감은 반드시 채무자 회생법상의 면책심사 같은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실상환자와의 형평,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좋은 취지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렇죠. 자, 민주당 그 전당대회 선호투표제로 할 거냐 결선투표제로 할 거냐 이번 주에 결론이 났는데 뭐 진통이 있어요. 최고위원 한 명 사퇴까지 했죠?
3: 그렇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4일 비공개 회의에서 당대표 선거 관련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요. 같은 날 오후에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쳤는데요.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호 투표제는 1, 2, 3순위를 한꺼번에 기입을 하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켜서 그 표의 2순위를 재분배하는 방식인데요. 반발이 사태로도 이어졌습니다. 친청계의 이성윤 전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퇴장을 해서 전당대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원당규에 위반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데 반대해왔다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고요.
2: 네.
3: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전당대회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이 반대파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 몫의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안은 표결 끝에 부결이 됐는데요. 이어서 16일과 17일에 후보 등록이 진행이 돼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아마 3강 구도로 예상이 됩니다.
2: 예.
3: 저는 이 룰 자체보다도 룰을 정한 시점이 좀 문제 아닌가 싶고요. 후보 등록 이틀 전에 경선 방식을 확정을 하는 것은 특정 후보 맞춤형이다라는 시비를 좀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선호 투표제 자체는 결선 투표를 줄이려는 합리적 제도이기는 한데 또 다자 구도에서 2순위의 표의 향배가 승부를 가릴 수 있다는 계산이 또 깔려 있는데요. 모든 제도가 좀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너무나도 그 경선에 임박해서 룰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또 공정성 시비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렇죠. 더 큰 논란이었던 게 송영길 의원,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이었는데 요건 미달이지만 예외를 인정한 거죠, 결국은.
3: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또 시끄러웠던 문제였는데요. 쟁점은 당규상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당규는요, 당대표 최고위원 피선거권을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12개월 이내에 6번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되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2: 예.
3: 송영길 후보는 돈봉투 사건으로 2023년도에 자진해서 탈당을 했다가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올해 2월 27일에 복당을 했는데요.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맞는데 그 서사를 놓고 보면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을 하는데요. 대장동 금품 사건으로 1,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2: 그렇죠.
3: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두 후보는 공동 성명을 내서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도 두 분의 사정은 당원들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다. 이 예외를 인정하는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다라고 편을 들었고요. 결국 최고위가 지난 7월 17일에 무기명 표결로 예외를 인정해서 당무위에 부의를 했고 당무위가 오후에 최종 의결하면서 두 후보의 출마가 확정이 됐습니다.
2: 네.
3: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송영길 후보는 이미 무죄가 확정이 됐고 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탈당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 시비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규에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친청계 지도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정청래 후보 측의 지도부 구성원들이 다른 후보의 자격 시비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좀 침해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선수로 뛴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잘 마무리는 됐지만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지금의 지도부가 공정한 경선 관리에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정청래 후보도 일단 용인을 한 거니까요. 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가서 대법원이 권성동 이제 전 의원이 됐죠. 징역 2년을 확정했죠. 이게 통일교 돈 얘기죠?
3: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16일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에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서 해서 구속 기소가 됐던 거고요. 예.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정치자금법상에 권성동 의원은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을 했고요. 아마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예.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의 일부입니다. 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은 지난 9일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이 됐고요. 청탁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지목이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요.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 예.
3: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와 종교 권

0: 권력의 유착인데요.
1: 그렇죠.
0: 이 심의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 침해를 정면으로 지적한 대목이 핵심입니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죄로 본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좀 반성하면서 정당 차원에서 이 정교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방안들을 신속하게 이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무죄였어요.
0: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담당한 1심 사건인데요.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그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확정이 된 거고요. 기소된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공모를 해서 대선 국면에서 명 씨로부터 받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중에 14회를 무상수수한 것으로 인정을 한 거고 재산상 이익을 봤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1: 예.
0: 재판부는 윤석열 씨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양형 이후에서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과 특검 신문에서 증거 거를 좀 내세워라라는 이런 되묻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질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양형에서도 판단이 들어간 것이고 이제 문제는 김건희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김 여사 사건이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좀 임박해 있어가지고 이 상급심에서 유무죄 정리가 반드시 좀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갈린 이유가 무상 제공의 대가성과 이익의 귀속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에 대한 법리 판단의 차이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치에 좀 불행한 단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1: 예.
0: 아마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런 판단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일부 강원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현재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젯밤엔 경상권 중심으로 오늘 새벽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100mm가 훌쩍 넘는 극한 호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주의보와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도 많습니다. 앞으로 비는 이렇게 계속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되는 한 주가 예보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곳은 충북 중북부로 200mm 이상, 강원과 충청권 남부지방은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경기 남부가 2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10에서 60,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뿐만 아니라 당분간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다음 주 내내 자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어제는 많이 해제됐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오늘 다시 곳곳에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이들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오늘 특히 경상권과 제주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도 한낮에 나쁘거나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쪽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7, 강릉 24, 세종 28도 정도지만 폭염특보 다시 발효된 곳이 많은 남부와 제주는 30도를 넘기면서 광주 대구 31, 제주 32, 울산 33도 등으로 오늘도 이들 지역은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5도,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12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 씨가 알려드립니다.
3: 네, 서울 시내 침수로 통제되는 곳 없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주체는 의정부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녹천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 이동량 많지 않은데요. 서초대로에서는 집회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역 8번 출구 앞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막히는 구간 없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서원주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 분기점 부근에서 더디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최고위원 출마의 변부터 한마디 우선 들어볼까요?
0: 아, 제가 지금 원외거든요.
1: 예.
0: 원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많이 알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신뢰를 지금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 전 지방선거 전보다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또 우리 내부의 갈등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외 인사로서 이 그런 원내 인사들 또 우리 현장의 목소리 또 청와대와 우리 민주당의 가교 역할 이런 데 조금 보탬이 그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난 이 보궐선거에서 제가 출마를 준비했다가 공천이 안 돼서
1: 그랬죠.
0: 제가 이제 백의종군을 하고 이번에 이제 당내 선거기 때문에 제가 나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번 좀 거슬러 가서 언제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랑 인연이 시작된 겁니까?
0: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성남의 초선 시장이 되셨을 때,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성남시 의회에 저도 이제 초선 선출직 의원이 됐었고,
1: 시의원?
0: 그 전에 예, 그 전에 한 1, 2년 전부터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시고 지역도 이제 운동을 하시고 이때 만나가지고 같이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1: 그 시의원 하시기 전에는 성남에서 시민활동을 하신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그리고 그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하고 그럼 같이 활동을 시작하신
0: 네,
1: 거고.
0: 예.
1: 그럼 그 처음 만나신 게 그러면 어떤 시민활동을 뭘 하실 때?
0: 그때 이제 저기 우리 하남, 광주, 성남 그 성남에 인접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통합 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 변호사하시는 이제 이재명 그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분당의 소형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좀 협소하고 노후화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좀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이 주관경을 바꿔보자
1: 예,
0: 그런
1: 예.
0: 운동도 있었고
1: 예.
0: 그런 걸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1: 그리고 저는 시의원 도전합니다. 시장 이재명 변호사는 시장 도전하시고
0: 네.
1: 동시에 도전해서 동시에 당선되신 거네, 그죠?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시장과 시의원인데 어떻게 하다 이제 또 최측근까지 간 거예요?
0: 그 당시는 이 여소야대 상황이라 가지고 늘 이 시의회와 그다음에 이 성남시 집행부와 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1: 그러니까 성남시의회는 지금의 국민의힘 쪽이 다수가.
0: 한나라당이었죠.
1: 그러니까.
0: 그 당시는. 네, 거기가 다수였고 민주당이 숫자가 좀 적어가지고 늘 이게 과반에 따라가지고 어려워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혁신적인 정책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조례로 올라오거나 이럴 때 항상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또 소수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간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14년도에 재선을 하면서는 민주당이 다수가 됐습니다.
1: 어이고.
0: 다수가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4년 하시다가 경기도지사 넘어가실 때 저도 그때 이제 같이 경기도 넘어가서 선거를 치렀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지사 하실 때 제가 경기도 대변인으로서 보좌하면서
1: 네.
0: 그러면서 인연이 그렇게 계속 좀 이어졌습니다.
1: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하시려고 했는데
0: 네.
1: 지금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까지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사건이 네.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징역 5년인가
0: 네.
1: 그렇죠?
0: 예.
1: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보궐선거에 공천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습니다. 예. 충분히 여러 가지 그때 당내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4년 전부터 검찰에 기소돼서 구속됐을 때부터 법정에서 검찰들에게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서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싸웠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증거와 또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저의 검찰의 공소 내용을 완전히 이 저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는 구글의 타임라인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저의 결백이 드러났다 확신을 했는데 뭐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난 보궐에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70명 넘는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의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서명까지 해주면서 지지해 주셨는데.

0: 중요한데 또 전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백의준 군하고 그냥 지역 돌면서 이 선거 지원을 했었습니다.
1: 그 돈을 이제 받았다고 지목된 날짜에 구글 타임라인 동선을 보니까 그 날짜에 그 장소에 없었다.
0: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12년 동안의 그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디지털 증거를 제가 키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거는 구글이라는 데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걸 갖다가 변호사들이 조작해가지고 이 불가역적인 정보를 거꾸로 올리면 엄청난 조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런 식으로 이 디지털 증거를 갖다가 이 피고인 저희 쪽에서 이걸로 선을 냈다는 식으로 이 부정하면서 결국은 뭐 2심에서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 그동안의 최순실 특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버닝썬 게이트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뭐 일반적인 뭐 마약 사건 무슨 뭐 민사에서 형 저 불륜 사건 이런 거에 대다수의 증거를 갖다가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적인 증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분들이 그러면 그냥 구글에다 맡기자. 구글에다가 김용희 아이디 비번 주고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근데 물리적으로 지금 제가 항소심 끝나고 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항소심 결론 난 게 언제라고요?
0: 제가 작년도 2월 6일 항소심
1: 작년 2월이면 지금 벌써 1년 5개월 넘었네요.
0: 1년 5개월이 넘었고 그 이전에 법정에서 구글 타임론 갖고 다툴 때는 그 한참 전이었죠.
1: 아니 근데 예. 또 어떤 중요한 거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이 1년 5개월씩 왜 이렇게 판결이 안 나죠?
0: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그런 법조에는 무례한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석 나와서 상고심에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법원 6개월 안에 판결이 안 나고 보석을 해 주는 거는 사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유례가 없어요. 그 정도로 대법원에서도
1: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 타임라인 그 법정에서 용인 인정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뭐 한마디를 또 하셨더라고요.
0: 최근에 다른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인정된 사례가 보도되면서 네. 이건태 의원님이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리트윗하신 거죠. 인정하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구글 타임라인 그러니까 검찰의 이중잣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1: 아무튼 예. 그 대통령이 직접 네. 그 글을 리트윗하면서 납득이 안 된다라고 글을 쓴 걸 두고 예. 또 언론에서는 우리 김용 최고위원 좀 시켜주세요라고 한 거라는 식의 해석을 하던데.
0: 아니 그건 제가 봤을 때 전혀 아니고 워낙 뭐 제 사건 때 그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그 인정의 부분하는 게 또 쟁점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외 일반 사법 형사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인의 전문성을 믿고 감정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0: 예, 그런 문제입니다.
1: 그 대통령 되신 후에도 자주 통화하고 뭐 그러십니까?
0: 아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사건이 아직 안 끝났기 네. 때문에 혹여라도 제가 그렇게 연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검찰들에게 뭐 보석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절 피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네. 최고위원 나가겠다는 통보도 안 하셨어요 그럼?
0: 뭐 제 후배라든가 이렇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뭐 이런 경기도 같이 했던 이들 통해 가지고는 뭐 얘기가 들어갔을 네. 거라고 봅니다. 워낙 또 여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1: 네, 아무튼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드린 바는
0: 예,
1: 없고
0: 안 드렸습니다.
1: 그런 건
0: 예,
1: 없고. 예.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보궐선거에 출마 못하셨지만 당내 경선인 최고위원은 이제 도전하셨는데 네. 지금 전당대회 흘러가는 양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를 뽑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는 전당대회라면은 최소한 이게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만큼 무거운 명예감과 또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책임감과 그다음에 또 신뢰감 그다음에 미래 비전까지 이거를 모든 거를 그 짧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이런 신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자꾸 내부적으로 서로를 갖다가 좀 공격하는 예, 예. 이런 네거티브적인 선거가 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뭐 며칠 전에 이 클린 선거 하자 제발. 그다음에 네거티브 중단하자. 그다음에 그 당대표 후보들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선언해 주십시오. 예. 모여서 이렇게 좀 제안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게 정말 미래의 비전과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동안 어떻게 뒷받침해 가지고 2년 후 총선이라든가 총선도 총선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확신을 줄 것인가. 저는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뭐 벌써부터 김민석 정청래 뭐 서로 자기 정치에 비판하고 과거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이미 일정 부분 갈등이 너무 심화될 때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0: 저는 이제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있을 23일인가 그 예비 경선이 있거든요.
1: 예, 예.
0: 예비 경선을 지나서 이제 좀 후보군이 압축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딱 한 달 이내에 본선을 치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당의 선관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상대를 갖다가 흠집내고 네거티브 하는 거는 아주 제도적으로 딱 이 페널티를 주고
1: 예.
0: 그렇게 좀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번에 그 송영길 의원하고 두 분이 후보 자격이 지금 이제 기존 당원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됐고 당비를 낸 횟수가 부족하다. 문제가 됐다가 이제 다시 그래도 예외를 인정받은 예. 셈 아닙니까?
0: 네.
1: 그건 이제 송영길 의원이 뭐 정치권에서는 일각에서 페이스메이커만 하다가 결국 김민석 전 총리 도와주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의지도 밝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0: 저는 이제 제가 작년에 보성 나오면서 아무래도 동병상련이 있죠.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 또 어저께 이러한 이
1: 예외 인정되는
0: 예외 인정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이 최고위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예.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페이스메이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도 굉장히 어저께 세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육선에 다선온 또 정치적인 경력이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저는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까.
1: 그런데
0: 다행히
1: 예.
0: 다행히 두 분은 이렇게 좀 뭐랄까 서로 지나친 경쟁은 피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요.
1: 김민석, 송영길.
0: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작년에 제가 보성 나와서 김민석 이제 총리님은 정치 선배로서 또 제 어려웠던 사정을 또 위로해 주셨고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은 저랑 같이 설고추에서 잠깐 있으면서 검찰에 이런 거를 직접 목도하고 겪었기 때문에 제가 두 분하고 하면서 오래 들어가지고 이렇게 당대표 선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제발 이게 좀 소통하면서 하셔라. 당대표 나오실 분들 정도면은 뭐 정치 경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모두 다 누구에나 인정받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선의 경쟁 보이시고 직접 소통하시면서
1: 예,
0: 중간에
1: 예.
0: 연결 통로를 갖지 말고 이제 저한테 연결 통로를 좀 해줬으면 이런 주변의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아니 두 분이 직접 통화하시면 되지.
1: 예, 예.
0: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1: 네. 김민석, 송영길 두 분하고는 이제 그런 인연과 그 관계가 네, 있다는 예. 거죠?
0: 네. 네.
1: 정청래 전 대표하고는?
0: 정청래 대표님도 제가 작년에 보성 나와서 평상시는 잘은 모르고 보성 나왔을 때 당대표 하고 계셨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어려우실 때 그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고초를 함께 내란 극복을 하면서 앞장서셨죠. 그래서 작년에 좋은 관계로 이렇게 소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좀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뭐 참패라는 표현까지 저는 하거든요.
1: 아이고.
0: 두 달 전에 이재명 그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근 70% 육박하는
1: 예, 예.
0: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했는데 지방선거가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한테 그런 해답을 내놓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지금 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이거에 마음을 좀 강하게 모은 것도 원인이 됩니다. 정당의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뭔가 잘못됐으면 문제를 풀어야죠.
1: 예, 예.
0: 제가 정청래 대표님 그동안 고생하시고 잘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아 이거 내가 당대표로서 내 책임이다. 저는 그랬으면 굉장히 정경래 대표님 지금 행보에도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지방선거 결과를 참패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거 보니까 당시 당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거고.
0: 네.
1: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를 당하는 사람이 재선에 다시 도전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니에요?
0: 아, 뭐 그런 언급은 많이 했습니다. 저도 했었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공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셨죠. 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뭐 후보 등록을 했는데 제가 그걸 또 얘기하기는 부적절하고 그 당시는 제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 예. 네.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인터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 김용 전 부원장은 결국 이제 김민석 송영길과 한 팀이고 정청래와는 좀 반대구나라고 딱 규정할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실 수 있는데 정치라는 게 네.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고 그 마음이 안 맞는다는 게 또 큰 간극이 될 수도 있는데
1: 예, 예.
0: 또 어느 순간에 대의에 따라가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또 동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예.
0: 빨리 좀 우리가 큰 강물에서 이렇게 모이는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서로 공격하고 네거티브보다는 미래 비전에 대한 그런 전당대회로 만들자 거듭 주장하고 계신데
0: 네.
1: 이 빅스피커라고도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막 이 분열을 좀 부추기는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어요. 그죠?
0: 아,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유시민 우리 장관님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이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 진보 진영에 앞장서서 이 생각과 사고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르신이시죠. 그런데 최근에 하시는 말씀은 일단 저는 첫 번째 국민과의 공감이 전혀 좀 공감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 잘한다고 저렇게 하고 대통령이 또 실용과 통합의 방점을 둬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시작부터 하셨던 거 그렇게. 시작부터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점점 여기에 대한 환호가 올라갔는데 그거를 우리 민주당의 선거 잘못 쳐서 졌는데 마치 대통령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대통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거를 전부 다 부정하고 그다음에 음모론적으로 대통령의 이 뭐랄까 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이합집산을 갖다가 생각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저는 좀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1: 왜 그런다고 보세요?
0: 아, 글쎄요. 저는 뭐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유시민 장관님이 그동안 정치 노정을 본다면은 함께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인지상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같이는 예를 들어서 뭐 조국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본인이 밝히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조국 대표님 이전에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그때 본인의 책임이 있다. 인간적인 미안함이 크다. 최근까지도 밝혔을 정도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함께 해온 사람들에
0: 그렇죠.
1: 대한 배려 차원 내지는 그 사람들을
0: 배려
1: 챙기려고 하는 거.
0: 배려뿐 아니라 그러한 정치 세력들. 이게 조금 더 굳건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힘이다. 너무 과도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치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유시민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요즘에 말씀하신 코어층이죠. 코어를 강화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코어라는 게 코어로 들리지 않고 성을 쌓는 성 안의 우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들은 문을 열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큰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거기에 나무도 잘라주고 길을 이게 정치의 역할인데 저는 유시민 장관님께서 그런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성 나왔을 때도 제가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님 하실 때 알릴레오 북스에서 한 강연들을 제가 핸드폰에다 저장해가지고 뭐 보석 됐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제가 한 2년 3년 전인데
1: 알겠어요.
0: 저는 국민들께 그런 위로를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나저나 지금 여권 내 최대 쟁점이 보안 수사권으로 떠올라 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개인적으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0: 저는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직접 4년 동안 겪었던 그 20대 대선 끝나고 정말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검찰청의 핵심 부서에서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벌린 범죄들
1: 예.
0: 여기에 제가 산 증인이죠. 이제 그거를 떠나서라도 이게 역사적으로 이 검찰 권력들이 얼마나 많은 예, 예. 이러한 범죄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이거를 저질러둔가 생각하면 그게 결국은 이 검찰 권한을 악용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완전 예. 폐지가 기본 입장이다.
0: 저는 완전 폐지가 이제 기본 입장이고.
1: 근데 지금 장애인 단체나 여성 단체 이런 데서 아니 우리 우리들의 그 저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라고 반발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래서 아주 몇몇 가지 경우를 딱 적시해가지고 보안수사권은 요 경우에만 주자라고 하는 입법도 지금 있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안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0: 아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이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도 얘기들이 많으니까 설왕설래가 많으니까 당에서 해라. 당에서 하는데 단 수기해라.
1: 예, 예.
0: 여러 전문가들 예,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들 우리 여성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우리 뭐 일부 의원님들 박균태 의원님 예, 예. 김남 의원님들 이런 분들 법적인 전문가예요.
1: 예.
0: 저보다 더 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수사권 폐지지만 이거를 갖다가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1: 문제점.
0: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집대성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수기가 전제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치 의제가 돼버렸어요.
1: 예.
0: 당신 보안수사권 찬성해야 반대야.
1: 글쎄요.
0: 이래서 주고 나 반대합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지금 김용 후보는 폐지에 찬성하지만
0: 네.
1: 수기해야 한다.
0: 수기해야 된다. 저는
1: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다.
0: 그렇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분명히 그 방향이고 그 외에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찰의 경찰의
1: 네.
0: 경찰의 기능을 갖다가 여러 기능들을
1: 알겠습니다. 예.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0: 네.
1: 제일 먼저 가실 일은 뭡니까?
0: 아 저는 일단 좀 당을 좀 열어놓고 싶습니다.
1: 열다.
0: 지금은 여의도 문법에 따라 가지고 무슨 최고위원회도 항상 국회에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만 해서 그냥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저는 대통령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린행정으로 국무위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직접 얘기하고. 제가 경기도에서 대변인 할 때 사실은 지금 국무회의를 제가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대변이니까 물어봐요. 오늘 간부회의 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지사님께 건의를 했죠. 그냥 공개해버리죠.
1: 오픈해버리자.
0: 오픈해버리죠. 그래서 시작된 게 간부회의 오픈했고 하다 보니까 전체 공직자회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한 100여 명 넘는
1: 네.
0: 산하기관의 간부들까지 모이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열어버렸습니다. 저는 당도 우리가 직접 왜 현장에 못 내려갑니까? 현장에 제가.
1: 가끔씩 하죠.
0: 가끔씩 하는데 그거는 그냥
1: 예.
0: 보여주시게 되면 안 되고.
1: 알겠습니다.
0: 그게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당을 활짝 예. 열어제치겠다.
0: 네.
1: 자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오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 잠깐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직장에서 물품을 신청한다든지 예산을 잡을 때 필요한 물건의 숫자를 적은 것을 보면 개수라고 쓰는 것도 있고 개 밑에 시옷 받침을 붙여서 개수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맞는 표기 형태는 어느 것일까요? 글자로 써놓은 것 중에는 사이시옷을 써야 할 곳에 안 쓴 경우, 또 이와는 반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건의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이시옷을 안 써서 개수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요. 물론 발음은 둘째 음절을 된소리로 발음해서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현행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순수 한자어 가운데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단어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 6개의 한자어는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입니다. 개수라는 한자어에 사이시옷을 잘못 붙이는 일이 종종 있는 것처럼 한자어 중에 사이시옷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가와 이점, 그리고 초점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이시옷을 쓰는 순수 한자어 6개를 잘 기억해 두시면 한자어와 관련된 사이시옷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과 내일 전국이 흐리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이 충북 중북부인데요. 200mm 이상,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은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 경기 남부는 2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앞으로 10에서 60mm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이고요. 제주는 5에서 30mm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일부 강원권에만 호우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주로 경상권에, 오늘 새벽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100mm가 훌쩍 넘는 극한 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비는 우리나라의 정체전선이 당분간 머물면서 다음 주에도 내내 자주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 중

0: 중심으로 다시금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남과 제주 지역은 또 열대야주의보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경상권과 제주는 자외선 지수도 한낮에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요. 서쪽은 오존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7도, 강릉 24, 세종 28도 정도지만 광주와 대구는 31, 울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에 멕시코 현지에서 월드컵 취재하고 돌아온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월드컵 소식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뉴스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북중미 월드컵 현장 취재하고 돌아온 중앙일보 박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결승전하고 3, 4위전 두 경기 남았죠.
3: 네, 이제 두 경기만 딱 남은 상황입니다. 네.
2: 오늘 이제 대회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뭐 가슴 아픈 소식이지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너무 빨리 탈락했죠?
3: 네, 뭐 세보니까 벌써 3주가 지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개최국 멕시코에게 또 0-1로 졌고요. 최종 3차전에서 졸전 끝에 남아공에게 0-1로 지면서 1승 2패로 조기 탈락을 한 지 어느덧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2: 네. 돌이켜보면 이번 홍명보호의 문제점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3: 네, 제가 좀 짚어보니까 우선은 네. 우리가 1, 2차전을 치는 멕시코 가달라라가 해발 고도 1570m 고지대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 고지대 하면서 이 준비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사실 남아공과 3차전이 열린 몬테레이는 또 저지대에다가 또 고온 다습했거든요.
2: 아.
3: 그렇기 때문에 좀 날씨에 좀 적응을 못한 측면도 있었고요. 또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를 또 선발에서 뺀 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악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내부에서도 뭐 인터뷰 보이콧 여부를 두고 또 이견도 좀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좀 전술 실패도 있었고요. 이런 팀 매니지먼트에서도 실패한 게 또 이런 처참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2: 네. 이번 멕시코 출장 어느 정도 기간 계셨죠? 거기 현지에?
3: 네, 제가 지난달 3일에 가서 우리나라 탈락하고 바로 돌아왔으니까요. 30일에 귀국했으니까 한 달 정도 다녀왔습니다.
2: 네. 멕시코의 출장 좀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3: 네, 우선은 멕시코가 그 티켓 리셀가가 거의 4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와. 돈으로. 그런데도 없어서 못 구할 만큼 정말 축구가 전부인 나라였고요. 아, 그리고 뭐 BTS와 K-POP 영향인지 뭐 한국 기자는 물론 뭐 한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뭐 사진도 찍고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주더라고요.
2: 네.
3: 반면에 좀 우리가 조 2위로 만약에 32강에 올랐다면 LA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티켓을 산 우리 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2: 예.
3: 결국에는 멕시코에서 바로 탈락을 하면서 귀국하게 됐고요. 저도 미국에는 경유 빼고는 밖에 나가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출장이었습니다.
2: 네. 자, 3, 4위전 결승전 언제 어떻게 되죠?
3: 네,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에 우선 3, 4위전이 열리는데요. 또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맞붙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과거에 뭐 100년 전쟁이라든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얽혀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유럽의 한일전이라 불릴 만큼 그래도
2: 그렇죠,
3: 굉장히
2: 그렇죠.
3: 좀 자존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2: 예.
3: 결승전은 20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4시에 미국 뉴저지 뉴욕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습니다.
2: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전을 창과 방패의 대결로 표현하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뭐 정확히 또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7경기에서 19골을 몰아쳤습니다. 팀 그 최다 득점 팀이고요.
2: 예.
3: 경기 스타일이 거칠게 이렇게 상대를 몰아세운 뒤에 그 메시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해결하는 이런 경기 스타일이고 반면에 스페인은 굉장히 또 차분하고 냉정합니다. 일단 최소 실점 팀으로 7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고요.
2: 와.
3: 네, 그리고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다음에 패스 축구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숨막히는 수비로 프랑스조차 무력화시킬 만큼 정말 완벽한 경기를 펼치는 팀입니다.
2: 최다 득점 팀과 최소 실점 팀의 붙음. 진짜 창과 방패네요.
3: 네, 맞아요.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정말 그런 굉장히 또
2: 네.
3: 극과 극의 팀이 이번에 맞붙게 됐습니다.
2: 또 슈퍼스타는 아르헨티나 메시와 스페인의 야말, 그죠?
3: 네, 맞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일단 메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살인데도 이번 대회에서 8골을 몰아치면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스페인의 야말 선수 같은 경우에는 19살에 불과하긴 한데 그리고 이번 대회 한 골에 그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두 축구 천재를 보기 위해서 결승전 티켓 리셀가가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요.
2: 예.
3: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 근데 19년 전에 메시와 야말이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면서요?
3: 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인데요. 2007년이었습니다. 그 FC 바르셀로나 소속이었던 메시가 자선 화보 촬영장에서 그 욕조에 있던 생후 5개월의 아기를 씻겼었거든요. 그 아기가 19년이 흘러서 그 야말로 성장을 했습니다.
2: 정말. 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어요?
3: 맞아요. 그래서 메시 선수도 정말 그 이 사진에 얽힌 서사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정말 이런 서사가 또 완성이 되면서 예. 메시 그리고 메시 후계자가 월드컵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2: 네. 뭐 계속 얘기 나오는 축구의 신 메시 이번 월드컵에서 진짜 화제의 중심이죠.
3: 네, 맞습니다. 뭐 가장 많은 골 8골에 도움도 4개나 올렸고요. 역대 월드컵 최다 골도 21골로 경신을 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면 정말 경이적이거든요. 뭐 거의 산책하듯이 어슬렁거립니다.
2: 글쎄요. 가만히 서 있거나 조금씩 걷거나.
3: 맞아요.
2: 그러다 뭐 전력 질주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3: 맞아요. 뭐 정확히 지켜보신 것 같은데 데이터적으로도 경기 시간에 63%를 산책하듯이 걸어다니고요. 25%는 심지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비율이 고작 2.8% 그리고 강하게 달리는 스프린트는 0.1%에 불과하거든요.
2: 예.
3: 그런데도 메시 선수가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2: 반면에 다른 노장 스타들은 월드컵과 아쉬운 마침표를 찍었죠?
3: 네, 맞습니다. 뭐 메시의 그 필생의 라이벌이라 불렸던 그 크리스티안 호날두 선수는 포르투갈이 그 16강에서 탈락을 하면서 또 월드컵과 작별을 선언을 했고요.
2: 예.
3: 사실 뭐 메시와의 격차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2: 그렇죠.
3: 그리고 뭐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라든지 브라질의 네이마르 그리고 벨기에의 케빈 더 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은 마지막 월드컵을 마쳤고요.
2: 네.
3: 사실 월드컵을 보면서 또 느낀 게 굉장히 뭐 시간은 정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흘러가고요.
2: 그렇죠.
3: 그리고 20년간 세계 축구를 지배했던 이 한 세대의 또 마지막 장을 보면서 축구 팬들도 이런 전술 여부를 떠나서 한편에 또 드라마를 보는 예.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2: 시간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흘러가는데 메시한테만 예외인 것 같아요.
3: 정확한 지적이신데 정말 메시 선수는 세월을 거스르는 활약을 네.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월드컵이 사실 43살이 되거든요.
2: 네, 네.
3: 근데 미국 뭐 이런 외국 유럽 현지 언론에서도 이런 경기 스타일로 뛰다 보면 뭐 다음 월드컵도 뛸 수 있는 거 아니냐.
2: 그러게요.
3: 뭐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반면에 이번 월드컵을 통해 새로운 젊은 스타들이 이제 많이 떠올랐죠.
3: 네, 우선은 뭐 앞서 말씀드린 스페인의 야말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23살의 주드 벨링엄 선수도 16강과 8강전에서 홀로 또 연속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2: 네.
3: 잉글랜드 팬들이 그 주드 벨링엄 그 이름을 따서
2: 헤이 주드 부르잖아요.
3: 맞아요. 비틀즈의 명곡이죠. 헤이 주드를 또 불러주면서 정말 열렬히 또 응원을 했고요. 노르웨이의 그 26살 괴물 공격수 홀란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두 골을 몰아치면서 또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떨어뜨리는 또 이런 충격적인 또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참 많은 이변이 연출됐는데 이름조차 생소한 카보베르

0: 그런데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1: 네, 맞습니다. 뭐 동화라는 표현이 딱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이 나라가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섬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스페인과의 첫 경기에서 0-0으로 비겼고요. 3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32강전에서는 메시가 뛰는 아르헨티나를 맞아서 그 연장 명승부 끝에 2-3으로 아깝게 졌고요.
0: 아, 지금 이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이게 지금 결승전에 올라간 두 팀 아니에요.
1: 맞아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최강팀 두 팀을 상대로 정말 선전을 했으니까 예, 더 놀라운 예. 경기력이었고요. 그리고 카보베르데의 그 골키퍼가 그 보지냐 선수인데 이 선수가 40살인데도 연일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0: 예.
1: 제가 또 월드컵이 정말 대단한 무대라고 또 느낀 게 이 선수의 그 SNS 팔로워 수가 월드컵 전에는 5만 명에서 지금 2,800만 명이 됐거든요.
0: 허허.
1: 지금 그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1,000만 명이니까 이 선수를 거의
0: 훌쩍 넘어섰네.
1: 네, 거의 3배 맞아요. 2.5배 이상 넘어선 수치니까 월드컵이 정말 얼마나 크고 전 세계가 예. 주목하는 대회인지 또 느낄 수 있었고요.
0: 예.
1: 특히 보지냐 선수는 이제 모두가 카보베르데가 어디 있는지 안다.
0: 맞아요.
1: 네, 이런 멋진 말도 남겼습니다.
0: 예. 이번에 또 여러 논란 그 돈 월드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뭐 광고로 그냥 도배가 됐다 이런 그 논란도 많죠.
1: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월드컵부터 전후반 22분부터 3분 동안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수분 보

0: 보충 휴식이 주어졌거든요. 이게 겉으로는 일단 선수들이 좀 물을 마시는 휴식 시간이긴 했는데 사실 그 축구가 농구처럼 4쿼터 경기로 바뀌면서
1: 예.
0: 이 시간에 방송사가 좀 광고를 네, 트는 시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 월요일 날 열리는 결승전 하프타임 때 지금 하프타임 쇼가 펼쳐지거든요. 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가수 BTS를 비롯해서 그 마돈나, 샤키라 이런 가수들이 나서서 미국 슈퍼볼처럼 이런 쇼가 네. 펼쳐집니다. 사실 네. 축구는 휴식 시간이 그 15분 이내로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규정으로. 네. 근데 이걸 깨고도 거의 25분 내지 30분까지 늘어날 허허. 것으로 보이면서 현지에서도 유럽에서 특히 굉장히 이 규정을 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결승전 때 원래는 양국의 국가 연주만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례적으로 미국 국가가 또 울려 퍼지기로 했고요.
1: 왜요?
0: 미국이 정했습니다. 미국과 FIFA가.
1: 아니 근데 이번 월드컵은 북중미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미국, 캐나다, 멕시코잖아요. 하려면 세 나라 다 해야지 왜 미국 국가만 합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유럽의 유력 매체들도 정확히 짚어주신 게 차라리 할 거면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1: 뭐 완전 미국 마음대로네요.
0: 맞아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정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미국식 쇼로 변질시켰다.
1: 그러게요.
0: 이런 비판을 받을 만큼
1: 참.
0: 사실 뭐 대회는 관중도 많이 들었고 뭐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는 있는데
1: 예.
0: 아, 좀 너무 이런 미국식 쇼로 좀 가면서
1: 그러게요.
0: 대회 막바지로 향하면서 좀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1: 미국 마음대로뿐 아니라 트럼프 마음대로죠 또 이번에. 전화해가지고 뭐 그게 뭐죠, 그러니까?
0: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미국 공격수 발로건 선수가 32강전에 퇴장을 당했거든요.
1: 예.
0: 그러면 규정상 16강전을 뛸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FIFA의 그 인판티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사실 뭐 정확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후에 FIFA가 이런 징계 유예를 하면서 발로건 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1: 그 징계 유예는 그것도 다 규정 위반 아니에요?
0: 맞아요. 사실 이전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월드컵에서 특히 토너먼트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또 사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이 좀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인판티노 회장이 작년 12월에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평화상을 또 이례적으로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또 이런 육착 관계에서 나온 의혹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 사실
1: 예.
0: 결과적으로도 미국은 발로건 선수가 뛰었는데도 벨기에 1대4로 졌거든요.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요.
1: 예.
0: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뭐 오늘도 FIFA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또 2020년 당시 부정선거론도 또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1: 그러게요.
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결승전에 그 직관을 하고 우승 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인데요. 사실 작년에 클럽 월드컵 때도 그 첼시 구단에게 우승 트로피를 주고 사실 그 관례적으로 그 선수도 한번 남기고 빠져야 되거든요.
1: 우승컵 수여한 다음에 나가야죠.
0: 맞아요.
1: 그런데 선수들하고 같이 사진 찍잖아요.
0: 맞아요. 가운데를 계속 눈치 없이 지키면서 사실 인판티노 회장도 좀 나오라고 하고 첼시 선수들도 좀 이례적으로 쳐다봤는데 끝까지 남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승전 때도 눈치 없이 센터를 지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1: 눈치 없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마음대로 트럼프 마음대로 월드컵.
0: 맞아요. 예, 본인이 마지막까지 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1: 네.
0: 뭐 외국 언론에서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 그나저나 박린 기자는 아르헨티나 스페인 누가 이길 것 같아요?
0: 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그 통계업체 옵타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일단 이렇게 결과를 예측을 했더니 스페인이 56% 그 아르헨티나 승리의 확률이 44%더라고요.
1: 야.
0: 네, 하지만 정말 제가
1: 컴퓨터도 56대 43은 진짜 모르는 거네요.
0: 네, 그렇긴 한데 뭐 그리고 또 사실 아르헨티나 경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요즘 말로 도파민 축구라고 정말 그 감동이 있는 뒤집기를 계속 연출하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메시 선수를 위해서라면 정말 모두가 전력으로 뛰고 태클을 마다하지 않아서 뭐 이런 또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가 또 2연패를 이뤄낸다면 뭐 정말 또 다른 드라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1: 예.
0: 객관적으로는 스페인의 우세를 점치는 목표를 놓습니다.
1: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자, 금주의 뜬 인물부터 장유미 변호사 누굽니까?
1: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원내자 빼도 될 정도로 일단 존재감이 크고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일단 구성원들 계속 접촉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계시고 예. 또 더 나아가서 뭐 보수재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와 또 이제 개혁신당 대표와도 만나서 뭐 의제를 양 당사자 측이 뭐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합당 내지는 뭐 그 전 작업과 관련한 좀 움직임에 좀 주축이신 것 같아서 어떤 그 권력의 쏠림이 장동혁 대표 쪽에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금 더 무게감을 갖고 당을 이끄는 인상을 받고 있어서 좀 꼽아봤습니다.
2: 장유미 변호사가 국민의힘 쪽 인사를 뜬 인물로 꼽은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1: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좀 보면.
2: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3: 민주당에서 지금 어느 분을 편들기가 난감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저는 금주의 뜬 인물로 저도 그럼 민주당 의원을 꼽겠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보안수사권 존폐 문제에 관해서 방송 토론을 하기로 했죠. 사실 한동훈 의원이 이 TV 토론을 제안했을 때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피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한규 의원이죠. 보안수사권을 존속해도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약간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빈축을 샀는데 사실 한동훈 의원이 토론 제안을 했을 때 그 정도로 공개적으로 말을 했으면 토론을 받아야 되는데 비난만 하고 토론은 응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또 본인이 토론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태 의원이 나서면서 이 토론이 성사가 됐는데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주장이 아니고 틀린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틀린 주장이라도 방송에 나와서 시청자들께 설명하고 누가 더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은 그 틀린 주장을 페이스북에 한 줄만 올리는 정치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치인입니다.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 네. 금주의 진인물로 가서 장희민 변호사는?
1: 저는 중앙정치와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꼽아봤는데요. 중학생과 성매매를 하고 그 입건돼가지고 조사받는 와중에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까지 됐고 그리고 그 죄질이란 게 매우 매우 좋지 않더라고요. 여중생과 채팅 앱에서 만나서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을 하고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혐의까지 추가가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가 있지?
2: 그러게요.
1: 제1야당에 공당에 이런 스크리닝이 안 되나? 이걸 못 걸러내나? 그리고 이 당사자로 좁혀보더라도 아니 본인이 그냥 혐의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변호사는 아동 성착취물 뭐 제작 이런 사람을 변호했다는 이력만으로도 결격이라고 판단을 받는 이 시국에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는 게 더 후폭풍으로는 또 두둔한 당협위원장 김진모 당협위원장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더라고요.
2: 그러게요.
1: 이 여성의 뭐 의도를 좀 헤아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2차 가해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해가지고 좀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3: 예. 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지고 당협위원장이 사퇴도 했는데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천한 후보가 정말 선인공노할 만한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들께 공분을 사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럼요. 자,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는?
3: 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지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계속 우리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대책이라고 몇 가지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가지고 해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ETF 살려는 투자자들은 기존에 1시간 교육받던 거 3시간 교육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상장할 수 없고 광고와 마케팅도 중단되고 그다음에 예탁금을 이제는 현금으로 3천 1천만 원 예치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기존에는 1천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매수 매도도 이제 20주씩 하게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몰리는 돈이 다른 데로 분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급등을 하면서 FOMO,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나만 이 급등장에서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진 개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 종목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구조는 지금 쉽사리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과연 개인들의 자금을 분산시킬 만한 유인이 있을까? 그런 대책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이 레버리지 ETF가 돈을 다 빨아들이면서 지금 코스닥은 완전히 참밥신세가 되고 그 코스닥을 통한 어떤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을 주도한 김용법 정책실장에게 있어요. 올해 1월에 그 금융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이전에는 증권사 그 대표들하고 간담회 가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인적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김용범 실장을 금주의 진인물로 꼽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자, 민주당 전당대회 그 논란이 됐던 선호 투표제로 확정이 됐고 송영길, 김용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은 예외로 인정이 됐고 맞죠?
1: 네, 정리가 일단 됐습니다. 사실 룰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엄청 있었고 이게 뭐 유불리에 따라서 갈라져서 이게 논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당규를 좀 수정하면서 당대표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의 이론의 여지 없이 선호 투표제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 네. 또 이 김용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송영길 의원은 복당한 지 6개월이 안 됐네. 그러면 민주당 당규상 이 피선거권이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출마의 길이 열렸고 김용 뭐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당비 뭐 이제 미납의 문제였는데 예. 이건 이제 동결이 됐던 차원이어서
2: 계좌 동결 때문이었다.
1: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제 첫발을 떼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2: 지난주에도 만약 선호 투표로 가려면 당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1: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3: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당헌 당규는 지난주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네. 말씀드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치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 봐야 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정청래 송영길 연합 같은 의외의 조합이 가능하게 되는 기회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971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이철승 연합 같은 그런 종류의 연대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에게 더 불리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이제 항상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조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아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면은 웬만하면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찍어야겠다라고 하는 역결집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유불리는 1차 투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아무튼 선호투표제에 반발했던 그리고 송영길 김용 출마에 문제 제기했던 이른바 친청계 사람들 그러나 정청래 후보는 다 받아들이자라고 입장을 네, 정리한 거죠.
1: 논의 중에도 네. 아, 이거는 복당. 그리고 제가 그때 송영길 의원 복당 때도 저희 이제 비공개 최고 열렸을 때 정청래 대표가 대단히 이거 신속하게 복당 이렇게 하면서 논의가 빨리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라도 이거를 출마 자체가 막히게 되면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잘 가름이 된 것 같습니다.
3: 이거는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사실 민주당에서 구조적으로 다른 의사결정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 달 전이네요. 지난달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서 당일에 만찬을 한 사람이 바로 송영길 의원 아닙니까? 그 사실이 언론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아 송영길 의원의 출마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적어도 양해된 사항이구나.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다른 예. 의사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3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SNS에서 편을 들고 나섰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최악의 사법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전 부원장 대법원에 아직도 사건이 걸려 있는데 2심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괴한 결론이라는 SNS를 올렸어요. 대통령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런 공개적인 SNS까지 있는 마당에 그런 민주당에서 김영전 부원장 출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은 앞서 선호투표제도 그렇고 선호투표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또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다시피 했던 제도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당무 개입성 행위들이 여전히 계속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 전부 대통령 뜻대로 된다 이거네요.
1: 저희가 시스템 정당 시스템 정당이라고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회의나 이런 부분을 보면 진짜 세밀하게 당원 당규가 있어요.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해석 투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당규에도 6개월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게 돼 있지만 예외도 원칙처럼 있었던 거예요. 단서 조항으로.
2: 예외를 떠 있더라고요.
1: 그럼 이제 그 단서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지. 네.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2: 자, 좀 아까 언급하셨고 일부 시간에 그 김영전 부원장이 출연했었거든요. 지금 2심 판결이 난 게 작년 2월이라고 그래요.
1: 네.
2: 이런 사건, 그 돈 받았다 안 받았다로 다투고 있는 사건에 2심 판결 나고 1년 5개월 넘게 대법원에서 선고가 안 나는 경우를 두 분 다 법조인이니까 봤습니까?
1: 아, 진짜 저희가 대법원이 케바케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진짜 길게 끄는 사건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관 수가 14명 너무 부족하고 그중에 한 분은 또 법원행정처 그리고 대법원장은 재판 업무에 관여는 안 하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체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또 이게 난이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하염없이 뒤로 밀린다는 인상은 많이 봤습니다.
3: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후반부에서 말씀드릴까 애매하게 시간이 남았는데 그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일부 시간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나와서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 차례에 좀 반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김용전 부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서 감당할 수 있겠나. 항소심에서는 거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는 구글의 타임라인까지 나와서 결백을 확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2심에서 왜 증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구글 타임라인은요. 사후적으로 수정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계열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께서 구글 타임라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수정하는 방법을 모르겠지만 그것은 수정이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영전 부원장 2심에서요. 그중에 두 개의 날짜는 본인이 기록을 수정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김영전 부원장은 앞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던데요.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조작해가지고 이 불가역적인 정보를 거꾸로 올리면 엄청난 조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불가역적이지 않아요. 고칠 수 있어요. 법원 판결문에 나와요. 그리고 본인이 이틀치를 고쳤다고 인정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이틀치를 본인이 고쳤다고 인정을 했는데 수정을 하면은 동시에 생성돼야 될 기록 파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변작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김용 부원장이 아까 나와가지고 구글에다 맡기자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네.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거는요. 사감정입니다. 사감정.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의뢰를 돈 주고 맡길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의뢰한 사감정 자료가 들어간 거예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0: 전수 분석을 해봤더니 주된 증거로 쓰지 않고 다른 자료들과 맞아떨어져야만 쓰더라. 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영전 부원장 사건에서는요. 그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이라는 분이 김영 부원장 재판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유원홀딩스에서 돈 받았다고 하는 2021년 5월 3일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김영전 부원장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법정 증언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위증했다고 인정합니다.
1: 위증으로 처벌받았죠.
0: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나왔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대법원에서 보석돼서 나와 있다고 전당대회 나와 되는 겁니까? 이분 1, 2심 공이 징역 5년 나온 분입니다.
1: 그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김영전 부원장과 그 변호인 측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뭐 방금 조선일보 보도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거랑 맞아떨어져야만 증거로 인용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공방도 치열한데 제가 물어본 건 그렇다고 저도 그건 고법까지 사실 심리였었고 대법원에서 이제 법률 심리를 하는 건데 이런 사건 법률 심리를 1년 5개월씩 하는 경우가 있느냐. 있어요?
0: 일단은 대법원 사건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민사나 행정은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 일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4개월 내에 판결을 하면은 이유를 쓰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을 해버리지만 그 기한이 넘어가면 심리불속행을 못하고 정상적으로 판결문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캐비넷 안에 들어가면 사건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불로 떨어지지 않으면 사건이 뭐 2년, 3년씩 걸리는 경우를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준이 있어서 심리불속행은 아니지만 조기에 정리되는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은 뭔가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저는 그렇게 선회하지만
1: 알겠어요.
0: 다만 한마디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대법원이 김영전 부원장 사건 판결 안 하고 있는 것에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1: 의구심이 있죠.
0: 빨리 판결을 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구구한 억측이 나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마 청취자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간 지 며칠 만에 딱 뚜딱 하던 대법원이 이렇게 또 오래 깨우는 경우도 있고 참 정말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2: 그래서 약간 불신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고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심리는 하더라도 빨리 돼야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인생 설계와도 맞물려 있는 건데
1: 그럼요.
2: 특히 정치인이라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그나저나 전당대회 조금 더 얘기하면 송영길 후보는 완주할 기세죠?
2: 지금 보면 처음부터 저는 송영길 왜 전 대표를 계속 페이스메이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왜냐면 제가 그때 3파전으로 전당대회 치렀던 것도 기억이 나요. 홍영표 의원식 그 송영길 했을 때 당원 그 선택을 받은 건 송영길 전 대표였죠. 당권에서 본인이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었고 그리고 단순한 그냥 뭐 어떤 메이커로서 기능하기에는 일단 중량감이 너무 커요. 본인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김민석 송영길 뭐 다 완주하게 되면 정청래가 1차에서 과반 넘어버리면 어떡해요?
2: 그러면 이제 되는 거고요. 표가 그런데 꼭 김민석, 송영길, 고로케가 한 세트로 당원들이 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할
1: 것
2: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송영길 전 대표가 법적으로는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 나올 정치적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죠. 왜냐하면은
1: 뭐 당원들이 평가하겠죠.
0: 아니 그런데 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실제로 돈봉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2년 유죄 확정된 윤관석 의원 판결문에 보면요. 그 돈봉투를 실제로 제조한 분이 구체적으로 증언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위법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았다고 손 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적어도 한 번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1: 자, 1시 34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3: 네, 궂은 날씨 탓에 교통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한강대교 부근이 혼잡한데요. 2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성동교 부근에 고장난차가 발생했습니다. 4차로가 막히면서 부근에서 지칩니다. 고속도로 오가기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강원도에서 규경하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보니까 양양 분기점 부근이나 인제 부근에서 지체 이어지고 있고요. 설악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중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고 덕수 3패에서 강일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진부 3터널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지체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유미 변호사.
3: 이번 주에 제헌절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다가와서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12월 3일 그 내란과 관련한 법적인 어떤 가르마가 하나씩 좀 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체포방해에 대해서는 대법원 7년형이 확정됐고,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좀 당연히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막 어머하고 그 막 사실상 시위대를 조직했던 그 의원들 그 몇몇이 저도 화면 속에 있었던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구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의 퇴행을 막아세운 건 시민분들이셨고 국민들이셨고, 그 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지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뭐 빛의 위원회라고 해서 계속 기르겠다는 뜻이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한테도 와닿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2: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4: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수록 말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참 비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것으로 보이는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서 정말 진압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이 왕조 국가입니까? 2026년에 민주공화국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여당 전직 대표가 대통령과 조금 다른 결을 보이고 있기 노선이 그게 목을 잘라서 진압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이 목숨까지 걱정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전반적으로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과거지향적이에요. 역주행 전당대회예요. 자, 한 달 전에 지방선거 누구 책임이냐 이 이야기를 하더니, 2년 전에 계엄의 밤때 무슨 감기약을 먹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갔냐 안 갔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007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로서 정동영 후보의 조직에 있을 때 뭐 정청래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뭘 하고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더니 2002년에 후단협이 만들어질 때 김민석 전 총리는 왜 정몽준 후보 캠프로 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왕조시대 때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주행 전당대회를 정말 언제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민생, 미래, 비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는 전당대회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2: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3: 네.
2: 왜 이렇게 계속 연이어 독설을 하는 거예요?
3: 그래서 제가 이 제일 꽂히는 단어가 필연적 실패잖아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했던 언급 중에 구조적 다수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네. 일단 지금 유권자 지형은 양 진영으로 30-30,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그 당시의 바람과 흐름과 시대 정신을 떠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갖고 왔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계속해서 재집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이른바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고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대한 방향성과 어떤 확신은 대단히 단단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건 이제 정책이랑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열린우리당 출입할 때만 해도 이제 보수에서 진보 정당이라고 해서 공격했을 때 안보에 굉장히 소홀하고 뭐 국가보안법 친북이고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0: 근데 거기서 많이 왔고 이제는 안보 이슈도 이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고 지금 보수 정당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계속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그러면 그 구조적 단수를 인사로서도 저희가 넓게 정치적 운동장을 쓰고자 하는데 물론 꺼드럭댔던 부분이 있죠. 이게 파열음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유시민 작가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이제 맞장구를 치는 당원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통령의 보관과 이 미래지향적인 어떻게 보면 설계에 유시민 작가가 많이 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1: 글쎄요.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담론도 후진적이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반응도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의 그 유튜브 매불쇼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초입에 본인이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지 그 동기를 설명을 해요. 지난번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증축과 재건축으로 여권의 상황을 표현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재개발이라는 용어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로 봐서 결국에는 그 증축 재건축과 관련돼서 본인이 보는 그 여권의 정계 개편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증축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도 민생이 괴롭기는 마찬가지예요. 비유하자면 1층은 담배 연기 올라오고 중간층에서 녹물 나오고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멈춥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달도 청년 고용률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단 한 주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한가하게 증축 재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 우리 아파트에 지금 몇 층은 녹물이 나오는데 내가 이것부터 해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안 멈추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유시민 전 이사장을 고 과거에도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하신 적이 여러 번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앞서도 말했듯이 왕조시대 같으면 역적으로 몰아 진압할 일이다. 이런 악담을 본인이 하면서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누구도 민생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론도 후진적이고 반응도 후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 아무튼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까 송영원 변호사도 지적했고 아까 또 김용 전 부원장도 지적하듯이 서로 너무 지나치게 갈라치기, 네거티브, 과거 퇴행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뭐 유시민 그 작가의 발언도 결국은 계속 갈라치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0: 아니요.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14명이 나왔어요. 선출직 5명 뽑는데 거의 3배수가 나왔고 굉장히 좀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선거 직후에 치러지다 보니까 그 책임론에 대한 이게 뭐 과거 회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그럴 수 뭐 그런 측면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진단이 있어야 되고 또 바로 전직 당대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있는 거고 또 각자 이제 뿌리 적자론 까지도 이제 다시금 올라오다 보니까 뿌리, 민주당 정통, 그리고 역사 이 얘기가 나는데 그게 저는 퇴행이라는 단어에 갇힐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걸어왔던 그 뿌리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도 이번 전당대회에 좀 녹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근데 물론 거기에만 머물 순 없고 미래를 얘기하는 주자가 뽑힐 겁니다.
2: 앞으로 그걸 해야죠. 주로.
0: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2: 자, 국민의힘 쪽으로 좀 이야기를 옮겨보면은 뭐 장동혁 대표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한동훈 복당도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명확한 것 같고 이런 와중에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동훈 복당이 상당히 좀 별로 없더라고요.
1: 별로 없어요?
2: 네.
1: 어제 한국갤럽 조사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좀 갤럽 조사를 뭐 좀 확인을 하는 동안에 잠시 좀 다른 말씀을 먼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런데 제가 예. 이제 한국갤럽 조사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지금 뭐 일부 분들 말씀드리면 훨씬 높고 막 박수 칠 것 같은데 그런 아니에요. 지표는 아니고 네. 국민의힘에 또 제가 그 이런 표현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처음 들었는데 약보수, 강보수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보수는 더 손사래를 치고 약보수는 그래도 뭐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발언이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계속 의원들 접촉하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0: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최근에는 당대표 거취에 대한 당내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말인 즉슨 당장 내려오라는 목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는 일부는 버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포스트 장동혁과 관련해서는 제일 눈에 띄는 게 한동훈 의원인데 예.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선뜻 변수를 받아들일 그 신뢰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1: 뭐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가 상당히 높아요. 예. 막 그런 게 또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하다. 그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동훈 복당 찬성이 반대보다 더 낮아요.
2: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갤럽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응답자에서는 한동훈 복당 찬성 28, 반대가 37, 그리고 모름 응답 거절이 35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조사는 1003명 샘플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0%예요. 그 민주당 지지층이.
1: 민주당 지지층이 복당 반대?
2: 예. 복당 찬성 20, 반대가 39.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복당하면 보수정당이 더 건강해지고 강력해져서 민주당의 위협이 되니까 제발 다시 결합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민주당 지지층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1000명 중에 40%가 되니까 당연히 전체에서는 복당 반대가 높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복당 찬성이 42, 반대가 44, 오차범위 내로 나왔습니다. 매우 엇비슷하죠.
1: 그리고
2: 그리고 보수 전체에서는 복당 찬성이 41, 반대가 38. 그러면은 제명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론과 지금 부산 북구갑에서 살아 돌아온 뒤에 여론을 비교해 보면은 놀랄 만큼 여론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제 장 대변인께서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반대가 높더라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자신의 정치 성향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사람은요. 5% 남짓밖에 안 돼요. 1003명 중에 55명입니다.
1: 아, 알겠어요.
2: 그 55명 중에서도 복당 찬성이 38, 반대가 53인데 이 5% 정도 되면은 사실 그 이념 스펙트럼에서 상당히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10명의 4명은 복당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거칠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진영에서 장동혁 유지, 한동훈 복당 팽팽해요.
0: 팽팽하죠.
1: 팽팽한 거예요.
0: 그리고 그 구조를 저는 더 좀 강화시킨 게 안철수 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선서하고 그때 질문이 저도 기사를 찾아봤더니 추경호 원내대표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일부러 혼선을 끼쳤다는 게 이제 공소장의 핵심 내용이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으로 오라고 한 거냐. 그랬을 때 국민의힘 구성원이면 아마 거기에 예스라고 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관계에도 궁극적으로 제가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한 걸 들어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한 게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저 이해했거든요.
1: 맨 처음에
0: 그때 당사로 한동훈 대표도 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 왜냐하면 초기에 정말 봉쇄돼 있고 막혀 있으니까 그 판단을 했다고 본인의 무결점이 그게 훼손당한다고 생각 들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몰아치니까 더 반작용이 세게 오면서 오히려 보수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안철수가 한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한동훈 의원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국면 같습니다.
2: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파급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당에 얼씬도 거리지 마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후속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내에서 다른 의원들이 그래 나도 한동훈 복당에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은 국민의힘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당내 영향력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이 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증언 문제는요. 저는 이 문제가 이슈에서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해서 오늘 굳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증언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습니까? 저는 4시간 4분짜리를 다 봤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은 그 계엄의 밤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대표실에서 발송한 4번의 의원총회 소집 문자는 다 받았대요. 그런데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 국민의힘 의원방, 그 밤에 한 번도 텔레그램 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후에 즉각적으로 계엄 반대 메시지를 낸 것, 그 당시에 몰랐고 당사 앞에서 그

0: 영상도 찍었잖아요. 밤 11시 5분경에. 그것도 못 봤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하느냐. 밤 12시 20분 때에 국민의힘 당사 3층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계속 TV를 보고 있었는데,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물어요. 그러면은 계엄군이 들어오는 것 그때도 못 봤냐? 라고 하니까 TV가 국회 본회의장 위주로 비추고 있어서 계엄군이 들어온 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새벽 2시 반쯤에 이제 그 국회에 들어갔는데,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나중에서야 계엄군이 들어온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계엄군이 들어오는 것도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발신한 메시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는 국회로, 아, 저 당사로 오라고 했었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밤 11시 3분쯤에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에는 국회로 오라고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다가, 이건 의총이 아니고 최고위원회입니다. 예. 그리고 당대표는 의총 소집 권한이 없어요. 최고위원회인데 밤 11시 3분경에 국회로 오다가 국회가 봉쇄되어 있다는 걸 알고 당사로 모이려고 정정 그 문자가 나가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본인은 최고위 멤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자도 못 받았다고 법정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디서 나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엄의 밤에 무슨 뭐 당대표의 계엄 반대 메시지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 거기서 주진우 뭐 우재준 박정아 이런 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못 봤고 심지어 예. 계엄군이 들어온 것도 못 봤다는데 그것만 어디서 나중에 알겠어요, 들었다는
1: 알겠어요.
0: 겁니다.
1: 뭐 그게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주목하는 바는 국민의힘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개편될까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당 지지층이나 보수 국민들의 시각 자체가 워낙 팽팽하니까 네, 네. 장동혁파 한동훈파 쉽게 말해서 네. 워낙 팽팽하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2: 그
1: 거예요.
2: 그 틈새를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는 거. 이준석 대표는 다음에 이준석 총선을 치르려면 어쨌든 합당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는데. 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어쨌든 당의 모든 총의를 모은 다음에 이 눈에 띄는 행보가 왜냐하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인터뷰했던 기자가 정점식 대표가 굉장히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네. 그걸 좀 홍보성으로 언급을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준석 대표도 이제 뭐 보수 재건의 여러 이제 거점들이 지금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데 비교적 국민의힘과 근거리를 좁히는 건 이준석 대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 자체가 많이 과거보다 부족하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 어쨌든 합당을 한다면 그쪽이랑 조금 더 속도는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일단 개혁신당은 그 급한 불부터 꺼야죠.
1: 글쎄요. 정의한 사건.
0: 네. 자기 집에 지금 그러게요. 불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옆집에 지붕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새고 있는 걸 같이 지붕 공사하러 와줄 여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의 의원 상당수 또 그 당직자와 당원 지지층의 상당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정의한 사건에 관해서 과연 개혁신당이 언제 알았느냐 이것에 관해서 국민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먼저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아무튼 개혁신당과의 합당이 큰 결정적 변수가 될 수는 없고 결국 이제 문제는 장동혁 한동훈 어떤 식으로 풀리느냐 이제 그건데 그 가닥 잡기는 아직은 좀 멀었다.
2: 네, 많이 올해 좀 나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그게 우리가 지방선거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 미국 가서 사진 찍고 막 비판 여론이 네. 지금 솟구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나면 그냥 금방 어떻게 바뀌겠지라고 했는데 지방선거 결과가 의외로 서울시장 선거 이기고 막 이런 게 나오고 나서부터 완전 팽팽해진 거예요. 여론 지형도 팽팽해지고 장기화 여러 번 이 시간에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 각서라고 오늘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인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진 대신 송영원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리차드 믹스의 Right Here Waiting For You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권에 호우특보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특보도 조금 전에 해제가 되면서 비와 관련된 특보는 이제 모두 없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장맛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소강상태인 곳이 많아졌고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곳곳에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주로 중부지방과 경상권 중심으로 내렸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북 중북부가 200mm 이상의 가장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강원 충청 남부지방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 경기 남부가 2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10에서 60, 제주 5에서 30mm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폭염특보도 많이 해제됐었는데 현재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다시금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전남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경상권과 제주 중심으로 오늘 오후에 나쁘겠고요. 그 밖에 서쪽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7, 강릉 24, 세종 28도에 머무는 등 일부 중부지방은 좀 나아졌지만 역시 폭염특보 지역으로는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영미였습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높아졌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수도권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은 오늘 아침 6시까지 소방장비 90대와 334명이 투입돼 80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침수 25건과 도로장애 43건 등입니다. 인천소방본부는 밤새 호우 피해 신고 5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도로와 주택 침수 신고였고 나무가 도로에 쓰러졌다는 신고도 들어와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도림천을 비롯해 청계천과 홍제천 등 서울시내 하천 23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를 연결하는 목감천 너부대교와 경기 동두천시의 신천 송천교, 포천시 포천천 포천대교, 고양시 공릉천의 원당교 지점 등지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 내린 호우로 통제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재난문자를 통해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전면 통제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폭우로 중부지방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불어난 물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호우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를 주재하고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의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계 주요 도시에 K컬처의 거점이 될 대규모 공연장들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제주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하계포럼 강연에서 LA와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스타디움 규모의 공연장 운영권을 확보하는 K컬처 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센터에는 공연뿐 아니라 K-푸드와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한국 상품인 굿즈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공식 집계한 사망자가 5,069명, 부상자는 16,140명이라고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300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 휘닝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어제 북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참관하고 북한의 관광지구 조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지난해 7월에 개장했으며 북한은 곧 중국인 관광객 모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한 혐의로 서방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그림자 함대 선박이 오만 해양보호구역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각 17일 위성사진과 전문가 분석 등을 인용해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 캐롤라인 베젠기호가 오만 연안의 알키브리아 섬 남서쪽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번 유출이 선박 결함 때문인지 우크라이나 공격이나 중동 지역 충돌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북 중북부에 200mm 이상, 대전과 세종, 충남, 강원 내륙 등지에 최대 150mm 이상, 경기 남부에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계속된 비로 산사태 위험 예보가 돼 있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신경계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지금 노인성 신경계 질환을 비롯해서 우리 일상의 위험을 높이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예방은 물론 조기 진단 그리고 체계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365가 마련한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오늘과 내일 이틀간 흔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뇌졸중과 두통, 또 치매와 말초신경 질환까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첫날인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뇌졸중과 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이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구자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다음 주 7월 22일이 세계신경과학연맹이 제정한 세계뇌의 날입니다. 올해 주제가 모두가 누리는 뇌건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아, 우리가 삶을 삶답게 살기 위해서는 뇌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0: 네.
1: 특히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뇌건강의 중요성 관심이 이제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런 인류의 뇌건강 증진 또 뇌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0: 네.
1: 뇌의 날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고요. 우리나라의 뇌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신경과학회에서도
0: 네.
1: 이에 발맞춰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은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신경과학회는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신경계 질환의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뇌부터 척수, 말초, 신경, 근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경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전문학술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뇌, 척수, 말초, 신경, 근육까지 신경계가 참 복잡하네요. 그런
1: 네,
0: 만큼 여러 질환들이 우리 삶의 위험으로 자리하지 않습니까?
1: 네, 뭐 우리 신경계에는 매우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런 신경계 질환의 중요성은 예를 들어 뇌졸중, 치매, 네. 또 흔히 알려진 루게릭병 이렇게 대부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0: 네.
1: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운동, 감각, 언어, 인지, 기억, 수면 이런 인간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곳이 신경계인데요. 말씀하셨지만 특히 대표적인 뇌질환으로 지적이 되는 게 뇌졸중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몸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0: 네.
1: 목숨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뇌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0: 네. 근데 뇌졸중은요, 이름에서도 조금 특이한 것이 질환에서 증이 아니라 중으로 끝나거든요. 뇌졸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뇌졸중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저도 학생 때 한때는
0: 예.
1: 증으로 잘못 알고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뜻풀이를 찾아보시면
0: 네.
1: 가운데라는 말 말고도 맞다, 마치다. 예, 이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0: 네.
1: 명중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쓸 때 그 중이 바로 그런 뜻풀이에 해당하는데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뇌졸중은 뇌가 졸지에 맞아서 쓰러지는 병이다.
0: 예,
1: 이런 의미로 뇌졸중이라는 진단명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름에 질환의 특성이 있는 거군요. 뇌가 졸지에 중단됐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뇌가 갑자기

0: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1: 그렇죠. 예, 뇌졸중은 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 혈관 문제로 예고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우리 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해 장애와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병이죠. 네.
0: 그렇게 뇌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뇌가 망가지는 건 혈관의 문제인 건가요?
1: 네, 그렇죠. 우리가 뇌졸중은 다른 말로 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0: 네.
1: 뇌혈관에 문제가 쌓여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히거나 또는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경우가 뇌졸중입니다.
0: 뇌세포가 죽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혈액의 흐름이 잘 가지 않으면 뇌졸중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이 뇌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오로지 포도당만 사용하고
0: 네.
1: 또 이 포도당을 저장할 능력과 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혈액이 차단돼서 포도당과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그 즉시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으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불리는 것 같은데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1: 예, 정확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 네. 예, 경기도 사람과 충청도 사람이 있듯이
0: 네.
1: 뇌졸중도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걱정하는 건 후유증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쓰러져서 갑자기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건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 예, 그렇죠. 뇌졸중 증상은 뭐 아주 다양하지만
0: 네.
1: 가장 대표적 증상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거든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세포는 아직 의료기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0: 네.
1: 따라서 이런 마비 증상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0: 굳이 따지자면 뇌경색과 뇌출혈 어느 쪽이 더 많고 더 위험한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1: 이거는 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0: 네.
1: 다만 3, 40년 전만 해도 뇌출혈이 50% 이상 더 많았거든요.
0: 네.
1: 지금은 뇌경색 뇌출혈 비율이 7대 3 내지 8대 2 비율로 네. 뇌경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뇌경색은요. 일상에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상태, 뇌출혈은 낙상이나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 여기거든요. 맞습니까?
1: 예, 뭐 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을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고
0: 네.
1: 뭐 이것도 물론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은 혈관 관리를 잘못해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은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를 잘해서 즉
0: 네.
1: 예방을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또 사망 위험이나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건 뇌출혈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보다는 뇌출혈 증상이 더 심하고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 빈도는 뇌경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그중에서 뇌출혈을 생각할 때 우리 뇌는 자체적으로 지혈작용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건 안 되나 봐요.
1: 우리 몸 곳곳에 어느 정도의 자체 지혈 기능, 지혈작용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뇌출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출혈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이 뇌가 매우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일으키면은 그게 우리 몸에 심각한 장애가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갈수록 그런 걱정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군요.
1: 예, 특히 대부분 물어보면 가족력 때문에
0: 네.
1: 또는 뭐 만성적인 두통,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두통이나 가족력은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후천적 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뇌졸중은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결국 쓰러지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아 그게 전조 증상이었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1: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0: 네.
1: 흔히 말하는 전조 증상은 의학적으로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의학용어로 일과성 뇌허혈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또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막히면 안 풀릴 위험도 높거든요. 즉 뇌경색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재 증상이 멀쩡하다 해도 반드시 신속하게 응급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0: 또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발생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뇌졸중이 온다는 말은 맞는 얘기네요.
1: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강조했듯이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응급으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0: 그런데요, 전조 증상이 이렇게 왔을 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1: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또 증상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뇌세포는 뭐 강조했듯이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안 되니까 손상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죠.
0: 네. 근데 그렇게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 가도 검사하면 진단이 가능한가요? 증상이 있을 때 오라고 할까 봐 망설여진다는 말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1: 증상이 또 생겨서 오는 경우는 오히려 늦은 경우이죠.
0: 아, 그렇군요.
1: 네. 지금 증상이 없어도 이제 지금 아까 있었던 좀 전에 있었던 증상이 뇌졸중으로 의심된다면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그 자리에서 응급으로 시행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0: 그런 부분이 조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0: 네. 참 뇌세포에 피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런데 뇌졸중이 왔다고 해서 뇌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국소적으로 나타난다면서요?
1: 네, 제가 보통 설명할 때 뇌 혈관은 일종의 나뭇가지 혹은 도로망처럼 생긴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특정 가지 혹은 특정 도로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바로 뇌졸중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해당 부위에 국소적인 뇌손상만 생기게 되죠.
0: 그래서 검사를 하면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요즘은 영상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병원에 빨리 오시면은 거의 99% 이상 정확한 진단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망가진 부분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1: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0: 네.
1: 뇌의 어느 부위가 망가졌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거는 흔히들 마비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입 주변이 저리거나 말을 버벅거리거나 또 한쪽 눈만 안 보인다. 심지어는 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한다. 갑자기 잠을 많이 잔다. 이런 뇌졸중 증상도 있습니다.
0: 참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한쪽만 마비되고 말을 못한다거나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결국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부분이 손상되냐 또 우리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 혹은 시각 정보를 인지하는 부분 어느 부위가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국소적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갔을 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주로 뭘 물어보시나요? 의식이 있으면 환자에게 직접 질문도 하시죠?
1: 당연하죠. 뭐 환자한테 얻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은 각성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가 여기 장소나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또 그

0: 안면마비, 예. 팔다리 마비 등이 있는지를 진찰을 통해 확인을 하고요.
1: 예.
0: 만약에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기가 힘들면 보호자, 목격자 이런 분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1: 또 보호자나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들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랄까요? 검사 전에도 꼭 확인하는 부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아, 1번이 시간입니다.
1: 아,
0: 그리고 시간. 상황이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쓰러질 때 또는 쓰러진 걸 발견한 시간이 몇 시냐를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쓰러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 선택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환자가 앓고 계셨던 질병 또는 먹고 계셨던 약물에 대한 것도 최대한 많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1: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CT를 찍나요?
0: 뭐 대부분 CT를 찍지만 사실 CT냐 MRI냐 중요한 건 아니고요.
1: 네.
0: 아,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검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예, 많은 병원인 CT가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서 CT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검사를 통해 1차적으로 경색이냐 출혈이냐 그것부터 구분하는 것이 진단 과정의 시작입니다.
1: 시술적 치료가 가능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0: 예, 아까 환자분한테 정보를 얻을 때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1: 네.
0: 우리 뇌경색의 경우에는 그 발병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 반 이내면은 약물로 뚫는 약제를 혈전을 녹이는 약을 투약할 수도 있고요. 시술로 뚫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12시간 이내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통 시행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12시간을 넘어서도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세인데
1: 네.
0: 다만 이 시술 자체가 아주 어렵고 전문적이고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시간 내에 오셨다고 다 시술이 가능한 건 아니고 전문가의 신속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쓰러져서 실려왔는데 시술을 받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신기하던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0: 아, 물론이죠. 뭐 의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술로 최선의 치료를 했는데도 결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오셔서 치료 결과만 좋다면은 혼수 상태 완전 반신마비로 오셨다가도 한 일주일 만에 멀쩡하게 걸어서 퇴원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되도록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0: 예.
1: 뇌졸중은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것 같지만 평소 생활 습관에서 서서히 문제를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0: 이게 바로 제가 뇌졸중 걱정하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병인데요.
1: 네.
0: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사실은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문제의 최종 결과물이다.
1: 네.
0: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따라서 뇌졸중을 걱정하신다면 지금 건강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해라.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뭐 앞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고혈압 때문인지 뇌졸중은 겨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맞는 얘기인가요?
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 네.
0: 계절에 따른 뇌졸중 위험의 차이는 논란이 좀 있어요.
1: 네.
0: 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혈관이 좀 오그라들잖아요.
1: 네.
0: 그러면 혈압이 평소보다 조금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졸중 중에서도 특히 뇌출혈 위험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네. 또 혈관의 문제가 뇌졸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도 그렇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0: 우리가 이제 가족력 걱정을 하시는데 가족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20%도 채 안 되고요.
1: 네.
0: 후천적 요인, 특히 고혈압이 한 40% 이상 차지하고요. 나머지 당뇨, 콜레스테롤, 네. 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각기 한 15%, 30%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신경 쓰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1: 그럼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이 있어도 관리를 잘해서 수치가 잘 조절이 되면 그만큼 뇌졸중 위험도 낮아지는 건가요?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

0: 하는 부분입니다.
1: 물론이죠. 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관리를 잘한 경우와 제대로 못한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거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을듯이 네. 관리만 잘하시면 뇌졸중 위험과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0: 네. 건강365 특집 건강한 뇌, 건강한 삶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뇌졸중에 대한 말씀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1: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래도 강조를 하자면
0: 네.
1: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그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된 나쁜 생활습관, 허술한 건강관리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뇌졸중이 걱정되신다고 해서 자꾸 병원 가서 검사하지 마시고
0: 예.
1: 본인의 생활습관, 건강관리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뇌졸중 증상을 잘 기억하셔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진료를 꼭 받으시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0: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전조증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0: 네.
1: 하나는 갑자기입니다. 뇌졸중 증상은 항상 갑자기 나타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좌우로 돼 있잖아요.
0: 네.
1: 거기에서 비대칭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팔다리만 못 쓴다.
0: 네.
1: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안면마비로 입이 비뚤어진다. 한쪽 눈만 안 보인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0: 네.
1: 그 외에도 우리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 가시면 일반인들을 위한 자료에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0: 네.
1: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건강365 특집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뇌졸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이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구자성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우리 일상에 큰 불편을 주는 고통스러운 증상이죠. 두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이제 뇌졸중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두통으로 함께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으로 지적되는 편두통에 대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일까요? 편두통은 만성 질환일까요? 편두통을 얘기할 때 발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알 듯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는 편두통. 대한두통학회장이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두통과 편두통은 구별해서 생각하는 부분일까요?
1: 네, 구분해야죠.
0: 네.
1: 구분할 좀 다른 병이고요. 아주 이제 특별치, 그러니까 표적치료제가 있어서 네. 편통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런데요. 편두통은 왜 편두통인가요? 한쪽 머리가 아픈 증상만이 편두통인 건 아니라면서요.
1: 네네. 그게 이제 조금 그 한자를 쓰시는 저기 나라에서는 조금 헷갈리 막 해가지고 혼돈이 늦고 진단이 늦을 수 있게 되는데요.
0: 네.
1: 원래 이제 편통이란 게 한쪽 머리 아픈 두통으로 시작은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리스어에서 헤미크레니온이라고 한쪽 머리의 아픔 뭐 그렇게 됐는데
0: 예.
1: 점점 지나고 가면서 반복적인 심한 두통으로 의미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가 떨어져가지고 영어로 이제 뭐 영어로는 마이그레인이라 돼서 이제 헤미크레니온에서 마이그레인이 돼가지고 반복적인 심한 두통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동의보감에서도 편통을 봤더니 진짜 한쪽 머리만 아픈 걸 편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없었겠냐 당연히 있고 귀골두통이나 담골두통이라고 그러니까 그 동의보감에서도 반복적인 심한 두통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오해가 늦게 진단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겠어요.
1: 네네.
0: 증상이 좀 복합적이고 다양하네요.
1: 네. 다양하죠. 제일 중요한 증상은 이제

0: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아주 강력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편통 가족력이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나 형제간,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편통 있고 우리 딸도 편통 있고 가장 강력한 유전력이 강력한 병 중에 하나죠.
0: 가족력이 있는 거고요.
1: 네.
0: 편두통이 만성 질환이라는 것도 맞나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편통이란 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통이란 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 6에서 10% 정도가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힘들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서구화 안 돼 있는 뭐 호주 원주민이라든지 바라 이남의 원주민들 똑같이 아픈 그런 것들이 인간이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아프게 되어 있는 병인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 잘 조절해야 잘 치료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세상이 와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완치라고 할 수 없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거네요.
1: 네네네.
0: 참 편두통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고요.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생각인데요.
1: 네.
0: 어쨌든 편두통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참 고약한 질환인가 봐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편통이 되게 한번 아프게 되면 4시간에서 5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죽을 병은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일을 못하고 저기 출석을 못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이 편통이 한 남성보다 4배가 많고 특히 이제 생리 때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리 때 고생을 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편통에 의한 거고 또 편통은 또 꼭 생리뿐만 아니라 다른 때 머리 아픈 게 한 2, 3일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일할 것 중에 2, 3일을 일을 못하게 되고 들어눕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구의 전체 인구 10%가 되니까.
0: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요. 신경학적으로 또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발작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0: 대표적인 게 속 미식거린 것뿐만 아니라 네. 두통 있을 때 통증, 그다음에 빛과 소리에 민감함, 그리고 때때로는 어지러움 뭐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1: 네.
0: 자율신경계 증상으로서는 식은땀 난다든지 그다음에 뭐 식은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고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뭐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네. 자율신경 중에 하나가 고혈압도 많고 저혈압도 많고 변통 환자들은 그게 한 사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또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물음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러니까 신경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변동이 심한 병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것뿐 아니라 속이 메슥거리고 빛과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식은땀, 가슴 통증, 네. 가슴 두근거림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편두통을 알고 나면 증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를 네. 때는 증상이 있어도 편두통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예, 저도 편통이 있는데.
1: 네.
0: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변통을 알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처음에 변성을 하고 네. 이제 버스 타고 외갓집을 가는데 네. 그때는 이제 산이 빼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심하게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1: 네.
0: 어지럽고 막 다 토하면서 심하게 머리가 아파서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양쪽이 아프니까 편통이라 생각을 못했고 반복적으로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편통이라고 알게 된 거는 대학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예예 예. 그래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늦게 진단이 되고 있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예.
1: 심한 두통은 기본이고 빛, 소리, 냄새에도 공포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0: 네네.
1: 환경이나 냄새가 편두통을 일으킨다는 건가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0: 그러니까 둘 다 입니다. 하나는 두통이 있을 때 빛과 소리에 과민하고 평소에도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편통의 유발인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감각 과민인데 평소에도 감각 과민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발이 되고 두통이 있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지는 그런 것 되는 거죠. 빛과 소리에 예민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게 되면 무대에다가 빛을 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발이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 어릴 때도 그러니까 옛날 포목점에 지나가면 그 이상한 화학 약품 냄새나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의 향수를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도 생기고, 일을 늦게 자도 생기고, 과식을 해도 생기고 야식을 해도 생기고 어떤 특정 음식 예를 들면 튀김 음식 먹고 생기는 사람들 뭐 향미가 너무 향신료 강한 음식 그런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민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 코가 과민하다 뭐 그래서 그 냄새가 과민하다 그래서 뭐 개처럼 코를 안 만다 개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놀리고 조금 그렇게 되는 거죠.
1: 참 교수님도 편두통을 경험하시니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0: 네네.
1: 환자들이 위로가 좀 되겠어요.
0: 네네.
1: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감을 느끼는 건데 일상은 네. 물론 정신건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인간관계나 업무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겠어요.
0: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빛과 소리 냄새에 의한 거 그다음에 안 아프신 분들은 두통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많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뭐 특히 소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소녀들이 이제 막 이제 초경을 시작하고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많이 아픈데 막 꾀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하시는데 사실은 꾀병이면 일정하게 아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1: 그렇죠.
0: 예, 예, 일정하게 아프는 것도 사실은 많은 노력이 되는데 사실 꾀병이 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인간관계나 업무관계에서 힘들게 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편통 있는 사람들이 잠을 깊이 못 자고 약간 긴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1: 증상에서

0: 빛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햇빛이 네네. 편두통을 유발하는 건가요?
1: 빛에 대해서 예민하는 거죠. 빛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러니까 시각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 햇빛이 편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네. 저희 환자들한테 큰 챙이 긴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들으시면 이해를 안 되시면 놀라시겠지만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분이 검은 바지에다가 하얀 양말에다가 신발을 신고 다리를 까딱거리면 편통 유발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고 네. 어떤 제가 이제 어디 그 어느 섬에 갔는데 배를 타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보도 블록이 쫙 깔려 있는데 체크 문의가 있었어요.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각 자극에 이제 예민한데요. 제가 아주 예민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같은 편통에서 그만큼 편통인 사람들은 시각 자극이나 빛과 소리에 예민하게 되는 거죠.
0: 네. 그렇게 시각 자극이나 빛과 소리에 예민한 거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1: 뇌가 과민한 뇌를 가지고 돼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과민한 뇌를 이제 인간의 호모사피엔스는 한 남성은 3%, 여성은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반복적인 자극을 하는데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0: 예. 그럼 계절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1: 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죠.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하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 춥다든지 너무 더워지는 것, 그다음에 요즘처럼 비가 오게 되면 두통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과민하게 네네. 반응을 한다는 건데요.
1: 네네.
0: 스스로 언제 편두통이 심해지는지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잘 좀 더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통 일기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0: 네.
1: 예를 들면 늦게 잔다든지. 그다음에 뭐 과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은 이제 전체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3배나 많은데 생리 때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편두통으로 네네. 고생하는 분들은 다른 여러 증상들도 힘들지만 수면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네.
0: 잠이 부족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악순환이지 않을까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면을 어떻게 잘 것이냐 그런 것들이 문제고 사실 제가 저도 불면증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을 못 자도 된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일종의 인지 행동 치료라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누우면 앉아도 된다는 것들 스스로 마음에 이제 일종의 인지를 하게 되는 인지 행동 치료도 중요한 불면증 치료가 되는 거죠.
0: 우리 뇌가 좀 과민해서 나타나는 게 두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확실한 원인이 없다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래서도 불안하기도 하겠어요.
1: 예. 근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MRI 찍었더니 정상이더라. 의사들은 정상이다. 근데 사실은 정상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생리라든지 뭐 기능적 MRI를 찍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진료에는 널리 쓰이진 않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민한 뇌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없진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편두통이 개인차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가끔 아픈 걸 타파 편두통, 그러니까 간헐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예방약만 먹고 있게 되고 아플 때 먹는 약만 만성 편두통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절반 이상 아픈 분들이 계세요.
0: 네.
1: 만성 편두통인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또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편통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 때 두통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0: 그래도 치료제가 있고 생활 습관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통제 외에도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다양한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편두통 특이 약물들이 있습니다. 트립탄이라고 있는데 매우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아플 때 먹는 것들. 이제 그분은 한 달에 한 네다섯 번 아픈 경우에는 그 약만 드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약 먹고 월등히 제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으면 한 바로 일 못하고 고통을 시달리는데 한 시간 정도 기분 나쁘다가 마니까 한 일 두 시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만성 편통인 경우에서 매일 약을 먹어서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편통 특이 물질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알게 돼가지고 그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 뭐 월등하게 두통이 기존의 예방약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0: 편두통에 처방되는 약물은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하면 약의 용량을 늘리나요? 보톡스 치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지고 충분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용량을 늘리고 조절을 해야죠. 이제 지금은 이제 급성기 아플 때 먹는 약은 목표는 2시간 내에 완전 소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치료라 그래가지고 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가지고 혹은 보톡스를 치료를 해서 한 달에 4번까지 줄여보자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0: 보톡스는 머리에 주사를 놓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보톡스를 머리 안에 하면 이제 흔히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팽팽하게 시키지 않나 미용이냐고 하게 되는데요. 보톡스가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한증이라든지 과민성 방광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어요, 보톡스가. 아하.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피에 맞게 되는데 두피에 맞으면 한 3개월간 두통이 현저히 좋아지게 되고 있고요. 근육 마비가 이제 얼굴의 안면도 일부 높기 때문에 효과가 뭐 부작용이 나타날 때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0: 그런데요. 편두통을 어릴 때부터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
0: 치료로 약을 먹어도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른가요? 꾀병으로 그렇죠.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편차가 크던데요.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픈 것도 있고 집사람이 이제 소아과이던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편통 앓고 떼굴떼굴 구른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항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가 CGRP라는 물질이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편통 특이 물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뭐 기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존 약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 편두통에 대해서는 참 꾀병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 심한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변의 이해도 필요하겠어요.
1: 예, 그렇죠.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감사하게 되는데 사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일정하게 아픈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아프고 특히 이제 속이 미식거리는 거는 거의 편통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약 안 먹고 버티겠다고 하는데요. 약 안 먹고 버티게 되면 통증은 앓으면 앓을수록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빨리 진압을 해줘야 더 통증을 그러니까 고생을 줄이게 되고 우리의 신경계도 통증에 대해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돼야만 통증을 덜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0: 편두통의 지속 시간은 긴가요?
1: 지속 시간은 이제 동양인이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4에서 7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속이 미식거리거나 그런 분들은 4시간 이하인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동양인들은 이런 경우에는 개연 편통이라고 해가지고 약한 편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약은 편통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0: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이 좀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편두통의 증상이 지나고 나면 환자들은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축 처지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빠지는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식욕이 좀 오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단 거 짠 거를 좀 찾게 되고 막 그런 분도 계세요. 오히려.
0: 참 오늘 편두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편두통으로 예. 고생하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1: 아 예. 편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속이 미식거리고 가끔은 속이 미치는 편통이다. 그다음에 앓지 말고 빨리 치료받는 게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훨씬 낫다. 그다음에 운동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이제 더 세지시면 이제 무산소 운동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올리셔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월등히 좋아지는 저는 이제 항체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간헐적으로 맞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두 달간 두통이 거의 없는 그런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뭐 모두 난 아니고 뭐 저 환자도 안 듣는 환자였지만 뭐 이러한 치료를 저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편두통을 잘 모르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편두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한 말씀 주세요.
1: 편두통은 주위에 이제 인식 개선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병이고 네.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자주 두통으로 있는 분들 대부분 편통인 경우가 많은데 네. 좀 예민하신 또 다른 우리의 인류 집단 중에 하나인 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민하고 열심히 살고 그다음에 발열 깊은 분들이시기 네. 때문에 네. 당당한 우리의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0: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편두통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두통학회장이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치매와 말초 신경 질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과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것들이 만나 최고의 재미를 선사하는 오락영화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할리우드 아이콘으로 살아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대중문화에 보내는 헌사입니다.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환기시키는 작품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좋아하다 못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파고드는 일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덕질이 세상을, 또 영화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배경은 2045년. 사회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식량난에 더해 수요 폭발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붕괴는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해 가상현실 프로그램 오아시스에 접속해 그 안의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죠. 행성만한 크기의 카지노에서 무한정 게임을 즐기는 일도 가능하고, 배트맨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도 친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 위태롭게 쌓아올린 빈 민가가 웨이드의 현실이지만 오아시스에서의 그는 다릅니다. 유저들의 관심은 오아시스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가 죽기 전 남긴 유언에 쏠려 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 안에서 세계의 이스터에그를 찾는 미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죠. 힌트는 할리데이가 사랑했던 과거의 대중문화들, 그리고 그의 개인사입니다. 쉽지 않은 오픈북 시험인 셈이네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릴 거란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상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어젯밤에 경상권, 오늘 새벽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100에서 15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이어졌는데요. 내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렇게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북, 중북부가 가장 많은 200mm 이상,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은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의 비 예보가 있고, 경기 남부가 2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10에서 60, 제주 5에서 30mm의 비가 오면서 지역 차이가 크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당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내 자주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폭염특보는 다시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곳곳에 발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울산이 33도, 제주 32, 광주 대구 31도로 덥겠고요. 반면 서울은 27도, 강릉 24도, 세종 28도 정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경상권과 제주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한낮에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요. 또 전남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0: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북 중북부에 200mm 이상, 대전과 세종, 충남, 강원 내륙 등지에 최대 150mm 이상, 경기 남부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계속된 비로 산사태 위험이 커진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수도권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은 오늘 아침 6시까지 소방장비 90대와 334명이 투입돼 80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침수 25건과 도로장애 43건 등입니다. 인천소방본부는 밤새 호우 피해 신고 5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도로와 주택 침수 신고였고 나무가 도로에 쓰러졌다는 신고도 들어와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은평구 응암 3동 저지대 침수 취약 지역을 찾아 물막이판과 빗물받이 등 풍수의 대응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진관동 이말산 약수사 인근을 방문해 산사태 예방 시설과 주변 사면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 시장은 작은 위험 징후도 놓치지 말고 상황에 맞는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천 29곳과 증산교, 행주 1교 하부도로, 가림길 등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침수 방지를 위해서 빗물 펌프장 20곳을 부분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악어가 포획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소양천에 애완용 악어가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한 결과 몸길이 50cm 크기의 악어 한 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잡은 악어를 모레 여주시청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나 직원 등 120여 명이 대피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날 12시 반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원 310명과 소방차 등 장비 116대를 동원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가능성이 작으나 내부에 다량의 가연물이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시쯤 연평도 북방에서 선박 한 척이 침수돼 주변 중국어선이 해당 선원을 찾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다는 해병대 연평부대 측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군부대와 협조해 사고 해역으로 경비함정을 투입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했지만 중동지역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휘발유와 경유 모두 하락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원 50전 내린 1877원 50전, 경유는 17원 70전 내린 1862원 5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17일에도 이란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7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추승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뉴스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정리합니다. 공감 코리아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개봉 사흘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관객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화가주화에서 살펴봅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2: 네,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되었는데요. 다만 강하게 내렸던 비에 노면이 젖어있는 데다가 저녁 무렵 다시금 비 소식이 있어 노면 미끄럼 사고는 계속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지만 제헌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서울 방향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 양양분기점 부근과 인제, 설악 부근에서 주춤했다가 서정부터 월문 3터널까지 가장 긴 정체고요. 반면에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은 강원권의 정체가 더 길어서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새마을 부근 통과하기 어려웠다가 여주와 북수원 부근에선 짧은 정체입니다. 52번 광주 원주선 경기 광주 방향은 서원주 나들목과 동군지암 나들목 부근에서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충청권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차량 터널 부근이 8km 구간 정체인데 이 구간은 반대 논산 쪽도 함께 답답하겠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은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충청권의 정체가 이어졌다가 수도권에서 기흥에서 수원신갈 양재부터 반포까지 불편합니다. 아직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수도권 진입하는 길에서 정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미국과 이란 사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어렵게 서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3: 네네.
1: 예.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재개됐. 이게 맞겠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오후 4시에 미군 중부 사령부가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이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1: 예.
3: 이 종전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인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약 한 달 만에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이 해협 통과 선박을 이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측 항로로 유도를 했는데 이것을 이란은 자국 통제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1: 예.
3: 이란이 지정한 항로가 아닌 오만에 가까운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이 공격을 재개한 겁니다.
1: 예. 재개라는 표현 들으시고서는 이제 해협이 다시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봉쇄가 재개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동 전역에서 다시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예, 이 미국은 지난 11일 이후에 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1: 예.
3: 이란도 이에 대해서 이 중동 각지에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보복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3: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란도 이에 맞서서 걸프국 내에 있는 인프라를 표적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예.
3: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제11 해병 원정대 소속 병력 2,000명이 이란 해역으로 작전에 돌입했고 유럽 기지의 전투기들을 중동으로 다시 전진 배치됐다고 이 보도를 했습니다.
1: 예.
3: 이란은 미국의 걸프 동맹국인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발전소,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한 데 이어서 미국 이란의 중재 역할을 하는 카타르, 오만 그리고 이라크와 요르단까지 때리면서 보복 공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1: 예.
3: 그렇지만 이 호르무즈 봉쇄는 곧 국 국제유가 폭등이다. 이런 기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 학습 효과가 있겠죠, 좀.
3: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대이란 공습 이후에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지난 4월 말 장중 $126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4: 예.
3: 최근 들어서는 $80 중후반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보면 이 전쟁 발발 당시 이미 세계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였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대규모 추가 원유 확보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 예.
3: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송유관, 즉 대체 수송로 확보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4: 예. 집권 2년 차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쟁점이 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이 최근 주가 급등락과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통령의 대책 마련 주문. 곧바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거든요.
4: 예.
3: 그 이후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 ETF가 이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의 두세 배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4: 아.
3: 이 정부가 지난 5월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두 배 베팅할 수 있는 단일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는데
4: 예.
3: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했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예.
3: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 대책을 잘 그리고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4: 예.
3: 곧바로 구윤철 부총리 겸 이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대책의 내용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를 매매하려면 기본 예탁금을 현금으로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4: 예. 네.
3: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한 주씩 이 주식을 주식처럼 한 주씩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 20주씩
4: 묶어서
3: 예,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 예. 과감한 비탄감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비탄감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제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들이 얘기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3: 네.
4: 논란이 되겠죠.
3: 예, 그렇습니다.
4: 예.
3: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 면책하고 다시 재출발

0: 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빨리 탕감해 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 이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적극적인 탕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려한 듯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 비판에 대해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이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1: 네.
0: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국민에겐 허탈감만 남기고 이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정책은 정의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예.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 위한 선거전 시작이 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이 여당인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임기는 2년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2028년에 치를 23대 총선에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당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2년차와 3년차 사실상 가장 중요한 집권 시기에 같이 할 국정 파트너인 여당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예.
0: 그래서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전 총리의 이 대통령의 마음이 쏠려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직전까지 당대표를 역임했던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1: 예.
0: 그러면서도 예전에 이제 당대표를 지낸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 아하.
0: 현재로서는 우세를 어느 쪽으로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0: 우선 당대표 후보로는 앞서 말씀드린 김민석 전 국무총리 그리고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1: 예.
0: 송영길 의원 등 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14명이나 이 도전장을 냈고요.
1: 예.
0: 민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예비경선 컷오프를 거쳐서 본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3명.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8명을 가릴 예정입니다.
1: 예.
0: 본경선은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데요. 벌써부터 친명계와 친청계 그리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여기에 강성 지지층 유튜버 평론가들까지 가세하면서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 예.
0: 8월 17일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 달간 정치권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가득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장외 투쟁 중인가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이 재헌절인 어제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1: 예.
0: 대신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를 찾아서 장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보수 유튜브와 인터뷰에서 재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거의 헌법 파괴밖에 없는 것 같다며 그에 항의하는 의미로 재헌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참정권과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광장에 나와 함성을 지르고 계신 우리 올림픽공원의 시민들을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외 행보가 지나치다 이런 당내의 지적에 대해서는
1: 예.
0: 저에게 40일 넘게 계속 올림픽공원에 가냐고 묻기 이전에 우리 제도권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이 중앙선관위의 농락 당하며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맹탕 국정조사 외에 특검을 출범시켰나 아니면 선관위 개혁 첫발을 떼기라도 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1: 예. 홈플러스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는 상황 긴급자금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이 됐군요.
0: 네.
1: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예, 메디치 금융그룹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당초 메디치 금융은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주권으로 DIP 대출금 1000억 원만 에스크로에 예치하고
1: 예.
0: 나머지 1000억 원은 MBK 측이 뭐 혼자서 마련하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홈플러스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이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메리츠 금융이 전액 보증을 조건으로 추

0: 국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1: 예.
0: 이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즉시 항고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법원이 즉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남아있는데
1: 예.
0: 이렇게 되면 홈플러스는 곧바로 파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 아.
0: 이 즉시 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 재판부는 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고요.
1: 예.
0: 이 경우에는 회생 절차 기한이 9월 4일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이 홈플러스는 임시 휴업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연장 결정이 나게 되면
1: 예.
0: 협력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예. 홈플러스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1: 예.
0: 하나는 대형마트 영업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종 인수합병 M&A 성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1: 예.
0: 이 기한이 많지가 않습니다. 회생 절차 최종 만기일은 9월 4일입니다. 이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은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한 그래서 최소한의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예.
0: 결국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수익성을 회복하고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공익 채권이 지금 9,300억 원가량이 되거든요.
1: 예.
0: 이 중 상당 규모가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 대금인데 2천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공익 채권 변제에 투입되게 되면
1: 네.
0: 자금 여력은 개선하기 어렵게 되는
1: 그렇겠죠.
0: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빠짐 독에 물을 붓는 격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2천억 원을 활용해서 매장 운영을 재개하고 핵심 점포 위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겠다는 입장이고요.
1: 예.
0: 이 납품업체와 신뢰를 회복해서 매대의 물건을 채우게 되면 고객들이 들어오게 되고 영업을 통해 채권을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1: 예.
0: 그다음 과제가 M&A인데 이 M&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1: 예.
0: MBK는 홈플러스 운영을 정상화하고 대형마트 등 잔존 사업 부분 M&A를 추진할 계획인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업황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쿠팡 등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영업이 좀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1: 글쎄요.
0: 이 M&A를 인수 자금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1: 김건희 씨 대법원 판결이 한 주 미뤄졌습니다. 선고 연기 이유가 이게 좀 특이한 거죠. 특검팀의 요청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0: 예,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 징역 2년을 선고한
1: 네.
0: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1: 예.
0: 김건희 씨의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가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를 한 겁니다.
1: 이제 관련된 재판의 결과를 조금 더 봐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선고 연기를 부탁했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이 보면은 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1: 예.
0: 이 부분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거든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심과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1: 무죄 판단 근거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했고요. 또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유죄를 내렸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같은 혐의를 가지고 두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김 씨에 대한 최종 판단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1: 예.
0: 특히 이 부분은 이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이 대법원은 이 김 씨 상고심의 생중계를 또 허용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1: 네.
0: 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을 한 뒤에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 생중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건너건너하는 거지만 생중계는 생중계겠죠.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 곧 23분이 되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대부분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0: 강원권에 남아있던 호우특보도 마저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대부분 비는 소강상태인데요. 오늘 밤부터 다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요란하고 매우 강한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서울 등 여러 곳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져 내렸는데 서울도 무려 1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대부분 유의를 하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내일까지 충북 중북부가 최고 200mm 이상의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은 앞으로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 경기 남부 2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10에서 60, 제주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당분간 다음 주에도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고요. 폭염특보도 어제까지 많이 해제됐는데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오늘 다시 곳곳에 발효됐습니다. 전남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7도, 강릉 24, 세종 28도에 머물겠지만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된 곳이 많은 남부와 제주는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광주, 대구가 31, 제주 32, 울산 33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 경상권과 제주는 자외선 지수도 한낮 낮에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 서쪽 지역은 오늘 오전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9도,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서울에 121.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제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사이로 짧게 주춤하고요. 인천 시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분기점까지 정체, 또 화성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사고 여파 받으면서 3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4km 밀리고 있고요. 반대 목포 쪽은 서산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평창에서 둔대터널까지 10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더 지나 둔대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3: 공감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지난주에도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얘기를 해 주셨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군 얘기를 준비하셨습니다.
4: 예,
3: 아, 이 나라가 참전을 했었어 이렇게 되새기기만 해도 뭔가 좀 뭉클한 게 있습니다.
4: 예. 예. 아무래도 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뭐 미국, 뭐 영국, 뭐 이런 이제 서방 강대국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3: 네.
4: 사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어려운 처지였던 나라들도 군인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왔죠.
3: 예. 예.
4: 에티오피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강원도 춘천에 그 공지천이라고 그 소양강 합류되는 강이 있죠.
3: 그렇습니다.
4: 그 앞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3: 예.
4: 예. 그리고 그 맞은편에 에티오피아 전통 양식으로 참전 기념관도 만들어 놨고요.
3: 그렇습니다.
4: 그 옆에는 또 이제 이디오피아의 집이라는 커피 전문점도 있어서 이제 에티오피아산 커피를 팔고 있는데요.
3: 네.
4: 이 커피 전문점에 이제 셀라시아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가 가게 이름을 지어주고 황실 원두까지 직접 보내줬다고 합니다.
3: 예. 제가 여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춘천이 외갑니다. 예.
4: 네,
3: 그러면서
4: 예.
3: 어릴 때부터 그 춘천을 자주 들락거리면서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옛날 아베크족이란 말 쓸
4: 그렇습니다.
3: 때 젊은 사람들이 그 춘천 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집에서 커피 한 잔 안 마셔본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3: 예, 처음에는 웬 갑자기 남의 나라 이름을 갖다가 썼나 그랬더니 이게 참 유서 깊은 내용이 있는 거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3: 예.
4: 한번 80년대 이때 이제 뭐 경춘선 타고 젊은이들이 춘천에 그렇습니다. 많이들 예. 갔었.

0: 는데 예. 이 집이 이제 명소 중에 명소였죠.
1: 맞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그 참전 이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이제 이 황제 셀라시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절인데
1: 예.
0: 그 셀라시아 황제가 1935년에 이탈리아 침공을 받아서 국제 연맹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황제는 영국으로 망명을 했었고요.
1: 아.
0: 또 수단에서 망명군을 조직을 해서 영국군과 함께 싸워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이제 있다 보니까
1: 네.
0: 한국이 유엔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앞장서서 파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1: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0: 네, 나라를 되찾았죠.
1: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네. 기억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를 다른 나라에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국왕이 했던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황실 근위병 가장 뭐 최정예 병사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0: 그 근위병을 중심으로 보병 한개 대대를 편성을 하고 이 부대 이름을 각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1: 예.
0: 이게 에티오피아 아마라어로 이제 초전박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정식에서 병사들한테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1: 예.
0: 이런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1: 예.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참전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0: 그렇습니다. 예.
1: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적을 수는 있어도
0: 예.
1: 그 전과가 어마어마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예, 그 기록상으로는 253전 253승 루페 신화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1: 예, 예.
0: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1951년 9월 강원도 화천 적근산 전투에서 이제 빛나는 전공을 세웠고요.
1: 예.
0: 이듬해 10월 이제 철의 삼각지 공방전에서도 단 한 차례도 고지를 내주지 않았던 전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종전 때까지 이제 연인원 3,518명이 참전을 해서 124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했는데요. 그 황제 특명대로 포로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1: 대단합니다.
0: 죽을 때까지 싸운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전후의 시신도 모두 챙겨서 돌아가서 부산에 이제 유엔군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거기에는 이제 에티오피아군 병사의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사후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0: 53년 정전이 되고 난 뒤로도 56년까지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서 전후 복고를 도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부대원들이 월급을 모아서 1953년 경기도 동두천에 보화원이라는 이름의 보육원을 세워서 전쟁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 보화는 이제 아마라어로 하느님 은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 아, 이것도 이제 암하라어 에티오피아의
0: 예, 예, 토속 고유어입니다. 예.
1: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고향에 돌아갔는데 사회주의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참전 용사들이 적국과 싸운 게 되면서
0: 예.
1: 이후에 상당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가
0: 그렇습니다.
1: 있습니다. 지금도
0: 예.
1: 그렇습니까?
0: 예. 예.
1: 그래서 또 이분들을 찾아 돕기 위한 우리의 손길이 또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예. 참 사연 많은 에티오피아 얘기인데 주말에 춘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겠네요.
0: 예.
1: 다른 나라 얘기 또 준비하셨는데요.
0: 예. 예. 태국이 이제 1950년 6월 30일 그러니까 개전한 지 닷새 만에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참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1: 예.
0: 그 먼저 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유엔군 가운데 6회 공군을 모두 보낸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해서 4개 나라밖에 없는데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유일합니다.
1: 태국 해군과 공군까지 왔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1: 오. 전공은 어떻습니까?
0: 이 경기도 연천에 보면 천덕산이라고 234m 높이 봉우리가 있습니다.
1: 예.
0: 이 모양이 이제 돼지갈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당시 이제 미군들이 이 영어로 폭찹 고지라고 아, 이제 들었습니다.
1: 예, 예. 그런 음식이 있죠.
0: 예. 예. 그래서 1952년 10월 이제 이곳에 이제 태국군 3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1: 예.
0: 중공군이 이제 대규모 공세를 이제 해올 때 백병전까지 벌이면서 이 세 차례에 걸친 공세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군이 이제 129명이 전사하고 1139명이 부상했는데 중공군 피해는 훨씬 컸다고 합니다.
1: 아.
0: 당시 이제 미군 지휘관들이 태국군의 용맹함을 치하를 하면서 리틀 타이거 이런 예.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이제 그 부대를 이끈 대대장 끄리앙끄라이 아따난 중령은 미국의 이제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도 2016년 4월 국가보훈부가 이달에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1: 예. 태국이라면은 뭐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외세의 그 지배를 예. 받지 않았던 나라. 그래서 예.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국민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싸우기도 아주 용맹하게 잘 싸웠군요.
0: 예, 그때 예. 당시 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반공 국가의 이제 이 보루라고 할까요?
1: 그렇네요.
0: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6.25에 이제 앞장서서 참여를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주둔한 것도 1972년까지 주둔을 했는데요. 이 마지막 주둔지가 경기도 포천 영북면 무남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태국군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 예.
0: 총을 든 태국군, 그다음에 양복 차림의 한국 민간인 둘이 이제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이런 아. 동상을 세워놨고요.
1: 예.
0: 그 불상을 모신 태국식 사원도 들어섰습니다.
1: 예.
0: 반대로 이제 우리 국방부하고 롯데그룹이 2014년에 이제 태국 방콕 근교에 참전 용사회관 이름도 이제 리틀 타이거 홀 이렇게 아. 지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1: 그 네. 리틀 타이거라는 그 별칭이
0: 예, 그렇죠.
1: 확실히 굳어진 네. 내용입니다.
0: 태국군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별칭이 된 거죠.
1: 예, 예. 우리나라가 저 어느 틈엔가 붉은 악마가 됐던
0: 예.
1: 것처럼.
0: 예.
1: 아세안 국가 가운데 이제 태국도 있습니다만 필리핀도 참전을 했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참전 결정은 태국이 먼저 했는데 도착하기는 이제 한 필리핀이 이제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1: 예.
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그러니까 이제 통일로 가는 그 길에 공릉천이라는 하천인데 그 옆에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1: 예.
0: 태국군 참전비와 같은 1974년에 세웠습니다.
1: 예. 필리핀군이 어떤 전투를 벌인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0: 예, 1951년 4월에 이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율동리 율동 전투라고 하는데요.
1: 예.
0: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이 상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1: 예.
0: 필리핀 10대대 전투단이 이곳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공군에 이제 포위가 됐는데 주변 부대와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사 항전을 해서 공격을 물리쳤고요. 필리핀군은 이제 전사자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중공군은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예.
0: 이 승리 덕분에 미군 제3사단이 안전하게

0: 철수를 할 수 있었고요. 어. 그 사단장 로버트 소울 소장이 파이팅 필리피노.
1: 리틀 타이거 얘기요. 예. 파이팅 필리피노.
0: 예. 예. 그 투지를 이제 칭찬을 한 거죠. 예.
1: 그렇군요. 부대가 적군에 포위되고 주변 부대와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이게 또 심지어 남의 나라입니다.
0: 예.
1: 한국 땅에 와서. 이거는 그냥 고립되고 이제 끝날 운명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투지 하나로 싸워서 결국은 다른 나라 군대까지 도움을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보통 예. 이렇게 고립이 되면은 사실 뭐 투항을 하거나 뭐 예.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대를 이끈 특수중대장 콘라도 디 얍데이가 이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생존자를 구출을 하고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뒤에 역습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를 탈환을 합니다.
1: 얘기는 철수한다고 해놓고
0: 예. 예.
1: 그게 아마도 마지막 연락이었을 텐데.
0: 그렇습니다.
1: 예.
0: 직접 돌격대를 이끌고 이제 중공군 기관총 진지를 이제 수류탄으로 폭발을 하고요.
1: 예.
0: 그 과정에서 그 부대장이 적의 총탄에 치명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서 이제 본대로 복귀하자마자 숨을 거뒀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가 당시 이제 그 전공을 이 기리기 위해서 2019년 4월 이달에 6.25 전쟁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1: 예. 정말 죽도록 싸운 분이고 예. 끝까지 싸운 분이고 예. 또 그래서 이겼던 분이네요.
0: 예.
1: 예. 중남미 국가 가운데 콜롬비아가 참전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유일한 거죠 중남미에서는.
0: 예. 예. 이 해군을 파견을 했는데요. 함정 세척을 파견을 해서
1: 예.
0: 인천 상륙 작전하고 원산 상륙 작전에서 이제 공을 세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이 지상군도 이제 이 활약을 하는데요. 강원도 화천 산양리 전투 여기서 이제 2,314명이 참여를 해서
1: 예.
0: 213명이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요. 567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곳에도 예. 이제 전적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예.
1: 이분들이 전투병이 아니었죠?
0: 아니, 콜롬비아는 전투병이 맞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아, 그런데
0: 예, 예.
1: 아, 그렇군요. 제가 여기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0: 예, 예.
1: 전투병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많았습니다만은 전투병 아닌 분들 중에서 6.25 전쟁 영웅이 된 장병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0: 그 참전 16개국에 이제 인도는 포함되지
1: 네.
0: 않고 의료 지원단을 보내죠.
1: 예,
0: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서독 이렇게 해서 6개 나라가 의료 지원단을 보냈는데요.
1: 네.
0: 이 인도가 이제 제60 야전 병원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의사
1: 네.
0: 15명을 포함해서 331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예, 그 부대를 이제 란가라지 중령이 이끄는 본대가 영국군 이제 인도도 이제 영연방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당시에.
1: 예, 예, 예.
0: 그래서 영국군 27년대 여단을 지원하고 또 한 부대는 이제 대구 후방 부대에 배치가 됐는데 이 가운데 이제 란가라지 중령이 이례적으로 2020년 7월 6.25 전쟁 영웅으로 뽑혔습니다.
1: 예. 아, 이건 또 이제 인도군 얘긴데 의료지원단을 이끌던 분이라면은 군의관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전쟁 영웅이 되셨다는 게 물론 뭐 군의관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지만
0: 예, 예.
1: 어떤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까?
0: 그 랑가라지 중령은 인도 마드라스 의과대를 졸업한 의사인데요.
1: 네.
0: 그가 이끄는 본대가 또 최전선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상자들을 옮기고 치료에 헌신을 한 공로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건데요.
1: 예.
0: 특히 1951년 여주구 주암리 전투에서 이 부상한 호주군을 직접 후송하고 영국군도 수술하고 이러면서 많은 부상자를 살렸는데
1: 네.
0: 이때 이제 그 의료 본대가 중공군에게 포격을 당합니다.
1: 아.
0: 그리고 이제 부대원이 전사를 한 명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때 이 피하는 게 아니라 응급조치만 하고 부상병 후송이나 수술이나 간호를 적극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1: 할 일을 다 한 거네요.
0: 예, 1953년
1: 네.
0: 정전 때까지 2200번의 수술을 집도를 했고요.
1: 예.
0: 민간인을 포함한 2만 명을 치료를 해서 충무무공훈장을 받고 인도의 차크라 훈장도 받았습니다.
1: 예.
0: 귀국 후에는 이제 그 뒤로도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예편한 뒤에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일한 모범적인 의사입니다.
1: 예. 앞서 에티오피아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고국에 돌아가 오히려 참전용사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새 이제 나라의 형편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 많이 바뀌어서 참 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근데 좀 지금 형편이 우리와 비교하자면 좀 어려운 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더 드는 게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적 개발 원조 ODA를 네. 전담하는 코이카 국제협력단이라는 기관이 있죠.
1: 예.
0: 여기서 이제 그 이 지원하는 나라 중에 6.25 참전국의 지원 대상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1: 네.
0: 그러니까 태국도 대상국이었다가 이제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1: 태국은 뭐 좋은 이유겠죠.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뭐 이 최빈국에서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대상국에서 빠졌고요.
1: 예.
0: 형편이 어려운 나라 중에서 참전 16개국에 포함돼 있던 나라가 필리핀, 콜롬비아 세 나라여서 에티오피아. 예. 이 코이카뿐만이 네. 아니라 뭐 학교나 민간 단체들도 이 세 나라를 특히 더 그 어떤 혈맹이라는 네.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아, 유엔군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에서 왔던 유엔군 참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문화가조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호프가 희망이 될 것인지 예, 비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가 개봉 사흘 만에 100만 관객 고지를 훌쩍 넘었었다. 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그 사이에 제헌절 휴일이 네, 끼어 있었다는 것이 또 주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제헌절 하루에 60만 명이에요.
3: 그렇습니다. 예. 뭐 59만 4천여 명인데 약 이제 60만 명이 되겠습니다. 이 첫날에도 예,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33만 명. 그래서 추격자는 11만 명, 황해는 12만 명, 곡성도 31만 명이었는데
1: 예.
3: 나홍진 감독의 이런 전작들의 오프닝 스코어를 모두 뛰어넘었고요. 올해 개봉작 가운데 최단기간 100만 관객 돌파 했습니다.
1: 예.
3: 또 33만 영역의 개봉 첫날 관객도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 기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작품은 예, 가상의 비무장지대 안에 호포항이라고 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죠.
1: 그래서 예.
3: 어느 날 동네 청년들이 이 파출소장인 범석이라는 황정민 씨가 맡은 역할인데
1: 네.
3: 예, 호랑이가 황소를 물어다가 이제 내팽개친 것 같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출동하는데 이빨 자국이 이게 기묘해요. 이 호랑인가? 물론 동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네 청년의 그 리더가 바로 조인성 씨인데요.
1: 예.
3: 아 뭔가 이 석연치가 않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을로 돌아오는데 이 마을은 더 또 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범인이 뭘까요? 범인?
1: 예, 예.
3: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외계인이라는 건데요.
1: 예.
3: 외계인과의 뭐 총질, 뭐 질주, 추격전, 뭐 카체이싱 이게 거의 3분의 2입니다.
1: 오.
3: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아이맥스나 스크린엑스나 돌비 시네마에서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 예. 기존의 개념으로 이렇게 묶이지가 않는 영화 같은
3: 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꽤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얘기죠.
3: 엇갈리고 있습니다.
1: 예.
3: 뭐 좋게 보신 분들은 영상미가 뛰어나고 몰입감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사실 SF물에다가
1: 예.
3: 괴수 퇴치 오락 액션물이기 때문에 그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가실 것 같고요.
1: 예.
3: 배우들의 연기. 와, 정말 황정민 씨 그 구두 신고 추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1: 예.
3: 정호연 씨도 액션 씬 잘 보여줬어요. 액션 시퀀스는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 예.
3: 혹평도 호평이 아니고 혹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 예.
3: 진짜 대사 누가 썼느냐. 그리고 최악의 엔딩. 아 결말을 동의하지 못하겠다.
1: 예.
3: 이게 SF 영화인지 무슨 네. 장르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외계인 CG와 전개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논란은 곡성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 첫 주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뒷심을 좀 발휘해서 거의 이제 690만 정도를 동원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호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지금 제헌절을 포함해서 어쨌든 3일 연휴이기 때문에 예. 이 성적이 입소문을 좀 좌우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근데 네티즌 평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관객이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1: 예, 여하튼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스타트가 이만큼 좋았던 영화는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그렇습니다.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른바 SNS 중독을 막 위해서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뭐 16세 미만 SNS 네. 사용 금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막 확산이
3: 그렇습니다.
1: 되고 있는 중입니다.
3: 그래서 뭐 영국이나 호주, 프랑스, 네.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에서는 이제 15세, 16세 정도를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청와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청소년 과부림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 만 14세 미만의 서비스가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과몰입 유도 기능 제한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무한 스크롤. 이 무한 스크롤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웹툰을 보거나 아니면 쇼츠 같은 걸 볼 때 그냥 한정 없이 계속 보게 만들죠. 그러다 예. 보니까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심지어는 뭐 날밤 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1: 막 선택을 안 했는데 유사한 것들이 계속
3: 올라오니까 예. 이제 날 새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 재생 기능 같은 경우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한정 보게 하거나 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 무한정으로 재생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경우 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다만 이제 부모의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SNS 사업자에게 이용자 본인 및 연령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 어떤 것들 이런 것을 하려면 반드시 연령 확인을 해야 된다.
3: 네. 예. 예. 그런 부분이 뭐 이전에는 너무 심한 규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SNS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이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대목도 있었는데 실시간 예. 댓글에 규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방미통이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AI 생성 표시대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개발 사업자와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든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AI 표시가 붙은 영상 일부만 잘라내거나 표시를 삭제해가지고 다시 유포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통신망권 개정을 통해서 AI 유통할 때 이렇게 약간 삭제를 하거나 편집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광고 규제 완화 방안도 올해 이제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다. 이게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특히 KBS도 광고 규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예. 올해 좀 SNS와 방송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KBS 뉴스 속보가 지금 떠 있습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이 돼 있습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화재가 인천 쿠팡물류센터에 있었습니다. 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 이것을 두고 뭐 사회적인 큰 논란이 되고 또 문제로 비화가 됐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밝혔습니다.
3: 네. 프랑스에서 밝혔습니다. 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네. 함부르크 백수자 40주년을 맞아서 한국어로 공식 초청원으로 선정하고 한강 작가를 지난 12일에 초청해서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을 했거든요.
1: 예.
3: 그런데 이렇게 한국 언론과 질의응답을 한 것은 2024년 노벨문학상 시상식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언급을 하지 않는데 예. 이번에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이 혐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면서 말을 이었는데요. 혐오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서 우리 희망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0: 있는데 네. 특히 배재고 야구부의 올팔 비하를 두고는 이 교사인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1: 예.
0: 아마 이제 문학 쪽이다 보니까 아마 국어과 교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1: 글쎄요.
0: 하는데.
1: 저도 뭐 제가 사대를 나와서 그런지 교사 네. 선후배가 여럿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그냥 지나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수면으로 드러났을 때 잘 포착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1: 예.
0: 특히 충격이 또 다른 충격을 덮고 그 다음 충격 이전 충격을 덮어서 이렇게 쓸려가 버리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사건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1: 예.
0: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야 된다라고 오랜만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1: 예.
0: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1: 한강 작가만큼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또 그 훌륭함을 인정받은
0: 네.
1: 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막 수시로 이제 언론에 막 이렇게 등장을 하고 뭐 본인이 막 나서지 않더라도
0: 네.
1: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그러한 것으로부터 많이 지켰던 분이
0: 맞습니다.
1: 모처럼 한 얘기가
0: 네.
1: 이 얘기입니다.
0: 네.
1: 예.
0: 그만큼 의미가 있겠죠.
1: 그렇죠. 예.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을 두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참.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다
0: 네.
1: 흘러가 버렸습니다.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예. 저희 프로그램은 BTS 참 좋아합니다. BTS의 노래 스윔 또 오랜만에 들으시고요.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필요한 물건의 숫자를 적은 것을 보면 개수라고 쓰는 것도 있고 개 밑에 시옷 받침을 붙여서 개수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맞는 표기 형태는 어느 것일까요? 글자로 써놓은 것 중에는 사이시옷을 써야 할 곳에 안 쓴 경우, 또 이와는 반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건의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이시옷을 안 써서 개수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요. 물론 발음은 둘째 음절을 된 소리로 발음해서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현행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순수 한자어 가운데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단어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 6개의 한자어는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입니다. 개수라는 한자어에 사이시옷을 잘못 붙이는 일이 종종 있는 것처럼 한자어 중에 사이시옷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가와 이점, 그리고 초점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이시옷을 쓰는 순수 한자어 6개를 잘 기억해 두시면 한자어와 관련된 사이시옷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대부분 비가 소강상태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은 12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져 내렸고 경상권 등 중부지방으로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릴 비도 상당량이라서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충북 중북부는 200mm 이상, 강원 충청 남부지방 3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 경기 남부 2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의 비 예보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10에서 60,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은 당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다음 주에도 내내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어제는 많이 해제됐는데 다시 오늘은 남부와 제주 곳곳에 발효됐고요. 전남과 제주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현재 27도대, 중부지방은 그래도 30도 아래지만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울산 33도, 제주 32도, 광주대구 31도 등으로 좀 덥습니다. 내일은 다시 서울이 30도, 남부지방은 27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몸속에 습기가 스며들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음식기보약에서는 장마철 삼키기 쉬운 질환과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에서 참치 어획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원양어선에서 잡히던 참치가 왜 우리 앞바다까지 밀려드는 걸까요? 과학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축구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LAFC에서 리그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토요일엔 스포츠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2: 네, 토요일이지만 제연절 연휴 둘째 날인 이후로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평소보단 정체 더딘 편입니다. 다만 15번 서안선 서울 방향 사고로 인해 수도권의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화성 휴게소 부근 사고 차량은 갓길로 이동해 있지만 서평택 분기점부터 10km 구간 어렵고요. 수도권 진입 전에는 군산 휴게소 부근부터 동서천 분기점까지 주춤하는데요. 반대 목포 쪽 정체는 없지만 서산 나들목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살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 이남에서 수도권 진입하는 이동량은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으로 길게 이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 부근부터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10km 구간 정체고요. 천안 지역에선 반대 부산 방향으로 독립기념관 부근부터 6km 구간도 정체입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신다면 60번 서울 양양산 서울 방향 인제부터 상남 3터널까지 강원 지역의 정체가 길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북방 3터널과 설악, 서종과 미사 부근 주춤하는데요.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 역시 강원권에서 한 번에 가장 긴 정체가 이어져서 봉평터널부터 둔내터널까지 막히고 이후 새말 부근에서 차간격을 좁힙니다. 경기권에서는 교통량은 적은데 사고 여파로 인해 부곡부터 둔대까지 밀립니다. 오늘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은 앞으로 약 1시간 후인 오후 5시에서 6시 무렵으로 내다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3: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정보쇼 주치의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2-368-1002, 1003, 02-368-1002, 1003.
1: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예. 자, 오늘 주제는 습기라고 잡으셨습니다. 이게 습기라고 하면은 이게 뭐 환경이나 일상생활 문제지 이게 뭐 의학적으로라든지 뭐 우리 건강 뭐 관계가 좀 되는 겁니까?
4: 엄청 많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4: 예. 예. 특히 아마 지금 오늘 습기를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1: 예.
4: 평소에 습한 기후가 좋다는 분도 있고 또 건조한 기후가 좋다는 분도 있는데
1: 예.
4: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은 중간이 제일 좋잖아요.
1: 글쎄요.
4: 그래서 사실 흔히 우리가 계절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떠올리게 되죠. 예. 그럴 텐데 아마 올해는 특히 장마가 좀 늦게 오고 지금 올해 안 됐기 때문에 뭐 장마인지 분간 안 될 정도긴 합니다만 예. 원래 장마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우주 만물을 목화 토 금수 다섯 개로 나누거든요. 오행으로 예. 나누거든요. 그래서 계절도 장마철이 들어가야 오계절이 되어가 오행에 딱 들어맞습니다.
1: 예.
4: 장마철은 오행 중에 목화 토 금수 중에는 토에 해당이 됩니다.
1: 어?
4: 그럼 오장 가운데 또 비장에 연관됩니다. 소화기계토. 예. 그래서 이 장마철을 긍하에 보내려면은 이 습기 때문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4: 그래서 오늘은 이 장마철 습기 때문에 생기는 병증과 예방법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뭐 습기로 인해서 몸에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예. 뭐 습기가 조금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습기가 많으면 우리 저 옷에도 문제 생기게 되고
1: 예.
4: 방에도 문제 생기고
1: 네네.
4: 많죠. 우리
1: 예.
4: 이 습기라는 게 성질이 뭐냐면 좀 무겁고

0: 약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을 무겁고 찌뿌듯하게 하고 통증도 많이 일으킵니다.
1: 물 먹은 소음이 된다는 얘기군요.
0: 그렇죠. 습기가 심하면 통증이 막 생겨납니다. 원인도 없이. 그리고 또 습기는 또 한 곳에 정착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기의 소통, 통행에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병이 생긴 부위가 비교적 고정되는 한 곳에 고정되는 경향성이 강하고 또 한 번 들어오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이 습기를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 병이 생겼나 습기는 별거 아니야 하는데
1: 글쎄요.
0: 조금씩 들어오니까 어느 틈에 병이 생겼을 때는 벌써 병이 깊어진 단계다. 특히나 아마 평소에 좀 몸에 습기가 많은 분들 예를 말씀드리면은 좀 비만한 편이면서 평소에 음료수라든가 물 같은 거 차라리 많이 드시고 운동은 적게 하면서 땀도 적게 흘리는 분들은 아마 요즘 장마철에 좀 몸이 무겁고 찌뿌듯하시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기계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들 생각을
0: 그렇죠.
1: 하는데
0: 사람도
1: 뭐 사람도 그런 거구나.
0: 맞습니다.
1: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습기로 인해 생기는 병증 어떤 게 있습니까?
0: 자, 우리가 풍에 맞았다 하면 중풍이라 그러죠.
1: 예. 그러니까
0: 한약에서 습기에 맞았다 중습이라 합니다. 중자가 맞을 중자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중풍, 중습이다.
1: 중습, 습기 할 때
0: 습기에
1: 습자입니다.
0: 맞았다. 네. 이 중습이 뭐냐면 온몸이 나른하면서 무겁고 특히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가슴도 답답해요. 그리고 배가 막 불러오면서 미식거리고 입맛 없고 소화장애가 생기고 대변은 주로 묽거나 설사가 나오기 쉽습니다. 만약 몸속에 습기가 더 많아지면 진짜 병증이 생깁니다. 소변량이 적어지면서 몸이 붓게 되고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창만증, 뭐 소변 불통, 뭐 소변이 탁한 것, 요탁, 이질, 뭐 피부질환, 게다가 각종 성기질환, 그다음에 성기능장애, 많은 병이 생깁니다.
1: 뭐
0: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요통입니다. 습기가 일으킨 요통인데 그걸 한방에서 습요통이라 하거든요. 습기 많은 곳에 오래 있었거나 비를 많이 맞고 난 뒤에 허리가 무겁고 아프기가 마치 돌덩이 있는 것처럼 같고 얼음처럼 차기도 하고요. 만약 거기다 찬 기운까지 겹쳤다 하면은 허리하고 다리가 마치 물 속에 찬 물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허리하고 다리가 차갑고 또 마치 허리가 무거워서 막 허리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1: 그렇군요. 습기를 정말 뭐 주의해야 될 것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생각을 잘 안 해본 것 같은데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주제와 상관없이도 내과질환 관련해서 전화를 받거나 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또 와 있는데 대답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화번호 8385번 사용하시는 분이시고요. 68세 여성이라고 하셨네요. 이명이 심하시답니다. 예.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나는 소리 뭐 이런 게 좀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삐 하는 소리가 아니란 얘기겠죠. 소리가 귀가 아니라 머리에서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쓰셨습니다.
0: 예. 예. 보통 귀에 소리 나는 건지 머리에 소리 나는지 구분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귀에 소리 나면 보통 이명이라고 뇌에서 소리 나면 뇌명.
1: 뭐 다른 게 있습니까?
0: 비슷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귀에서 나는데 뇌에서 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뇌중명이라고도 하는데 68세이신 분이 언제부터 그렇다는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정도라면 대체로 한약에서는 이 귀하고 가장 가까운 장기가 오장 가운데 신장입니다. 신장의 전기 흐약이 이명의 한 10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1: 신장이라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그렇게
0: 되는군요. 근데 그 신장이 한약에서는 3가지거든요. 내분비 호르몬 계통이라든가 원기, 뭐 성기능을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다른 장부들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원기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 전신 곳곳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40이 넘으면 신장의 음기가 반으로 줄고 50이 넘으면 신장의 양기가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신장의 전기가 부족해지게 되는 건데 그중에 한 가지 바로 이명이 들어갑니다. 언젠가 제가 아마 방송에 얘기하셨던 노인 칠반증 가운데 그중에 한 가지가 귀가 들어갑니다. 우리 몸이 외부랑 통하는 통로 7가지 중에 눈, 코, 귀, 입, 소변, 대변 나오는 곳이 있죠. 그런데 귀에 소리가 안 나는 나는 게 정상이죠. 네. 젊은 사람들은 귀에 소리 안 나는 게 기본입니다.
1: 네네.
0: 그런데 연세 들면서 젊은이와 반대로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칠반장에 들어가는 이명이거든요. 이명과 뇌명도 사실은 주된 원인 중에 큰 몫이 신장의 전기가 허약해진 것이다.
1: 아.
0: 이게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허약해지는 것도 있고
1: 네.
0: 또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뭔가 너무 과로했다거나 신경을 너무 쓴 것이 심화됐다거나 할 때 약해지는 겁니다.
1: 예.
0: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간장이나 담낭의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되는 경우가 있고
1: 예.
0: 또 신장에서도 양기 부족도 있지만 음기가 부족. 몸이 야이고 마르면서 허혈이 달아오르는 원인도 있고 그게 원인이
1: 네.
0: 여러 가지가
1: 네.
0: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명이라 하면 사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세한 진찰을 받으시고
1: 네.
0: 그에 맞게 생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워낙에 이제 무작위로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그 답을 드린 그 질문 하나 보고 나서 그 다음 건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결이 딱 되는데요. 0107 전화번호 사용하시는 분께서 신장에 나쁜 음식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0: 아, 예.
1: 예, 신장이라는 접점이 있습니다. 두
0: 예.
1: 질문.
0: 자, 이 신장이 한의학에서 세 가지라 그랬죠. 그죠?
1: 예.
0: 콩팥도 신장, 한의학에서 신장이고
1: 예.
0: 또 한 가지는 내분비 호르몬 계통이고
1: 아하.
0: 세 가지는 성기능과 생식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부위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죠.
1: 예, 예.
0: 그렇지만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분비 기관이 있으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이 꼭 콩팥만이 아니니까
1: 아.
0: 전신에 여러 가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예.
0: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게요. 콩팥에 나쁜 음식이라면 당연히 짠 음식입니다.
1: 아.
0: 그리고 단 음식도 콩팥에 해롭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뜰분 맛 음식도 해당이 됩니다.
1: 음흠.
0: 예를 들면 도토리라든가 뭐 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콩팥이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해가 됩니다.
1: 예.
0: 배뇨 기능에 장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육가공식품들. 그다음에 뭐 기름진 음식들은 다 콩팥 기능에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이라면은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죠. 바로 채소에 포타슘,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은 채소를 데쳐가지고 물은 국물은 버리고 채소만 드셔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콩팥에 나쁜 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1: 예.
0: 그다음에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 중에서 원기, 호르몬, 성기능 이런 게 통해 나쁜 음식이라면 역시 술, 담배 그리고
1: 네.
0: 방금부터 말씀드렸던 신장과 콩팥과 마찬가지로 육가공식품, 햄,
1: 예.
0: 치즈,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 그리고 짠 음식도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1: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0: 그리고 또 신장도
1: 예.
0: 원기라도 구체적으로 보면 신장의 양기에 해로운 음식이 있고 신장의
1: 예.
0: 음기에 해로운 음식도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조심해야 될 음식이 되겠습니다.
1: 각계 체질이나 또 형편을
0: 네.
1: 전문가 만나서 상의하시고
0: 네.
1: 잘 따져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같은 분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3분 단위로 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번 잘 섞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땀이 많아 습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땀띠처럼 울긋불긋하고 따갑고 정확히 뭐 땀띠인지 뭐 습진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피부가 난리다 이런 표현 쓰셨군요.
0: 예.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습기가 우리 몸에 나쁜 해를 주는 원인
1: 예.
0: 가운데 피부 질환도 들어있었죠.
1: 예. 예.
0: 그래서 이분은 체질을 봐야 되는데 비만하시고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몸속에 습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1: 예.
0: 피부에 습기가 많이 있는 데다가 이 습기 하나만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 생기는 병증이 한 개만이 아니잖아요.
1: 예.
0: 습기가 있고 밖으로부터 습기도 왔는데다가 또 한 가지는 열이 있느냐 또는 찬 균에 따라 그래서 습기도 습열이 있고 한습이 있습니다.
1: 네.
0: 습기와 열이 합쳤느냐 습기에다 찬 균이 합쳤느냐 그게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땀띠라든가 피부가 뭐 따갑고 만약에 가렵고 뭔가 도단하고 한다면은 열로 인한 원인이 많습니다.
1: 네.
0: 특히 뭐 사타구니 쪽에 많이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아래쪽에 생기는 습열과 습기가 합쳐져서 생기는 원인이고요. 그래서 몸속에 습기가 쌓여 있을 때 그것이 열과 합쳐졌을 때 그것을 보다 남보다 더 많이 땀을 땀으로 더 배출시킨다거나 소변 대변으로 배출시키지 못할 때 습기와 열로 인해서 피부의 증상이 잘 드러납니다. 일단 예. 피부는 열이 가장 문제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습기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네. 피부가 너무 건조해도 병이 생기잖아요.
1: 아, 그렇네요.
0: 그것도 많습니다.
1: 하여튼 예. 모델이 적당해야.
0: 적당해야죠.
1: 예,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또 됐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요? 네.
2: 아, 예, 저 경남 마산에 삽니다.
1: 예, 멀리서 전화 주셨습니다.
2: 예, 예. 평상시 계속 뭐 매주 듣고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2: 예,
1: 그
2: 예.
1: 지금 이제 서울과 좀 거리가 있는 곳이긴 한데 그 비가 좀 옵니까? 지금은 좀 그쳤습니까?
2: 아, 어제부터 마산에 비가 온다는데 비는 안 오고.
1: 아.
2: 햇빛이 났다, 뭐, 흐리다, 이렇게 계속 좀 짜증선 나십니다.
1: 그렇군요. 전국이 다 비슷한 예. 형편인 것 같습니다. 예. 위가 좀 안 좋으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2: 예, 위장이 좀 안 좋았는데, 나이가 지금 60년입니다.
1: 예, 예.
2: 그 위장 안 나온 지 좀 오래됐고, 한 몇십 년 됐고, 그 몸무게가 제가 지금 키가 179인데, 56kg 밖에 안 나가거든요.
1: 오, 예.
2: 예, 이 몸은 특히 여름에는, 이 변이 잘 안 나오고, 속에서 좀 장에서 꾸룩꾸룩 소리도 많이 나고
1: 예.
2: 그러고 이제 가스도 많이 차고 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래 한 3-40km 달리기를 해도
1: 네.
2: 진척이 없고 그렇거든요.
1: 아니 1-20년 정도 뭐 증상이 있으셨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네. 무슨 검진 결과나 이런 거는 뭐 손에 들고 계신 게 없습니까?
2: 아, 그 대장 검사하고 위하고 대장은 뭐 별 이상 용종이 한도에서 발견되고
1: 예, 그 조치하셨을 것 같은데 예.
2: 예, 예. 위는 장상피화생이라고 좀 그래 나오더라고.
1: 예.
2: 예. 그 일단 장이 안 좋으니까 변이 나와야 돼. 변이 잘 안 나오니까.
1: 알겠습니다. 예. 그 예. 신장은 저랑 거의 비슷하신데 몸무게가 저보다 한 10kg는 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시면 예. 제가 질문드리죠. 식사는 많이 못 하시나요?
2: 예, 식사를 잘 못합니다.
0: 어디 입맛이 없는 겁니까? 입맛은 있는데 먹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2: 아, 입맛이 없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이 땡기지도 않고 그 여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이러니까 좀 그렇는데.
0: 아, 예. 그 저 말이죠. 여름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더 왜냐하면 더워서 냉방을 한다거나 시원한 걸 찾아야 예. 되는데 또 여름에 먹는 음식이 대부분 찬 성질 가진 것들이 많거든요. 과일만 예. 해도 수박 참외가 그렇고. 그 혹시 예. 추위를 타거나 손발이 차거나 배가 차진 예. 않나요?
2: 예, 추위를 엄청 많이 탑니다.
0: 예, 그러니까 여름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름인 다른 사람들은 냉방을 찾고 시원한 음식을 찾고 냉면을 찾는데 지금 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오히려 속을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여름이 되면은 바깥 날씨가 더워지면은 예. 몸 속에 가뜩이나 차가운 분, 냉한 분인데 그나마 예. 몸 속에 있는 따뜻한 기운 양기가 피부 밖으로 나옵니다. 겉은 아, 예. 따뜻하고 입도 마르고 한데 속은 더 차가워집니다. 만약 그런데 찬 음식을 뭐 찬 성질 음식이나 냉장 음식을 먹었다가는 더 탈이 나게 됩니다.
2: 아,
0: 그래서
2: 네.
0: 여름일수록 오히려 전화하신 분 계시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을 드셔야 되고 찬 네. 성질 가진 음식을 되도록 피해야 됩니다.
2: 예, 예.
0: 그래서 대변이 안 나와 힘드시다고 하는데 식사를 예. 못 하시니까 대변이 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름에 무엇보다도 예. 식사를 잘 하시도록 하고 이 여름에 예. 20-30kg 뛰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1: 아, 예.
0: 여름에 운동을 줄여야 됩니다. 가뜩이나 식사를 잘 못 하시고 여름 더위 예.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 소모가 되고 힘이 빠지고 땀이 나고 하는 문제인데 또 야위신 예. 분인데 이렇게 20-30kg 뛰면 안 되죠.
1: 예.
0: 그냥 가볍게 조금씩 걷는 걸로 하시고 이렇다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제가 호박을 좀 드시고요. 호박이
2: 아,
0: 소화가
2: 예,
0: 좀 잘
2: 예.
0: 되는 음식이고 그다음에 동물성 예. 중에서는 소의 위장 그걸 양이라 그러죠. 양곰탕 예. 소 위장이 소화에 참 잘 되는 음식입니다.
2: 예예.
1: 예. 예. 예, 예.
0: 그리고
1: 예, 예.
0: 과일 중에는 복숭아를 드세요.
2: 아 복숭아 예.
1: 예예. 네. 예. 큰 도움 받으셨길
2: 감사합니다.
1: 바랍니다. 예.
2: 예 고맙습니다.
1: 예예. 예. 뭐 뜨거운 음식이라는 게 그 뭡니까 온도가 높다기보다도 이제
0: 성질 자체가
1: 성질 자체 예, 그 점에 또 유의를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
0: 네.
1: 예 습기 얘기를 오늘 또 특별하게 해주셨는데 아 습기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되새기고 아, 기회가 되면 좀 또 나중에 이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 아, 예.
0: 습기가 많아서가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기운이 없다는데 아, 나 보약 먹어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1: 예.
0: 습기를 많이 해결한 다음에 보약을 드셔야지
1: 아.
0: 습기로 인한 문제 있을 때 보약부터 찾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1: 예, 예. 아, 습기라는 것이 건강과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밀접한 관계는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많은 분들의 질문에 저희가 성실하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음식의 모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과학플러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그리고 또 SF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와 오늘 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예. 제가 오해도 좀 있고 진실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네. 오늘 오해와 진실이 어떻습니까?
4: 아,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4: 참치 통조림으로 먹는 참치가 바로 참치 횟집에서 먹는 참치와 같은 종이다라고 하면 이거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1: 참치 통조림, 참치 회 같은 참치 아닙니까?
4: 이게 이제 뭐 참치라고 말로 부를 수 있는 거기는 한데요.
1: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요.
4: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좋은 과학적으로 이제 스피시즈라는 단위를 따질 때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나무라고 하더라도 종으로 구분을 해보면 뭐 해송, 뭐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그 일반적인 소나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소나무라고 통칭되는 식물이거든요.
1: 네.
4: 참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참치라고 한 그 종이 다랑어 과에 속하는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이런 것들을 묶어서 흔히 이제 참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 아.
4: 날개다랑어, 가다랑어 이런 것들도 다 그냥 통상적으로 묶어서 역시 다랑어과에 속하니까 참치라고 하거든요.
1: 예.
4: 그런데 횟집에서 보통 유통되는 거는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이런 것들이 주로 유통이 되고 이제 회로 먹었을 때 이제 더 맛있기 때문에 참치 캔을 만드는 거는 날개다랑어나 가다랑어 같은 것들이 참치 캔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좋은 구분으로는 거의 다르다고 보면 거의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크게 보면 같은 참치인데.
4: 그렇죠.
1: 뭐, 나눈다면 나눠진다.
4: 그렇습니다.
1: 예. 네.
4: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는 이제 도세치과나 황세치과에 속하는 청세치, 황세치, 흑세치, 백세치 이런 세치류의 물고기들도 흔히 참치회집에서 이걸 같이 썰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그래요.
4: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은 하시는 분들은 많이 구분하시는데요.
1: 예.
4: 이게 언뜻 생각해보면 참치회 같은 거 나올 때 먹어보면 좀 이렇게 빨간 게 있고 좀 하얀 게 있고 약간 이런 것 같지 않나요?
1: 그거는 이제 워낙에 큰 물고기다 보니까.
4: 그렇죠. 그게 이제 부위별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게 이렇게 아예 새치과 생선을 같이 썰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랑어과가 아니기 때문에 참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그거는 그분들이 새치라고 저희 집 참치라고
4: 그렇죠.
1: 하면 안 되죠.
4: 보통 뭐 그런 거는 이제 새치라고 하면서 주시기는 하는데요.
1: 아, 예. 예.
4: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참치 횟집에서 한 접시 이렇게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뭐 참치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1: 예.
4: 이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제가 이제 고향이 강릉이다 보니까 동양 사정에 상당히 그 예민한 편입니다만.
4: 그러시군요.
1: 요즘은 뭐 도무지 오징어나 명태 이런 거를 볼 수가 없고.
4: 그렇죠.
1: 예. 그런데 예전에 뭐 1970년대, 80년대 뭐 참치라는 게 이제 처음 소개될 때 보면은 네. 다 이거 원양어선에서 잡아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 그렇습니다.
1: 근데 동해안에서 참치가 잡힌다는 이런 그 황당한 저한테만 황당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4: 이게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이게 좀 화제가 됐었고요.
1: 예.
4: 금년에도 지난달부터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인데요. 말씀하신 이제 강원도 강릉시의 주문진항이라든가 동해시의 무코항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만도 참치 수백 마리가 위판이 되는 일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4: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참치에 어떻게 보면 횟감으로 쓰이는 제일 좋은 참치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이 다랑어과 물고기 중에서도 참다랑어라는 종이 잘 잡히고 있는데요.
1: 예.
4: 그 중에서도 잘 자라가지고 140kg이 넘는 200kg이 넘는 것들도 아주 사람만한 참치들이 그냥 140kg면 보통 웬만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가죠.
1: 정말 얼척이네요.
4: 예, 예. 웬만한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무게가 되는 이런 참치들이
1: 예.
4: 수백 마리씩 잡혀가지고 지금 동해안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4: 경상북도 지역 동해안에도 참치가 많이 잡히고 있어가지고 지난 10일 단 하루에만 울진에 들어와가지고 입판장에 나온 참치의 무게가 도합을 해보니까 참다랑어 190톤에 달했다라는 것도 지난달 10일에 기록적인 그런 숫자로 나왔거든요.
1: 예.
4: 그래서 동해안에 이상하게 지금 참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그 옛날 제 기억이 맞죠. 네. 원양어선 타고 가야 이제 잡아올 수 있는 게 참치였던 거 아니겠어요.
4: 예.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과거에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아. 기록에도 보면 고등어하고 비슷한데 되게 큰 게 참치다. 이런 조선시대에 예. 뭐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쓴 기록이 보이고 예.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류를 해봐도 고등어하고 참치가 같은 목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이걸 보고 제대로 지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1: 예.
4: 옛날 어떤 유적지 같은 곳에서 참치 뼈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1: 아,
4: 과거에도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해역에서 점점 다랑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뭐 최근에는 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닌데 말씀대로 참치라고 하면 원양어업의 상징이고 원양어업 중에서도 통가, 피지, 사모아 같은 저 먼 남태평양에서 이제 조업을 해가지고
1: 예.
4: 냉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대량으로 싣고 와서 한 번 싣고 올 때 큰 배에다가 참치 조업은 되게 크게 하죠.
1: 네.
4: 그래서 뭐 한 척의 참치를 뭐 800톤씩 많이 실을 때는 3층짜리 참치 배에다가 한 번에 뭐 2,500톤씩 참치를 싣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대량으로 캔으로 가공한 이런 게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참치가 유통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 예.
4: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한반도의 바다의 수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4: 특히나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바다가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온도가 좀 빨리 오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의 큰 관심거리인데
1: 예.
4: 바다 중에서도 이상하게 동해가 온도가 좀 더 빠르게 오르는 편입니다.
1: 예.
4: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50년, 60년간 통계를 쭉 해보면 평균

0: 4도, 1.3도 정도 온도가 올랐는데 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2.08도 온도가 올랐기 때문에
1: 두 배네요.
0: 네, 확연히 남해안이나 서해안보다 동해가 좀 더 급격하게 따뜻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말씀하신 대로 뭐 명태가 떠나갔다. 네. 그다음에 오징어 하면 원래 뭐 울릉도 오지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동해보다 서해에서 오징어 더 많이 잡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지금 동해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1: 예전에는 밤에 저쪽 수평선으로 불야성이었고
0: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이 참치 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인 그런 물고기는 아닙니다.
1: 아하.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태평양에 많이 살기는 하는데 예. 이동을 되게 하는 많이 하는 물고기거든요. 이동을 많이 하면 저 추운 지방까지 자기들이 올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1: 예.
0: 참치 그러니까 다랑어 자체가 그렇게까지 수종 그렇게 수온을 많이 타지는 않는데 어. 사람들이 많이 지목을 하고 있는 게 참치가 좋아하는 먹이들이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동해안으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1: 그렇네요. 네,
0: 특히 정어리 같은 것들이 지금 동해안에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1: 예, 예.
0: 참치가 약간 이렇게 육식성으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1: 그렇다
0: 보니까 이 정어리 떼를 따라서 지금 동해안으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냐,
1: 예.
0: 몰려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참치는 많아지고 정어리 꽂은 거는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0: 그럴 수 있죠. 예. 네, 참치가 워낙에 많아진다라고 하면
1: 그렇네요. 네. 저는 그 준비하신 내용에서 처음 봤습니다. 참치가
0: 네.
1: 평생 잠도 자지 않고 끊임없이 헤엄쳐야만 숨을 쉴 수 있다 이런 얘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0: 이게 왜 예.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참치가 물고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근육이 되게 많아가지고 참치가 이제 고단백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다랑어 근육이 많아가지고 바닷물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헤엄을 치는 편에 속합니다.
1: 오.
0: 참치가 그냥 기본으로 헤엄칠 때도 막 물 속인데도 시속 30km 정도로 헤엄을 칠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뛰는 속도만큼보다도 더 빠르죠. 조금 속도를 낸다 그러면 시속 60km 정도로 계속 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그럼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 저는 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시속 60km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와, 내 차가 지금 참치만도 못한 속도로 가고 있구나.
1: 평균 속도가 60km가 안 되고 요즘 시내는 속도 제한이 50km
0: 그렇죠.
1: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참치 엄청나게 빠른 예. 편이고 참치가 좀 본격적으로 순간적으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속력을 낸다라고 하면 시속 100km 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치가 엄청나게 빨리 헤엄을 치는 아주 그런 독특한 그런 물고기입니다.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이렇게 물속에서 빨리 헤엄을 치다 보니까 주변으로 물살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겠죠.
1: 예.
0: 그래서 보통 물고기는 이 물을 걸러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산소를 아가미로 빨아들여가지고 숨을 쉬는데 참치는 워낙에 물속에서 빠르게 이렇게 헤엄을 잘 치다 보니까
1: 예.
0: 아가미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아가미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살이 스치는 것만 해도 워낙에 물결이 많이 오기 때문에
1: 예.
0: 가만히 있어도 물살이 그냥 사람이 숨을 들이신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숨이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할 정도로
1: 숨이 쉬어진다
0: 예, 예, 예.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1: 예.
0: 참치는 그냥 입을 벌리고 헤엄을 치면 물이 그냥 폭포처럼 입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그대로 아가미로 가면서 숨을 쉬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물 빨아들이는 기능이 다 퇴화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가미가 물을 능동적으로 빨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1: 예.
0: 숨이 막혀버립니다.

0: 이게 붙잡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수조에다 집어넣어 놓더라도
1: 그렇죠.
0: 바다 같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1: 그래서 예. 그랬구나. 예.
0: 참치 바로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1: 아. 예.
0: 그리고 참치에 기름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부패도 굉장히 잘 돼가지고
1: 그렇겠네요.
0: 예. 예전에는 이게 유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1: 예.
0: 기술이 발달하면서 냉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는 바람에
1: 아.
0: 이제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참치가 세계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됐다라고 그, 보셔도 되겠습니다.
1: 근데 결국 살아서는 못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0: 그렇긴 구조상. 하죠. 예. 예. 그렇긴 하죠. 예.
1: 이야, 참. 그런데 동해에 이제 많아진 참치. 근데 이 참치를 또 잡아다가 또 다시 바다에 버려요?
0: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1: 예.
0: 참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치가 높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통이 잘 되고 소비가 잘 되는 어종이라 가지고
1: 네.
0: 한 번에 다 잡아서 씨가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국제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WCPFC라고 하는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라는 곳에 소속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참치를 얼마만큼씩만 매년 잡겠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이런 게 없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한때 참치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쪽에 태평양에 참치가 한번 씨가 말랐던 적도 있었거든요.
1: 아, 예.
0: 요즘은 보호를 한다고 그 양을 정해놓고 참치를 잡고 있습니다.
1: 그런데
0: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참치가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나라가 1219톤을 금년에 잡는 걸로 물량을 할당받아 나섰는데 이 정도면 아주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5년 동안 동해에서 잡힌 물량을 다 합쳐봐도 참치가 1.6톤이 잡힌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 예.
0: 한 번에 한 군데에서 190톤이 잡힌 날도 있었으니까
1: 예.
0: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1: 예.
0: 그래서 동해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은 참치를 잡으려고 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른 물고기 잡아보려고 그물을 펼쳤는데 참치가 수십 톤이 이렇게 달려든 상황이거든요.
1: 얘는 이 귀한 게 왜 이렇게 와.
0: 그렇죠.
1: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0: 그런데 예. 지금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물량을 지금 거의 넘어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도별로 또 할당을 해주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 지금 강원도 경상북도 쪽에 한량된 물량이 지금 다 찼기 때문에
1: 예.
0: 더 이상 잡으면 이거는 국제적으로 잡은 거를 유통하면 불법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도 이 어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겠죠. 딴 물고기를
1: 그렇네요.
0: 그만큼 못 잡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끌고 들어온 건데
1: 아니 가닥 이게 뭐 주먹만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뭐
0: 그렇죠.
1: 앞서 이제 140kg짜리도 네. 얘기를 하셨는데
0: 이게 예상을 못 해가지고 그물이 손상된다거나라고 해가지고
1: 맞아요.
0: 오히려 손해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기름값이나 배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손해인데
1: 네.
0: 그거를 팔지도 못하고 지금 버리는 판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아까운 상황인데요.
1: 바닷속에 근데 이제 뭐 싱싱한 것들이 살아있으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0: 네.
1: 이게 좀 억지로 본의 아니게 잡아온 것들을 버리면
0: 그렇죠. 되게 아깝죠.
1: 이거는 네. 아깝기도 아깝지만 근데 또 오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이거 뭐 바다에 버리지도 않고요. 뭐 이제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갈아가지고 이제 뭐 처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거든요.
1: 여튼 입 근처도 못 오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되게 아까운데
1: 예.
0: 이걸 아깝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야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그물에 달려든 거니까 좀 팔게 해달라고 라고 하면
1: 네.
0: 만약 이게 한번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계의 수많은 참치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1: 네.
0: 대충 이거 참치 몰래 많이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도 그냥 딴 그물 쳐놨는데 참치들이 달려들었다라고
1: 주장하면서
0: 라고 주장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그러면 이거 좀 숫자를 조절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일본 사람들 참치 좋아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12,828 톤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정받은 물량의 10배 이상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바뀌어가지고 참치가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고 너무 조금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
1: 예.
0: 이거를 옛날 기준으로 이거를 협상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게 아니라 물량을 더 배정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뭐 각계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멀리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라고 하면 뭐 이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우리 뭐 자손을 위해서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착하게 살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1: 네.
0: 지금은 기후변화가 워낙에 현실에 가까운 문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 산업적인 문제로 지금 되게 현실적인 문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 바닷속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외교 통상 문제의 현실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만 아까운 참치가 잡혀가지고 그냥 버려지고 그것 때문에 어민들은 조업을 못하고 이런 웃지 못할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생태계 연구를 위해서 바다

0: 생태계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연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와, 저 사람은 뭐 평화롭게 바닷속에 어떤 물고기가 사나 연구하고 참 속 편하고, 야, 현실과는 관계없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구나. 예. 라고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요즘은 우리나라 근해에 옛날부터 있던 이런 어족저음 뿐만 아니라 열대, 아열대에 어떤 생태계가 있고 어떤 물고기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산업, 우리나라의 경제하고도 연결되는 상황으로 넘어왔다라는 걸 좀 알고 미리미리 이런 연구에도 투자를 하면서 예.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1: 나중엔 동해안에서 스쿠버 다이빙하면 열대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0: 해요. 아, 참 뭐 좋다고 난관적인... 해야 될까요?
1: 뭐 아, 아닌 것 같아요.
0: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하여간 기후가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렸을 때 들을 때는 뭐 그런 얘기도 있나 보다 그랬는데 네.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예. 참치가 또 옆에 많아서 좋은데 다 못 먹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네. 과학플러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38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부근 3, 4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 4km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는 4km 정체,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이동량 꾸준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8km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더 지나 서종에서 화도, 또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까지 9km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예,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하지만 또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월드컵이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고 네. 예, 손흥민 선수는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갔습니다. 귀중한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4: 그렇습니다. 예. 저 오늘 오전에 경기를 보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좀 이게 뭐 울지는 않았지만은 예. 실물 눈물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슴이 참 찡하고 예.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라운드에서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1: 예.
4: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라운드 옆에서 정말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1: 예.
4: 이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 월드컵 탈락의 아픔을 오늘 골로 씻어냈습니다.
1: 예.
4: 오늘 미국에서 열린 LA 갤럭시 과거 홍명보 전 감독이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뛸 당시에 뛰었던 팀인데요. 오늘 이제 LAFC와 LA 갤럭시의 더비 매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대0으로 앞선 후반 12분 손흥민 선수가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1: 예.
4: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에 힘입어 이 LAFC가 지역 라이벌 LA 갤럭시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1: 예.
4: 최전반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전반 29분에 좀 아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수의 발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거예요. 뇌진탕 아니야? 부상 아니냐?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1: 이게 발 바닥으로 맞으면은 굉장히 아프고 사실은 큰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요.
4: 어쨌든 예. 상대 선수의 발에 머리가 부딪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고
1: 그럼요.
4: 실제로 그 손흥민 선수 한참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1: 예.
4: 그렇기 때문에 뇌진탕 아니야? 혹시 뭐 진짜 바로 부상 때문에 교체되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1: 예.
4: 다행히 그래도 큰 부상은 없었고요.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막판에는요. 페널티킥이 나왔어요. 그런데
1: 예.
4: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아서 드디어 첫 골을 넣는구나 했는데 팀 동료 부안가 선수에게 그 공을 넘겨주는 겁니다.
1: 예.
4: 부안가 선수는 지금도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1: 아하.
4: 역시 손흥민이다. 인성도 손흥민이다. 이걸 볼 수가 있었고요. 부안가 예. 선수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골은 후반에 나왔습니다.
1: 예.
4: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공을 몰고 간 뒤에 팀 동료 이 마크 델가도 선수와 패스를 주고받았는데요.
1: 네.
4: 이어서 손흥민 선수

0: 선수가 공을 잡았고 낮고 강한 오른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뚫었습니다.
1: 예.
0: 골을 넣은 뒤에 검지를 입술에 대는 쉿 세레머니. 다 조용해. 이런 세레머니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이 주변의 어떤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1: 예.
0: 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한 골도 넣지를 못했어요.
1: 맞아요.
0: 지금 도움은 굉장히 많이 해서 도움은 리그 1인데 득점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1: 네.
0: 그게 마지막 골이 작년 11월이거든요. 무려 237일 만에 나온 리그 득점이었고요. 월드컵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소속팀 복귀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1: 예. 앞서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습니다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이 안 끝났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뭐 제일 큰 경기 두 경기가 남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3, 4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 열기가 식죠. 예.
0: 네. 아무래도 맥이 예. 빠질 수가 없죠.
1: 글쎄 말입니다. 제가 응원하던 팀이 3, 4위전 올라가서 저는 끝까지 좀 열심히 응원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선수들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봤다. 그것도 시찬하는 나라에서 열리는 경기 그런 생각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3, 4위전이 남았고 결승전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스페인은 4강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프랑스를 2-0으로 꺾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저는요. 스페인이 진짜 강한 팀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0: 사실은 프랑스가 이번 대회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전력을 보여줬는데 경기력에서 스페인이 압도를 했습니다.
1: 예.
0: 뭐 제대로 음바페도 슈팅 한번 때려보지 못했고요. 완벽하게 경기 내용, 경기 결과 모두 스페인이 이긴 경기였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르헨티나. 사실 이 경기도 대단했죠. 잉글랜드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1: 네.
0: 그래서 거의 잉글랜드가 이기겠구나 했는데 여기서 우리하고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수비로 다 한 골 지키겠다고 이걸 다 수비수로 집어넣은 거예요.
1: 그러니까
0: 식스백이 된 겁니다.
1: 그 작전은 누구라도 쓰면 안 되는 작전이었나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예. 내에서도 아직 잉글랜드 축구의 그 악습, 맞아요. 패습이 남아있다.
1: 그 기사가 경기 끝나고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모처럼 또 외국인 감독과 함께 이제 월드컵 저 4강까지 간 건데.
0: 맞습니다. 예. 투엘 감독 외국인 감독 데려오면 뭐하냐. 그 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다 잉글랜드 축구의 어떤 패습, 악습이 남아있는데 결국에 선수들조차도 이 수비하면 안 되고 공격을 해야 된다. 해리 케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1: 네.
0: 하지만은 한 골 지키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고 말았죠. 어쨌든 아르헨티나는 잘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시가 있다.
1: 예.
0: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1: 근데 그 득점 랭킹 5위 안에 들었던 선수들이 준결승전에서는 다 골을 못 넣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무슨 징크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 예.
0: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메시가 어찌 보면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는데 또 3, 4위전에서 어떻게 골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1: 글쎄요.
0: 그 경기도 예. 지켜봐야 되겠고요.
1: 음바페가 이렇게 또 왕성한 시기에 결국은 또 우승을 한 번도 못 하네요, 프랑스는.
0: 근데 이제 그 2018년에 음바페는 우승을 했었죠.
1: 아, 그렇구나.
0: 네, 네, 네, 네.
1: 음바페는 하도 어렸을 때.
0: 네, 네. 그때는 거의 신성이었죠.
1: 그러니까
0: 라민 야말급의 신성이었고요.
1: 네네네.
0: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음바페가 우승을 했었고요.
1: 제가 큰 실수 한번 했는데 야, 여러분 이성무 기자입니다. 네, 네.
0: 자랑스럽습니다.
1: 아, 예, 예.
0: 어쨌든
1: 야, 예. 네. 야말 얘기를 꺼내 주셨는데.
0: 네, 어쨌든 이번에 결승전에 가장 큰 관심은 리오넬 메시와 라민 야말의 맞대결입니다.
1: 예.
0: 메시는 39살이고요. 야말은 19살입니다.
1: 뭐야?
0: 뭐 좀 과장 섞으면은 아빠와 아들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요거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1: 예.
0: 예전에 메시가 이제 야말의 나이 때, 20살 때,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 구단하고 이 스페인 신문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게 돼요.
1: 네.
0: 그래가지고 추첨이라기보다는 뭐 응모를 받아가지고
1: 예.
0: 그 메시가 뭐 아이의 어떤 뭐 목욕시켜주는
1: 맞아요.
0: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뽑혔던 아이가 그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던 야말이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무슨 뭐 축구 꿈나무인지 뭔지는 알 수도 없었던 시절인데.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사진 찍은 것대로 월드컵 결승전으로 가게 되냔 말이죠.
0: 그렇습니다. 예. 그 사진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예. 계속해서 좀 사라져 있다가 2024년 뒤늦게 예. 야말의 아빠가 공개를 하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1: 예.
0: 저는 뭐 그런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은 네. 저는 그때 메시가 야말을 씻겨주면서 어떤 좋은 기운이 그 아이에게 가지 않았나 이런 좀 그 저만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요즘은 어린 애 나면은 그러면 유명 축구 선수한테 이렇게

0: 데리고 가서 이렇게 목욕 좀 시켜달라고 그래야 되나요?
1: 뭐 실제로 뭐 아이 데려가면은 좋은 거 보여준다고 글쎄.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지금 19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때 그 목욕을 시켜주고 목욕을 받았던 그 메시와 야말이 이제는 성 라이벌이 돼가지고 맞대결을 하게 됐는데요.
0: 어떤 신비한 힘보다도 그 사진 자체가 아주 큰 그 자극이 됐을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사실은 야말이 아마 태어나면서 그 사진을 계속 보고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겠죠. 예. 그거는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예. 한 사람은 이미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전설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인데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인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렇습니다. 메시가 또 한 번 우승할까요?
1: 저는 스페인의 4강전을 보고 나서는 예. 스페인 쪽에 5만 원을 건 상태입니다. 그런데 메시 아르헨티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0: 거 아니에요?
1: 아르헨티나는 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르헨티나 훈련장을 보면은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니까 뭐 남미 사람들이니까 좀 자유분방하고 그럴 거 없을 것 같은데 메시가 나오기 전까지. 메시가 앉기 전까지 선수들이 안 앉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메시를 중심으로 그 대단한 선수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메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축구를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찌 보면 정신적 지주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거든요.
0: 저는 이번에 스페인 경기를 제대로 안 봤는데 저는 아르헨티나 경기는 중계를 한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네네. 제가 뭐 남겼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망친 경기를 메시가 구해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멘트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여도 메시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요 예. 예선 때부터 조별리그부터 사실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어요. 특히 뭐 카보베르데와의 32강전 예. 스위스와의 8강전은 연장전까지 치렀고요.
0: 예.
1: 이집트와의 8강전에서 16강전이죠. 네네.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는 0-2로 끌려가다가 후반 막판에 세 골을 몰아치는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0: 그게 또 메시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예. 준결승전에서도 잉글랜드에게 먼저 골을 내줬는데 후반에 메시의 어시스트가 결정타가 된 거죠.
0: 예.
1: 그러니까 늘 위기마다 메시가 있었어요. 메시가 뭐 어슬렁어슬렁 된다, 너무 안 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승부처에서는 메시의 발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고요.
0: 네.
1: 후반 막판 동점골이나 결승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르헨티나의 힘을 보여준 이번 대회라고 할 수 있겠고
0: 네.
1: 그 중심에는 39살의 메시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이번 대회 벌써 8골을 넣었고요. 준결승전에서는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했는데 정말 3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0: 그러니까 4년 전 대회 때 이게 메시의 마지막 대회일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도 그러니까 4년 뒤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0: 아유, 나이 차이로 보면 뭐 한 두 번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1: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게 되면은 브라질 이후 거의 60몇 년 만에 또 2연패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0: 네.
1: 과연 아르헨티나가 그 어려운 기록을 세우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지금 두 팀 얘기하다 보니까 카보베르데가 또 막 기억이 나네요.
1: 정말 카보베르데가 잘했던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렇게 강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 비겼잖아요.
0: 예.
1: 물론 뭐 골키퍼가 정말 신들린 선방을 했지만은 어쨌든 카보베르데도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무승부를 일궈냈기 때문에
0: 아니 이 팀이 이제 뭐 우리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뭐 별로 이제 뭡니까 이제 그래도 몇 번 나왔던 팀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 나라는 그 개국 이래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 맞습니다.
0: 이제 그 출전국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1: 인구 52만밖에 안 되고 근데 사실은 네. 뭐 출전국의 숫자가 늘어나서 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아프리카 그 조 예선에서 1등을 했어요. 뭐 나이지리아나 카메룬 같은 기존의 강팀들을 제치고 있기 때문에 저력은 있었던 팀입니다.
0: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뭐 그 중소 도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1: 소도시 정도밖에 안 돼 52만 정도 되는데
0: 네.
1: 근데 이 팀이 좀 잘할 수 있는 근간은 있는 게
0: 예.
1: 예전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들이 재능 있는 축구에 좀 축구 좀 찬다 그러면은 포르투갈
0: 영향을
1: 네, 그 유스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카보베르데가 키웠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0: 예.
1: 이 어떤 유럽 축구 시스템에서 잘 배운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0: 예.
1: 그런 부분이 이번 뭐 모로코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도 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다 공통적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좀 더 배울 점은 배우고 예. 유럽 축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또 교훈을 가져봅니다.
0: 예. 유럽 축구 따라가자, 남미 축구 따라가자 뭐 이런 얘기를 늘 그냥 해왔었는데 카보베르데 축구 따라가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예. 큰 어떻게 보면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축구가 이제 뭐 안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서 제출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새 회장을 이제 뽑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K축구혁신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생겼는데.
1: 그렇습니다.
0: 예.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를 더 투명하게 진행하자고 해서 선거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제 60일이 있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새 회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요거를 좀 늦추기로 한 겁니까?
1: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의 회의를 했고요.
0: 예.
1: 그래서 두 번의 회의 끝에 나온 첫 번째 결론이 이 선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일단은 급하게 회장을 뽑기보다는 선거 제도부터 제대로 손질하자 이런 의미고요.
0: 예.
1: 대한축구협회도 굳이 60일을 우리가 고집하진 않겠다. 물론 규정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은 굳이 대한체육회가 어떤 그 규정을 또 합리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있다. 따를 생각이다. 이거를 또 밝힌 상황이고요.
0: 예.
1: 그런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회장 선거판에 시작이 되면서 일부 지역 축구협회장들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0: 예.
1: 좋게 얘기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개혁에 반대하는 가로막는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됐는데요.
0: 예.
1: 혁신위원회가 이 선거 일정을 늦추고 제도를 바꾸라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역 축구협회장의 어떤 잇따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박지성, 이용표 등 혁신위원들의 경험과 자격을 문제 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이건 굉장히 고상하게 지금 다듬어 주신 거예요. 경험과
1: 그렇습니다.
0: 자격을 문제 삼는다. 이거 참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 고급스럽게 지금 풀어주신
1: 쉽게
0: 거예요.
1: 쉽게 말해서 예. 니들이 뭘 알아 이거죠.
0: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죠.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1: 정확하게 워딩이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축구계 안팎에서는 이 기존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자신들의 영향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좀 개혁을 막으려고 한다.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어쨌든 이제 정치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과 또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의 정면 충돌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0: 예.
1: 쇄신의 첫걸음부터 정말 축구장에 거센 태클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그 옛날에 칠레 국제가요제에서 국위 선양을 했던 정훈이 씨의 노래를 오늘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무인도 들으시고요. 내일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간밤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남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전남 동부와 제주도,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지면서 체감온도 33도 안팎 밖에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저기압이 재차 발달하면서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겠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 경북에 최대 150, 강원과 충청에 최대 120mm가 넘겠고요. 경기 남동부에 60mm 이상, 그 밖에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다음 주에도 내내 영향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올라 후텁지근하겠고요.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직원 등 120여 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15분쯤 대응 1단계를 내렸으며 이어 낮 12시 반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인원 310명과 소방차 등 장비 116대를 동원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 많은 가연물이 있어서 완전 진압까지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청은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과 관련해 오늘 오후 3시 15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등 인근 지역에서 고가 사다리차 넉 대를 비롯한 21대의 소방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오전

25인승 버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통근 버스 탑승자 12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버스에 타고 있던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수도권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은 오늘 아침 6시까지 소방장비 90대와 334명이 투입돼 80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는 주택 침수 25건과 도로장애 43건 등입니다. 인천소방본부는 밤새 호우 피해 신고 5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도로와 주택 침수 신고였고 나무가 도로에 쓰러졌다는 신고도 들어와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받아들이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토론을 준비했던 방송사를 향해 앵커나 기자가 민주당 정권의 보안수사 금지 입장에서 질문하고 자신이 국민 앞에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두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폐문 부재, 즉 문을 닫고 부재 중인 상태여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만 중동지역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하락폭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원 50전이 내린 1877원 50전이었습니다. 이는 한 주 전 59.1원이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경유도 17원 70전이 내린 1862원 50전으로 나타나 전주에 62.3원에 비해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이란의 요르단 내 군사기지 공습으로 미군 장병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CBS 뉴스가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요르단 내 군사기지 중 최소 두 곳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군 주둔 시설이 타격을 받아 장병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북 중북부에 200mm 이상, 대전과 세종, 충남, 강원 내륙에 최대 150m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그때 딱 잘라 여자를 돌려보내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럽습니다. 어째서 바보처럼 그 여자에게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한 걸까요?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요.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최정화 작가의 단편 소설 구두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집에 낡은 구두를 신은 한 여자가 방문합니다. 그녀는 미소 하나만으로 주인공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있습니다. 강혜숙 작가의 101 전성기 도감입니다. Who's Got My Tail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나이라는 편견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낸 101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성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메시지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이고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대하겠습니다.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딱 이 계절과 어울리는 초록색 표지를 갖고 있는 책을 가져오셨어요. 좋은데요? 나무가 가득 있어서.
1: 표지가 산뜻합니다.
0: 네. 네.
1: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도야마 시기코의 생각에도 산책이 필요하다입니다.
0: 네.
1: 그 생각의 도약이라는 책 아시죠?
0: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네.
1: 그 전 세계에서 250만 부가 판매되고 도쿄대 서점에서 7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책인데요.
0: 네.
1: 이 책이 바로 생각의 도약을 쓴 도야마 시게이코의 책입니다.
0: 아, 같은 작가라고요?
1: 네. 네. 사실 생각의 도약보다는 먼저 썼던 책이어서 이 책에서 그 생각의 도약으로 발전한 생각들의 단초를 좀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0: 아니, 생각의 도약 뭐 전 세계에서 250만 부요. 엄청난 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인데 이런 네. 이런 책을 쓴 작가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네요.
1: 그 도야마 시게이코는 네. 일본에서는 지의 거인 이라고 그러니까 그 R 지자 써가지고 네네. 지의 거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마려왔던 지식인입니다. 이분이 96세까지 쓰기를 멈추지 않았대요.
0: 진짜요?
1: 네. 이 책은 일본에서는 1974년에 출간됐던 책이고요.
0: 네.
1: 지금 읽어도 사실 촌스럽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0: 네.
1: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0: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 이겠네요. 이번에 나온 책도요.
1: 네, 네. 맞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생각의 위기가 커진 것 같아요.
0: 네.
1: AI에게 우리가 생각을 좀 매주 주고 있잖아요.
0: 네.
1: 또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가장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AI에게 생각을 모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AI 관련 책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0: 네.
1: 생각을 외주 줄 때 오히려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0: 김경영 MD께서 그동안 소개했던 책에도 좀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1: 네.
0: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1: 요즘
0: 네.
1: 계속 그런 책들, 그런 얘기를 하는 책들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요즘 전 국민 콘텐츠 생산자 시대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 영상 만드시는 분들 너무 많고 또 읽는 사람은 줄었지만 쓰는 사람, 그러니까 책을 내는 사람과 내고자 하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0: 그래요.
1: 네. 저는 그런 콘텐츠 생산을 직업으로 하시는
0: 그러니까.
1: 분들을 보면
0: 제일 많이 접하실 테니까
1: 네, 네. 그 늘 생각하는 게 저 네. 창작의 고통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0: 그 고통을 즐기는 분들 아닐까.
1: 근데 네. 아무리 즐긴다고 해도 계속해서 소재를 찾아야 되고
0: 그쵸.
1: 또 주제 만들어야 되고 컨셉 발굴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뭐 거창하게 우리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 에너지가
1: 네.
0: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 알잖아요.
1: 그렇잖아요.
0: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1: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책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0: 네.
1: 제가 콘텐츠 제작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꼭 어떤 콘텐츠 제작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0: 네.
1: 일터에서 혹은 일상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상황들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사는 일이 늘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일이죠.
0: 네.
1: 그런 참신한 생각을 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신선한 좀 조언 같은 걸 담고 있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약간 그런 뭐 아이디어 어떤 총기 요즘 거의 저는 가뭄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좋겠네요.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비법 같은 게 막 책 안에 곳곳에 있나요?
1: 이 책이 네. 어떤 막 기술적인 면을 알려주기도 하지만요.
0: 네.
1: 주로 인간이 어떤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때 거치게 되는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접근하는 책인 것 같아요.
0: 오.
1: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기존의 통념에 반대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0: 뭐 어떤 게 반대되는 거죠?
1: 일단 네. 이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0: 아, 뭔가 비워야 채워진다 그런 의미일까요? 망각이요?
1: 네. 우리가 보통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0: 네.
1: 뭔가 암기력이 좋고 어떤 지식을 오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0: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시험 같은 것들도 좀 기억을 잘 해야 점수가 나오고 뭐
1: 네.
0: 누가 이렇게 막 좀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숫자는 더더욱 그렇고
1: 맞아요.
0: 네네.
1: 그렇지만 또 그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랑 어떤 외웠던 지식을 잘 꺼내는 거는 또 다른 종류의 똑똑함이거든요.
0: 네.
1: 도야마 시게이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쓸모있는 지식이라도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그 뒤에 색다르고 더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릴 여지가 없다. 마치 글씨를 가득 써놓은 칠판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0: 네.
1: 그 쓸모있는 지식이건 아니면 잡스러운 생각이건 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지금 써야 되는 글 혹은 떠올려야 되는 기획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0: 아, 그러니까 진짜

0: 진짜 제 예상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네. 비워야 채워질 수 있는,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맞습니다. 준다는 거, 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1: 네, 네. 망각을 강조해요. 그리고 망각의 좋은 행위로 산책을 말합니다.
0: 걸어다니는 산책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산책이 네. 천천히 걸으면서 막 자연을 감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0: 그럼요?
1: 생각보다 네.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오. 머릿속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렇게 계속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정도로 빠르게 걷다 보면 네. 머리가 텅 빈 상태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0: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으라는 얘기인가요?
1: 네네.
0: 그 좀 약간 걷는 행위에 막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잡생각도 네. 없어지고 그러겠네. 왜 등산할 때 뭐 그런
1: 그쵸.
0: 느낌이 있잖아요.
1: 오로지
0: 네.
1: 걷기에 집중하는 네. 바로 그 상태에서 사고가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글을 써야 되는데 막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그럴 때 네. 무작정 집 앞 천에 나가서 걷거든요. 근데 예술가 분들 중에 그렇게 걸으면서 글에 네.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비운 상태에서 좀 깊은 단계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도야마 시게이코는 이렇게 말을 해요. 부지런한 사람 중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유형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0: 네.
1: 일을 하며 무언가를 생각하기란 아주 어렵다. 무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게으름을 피워야 한다. 그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0: 아, 이거는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좀 쉽지 않은 그렇죠. 그 상황이기는 해요. 무언가
1: 맞아요.
0: 생각하기 위해서 좀 게으름도 피워야 되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은 시간 늘 가져야 깊은 네.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공감이 됩니다.
1: 그렇죠. 네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읽은 칼럼이 생각나는데요. 어느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사고력을 키운 것은 네? 파라리 취준생 백수 시절에 천장만 보던 지루한 시간이다.
0: 네.
1: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을 했다고요.
0: 네.
1: 그분은 의도치 않은 이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생각의 그릇을 확 넓혀놓고 그 이후에 기자가 되면서 그 넓은 생각 그릇을 바탕으로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간 거겠죠.
0: 네.
1: 하루를 너무 많은 일들로 꽉꽉 채워넣으면 생각의 어떤 유효거리 같은 게 되게 짧아지잖아요. 모든
0: 네.
1: 방면에서. 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과 공부, 뭐 일과 공부와 자기개발로 꽉꽉 채워놓은 삶을 사는 그런 생활을 갓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0: 네.
1: 또 그걸 SNS에 전시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과연 그게 진짜 좋은 것일까? 생각의 그릇이 넓어질 틈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0: 네.
1: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막 여러 가지 일들에 치다 보면 또 그걸 막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들이 생기면 어떤 한 가지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내야 할 때 있죠.
0: 예.
1: 가령 어떤 기획을 해내야 하거나 글을 쓸 소재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
0: 네.
1: 그런 것들은 이 저자가 묵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0: 네네.
1: 저자는 생각을 술 빚기에 비유를 하는데
0: 뭔가 숙성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군요.
1: 그 전통주를 빚을 때 보면 네. 처음에 물이랑 쌀이랑 누룩을 넣고 마구 치댄 다음에 그걸 발효하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0: 네.
1: 그럼 그 시간 동안 이 범벅이 술로 변한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모든 아이디어는 무의식 속에서 무르익고 나서 꺼내야 좋은 형태로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0: 아, 역시 계속 그 여유에 대한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의식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효시키는 것 또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을 여유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네. 요소도 있을까요?
1: 이 책을 읽는 방식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0: 예.
1: 우리가 글감을 찾거나 뭐 자료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제일 먼저 책을 보게 되는데요. 그 책 속에서 최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막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서 또 도야마 시게이코가 통념이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어떤 반대되는 얘기를 또 꺼냈나요?
1: 우리가 진짜 훌륭한 책을 찾았을 때 있죠.
0: 네, 네.
1: 이건 너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책.
0: 예.
1: 그런 책은 도중에 그만 읽으라는 얘기를 해요.
0: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그만 읽어요? 훌륭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진짜 그 희열에 막 끝까지
1: 그쵸?
0: 책장을 넘기게
1: 네.
0: 되잖아요.
1: 그게 막 이 훌륭한 책은 읽는 나를 너무 끌어당기잖아요.
0: 네.
1: 근데 도리어 그 때문에 그 힘에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라는 거는 결국 나로부터 나와야 하는 건데 그런 너무나 훌륭한 책을 만나면 그 속에 흠뻑 빠져버려가지고 그 책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책과 겨루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잡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에 저항하려면 중간에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0: 책과 일종의 밀당을 하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0: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글을 쓰거나 할 때 너무 좋은 책을 만나면 너무 좋은 컨텐츠에 우리가 좀 빠지게 네네. 되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나온 이야기 생각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표절이 반복되는 네. 그걸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1: 맞습니다. 이게 너무 감화가 돼버리면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저자가 설사 이 책을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되도록 탈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탈선, 말을 합니다. 네. 네, 그 탈선이란 내 생각을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의 에너지에 져버려서 네. 내 생각이 희미해진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훌륭한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파파박 이렇게 불꽃이 튀잖아요. 이게 머리의 엔진을 켜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엔진을 켰으니 뒷부분까지는 다 읽지 말고 이렇게 켜진 엔진으로 독창적인 나만의 생각을 발전시켜보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야기를 스스로 상상하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0: 진짜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예, 그 조언들이. 그러니까 독자들은 대체로 훌륭한 책에 흠뻑 빠지고 싶어 하는데 창작자 관점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1: 그리고 이건 단지 책 읽기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 네, 훌륭한 선배, 지도자 이런 사람들 밑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이 훌륭한 사람들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개성을 읽게 되기 쉽다고 해요. 책에서는 그 큰 나무의 그늘에 가리면 풀들이 제 목까지 자라나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에게는 섣불리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설령 다가가더라도 네.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0: 아니 그 통념과는 다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1: 그쵸.
0: 말들이에요. 네. 근데 아까 그 이 책이 창조를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좀 기술적인 조언도 네.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1: 그 기술적인 조언은 바로 메모의 기술에 관한 것인데요.
0: 아, 메모는 항상 예,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1: 창작자들에게 메모는 거의 뭐 필수적인 습관이잖아요. 네. 또 각자 메모하는 방식이 좀 다를 텐데 이 책이 알려주는 메모의 방식이 재밌더라고요.
0: 어떤 방식이죠?
1: 일단 1차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다 메모장에 메모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날 때 바로 쓰는 건데요. 모든 생각은 우연 의 산물이고 오로지 현재만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거여서 나중에 써야지 미뤄두면 그냥 휘발되는 거라고 해요. 이건 다들 사실 공감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글로 써야지 이렇게 하고 그 생각 그대로 쓰게 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날 때 모두 메모를 해두고요. 이제 도야마 시게이코가 해온 색다른 메모법은 이 다음입니다. 메타메모라는 것이거든요.
0: 메타인지 우리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타 네. 메모가 있었어요?
1: 메타 메모가 있습니다. 네. 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쓰는 1차 메모는 그냥 매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모인 메모들을 다 모아서 이 중에 쓸만한 아이디어를 골라내서 다른 노트에 다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0: 한 번 더 걸러내요?
1: 네. 이 작업은 열흘에서 2주 간격을 두고 진행을 하고요. 이 짧은 기간에도 사실 꽤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네. 1차 노트라는 것이 사실 그때그때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차 노트를 쓰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 메타 메모를 하면서 다시 보면 별로로 보일 때도 있고 또 별 생각 없이 끄적였던 노트가 다시 보니 근사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0: 아, 아까 이제 발효 숙성 얘기를 했는데 메모들도 네. 이렇게 좀 묵혀놨다가 다시 나중에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혹은 아 이거 별로였네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더해져서 나한테 또 새로움으로 다가올 그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맞습니다. 오, 네. 네. 사람들이 메모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딱히 메모의 덕을 크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메타노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말을 해요. 네네. 그리고 이 메타노트를 체에 거르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내가 썼던 메모들 중에 뭐가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이렇게 체로 거르는 작업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메타노트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을 체에 걸러도 버려지지 않고 남는 부분은 이 메모를 한 사람의 흔들림 없는 가치라고 봐도 좋다는 거죠.
0: 우리 다독이분들도 이 메타 메모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저도 이제 뭐 이게 나에게 문자 보내는 걸로 이렇게 막 남겨놓는데 사실 그거를 다시 뭔가 내 사고로 가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예 그냥 흩어져 휘발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1: 나중에 네. 한참 뒤에 다시 보고 이런 걸 썼나 이렇게 네. 놀랄 때
0: 뭐지? 막 왜 그때 이 생각했지? 그냥 그리고 넘겨버리는. 네.

0: 지워버리는.
1: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꼭 네.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평소에 메모를 종종 하는데 네. 저도 이건 이제 바로 해볼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메타 메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루틴으로 정착되면 유용한 삶의 태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책이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소개를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네. 굉장히 쉬운 말로 써진 책이라서 슥슥 읽히거든요. 그런데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 또 사고력에 대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접근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더라고요. 네.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고민해오신 것이 느껴지고요. 또 공감가는 지점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신한 사고력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 무언가 기획하거나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이렇게 책상 한쪽에 놓아두었다가 내 생각이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꺼내보고 또 이 책이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0: 그 유명한 생각의 도약이라는 책의 뿌리가 된 오늘 책 이야기였습니다. 네. 너무 늦게 나온 것 같네요. 이제야 나왔죠. 네. 창조적인 생각과 참신한 사고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도야마 시게히코의 생각에도 산책이 필요하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라딘의 김경영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0: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1: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0: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1: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다독이님들의 문자 하나 소개하고 코너를 시작할까 합니다. 콩으로 참여해 주신 최아람님. 항상 최민석 작가님의 책 소개를 듣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몰입할 수 있게 책 소개를 흥미롭게 해주시는지 매번 감탄하면서 방송 듣고 읽을 책 목록을 한 권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소개하면서 좀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을 어떻게 하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아람님.
1: 네. 자, 다독이들이 이렇게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0: 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이 다독이들의 애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에게 시험 기간이 있듯이 네. 작은 서점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있는데요. 네. 여기 제작진이 저한테 아주 중대한 임무를 줬습니다.
1: 아니 왜 우리 최민석 작가님한테 이런 부담을 주나요?
0: 제가 네. 또 작은 서점의 원년 멤버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서점에 대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책을 읽으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네. 한번 맞춰보시죠. 자,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저 최민석이 진행하는 코너 제목은 뭘까요? 1번. 아, 어려워요. 최민석의 불멸의 문학. 아, 불멸할 것 같고요. 2번.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1: 네.
0: 3번. 최민석의 불굴의 문학. 예. 4번. 최민석의 불쌍한 문학.
1: 정답 4번이요.
0: 아, 그렇죠. 제가 좀 불쌍하니까 이것도 좀 어울릴 것 같네요.
1: 네. 네. 이 난이도가 낮다면 낮고 이게 계속 불멸, 불타는, 불굴, 불쌍한 하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이거를 아무튼 네. 네. 잘 맞추실 거라고 믿고요. 네. 네. 근데 못 맞추시면 제가 네. 다 기억할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잘 생각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정답은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네. KBS 콩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저희가 퀴즈 맞히신 분들 모바일 치킨 쿠폰 5분께 지금 준비되어 있을 분량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5분이나 드려요? 저희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거 느껴지시죠? 라디오 그 청취 조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요.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전화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0: 이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알죠? 아시죠? 작은 책방. 뭐
1: 안 돼 안 돼.
0: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작은 서점.
1: 네. 네. 작은 서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죠. 어떤 작품 골라오셨죠?
0: 네, 오늘은 최정화 작가의 작품집 지극히 내성적인에 실린 첫 단편 소설입니다. 구두라는 작품을 준비해왔습니다.
1: 먼저 작가 소개도 좀 해주세요.
0: 네, 최정화 작가는 1979년에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2012년에 단편 소설 판비치로 창비 신인 소설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1: 네.
0: 낸 책으로는 소설집 지극히 내성적인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장편소설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이제 최정화 작가가 저보다 이제 같은 그 등단지에서 2년 후에 데뷔를 해서 그 좀 읽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시니컬한 유머를 구사하는 작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1: 그런 작가 계열이시잖아요. 뭔가 비틀고 시니컬하고. 네,
0: 근데 최정화 작가는 좀 톤이 좀 이렇게 그 작품에 어. 그 유머가 잘 녹아져 있어요.
1: 네.
0: 네, 제 거는 이제 좀 도드라지는 반면에 뭐 스스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유머를 좀 구사하는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1: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진행되는 소설이라고요?
0: 네. 이 소설이 줄곧 화자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소설이 끝날 때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소설 속에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해서 듣는 사람이 선생님으로 불린다는 걸 유추할 수는 있지만
1: 네.
0: 그 외에 뭐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0: 보니까 이제 서로 예민해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잖아요.
1: 그쵸?
0: 이 소설이 바로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네네.
0: 이 주인공은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때로는 막 상황을 확대 해석하기까지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네.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첫 문장은 아까 그 소개해 주셨잖아요.
1: 네. 네. 그때, 오프닝 때.
0: 그렇죠. 했죠. 그때 네. 딱 잘라 여자를 돌려보내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럽습니다.
1: 네.
0: 이렇게 말한 다음에 화자는 그 여자를 집에 들어드린 상황을 설명합니다.
1: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0: 그날은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1: 네.
0: 사흘 동안 폭설이 내렸고 도시 곳곳에 눈이 얼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 앞에 도착한 여자는 양볼, 코끝, 귓바퀴가 모두 새빨갰습니다.
1: 네.
0: 잔뜩 얼은 거였죠. 여자는 뭐 때문인지 나를 마치 원망하듯이 말했습니다. 아, 실은 미리 도착했는데 시간 맞추느라 이 근처를 한 시간이나 배회했지 뭐예요?
1: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1: 네.
0: 그거는 이제 차차 밝혀집니다.
1: 예.
0: 아무튼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어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 수
1: 그러니까요.
0: 없죠.
1: 그러니까요. 네. 나 때문에 그랬다는데.
0: 네. 그래서 나를 원망하듯이 말한 이 여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구두를 벗었는데 그 구두는 오래돼서 모서리가 다 달아 빠졌습니다. 뒤축에 굽도 달았고 이 구두는 한때 유명했지만 지금은 부도나서 사라져버린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구두를 닦았는지
1: 네.
0: 구두 등은 반짝반짝했어요.
1: 네.
0: 그렇지만 그 떨어져 나간 코끝의 하얀 속살은 감출 길이 없었죠.
1: 아.
0: 나는 순간 이 여자가 지금 경제적인 곤란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죠.
1: 아, 뭔가... 더 구두를 더 살 신을 여력이 없어 보이는
0: 그렇죠.
1: 이제 티가 났다는 이 소설 제목이 구두잖아요.
0: 네, 그래서 구두인 거죠. 앞으로 이제 이 구두의 그 상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서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집에 들어오더니만 마치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마침내 장만한 자기 집을 둘러보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집을 쭉 보는 거예요.
1: 좀 무서운데요?
0: 이 소설의 표현에 따르자면 마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입고 온 코트를 벗어서 옷걸이에 걸었어요. 이게 뭐 별거냐 싶겠지만 이태껏 만난 가사 도우미 중에 옷걸이에 옷을 건 사람은 이 여자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1: 네.
0: 모두가 그냥 잠깐 머물 것처럼 옷을 곱게 접어서 자기의 몸 옆에 두었거든요.
1: 가사 도우미였어요.
0: 그렇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겁니다.
1: 아, 심지어 면접을 보러.
0: 네.
1: 아, 그러면 옷을 벗어서 저 어디다 둘까요? 혹은 그냥 내 옆에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보통은
0: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죠.
1: 그런데 이제 이분은 쫙 자기 집이냐 옷걸이 옷을 걸었습니다. 일반적인
0: 처음에 오자마자 막 원망을 하고요.
1: 그러니까 네. 좀 독특한데요.
0: 일반적이지 않죠.
1: 네.
0: 그래서 나는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3주간 집을 비우는 동안 집안일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1: 네.
0: 당연히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 여자의 미소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만나자마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듣더니만 이 여자는 집안일이라면 걱정 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가사 도우미를 몇 년 하셨는지요? 이렇게 네. 물어봅니다.
1: 네, 베테랑 아줌마?
0: 그러자 그녀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처음인데요.
1: 아, 잘 몰라서 그랬나 그러면?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0: 그러면서 네네. 이내 덧붙입니다. 처음이지만
1: 네.
0: 걱정 마세요. 7년 동안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밖에 나가는 일이라고는 장보고 애들 학교에 데려다 줄 때뿐일 만큼
1: 네.
0: 집안일을 꼼꼼하게 했어요. 그러자 나는 갑자기 이 여성이 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1: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0: 네.
1: 대답을 하나요?
0: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요. 저만 빼고 말이죠. 전 그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전라도에 있는 외삼촌 댁에 머물고 있었는데.
1: 연기까지 지금 네. 하시는 거죠. 네.
0: 여자가 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았는데 나는 사실 그녀의

0: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체험하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그 가슴속 깊이 있는 얘기를 꺼내는 게 그걸 듣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1: 그쵸, 초면인데 게다가. 네.
0: 하지만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흔한 일이었죠.
1: 네.
0: 그러면서 네. 여자는 이제 과거를 극복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는데 나는 그게 단번에 연기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1: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캐릭터인가 봐요.
0: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 네. 이 화자가 의심이 많거나.
1: 그렇죠.
0: 아무튼 이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이때까지 좀 이런 뭔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독자가 의심을 해봐라. 이런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합니다. 아무튼 나는 이 가식적인 여자한테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네. 그러면 면접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네. 그녀가 오히려 목이 마르다면서 마실 걸 달라고 했습니다.
1: 일반적이지 않아요, 진짜. 네. 네.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방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는데 여자가 그 틈에 네. 막내 아이한테 네. 이름과 나이를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1: 독특해.
0: 나는 네.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막내 아이의 머리를 이 여자가 쓰다듬거나 아니면 자기 무릎에 아이를 올려놓는 게 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1: 근데 또 약간 어찌 보면 이 주인공 자체가 좀 상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뭐
0: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1: 애가 있으면 물어볼 네. 수도 있는 건데.
0: 아무튼 나는 그게 싫어서 네. 원래는 차를 끓이려고 했잖아요.
1: 네.
0: 잽싸게 냉수에 매실액을 타서 들고 나갔습니다.
1: 지금 아까 춥다 그러지 않았어요?
0: 네. 이 추운 겨울에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꿀꺽꿀꺽 냉수를 잘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바람에 더 이상 이 여자의 사정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남편의 퇴근이 나를 살린 겁니다. 네. 이제 좋은 핑계가 생겼으니까 그녀를 집에 돌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 아, 뭔가 이게 좀 묘하게 불편한 분위기가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네. 아, 이 남편이 네. 눈치가 없어요.
1: 남편들은 왜 눈치가 항상 없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0: 네. 게다가 이 남편은 몸에 네. 친절히 베어 있어요.
1: 뭐라 그랬어요?
0: 그래서 이 여자를 보자마자 네. 아, 식사하고 가시죠. 네? 라면서 대뜸 인사를 건넵니다.
1: 식사까지요?
0: 나는 남편의 친절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네. 이런 친절은 곤란합니다.
1: 아우, 정말 왜 내 얘기 같지? 정말 눈치 없는 이런 친절 네. 꼭 있습니다.
0: 네,
1: 집안에
0: 곤란하죠.
1: 한 분쯤 꼭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이래서 친절보다 더 뛰어난 덕목은 네. 눈치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무튼 뭐 네. 예상을 했겠지만 네. 여자는 냉큼 그 호의를 덥석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함께 식사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나 혼자 준비하겠다고 여자한테 말합니다.
1: 딱 선을 긋고 싶었던 거죠.
0: 그렇죠. 나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집에 안주인은 나고 내가 있을 때 주방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남편과 아이를 먹인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어찌 된 걸까요? 이 탓에 여자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서 TV를 보는데
1: 네.
0: 오히려 그게 이상한 광경이 돼버렸어요.
1: 나 왜 이렇게 내 앞에 펼쳐진 장면 같죠? 그렇죠. 나머지 나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TV 보고 있는 거예요.
0: 그쵸? 그러니까 함께 웃으면서 TV를 보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가족 같고
1: 네.
0: 내가 가사 도우미 같은 그런 풍경이 연출돼 버린 겁니다.
1: 주객전도네요. 네.
0: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이 주인공은 직원 잘 챙겨주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고용인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애들과 남편은 여자와 함께 TV를 보면서 웃습니다. 나만 빼고 다 웃고 있어요.
1: 네, 이 주인공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외를 당했고 마음은 더 불편해졌을 테고.
0: 네, 그 네. 불편한 마음은 이제 식사를 할 때도 계속 이어집니다.
1: 네.
0: 둘째가 또 부침성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둘째가 쪼르르 달려와서 아줌마 옆에 앉을 거야 이렇게 했고 여자는 뻔뻔하게도 네. 둘째한테 손은 깨끗이 씻은 거야? 라면서 가르치려 들려고 합니다.
1: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더 웃겨요 저는 네. 지금. 네. 네.
0: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둘째가 네. 금방 갔다 올게요 아줌마 라고 힘차게 말했고 여자는 아이의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신용까지 합니다.
1: 아니 이 정도면 누가 엄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0: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뻔뻔한 여자와 식사를 네. 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속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고 거실로 와서 눈은 TV에다 두고 귀는 부엌 쪽으로 쫑긋 세웠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이 정막이 또 어색했는지 네. 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1: 또 눈치없이 말을 걸어요. 근데 나이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0: 네. 아무튼 이 아내의 속마음을 모르는 눈치 없는 남편의 질문에 여자는 성실하게 대답합니다. 네. 너무 성실한 나머지 여자는 72년 5월생이요 라고 묻지도 않은 5월생이란 정보까지 밝힙니다. 네. 마치 5월의 선물을 기대하겠다는 뜻이요. 네.
1: 아, 이 주인공은 계속 좀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가족은 그냥 네. 가족 전체가 눈치가 없어요.
1: 네.
0: 이 여지를 남기는 여자의 화법에 네. 첫째가 응답해 줍니다.
1: 네.
0: 와, 나도 5월생인데. 그러더니만 요즘 네. 별자리에 심취한 첫째는 아, 생일까지 묻습니다.
1: 아주 그냥.
0: 여자가 네. 대답을 네. 하죠. 어. 15일. 와, 스승의 날이다.
1: 아주 신나게 손님 맞이를 하고 있군요. 온 가족이. 네. 지금 이 손님이 아니라 면접 보러 온 가사도우미인데 아, 왜 이렇게 웃겨요.
0: 그래서
1: 네. 근데 왜 하필 또 생일도 스승의 날이라서 그러니까, 기억을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0: 그렇죠. 가르치려 들려는 네. 것도 말이 되죠. 스승의 네. 날에 태어났으니까.
1: 아, 그렇구나. 네.
0: 아무튼 네. 이 첫째는 그 속타는 주인공의 마음도 모르고 네. 마치 스승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더니만 어느새 별자리 책을 갖고 와서 황소자리의 성격에 대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황소자리거든요. 읽습니다. 맡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충실히 해낸다. 평상시에는 화를 내지 않지만 성을 내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관능적인 쾌락을 좋아한다.
1: 네.
0: 첫째가 읽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저하다가 다시 읽죠. 네. 몸의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써있네. 아줌마, 관능적인 게 뭐예요?
1: 처음 본 중년의 아줌마한테 이제 관능이란 단어를 물어봅니다. 이 분위기가 어떡하나요, 이거?
0: 그래서 네. 이 여자가 머뭇거리면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0: 그런데 나는 별자리 책이 네. 저 음흉한 여자의 본색을 경고하는 것이다.
1: 아, 그렇군요.
0: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통쾌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여자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1: 네.
0: 이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고요. 그런데 모면한 건 사실입니다.
1: 네.
0: 남편이 좋은 대답을 해줬으니까요. 아, 그건 인기가 많다는 거야.
1: 남편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서 분위기가 대충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좀 원하지 않은 대답이긴 했지만.
0: 일단은 네. 흘러갔는데 네. 근데 이 소설에서 진짜 복병은 사실 네. 남편이 아니라 첫째 네. 녀석이에요. 첫째가 아줌마 그럼 인기 많았어요? 이렇게 묻자
1: 네.
0: 여자가 그럼 이렇게 명랑하게 대답하면서 네. 남편을 보고 싱긋 웃어 보입니다.
1: 왜 웃어요 남편은 또 여기에.
0: 글쎄요 갑자기 네. 뭐 월급 받을 생각 상상을 미리 한 건가요?
1: 남편을 보고 싱긋 웃었다고요?
0: 네.
1: 아, 이 여자는 왜 남편을 보고 웃어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안주인을 차지하겠다는 듯이.
1: 뭡니까 이게.
0: 아무튼 네. 나는 순간 그 순간 식탁보 밑으로 여자의 손이 남편의 무릎을 쥐고 있는 장면이 떠올라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상상을 한 거죠. 이 눈치 없는 막내가 밥을 한 그릇 더 달라고 했고 뻔뻔한 여자가 여기가 마치 자기 집 주방이라도 되는 양
1: 네.
0: 솥에서 밥을 퍼줬습니다.
1: 네.
0: 나는 식사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하니까 더 괴로웠어요.
1: 네.
0: 그러다가 내 바람대로 되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1: 바람대로 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뭐죠?
0: 갑자기 의자 빼는 소리가 찡 나더니만 당황한 여자가 말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1: 왜요?
0: 엉거주춤한 남편의 바지에 찌개 국물이 흥건했습니다.
1: 찌개 국물을 남편 바지에 흘렸군요.
0: 그렇습니다. 여자는
1: 네.
0: 그 와중에
1: 네.
0: 그 남편 바지 그 행주를 챙겨와서 남편 바지를 닦으려고 남편은 또 괜찮습니다. 아, 옷을 갈아입는 게 낫겠네요.
1: 아니, 이거 장르가 코미디 아니에요?
0: 그렇게 볼 수도 있죠.
1: 네.
0: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너무 통쾌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남자라는 것을 과시하듯이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갔죠.
1: 야, 듣는 것만으로도 이 팽팽한 이 심리전. 야, 재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바지를 갈아입는 남편한테 네. 나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대요. 남편도 애들도. 고아로 자라서 친척도

0: 없고 갈 데도 없대요. 딱 해서.
1: 아니 이 얘기를 왜 남편한테 해요?
0: 그 남편을 한번 떠보고 싶었던 거예요.
1: 아, 네.
0: 그러면서 이 여자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내가 또 우위를 점하고 싶었던 예, 예, 거죠. 예.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남자가 그렇듯이 알고 보면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자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속이 안 좋다면서 네. 주인이 네. 속이 안 좋다면서 거실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남편은 나를 위로합니다.
1: 정말 아무 생각이 없네. 네. 아유 착한 건 알겠네요. 네.
0: 네. 아무튼 네네. 남편의 이런 반응을 보니까 네. 저 여자한테 기회를 줘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1: 네.
0: 어쩌면 오히려 통쾌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물 사건 이후로 당황했는지 이 그 와중에 또 첫째 아들이 네. 아줌마 자고 가요. 뭐
1: 아니,
0: 이런
1: 저는
0: 거예요.
1: 자꾸 왜 웃냐, 웃냐. 정말 너무나 우리 남편과 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0: 네, 네. 근데 그 첫째 아이의 그 청을 만류하고 네. 여자는 집으로 갔습니다.
1: 당연히 그래야죠.
0: 네. 그날 밤 TV를 보면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1: 네.
0: 역시 아무 생각 없는 남편은 네.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네. 답으로 합니다. 나쁠 거 없지.
1: 그분의 관능미 매혹됐나. 남편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 없는 대사만 계속 치고 있나요?
0: 아닙니다.
1: 네.
0: 왜냐하면 슬프게도 네. 이 다음부터는 대사가 아예 없습니다.
1: 아예 없어요? 잘렸어요?
0: 이게 마지막 대사예요. 뭐 나쁠 거
1: 네.
0: 없지.
1: 네.
0: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네. 다음날 아침 나는 어제 차리려다가 여자가 낀 바람에 요리하지 못한 해물탕을 차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1: 아 이게 이건 좀 그렇다. 그 정도 좀 불쾌함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을
0: 면접. 근데 이 곡물 사건 이후로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1: 진짜.
0: 한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까지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때도 남편은 출근하면서 대사가 없어요. 네. 이제 남편은 사라져요.
1: 그냥 출근.
0: 네. 네.
1: 이제 뭐 끝날 때가 다 된 거죠?
0: 네. 네 이제 결론입니다.
1: 어떻게 결론이 날지 너무 궁금한데.
0: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현관에 들어왔는데 왠지 모를 기분에 휩싸여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밑을 보니까 여자의 구두가 그대로 있습니다.
1: 아니 어제 집에 갔는데 왜 구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0: 그래서 나는 당황스러워서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떠와서 마신 다음에 쪼그려 앉아서 그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1: 네.
0: 얼른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내 손에 닿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구두를 탐낸 거라면 그래서 바꿔 신고 간 것이라면
1: 네.
0: 그것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1: 네.
0: 고작 구두 한 컬레쯤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1: 아, 이 주인공의 구두를 신고 간 거군요.
0: 네. 그런데 나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가 자기가 나인 줄로 착각하고
1: 네.
0: 내 구두를 신고 갔다고 말입니다.
1: 아,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0: 네.
1: 이 진짜 끝이에요?
0: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열린 결말이죠.
1: 네.
0: 뭐,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머 제가 착각했나 봐요. 호호호 그러면서 이제 뻔뻔하게 또 돌아와서
1: 네.
0: 내 구두를 신고 출근할 수도 있고
1: 어.
0: 아니면 그날 은근히 받은 그 모욕 때문에
1: 네.
0: 복수하듯이 나한테 복수하듯이 내 구두를 신고 갔을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이 나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께서
1: 네.
0: 알아서 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1: 근데 만약에 그 이제 전자라면 이제 진짜 주인공의 삶을 차지하려는 그녀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면
1: 네.
0: 속편이 또 나올 수 있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네. 네.
0: 그렇게 되면 옛날 그 김기영 감독의 하녀 같은
1: 네.
0: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1: 네.
0: 아무튼 이 화자도 예민하고 감정도 예민한 소설인데 그 이런 섬세한 걸 좋아하는 독자라면
1: 네.
0: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1: 저는 그냥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배꼽까지 웃었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뭐 어떤 걸 말하려는 걸까요? 네.
0: 그냥 저는 이제 독자로서
1: 네.
0: 느낀 감정은
1: 예.
0: 특별히 뭐 무언가를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하고 싶다기보다는 일단은 작가가 재미를 느끼면서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현대인의 그 노이로제 같은 속마음을 다루는 게 아닐까.
1: 네.
0: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그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속내를 터놓지 않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0: 혼자서 망상을 하고 또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 네. 천착해서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래요. 이 예민함과 또 혼자의 망상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살면서 의도치 않게 타인과 오해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오해들의 많은 장면들이 주마등 스쳐가듯 가족 이야기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오늘은 이제 스토리 헌정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가사 도우미 면접을 본 그 여자의 입장에는 그래도 새 신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신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곡들을 찾다가 네. 딱 맞는 곡이 있어요. 뉴 슈즈. 새 신발. 네. 네. 파올로 누티니의 곡입니다. 뉴 슈즈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1: 아, 네. 자, 최민석 작가 퀴즈 당첨자는 저희 작은 서점 홈페이지 공지사항 오늘 방송 내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영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페퍼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페퍼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는데요. 밤사이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전북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 최대 150,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북, 전북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동부에 최대 60, 그 밖에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영남과 전남 동부, 제주도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는 31도 안팎,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30도, 대구 32도, 울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직원 등 120여 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 반쯤 대응 2단계를 내리고 인원 310명과 소방차 등 장비 116대를 동원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 많은 가연물이 있어서 완전 진압까지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진화 작업이 길어지자 소방청은 오후 3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자원을 동원하는 명령입니다.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오전 8시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의 한 도로에서 통근용 25인승 버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통근 버스 탑승자 12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버스에 타고 있던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반도체 호황기가 급격히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유튜브 김작가 TV에 출연해 반도체 정점 후 하락 신호가 보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올해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금의 가장 우선 투자 순위는 청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량 안보와 농촌 보호를 위해서 농업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다른 선진국보다 적으며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는 실질적인 손실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감사관이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서해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A씨는 2024년 8월 영국으로 유학을 가 지난달 30일까지 유학휴직 상태였는데 귀국을 앞두고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난 17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기밀이 보안 절차 없이 공개됐다며 A씨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A씨의 휴직 신청이 육아보다 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우회로로 활용되어 온 홍해 수출로도 위협받으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홍해를 통한 원유 수출을 확대해왔지만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의 휴전 체제가 흔들리면서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인근을 근거지로 둔 후티 반군이 이 해협에 대한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홍해 항로가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요르단 내 군사기지 공습으로 미군 장병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CBS 뉴스가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요르단 내 군사기지 중 최소 두 곳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군 주둔 시설이 타격을 받아 장병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과 요르단 정부는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부상자들의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북부에 200mm 이상, 대전과 세종, 충남, 강원 내륙 등지에 최대 150mm 이상, 경기 남부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증시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또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에 나섰습니다. 주간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서울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다음 주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내일까지 충청과 강원,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 호우 상황 살펴보고요.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을 끈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폭염은 여름철 태풍이나 홍수보다 더 많은 사망을 부르는 기후 재난이 되었습니다. 이 건강한 토요일에서 폭염과 건강의 관계, 폭염 예방 수칙 알려드리고요. 이어서 토요 스포츠 톡톡에선 아르헨티나 대 스페인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예측해보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축구협회의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또 시민부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 모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저녁을 편안하고 유익하게 채워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궁금해하실 실시간 기상특보 BP의 소식, 교통상황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1: 네, 오늘 최대 정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정체, 그래서 점차 줄기 시작하면서 10km 이상 밀리는 곳 살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장맛비로 인한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는 됐지만 전국 곳곳 산발적으로 비가

0: 발생했습니다. 12번 광주 대구선 광주 방향으로 동남원 나들목 부근인데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추돌해 있고 1차로에 서 있습니다. 해당 구간이 교통량이 적은 구간이라 정체는 생기지 않았지만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빗길에 감속 주행하시면서 전방 주시 잘해 주셔야겠고요. 귀경 정체는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부터 먼저 길어졌었는데 풀리는 것도 역시나 먼저 풀리고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현선 서울 방향 상남 5터널과 북방 3터널 부근 에서 5km 이내의 정체만 남아있고요.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은 그보다 더 수월해서 새말과 광교터널 서창분기점 부근에서 1, 2km 구간씩 아주 짧게 밀립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건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이 그나마 붐볐는데요. 지금은 서울 방향으로 옥산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서울에서 양재부터 반포까지도 속도는 줄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당일치기 외출했다가 돌아가신다면 100번 노선 판교에서 일산 쪽 소래터널부터 중동까지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2: 한 주간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시장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3: 그렇습니다. 네. 16일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물가 안정을 위해 그 이중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 네.
3: 2023년 1월에 인상한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긴축입니다. 이 금리라는 것이 한번 움직이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2: 예.
3: 계속해서 동결 그리고 인하를 해왔다가 동결해왔던 기조가 이번에 3년 6개월 만에 다시 올라갔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이러한 인상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예.
3: 앞서서 금통위는요. 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금리를 낮추면 아무래도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요. 경기가 부양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예.
3: 작년과 재작년에는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이다. 불안감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돈을 조금 풀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거 이번에는 0.25%포인트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인상이 될 경우에는 물가를 잡고요. 시장의 돈을 푸는 방향으로 한국은행이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 네.
3: 금통위가 1년 2개월간의 금리 동결을 이어온 끝에 통화정책의 열쇠를요. 긴축 쪽으로 튼 것.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포착이 되었다. 이런 이유가 배경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초점은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요. 물가를 잡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금리를 올리면 돈이 아무래도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쪼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물가 상승의 압력을 낮추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열쇠 바로 이 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물가 상승의 가장 큰 대표적 요인은 바로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2: 예.
3: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고요.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휘발유 값을 비롯해서 국내에 여러 기름과 관련된 상황들이 부담이 늘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물가 상승의 압력을 높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 물가라든지 뭐 밥상 물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물가의 부담이 계속 높아졌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해 1월, 2월만 해도 2%대에 머물렀습니다. 보통 2%라고 하면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5월 달엔 3.1%를 기록했고요. 6월 달에도 3.2%를 기록하면서 연달아서 3%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물가 상승을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GDP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 실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물가를 올려도 경기가 부양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은 있지만 이러한 지표들 그리고 실적들 덕분에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1.5%, 0.8%에 달했는데 이게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경기는 탄탄하다라는 뜻으로 한국은행은 풀이를 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

0: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고려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낮으면 계속해서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높이면 아무래도 이 부담이 늘어난 만큼 부채를 줄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리를 높이는 대표적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이번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정책금리 격차도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금리 격차가 크다라는 것도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 부분이 축소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역시 열어뒀다고요.
0: 자, 이번에 일단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예. 한번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올렸다가 갑자기 내릴 만큼 한국은행이 신중하지 않게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 당장 다음 금통위가 8월입니다. 다음 달인데요. 8월에도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8월에 안 올리더라도 그다음 의사결정이 10월에 있는데요. 10월이나 8월 중에 한 번쯤은 꼭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쯤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장의 시장의 충격 조금밖에 안 줄 수 있겠지만요. 방향성을 갖고 누적돼서 올라간다면 이것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 금리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한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방향성 자체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금리 인상 결정 전에도 신 총재가 올릴 것이다,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정대로 올랐고요. 이러한 방향성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좀 잘 잡히고요. 시장의 불안정성이 좀 나아진다면 이러한 방향성의 깊이라든지 속도가 조금은 조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도 볼 거고요. 여러 가지 통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표를 기반으로 한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메시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앞서 이제 가계대출 말씀도 하셨는데 시장에서는 이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0: 네, 뭐 가계대출하면 신용대출이 있고요. 뭐 주담대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용대출 예. 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클 거고요. 이분들은 아마 자영업자들에 해당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축이 최근에 불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일 텐데요. 이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이게 기준금리와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 새로운 변동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당장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거나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는 일은 없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방향성을 갖고 누적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예. 부담이 커지면 집값이 올라가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생긴다는 건 시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하반기에는 금리 변동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금리 변동성 속에서 환율은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0: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요. 아무래도 돈을 맡기기 좋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좀 절상된다. 좋아진다는 뜻에도 풀이가 되거든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환율 같은 경우는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높은 고환율로 문제가 됐었는데 16일 기준으로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1500원 선이 계속 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1500선보다는 훌쩍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뜻인데요. 시장에서도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사이클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이 경제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지난주에 롤러코스피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코스피 7000포인트를 사수하지 못하고 뚝 떨어졌어요.
0: 네, 뭐 상승장 때도 한 주 사이에 막 1000포인트, 1500포인트씩 올라갔는데요. 네. 빠질 때도 상당히 그 폭이 큰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큰 게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700선을 오르다 내리다를 반복했었는데 마지막 날이었죠. 16일 날 결국 700선을, 7000선을 내줬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 경우에 코스피가 6,82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이 급락장이 오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이 코스피 시장에 발동됐는데 올해 들어 무려 37번째 사이드카였습니다. 예. 변동성이 너무 크면은 시장에서 잠깐 거래를 멈추고 하는 게 이게 사이드카인데요. 올해 뭐 1년 절반 조금 지났는데 예. 벌써 37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이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은 일단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큰 것이 주식시장의 건전성에는 나쁘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만큼 이런 변동성을 줄이는 게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더 좋지 않은데 시장의 변동성 지수 계속해서 높아진 상황입니다.
1: 네. 아, 이렇게 주식시장을 흔드는 원인 중에 하나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안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진입 장벽을 좀 높이는 것 같아요.
0: 네, 일단 나왔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두 종목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이 두 개 종목이 오를 때는 이러한 ETF 출시 빨리 좀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하락장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ETF 상품을 매매하려면요. 기본 예탁금, 이 맡겨놓는 돈이 처음에는 현금 1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3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조금 기본 돈이 있어야지 ETF 상품을 살 수 있다라는 것. 허들을 높였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 교육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원래 이 ETF 상품 거래하려면 시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시간도 늘렸다라는 것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을 가진 현재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들이요. 전체의 한 10% 정도 추산이 된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 수 있다. 좀 신중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매매 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로 잠정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한 주, 두 주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기본 거래 단위 최소한 20주 이상 거래해라. 목돈을 넣거나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투자하지 않으면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이 경고한다는 뜻에서 풀이가 됩니다.
1: 아, 20계좌라는 게 20주를 말하는
0: 맞습니다.
1: 거였군요.
0: 20주부터 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것도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점차 물량을 늘리고 시스템이 갖춰지면 한 10월께 완전히 시행된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리스크를 더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한번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갈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하면서 국제유가 또다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금리가 인상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 인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배경이 바로 유가 상승세였는데 이게 조금 잡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종전 휴전선언을 했었고 이게 유가로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예. 배럴당 유가가 지금 88달러, 90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2, 3주 후에 한국에 반영되니까요. 과연 얼마나 크게 부담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듯합니다.
1: 네. 유튜브에 금리 오르면 저축 예금 이자도 오르나요? 하셨는데.
0: 오릅니다. 오르죠. 다만 네. 좀 천천히 오르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죠.
1: 네. 한국이 올해 주식 사이드카 세계 신기록 세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주간경제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올 투게더.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하디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있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 동안 누리꾼들이 관심에서 했던 검색어부터 알아볼까요?
3: 네, 우선 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다.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7시쯤입니다. 인천 서해구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직원 등 120여 명이 대피했고 현재까지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1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에 낮 12시 반쯤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진화 작업이 길어지자 소방청은 오후 3시 15분쯤입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가능성은 좀 작지만 이 내부에서 다량의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완전 진압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예.
3: 누리꾼들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했고요. 얼른 불길이 잡히길 바랍니다. 인명피해가 없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방대원분들 피해 없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맛비 소식도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장맛비 소식도 관심 있을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에 최대 300mm의 홍수주의보 발령. 이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려서 이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경기도 김포와 또 파주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서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서울에서는 강서구입니다. 이 밤사이 시간당

0: 시간당 50mm가 넘는 아주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일대에서는 주택가가 침수가 돼서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됐던 홍수주의보 그리고 수도권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예, 단 이 도림천 그리고 안양천 또 양재천 또 중랑천 청계천 등 이 서울 시내 하천 29곳의 출입은 모두 통제됐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우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내일까지입니다.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특히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저지대 등의 위험 지역은 아예 접근하지 마시길 네. 바랍니다.
1: 네, 충북 지역도 밤새 비가 많이 내렸죠.
0: 그렇습니다. 충북 전역에 호우 예보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밤새 충북 지역에 내린 비는 옥천이 54mm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영동 추풍령은 52.5, 또 청주 청남대는 46, 또 보은 속리산은 4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충북 지역에 내일까지 50에서 많게는 100mm, 또 많은 곳은 또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아주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산림청은 어제부터 이 충북 전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내렸고요. 이 산림 인근에 계시다면은 이 산사태라든지 낙석 피해 없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취약 시간대에 특히 이번에 밤 사이에 정말 아주 짧고 강한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곡이라든지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조차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밤 사이 대구 경북에도 시간당 최대 89mm의 폭우가 쏟아져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대구 수성구 일대에는 올해 첫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 이 침수와 차량 고리 그리고 도로 통제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1: 네. 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안산은 아침부터 햇빛이 쨍쨍해요. 10시부터 또 비 온다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지금은 폭우 소강 상태인 한반도 중심의 충주 호암지 산책 중입니다. 전 국토 무사고 안전제일 바랍니다. 라고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제헌절 7월 17일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이 된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쉬는 날인지 몰랐다는 분들이 많으셨네요.
0: 그렇습니다. SNS에는요. 올해 제헌절이 정말 쉬는 날이 맞나요? 이런 글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제헌절이 공휴일인지 몰랐다면서 달력의 날짜가 까만 게 문제였습니다. 라고 했고요.
1: 아, 그랬군요.
0: 그렇죠. 빨간 날이 아니었죠. 까맣게 표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누리꾼도 달력에는 검은색이라서 오해하는 사람들 많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인지 몰라서 본의 아니게 특근을 서게 된 참 웃지 못할 사연도 전해졌는데요. 한 누리꾼은 일찍 출근한 직원이 제헌절이 쉬는 날인 줄 모르고 업무를 받아서 다 같이 특근했다면서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당이나 두 배로 받자 이렇게 웃으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제헌절에 증시가 쉬는 줄 모르고 전날에 주식을 팔았는데 휴장일이 끼는 바람에 이 매도 대금이 다음 주에 들어오게 생겼네요.
1: 그렇죠.
0: 또 다른 누리꾼도 이 손실을 금요일에 좀 만회하려고 했는데 참 당황스럽다 이런 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 속에서도 깜짝 연휴를 맞아서 반갑다는 누리꾼들 많은데요. 이 뜻밖의 금토일 이렇게 3일 이 황금 연휴를 보내게 된 직장인들은 모르고 있다가 쉬게 됐습니다. 아니 기대도 안 했던 아주 깜짝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좋다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1: 저희 뉴스에서 제헌절 뭐 금토일 연휴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08년에 공휴일이 제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18년 만에 재지정이 된 건데
0: 네.
1: 유독 올해 좀 뭐 재지정 후 첫 휴일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혼선이 있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지정이 된 게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된 게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달력 보고 다들 헷갈려하셨는데요. 특히 다이어리나 달력에는 앞서 누리꾼들 전한 것처럼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인쇄물은 전년도 하반기에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종이 달력에는 제헌절이 검은색 그러니까 평일로 표시가 된 거죠. 뭐 그 외 뭐 스마트폰 캘린더 앱이라든지 포털 사이트 달력은 빨간색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종이 달력 그리고 디지털 달력 간의 정보 격차가 이번 혼란을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1: 결국 달력에 속았군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놓고 정부가 공론화를 진행해 왔었는데 낮추기로 일단 결론을 냈네요.
0: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였죠. 예를 들어서 훔친 차로 사고를 내도

0: 이 도망친 운전자 바로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서 형사처벌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 소년은 2만 천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한 배 이상 늘었고요. 이렇게 촉법 소년 범죄가 이어지면서 기준 연령은 좀 낮추자 이런 여론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1: 예.
0: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가 진행한 시민 전문가 논의 등 공론화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건부 하향입니다.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서 만 13세 미만으로 그러니까 한 살 좀 낮추자 기준 연령을 좀 낮추자는 건데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는 연령 하향 방침만 확인을 했습니다.
1: 네.
0: 법무부가 조건부 하향보다는 좀 일괄 하향이 좀 낫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부처별 입장도 좀 통일되지 않고요. 또 중대 범죄 기준은 어떤지 또 하향 연령 범위는 어떤지 이걸 놓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최종화 도출까지는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누리꾼들은 강력 반복 범죄는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 그리고 교육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1: 네. 자,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 이 정부에서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로 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GPS를 도입해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1: 네.
0: 구급차가 언제 출발하는지 또 언제 도착하는지 또 어디를 이동했는지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에 아주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운행 기록을 사후에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허위 작성을 좀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복지부가 지난해 7월에서 9월 이렇게 민간 이송업체 147곳을 점검한 결과 한 9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이송 첫 치료도 조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환자를 병원에 옮긴 뒤에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평일 야간 그리고 휴일에도 추가 요금도 확대 적용됩니다.
1: 네.
0: 누리꾼들은 구급차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GPS 도입으로 운행 관리 강화에 좀 공감을 했고요. 이송료 현실화도 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면은 필요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에 좀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감독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따끔한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1: 네. 무더위에 서로를 배려하는 훈훈한 사연이 알려졌다고요?
0: 네.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26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아파트 26층에 사는 누리꾼이 치킨을 배달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1: 네.
0: 배달 기사가 뭐 1층에 두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세상 이 기사 얼마나 착한지요. 책임감이 있는지 26층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1: 네.
0: 답했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누리꾼은 음식을 받으려고 계단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14층 계단에서 마주쳤다고 해요. 누리꾼은 이 치킨을 건네받고 얼마나 고맙던지 배달기사에게 커피 쿠폰도 전해드렸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라고 건강 조심하라고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배달기사는 처음에 통화할 때부터 좀 좋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26층까지 올라가려고 어이구. 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니 아주 훈훈한 결말이 나왔네요. 배달기사도 책임감을 보여줬고 또 주문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아주 흐뭇합니다. 서로 예의를 갖추면 갈등보다는 감동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아주 감동의 댓글 올라왔습니다.
1: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버스기사의 라디오 청취를 금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고요. 우리 지금 라디오 하고 있는데요.
0: 그렇죠. 아마
1: 네.
0: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KBS 1라디오 채널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 예.
0: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 버스 타면은 유독 다른 채널도 아니에요. KBS 1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1: 많으시죠.
0: 정말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분들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1: 예.
0: 그러니까 민원인은 그 일부입니다. 일부 기사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서 하차 벨 소리를 못 들어서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 버스는 기사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예. 예,
0: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의견 엇갈렸습니다.
1: 예.
0: 승객들이 기사분 취향에 그 기사분이 좋아하는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1: 예.
0: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면은 좀 라디오 청취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의견 올라왔고요. 반대로 이 적정량의 음량이라면은 라디오까지 금지하는 건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문제는 라디오가 아니라 일부 기사들의 운행 태도입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상 이 버스 기사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할

0: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동부에도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 경북에 최대 150,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북, 전북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동부에 최대 60, 그 밖에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비가 더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영남과 전남 동부, 제주도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는 31도,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게 있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30도, 대구 32도, 울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1: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밤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 있거나 물이 빠지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출발 전 도로 상황 확인하시고 침수 우려가 있는 구간은 우회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동남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동상주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분기점 일대로 정체되고 영남권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사이와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이번 주말은 장맛비로 잠시 더위가 주춤합니다만 장마가 지나면 또 폭염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재난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4: 네, 사실 우리가 폭염하면 그냥 덥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평균,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연적인 사망자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3: 예.
4: 그랬을 때 그거 대비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망한 거예요. 특히 유럽 기준으로 해서 약 1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더위로 인한 사망으로 봐서 재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체코 같은 경우는 최고 기온이 섭씨 41.9도, 스페인은 45.1도. 보통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 뭐 습식 사우나에 나오는 그런 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 네네네.
4: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월 14일까지 온열지난, 보통 우리가 열사병, 일사병하는 온열지난도 예년보다 더 많이 빠르게 나오고 있으며 너무 안타깝게도 추정 사망자가 3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런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일단은 그냥 기후가 덥다가 아니라 이제 재난 수준, 보통 우리가 태풍이 왔다, 뭐 폭설이 내렸다, 이런 재난 수준으로 기후 관련 건강 상태를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3: 폭염에 우리 몸이 노출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 네, 우리 인간은, 인류는 항온 동물입니다.
3: 예.
4: 즉 섭씨 36도에서 7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우리 몸의 생명활동들이 효소나 단백질이 반응하면서 우리 생명활동이 진행되거든요. 즉 밖이 덥게 되면 혈관이 넓어지고 땀을 흘리면서 이 안에 있는 열을 식히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게 되면 혈관을 계속 높이고 땀을 흘리고 심장은 더 많이 뛰면서 신부에 있는 온도를 피부로 끌어올려서 이 열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신장이라든지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콩팥, 뇌에도 부담이 커지죠. 특히

0: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계란을 뜨거운 물에 놓으면 계란의 원래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삶은 계란, 젤라틴 네. 형태로 변하잖아요.
1: 익죠, 익죠.
0: 우리 익습니다. 네. 우리 몸에 이러한 혈류라든지 이런 효소, 단백질의 반응들이 변하면서 특히 열사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평소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고 해요?
0: 맞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심장에서 짜내는 그 혈액의 압력이 강하게 혈관벽을 때리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1: 예.
0: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는데 약을 드시고 있으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팔다리로 가면서 갑자기 혈관이 훅 떨어질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약을 안 드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뇌라든지 주요 장기로 충분히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단순히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주요 장기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혈액이 보통 우리가 끈적끈적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실제로 끈적해진다?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혈전, 끈적끈적한 혈액에 피떡이 생기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런 뇌혈관 질환,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 등이 이렇게 덥고 습한 지역 때에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한 당뇨병 조절하신 지 10년, 15년 되신 분들은 이 뇌에 갈증 중추라든지 또는 통증의 중추가 많이 고장나서 갈증은 못 느끼거나 또는 신경 손상이 와서 체온 조절을 안 되는 경우에는 또 탈수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서 폭염 시에는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수면 장애도 여름철에 심해지는 증상 중 하나잖아요.
0: 맞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아닌데 지난주 주말 전에 자려고 누웠는데 정말로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저도요.
0: 실제로 잠이 들기 전에 우리의 뇌와 우리 몸은 약간 체온이 떨어질 때 깊은 잠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특정 기온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또는 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섬현상, 열섬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은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잠들기가 어렵고 수면이 부족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다음날 업무에 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면서 면역도 떨어집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이 잠에 우리가 질이 담보가 되지 않는 여름철에는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가 악화되는 그런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여름에 증가하나요?
0: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근경색이 겨울에 지난 또는 추울 때 생긴다고 하지만
1: 예.
0: 최근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름에도 환자분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바로 탈수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즉 밖에 안에 있는 그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땀을 흘리거나 또는 수증기가 우리 몸에서 나가면서 혈액이 농축되고 혈전이 생길 수 있죠.
1: 네.
0: 그럼 실제로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는데 문제가 겨울하고 달리 여름철에는 활동량이 겨울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너무 감사한 우리 농부님들은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농작물들 관리하러 밖에 나가시잖아요.
1: 네.
0: 그리고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런 폭염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 농작물 관리를 하시다가 쓰러지거나 또는 우리가 이 더운 이런 사회에서 더운 계절에서 폭염이 되는데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방교분들, 경찰분들 또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혈전 관련된 질환들이 막상 더울 때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 또는 새벽녘에 이런 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셋 중 한 명이 고령층이라고 하는데 특히 어르신과 또 어린이들이 폭염에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0: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부 밑에 있는 땀샘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땀을 잘 흘려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능력도 좋지 않습니다. 또 심장 기능도 젊을 때보다는 떨어져 있어서 빠르게 이 심부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요.
1: 예.
0: 아이들은 반대로 지방량이 어른하고 달라서 체온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1: 예.
0: 아주 가끔 안타까운 소식 듣는 게 차량에 아이들을 잠깐 그렇죠. 놓고 마트에 갔다. 이건 진짜 생각도 할 수 없는 네. 일입니다.
1: 네.
0: 따라서 노인과 영유아는 더더군다나 이 더위를 뭐 참거나 잠깐이라도 한눈이라도 타시면 안 되고 항상 시원한 환경에서
1: 예.
0: 그분들이 정확하게 의식을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간략하게 여름 폭염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생활수칙 전해주십시오.
0: 네, 크게 다섯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될 때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드십시오.
1: 네.
0: 그리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요. 그리고 적절한 냉방을 지속하는데 너무 추운 곳에 들어가면 혈전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하면 좋습니다. 옷은 가볍고 밝은 옷, 햇볕은 피하시고 양산 쓰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그 다음 주에도 간간이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나 이웃 또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하루 한 번 정도 전화를 드려서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축구협회 청문회가 연기됐네요.
3: 예.
1: 네.
3: 또 연기될 줄은 몰랐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 뭐죠?
3: 근데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1: 아.
3: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제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하면 우리끼리 그냥 가겠다.
1: 예.
3: 이런 입장을 밝혀가지고 예. 22일로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1: 그렇죠.
3: 자 그런데 이제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돼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청문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30일로 연기가 된 겁니다.
1: 네. 그런데 대거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분들이 많은데 이 청문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3: 이제 그 질문,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1: 예.
3: 박지성, 뭐 이영표, 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박주호 위원까지 전부 다 못 가겠다. 이렇게 불참에서 밝혔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1: 아, 그런가요?
3: 예, 왜냐하면 이 청문회 개최의 목적, 축구협회 부실 운영. 을 낱낱이 밝혀가지고 이 한국 축구와 한국 축구 협회에 나아갈 방향을 밝히자 이거죠.
1: 예.
3: 그 축구협회 부실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이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었던 손흥민,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나 이용표 위원, 박항서 전 부회장 그리고 박주호 해설위원 나와가지고 뭘 물어보겠습니까?
1: 아.
3: 이들이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1: 예.
3: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한테 뭘 물어볼 겁니까?
1: 예.
3: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예.
3: 관성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냥 참고인 채택했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중요한 직인들은 따로 있죠. 누구냐? 정몽규 전 회장,
1: 예.
3: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그리고 이제 정혜성 전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이분들은 꼭 나와야 되거든요.
1: 그렇네요.
3: 이분들과 함께 그 이미 참석 의사를 밝힌 그 현직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하고 김승희 전무이사 이분들이 참석하게 되면은 축구협회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다른 의미로 전북특별자치도 축구협회장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지성 이용표가 뭘 아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네요.
3: 좀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1: 그러네요.
3: KBS하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1: 예.
3: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 축구협회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성 이용표가 뭘 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냐.
1: 예.
3: 이 축구선수로 국가대표였지 법을 얼마나 잘한다고 또 사회경험 얼마나 했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느냐. 비판만 하지 말고 비판할 거면 차라리 직접 선거에 나와서 회장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1: 예.
3: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3: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나름의 충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1: 예.
3: 왜냐하면은 실제로 축구 잘하는 것하고 축구협회를 잘 이끄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1: 행정의 영역이니까요.
3: 예. 이거 비판하는 거든요. 잘못하고 있다. 이 비판하는 거하고 또 실제로 행정을 맡아서 행하는 거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그리고 지금까지 뭐 행정가로서 능력을 보여준 사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름의 충정인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까 개혁에 저항하는 구체제.
0: 아하.
1: 그러니까 우리 그 현대가 체제의 인사들이 반격을 시작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은 거죠.
0: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를 위해 희생한 분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1: 예, 맞습니다.
0: 예.
1: 서강인 회장이 또 이어지는 그 인터뷰 내용이
0: 예.
1: 왜 정관을 뜯어 고치냐입니다. 정관 뜯어 고치는 이유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자. 선거제도 바꾸자. 이렇게
0: 그렇죠.
1: 뜯어 고치는 거죠.
0: 예.
1: 이분은 현재 정관대로 회장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하나님 빼면 다 시행착오가 있다. 정몽규 회장이 이 정도까지 비판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다. 정몽규 회장 13년 천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13년 천하가 아니고 13년 희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뭐 지난해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회장이 당선됐잖아요.
0: 예.
1: 이때 국민의 90% 이상이 정몽규 회장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85.7%로 4선에 성공했죠.
0: 예.
1: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축구협회하고 지역축구협회를 맡아온 겁니다. 이분 이외에도 부산시 축구협회장 이와 비슷한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정명규 회장 한 사람이 물러난다라고 한국 축구가 바뀌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월드컵 소식 듣겠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모레, 그러니까 7월 20일 새벽 4시에 열리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아르헨티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서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되고요. 2회 연속 우승이면서 통산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번 대회 참가팀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팀입니다.
0: 예.
1: 19골 기록했고요. 그 정도로 공격력 뛰어나다는 거죠. 19골 가운데 8골은 득점 공동 1위인 메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확실히 메시가 뭐 나이 들었다 노장이다 얘기는 하지만 확실한 창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0: 네.
1: 이제 반대로 스페인이 또 재밌습니다. A매치 3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릴 정도로 스페인도 굉장히 단단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0: 예.
1: 스페인은 공격이 아니고 수비입니다. 이번 대회 7경기에서 실점이 단 한 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얼마나 끈끈한지 알 수 있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두 팀이 또렷하게 대비가 되는데 아르헨티나의 창과 스페인의 방패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공격이 스페인의 수비를 뚫느냐 못 뚫느냐가 결승전의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0: 예.
1: 이 결승전 20일 오전 새벽 4시에
0: 네.
1: 열립니다.
0: 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1: 예.
0: 많은 축구팬들이 월요일부터 밤잠을 설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프로야구 SSG 최정 선수 11시즌 연속 20홈런의 대기록을 세웠는데 어제 부상 때문에 1군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어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복귀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0: 예.
1: 최정 선수가 올 시즌 내내 골반 통증에 시달렸는데 결국 이 고관절 부위 통증 때문에 어제 1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1군 제외 전날 그러니까 그제 이 프로야구 최초로 11시즌 연속 20홈런을 기록했거든요. 통산 홈런은 538개인데 이 통산 홈런 2위가 지금 요미우리에서 코치하고 있는 이승엽이거든요.
0: 예, 예.
1: 이승엽이 467개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0: 예.
1: 그러니까 이 최정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538개입니다. 최정 선수 홈런 딱 600개까지 채우고 유니폼 벗고 싶다. 이런 얘기 했는데 부상에서 회복하고 다시 복귀해서 600개까지 끊임없이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 네. 62개 남았는데 화이팅 하겠습니다. 통상 홈런은 최정 선수가 압도적인데 올 시즌 홈런 경쟁에서는 또 김도영 선수와 오틴 선수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컨디션 보면 또 하나의 강백호 선수도 새로 떠오르고 있고요.
1: 예, 그렇죠. 올 시즌 홈런은 기아 김도영하고 LG 오스틴이었습니다.
0: 예.
1: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냐.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둘이 공동 1위였다가 단독 1위를 주고받고 뺏고 막 이 정도였었거든요.
0: 예.
1: 그러다가 전반기를 홈런 27개 공동 1위로 마감했는데 오스틴 선수가 후반기 첫 경기 첫 타석에서 솔로 홈런으로 다시 한번 앞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기였냐. LG하고 기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본인 앞에서 28호 홈런을 날리면서 홈런 한 개 차로 다시 단독 1위로 오른 거거든요.
0: 네.
1: 김도영 오스틴이 이렇게 뜨거운데 가만히 보니까 한화의 강백호가 또 다시 서서히 등장해서

0: 무대 위에 오른 겁니다. 예. 근데 후반기에는 이 김두영 오스틴만이 아니고 강백호 선수가 3명의 홈런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 강백호 선수가 홈런 23개 지금 2위거든요.
1: 예.
0: 공동 2위 김두영 선수하고 4개 차인데 지금 홈런 23개 3위입니다.
1: 예.
0: 자, 올스타전 홈런 더비 1위에 오르면서 후반기 홈런한 경쟁을 예고했고요. 이 강백호 선수도 한번 터지면은 한 경기에서 홈런 2개 몰아칠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있거든요.
1: 예.
0: 때문에 이 강백호 선수가 뛰어들면서 후반기 홈런 왕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개면 한 뭐 두 경기면 또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숫자다라는 예.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일본 오픈 2회 연속 우승에 도전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상 때문에 16강전을 포기했군요.
0: 예, 안세영 선수 이제 일본 오픈에서 2회 연속 우승이자 올 시즌 6번째 우승에 도전했거든요. 이제 부상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1: 예.
0: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일본 선수를 이기고 16강전에 올라갔는데 16강전 앞두고 왼쪽 발 외측 부위 통증이 도져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밝히기를 이 부위 왼쪽 발 외측 부위는 통증이 계속 있었던 데다
1: 네.
0: 때문에 이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1: 네.
0: 대회를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치료와 재활 전념해서 아시안 네. 게임 다시 도전하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이유 김창원의 너의 의미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부터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북 구미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동 부에도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 경북에 최대 150,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북, 전북에 최대 120mm가 넘겠고요. 경기 남동부에 최대 60, 그 밖에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높은 습도 때문에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일부 영남과 전남 동부, 제주도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 대구 25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직원 등 120여 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 반쯤 대응 2단계를 내리고 인원 30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116대를 동원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 많은 가연물이 있어서 완전 진압까지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진화 작업이 길어지자 소방청은 오후 3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자원을 동원하는 명령입니다. 강원도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 오전 8시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의 국도 7호선에서 통근용 25인승 버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탑승자 13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폐문 부재, 즉 문을 닫고 부재 중인 상태여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공개 토론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당원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토론을 준비했던 방송사를 향해 앵커나 기자가 민주당 정권의 보안수사 금지 입장에서 질문하고 자신이 국민 앞에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아 전국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대전의 지역위원회를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정청래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열심히 해왔으며 이제 바통터치를 해서 가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오전 전남 광주에 이어 오후에는 지역구인 서울 마포 을 지역 당원대회에 참석해 민주당 정체성에 맞고 가장 개혁적이라고 자부하는 다음 당대표는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 고창 선운사를 찾은 뒤 SNS에 스님의 말씀을 새기며 더 큰 책임과 각오로 창원으로 향한다고 적었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전남 무안 청년 간담회 참석 후 SNS에 2030세대부터 4050세대까지 함께 모이고 연결되는 심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후보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86 3명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당선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헌법 무시와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개헌 제안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리고 공소 취소 특검과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 의장을 향해 개헌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이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과 강원 남부, 전북에 최대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 20에서 80mm가량입니다. 또 경기 남동부 최대 60mm, 서울 등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한양 도성 해설사 1호인 분입니다. 바로 오수잔나 해설사가 전하는 한양 도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물놀이와 한양 도성 궁궐에 이르기까지 오수잔나 해설사의 특별한 한국 문화 사랑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어서 세계는 지금에서는 이란 전쟁의 재발 위기 또 중동 전반으로 번질 위험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유가연 캐스터.
1: 네, 오늘 계속해서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인지 고속도로는 평소 토요일치고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현재도 전국 고속도로는 곳곳에 빗길 구간만 주의한다면 정체로 인한 불편은 거의 없겠는데요. 30번 청주영덕선, 45번 중부내륙선을 비롯해 경북지역 지나는 노선들 위로 빗길 미끄럼 주의하시고요. 12번 광주대구선이나 20번 익산장수선 등 이용해 전북권 주행하실 때에도 일부 강한 빗길 구간이 있을 수 있어 감속하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방향 충청권에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청주 휴게소 부근으로 1, 2차로에 걸쳐 추돌 사고 처리하는데요. 견인 차량이 빠르게 도착해 있어 처리 마무리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원래 교통량이 집중된 구간입니다. 정체 구간 속 또 다른 추돌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1대 7km 구간 밀립니다. 이후로는 서울 들어서서 양재부터 반포까지의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15번 서해안선 서울방향 오늘 다른 노선보다 더 여유로웠던 만큼 지금은 모든 정체가 해소돼 소통 원활합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노선들도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만 정체가 이어져서 북방 3터널부터 동산 2터널까지 주춤하는데요. 강원권도 역시 비로 인해 노면 젖은 곳들이 많아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0: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웬만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 전통의 매력에 푹 빠진 분이십니다. 오수잔나 해설사님이신데요. 오수잔나 해설사님은 45년 전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에 김덕수 사물놀이패 해외 매니저로 또 이제는 외국인 첫 한양도성 해설사이자 궁궐을 안내하는 궁길라잡이로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수잔나 해설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한국어를 잘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2: 별말씀이에요.
0: 감사합니다. 네, 잠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어떤 해설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 아, 지금 한양도성 이제 2019년부터 해서 시작해서 그걸 해설사 되자마자 코비드 있어가지고
0: 그랬네요.
2: 맞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해설을 못했어요.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0: 맞아요.
2: 그래서 그 막간 이용해서 궁궐 길라잡이 공부했고 지금 현재 경복궁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재작년에 조선 왕릉 이제 해설사 자격 이제 얻어가지고
0: 예.
2: 왕릉에서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한양도성 해설사, 궁 해설사, 왕릉 해설사.
2: 네.
0: 이걸 다 하고 계신 거네요.
2: 네.
0: 야, 아니 근데 다 이게 야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2: 네.
0: 요즘처럼 날이 더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2: 아, 그러면은요 도성 일단 8월 9일까지
0: 네.
2: 이제 휴지기.
0: 아, 너무 더우니까.
2: 네, 너무 더위 위험하고.
0: 맞아요.
2: 다음에 아마 9월 말까 8월 말까지 이제 탄축 해설하고
0: 네.
2: 있고 궁궐도 마찬가지. 주의보이나 나오면 30분. 이제 단축 해설하고
0: 네.
2: 다음에 왕릉도 마찬가지 여름에 해설 안 합니다.
0: 아하.
2: 네, 거기 구들 네. 없어요.
0: 왕릉에. 맞아요. 요즘 또 야간 코스도 인기라면서요.
2: 아, 야간 코스 인기 있지만
0: 네.
2: 제가 거기 여름에 그 낙산 코스 이제 추천하고 싶어요. 백악기나 인왕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밤에 이제 다니가
0: 어두우니까.
2: 어두우니까 모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굳이 밤에 네. 하신다면 낙산 네. 이제 추천하고 싶어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2: 네.
0: 한국과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2: 아,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0: 예.
2: 1980년 미 병화봉사 단원으로 처음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병화봉사 단원은요 한국에서 1966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마지막 기
0: 아.
2: 51kg로 이제 80년 와서 그래가지고 금년에 우리 미 병화봉사단원 이제 60주년 기념이에요.
0: 어, 그렇네요.
2: 네네네. 그래서 네. 한국 내에서 아주 간단한 그 기념 이벤트 있고 미국에서 한국 그 이제 미 병화봉사단원에 대해서
0: 예.
2: 이제 USC이라는 여기 LA 있는 대학교에서 9월 초에 이제 국제 세미나 이제 하게 돼요.
0: 아.
2: 우리 피스코에 대한 아카이브 있어요 미국에서.
0: 예. 예.
2: 그래가지고 되게 뜻깊은 해입니다.
0: 그렇군요.
2: 네.
0: 그러면 대학생이신 분으로 한국에 처음
2: 대학교 졸업하고
0: 졸업하고
2: 네.
0: 한국에 첫 발을 디디셨는데.
2: 네.
0: 그 뒤로 쭉 한국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2: 맞아요.
0: 갔다가
2: 맞아요.
0: 다시 오신?
2: 아니 계속 한국에 생활했었어요.
0: 아니 나는 한국에 뭐 이렇게 계속 일을 맺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세요?
2: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제가 왜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었냐면요. 전혀 어떤 미리 계획 짜는 사람 아니에요.
0: 예?
2: 그때 이제 거기 맞아보고 뭐 이런저런 일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0: 예.
2: 계속 거기 생활하게 된 거죠.
0: 오.
2: 큰 기대 갖지 않고 그냥 예.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0: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미 평화봉사 단원으로 다른 나라도 가보셨나요? 아니면
2: 아니요. 한국에서만
0: 오.
2: 제가 배정받은 게 경남 사천군 보건소
0: 예.
2: 그래서 결핵 관리 요원으로 이제 갔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피스콜 두 가지 그 평화봉사 단원 두 가지를 주로 했는데
0: 예.
2: 하나는 원조 영어 선생님 했어요.
0: 오.
2: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 시작했을 때 병화봉사 단원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 중학교 가서 영어 지도했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거기 주로 헬스 쪽이에요.
0: 예.
2: 보건소. 그 보건소 이제 결핵 관리 요원 모자 보건 요원 나병 환자.
0: 아.
2: 그리고 세 가지 분야에서 일했어요.
0: 혹시 그러면 대학 때는 전공을 어떤 걸?
2: 미국학.
0: 아, 미국학 전공을
2: 하셨는데.
0: 그럼 정말 봉사의 마음으로 오신 거군요.
2: 맞아요. 일단 와서 외국어 배울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0: 아.
2: 한국어로 변한 것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동양 뭐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0: 그랬었군요.
2: 그래서.
0: 경남 사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 네네네.
0: 1980년대 경남 사천.
2: 네.
0: 네. 굉장히 뭐 낯선 환경이셨을 것
2: 네,
0: 같은데요.
2: 네. 시골이었죠.
0: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을까요?
2: 우리는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약 3개월 동안 사전 교육을 받았어요.
0: 예.
2: 그때 한국어 교육도 받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가서 할 일에 대해서 교육받았는데
0: 네.
2: 제가 한국어 교육이 처음에 받을 때 표준어 배웠잖아요. 무슨 문제인지 생긴지 알죠. 지방에
0: 사투리.
2: 가면 다른 나라 왔다고 생각했어요.
0: 아, 그 정도로 달라.
2: 예, 더 예. 다른 거죠.
0: 네.
2: 그리고 아니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조금 연세

0: 같은 분들 만나면 예. 한국말 하면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 잘한다는 말씀 안 하시고 네. 조선말 잘하는가 배 이렇게 표현하세요. 단어 전혀 배우지 않은 단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1: 네. 지금 이 경남 사투리를 쓰진 않으시네요.
0: 아이고 서울에서 그 쓰면
1: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물론 이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생각에 따라서 네. 움직였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제가 이제 거기 그 김독수, 이광수, 제정식, 김용배 거기 원조 사물놀이 공연에 이제 보게 됐어요.
1: 예.
0: 그거 이제 세실극장 아신지
1: 정동.
0: 모르겠어요. 예. 정동. 거기 이제 공연 보러 가는데 네. 거기 객석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 음악 듣고 내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그런 반응이었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 음악 듣고 나서 악기도 배우고 싶고
1: 예.
0: 그래가지고 악기 이제 바로 배우지 않지만
1: 예.
0: 나중에 거기 선생님 모시게 돼서 이제 해외 매니저 이제 하게 됐습니다.
1: 와.
0: 네.
1: 아니 사실 이제 김독수 하면 장고 연주가
0: 네 맞아요.
1: 장고 명인으로 맞아요.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장고의 소리에 매료되셨을까요? 아니면
0: 아니 그 사물 자체
1: 전체로
0: 예 그 탁 소리 그렇게 비슷한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아 그 전에는
0: 네 그 전에는 예. 전혀 그런 거리 이제 노출되지 않고 경험도 한 번도 없었던 거리라서
1: 예
0: 그래도 내 마음이 그렇게 와닿는 거리였어요.
1: 그 좀 배우셨습니까 나중에?
0: 네 배워가지고 제가 거기 그 상무 돌리는 거리 있잖아요.
1: 네네
0: 그 되게 하고 싶었어요.
1: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할 텐데 배운다고 되는 게
0: 어려워요.
1: 아닌데요?
0: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장고도 장고 이제 기본이니까
1: 예.
0: 장고 배워야 되고 장고도 배우게 됐고 다음에 상무도 돌리게 됐고 하지만 지금처럼 배우기가 거기 참 비교적 쉬워요. 동네 문화센터나 뭐 주민센터 가서 뭐 3개월, 6개월 코스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지방에서 태어났구나 뭐 누구 선생님은 문화생 되면 배울 수 있었고 저 같은 100% 아마추어한테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이야 체험
0: 네.
1: 이런 걸로 많이 가르쳐주지만
0: 네.
1: 그 당시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네. 전공을 해야 되는.
0: 전혀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속이 생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1: 아이고. 근데 그 뒤로 김독수 사물놀이패를 따라서 해외 공연 매니저를 하셨다고
0: 네.
1: 하셨는데
0: 네. 네.
1: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이 사물놀이 당시 해외 반응은 어떻게 와닿으셨나요?
0: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민족 음악. 애우가들이 있었고 뭐 연구이나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 순수한 이 탁 음악에 대한 뮤지션들 뭐 재즈 뮤지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응이 이제 굉장히 달라요. 거기 물론 연구 자원에서 이런 민족음악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오히려 현대음악하는 뮤지션들이 그 듣자마자 같이 협연할 수 없냐 그런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재즈와 함께 이제도 많이 했었어요. 투어하면서 강습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거기 협연도 많이 했었어요.
1: 그렇군요. 네. 우리 김독수 뭐 명인이야 뭐 지금도 왕성하게 네. 활동을 하시니까.
0: 아 네네. 선생님 예. 대단하세요.
1: 그런데
0: 네.
1: 그 뒤에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한양도성 해설사로 어떻게
0: 네,
1: 보면 이제
0: 네.
1: 커리어 체인지
0: 커리어 네. 체인지 하시고
1: 하신 거잖아요.
0: 예,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은퇴해가지고
1: 예.
0: 회사 은퇴하면서 거기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역사 공부하고 싶었고 우리 동네도 이제 그 한양도성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 이제 치매 방치 치매
1: 네? 치매
0: 치매
1: 아 치매 예방
0: 예예예
1: 예, 예, 예.
0: 이거 그게 계속 뭐가 배워야
1: 공부를 해야 된다.
0: 공부해야
1: 머리를
0: 된다는
1: 계속 써야
0: 거죠.
1: 된다. 예.
0: 그리고 제가 이제 한양 도성 공부 시작하는 것이 나이 60이 넘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운 거죠.
1: 아, 그럼 지금 60을 훌쩍 넘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0: 네.
1: 아, 죄송해요. 제가 나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0: 아, 네네.
1: 예.
0: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완전히 학생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배우는 과정이 약 1년이고 그리고 학비 우리 내야 되고, 그리고 마치면도 그 담당 이제 조직 이제 회비도 내야 되고.
1: 예.
0: 근데 결국 이제 자원봉사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근데 말씀 중에 우리 동네 한양도성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0: 네, 네, 네.
1: 어, 한양도성 네. 근처에 사셨군요.
0: 네, 집이 구기동이에요. 그러니까 아. 장애문 자문 밖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1: 아, 네. 종로구 구기동에서 네. 그러면 얼마나 사신 거예요?
0: 구기동 약 30년 됐어요.
1: 30년이요?
0: 예.
1: 아, 다른 데 안 가시고요?
0: 아니, 뭐 야. 서울에 다른 동네 살다가 네. 결국 이제 그걸 이제 애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애들 낳고 그 동네에서 애들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예요. 구기동.
1: 어,
0: 강남도 살아봤는데 사실 강북 다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 구기동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0: 아, 그 역사 깊어요.
1: 그렇죠.
0: 아니 그 동네 가면 사실 서울에서 있는 신라로 보시면 돼요.
1: 크, 왜냐면 신라와 비교하시는군요.
0: 예, 예. 진흥원 순수비도 있고 거기 승가사.
1: 예.
0: 다음에 제일 신기한 게
1: 예.
0: 우리 애들 그 초등학교 세검정 초등학교 있잖아요.
1: 예.
0: 거기서 운동장에 있는
1: 예.
0: 그 신라 때 거기 사찰
1: 예.
0: 장의사 남는 단장 지주. 있어요. 운동장에서.
1: 그렇죠.
0: 그 미국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1: 어, 학교 운동장에 그런 게 왜 있어? 그,
0: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신라. 예. 그리고 고려 때도 얼마 전에 고려 유물 유적지도 굉장히 소시의 최대 규모 유적지도 발견됐고.
1: 예.
0: 그리고 물론 조선 이제 거기 조지서 그 종이 만드는 것이 바로 세검정 초등학교 자리였다고
1: 네.
0: 역사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동네 굉장히 그 역사 속에서 사는데 내가 역사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게 되죠.
1: 아. 제가 사는 동네에 과연 저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0: 아유,
1: 네, 그런 뭐. 시간입니다.
0: 어,
1: 정작
0: 네.
1: 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0: 아, 아니요. 근데 아. 서울의 매력이 일부인 세계.
1: 알겠습니다. 이제 한양도성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0: 아,
1: 합니다.
0: 아, 네. 좋아요.
1: 네. 어, 한양도성 해설사 자격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0: 그럼 그 과정 일단
1: 네.
0: 지원 먼저 해야 되는데
1: 네.
0: 경쟁률이 좀 높아요.
1: 어, 그래요?
0: 예. 그냥 나는 하고 싶다 되는 건 아니에요.
1: 아유, 그렇겠죠.
0: 예. 그러니까 그거 엄청난 경쟁 뚫고 이제 예. 뽑았는데 그래서 감사하죠. 뭐
1: 예, 예. 아니,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0: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실 가서 약 3개월 동안 강의 듣고
1: 예.
0: 그래가지고 그 강사 이제 교수님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1: 예.
0: 홍순민 교수님 아마 아실 거예요. 명지대학 오래 강의하고 그다음에 안창모 교수님 이제 뭐 왜 그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게
1: 예.
0: 정확하게 강의해 주셔가지고 그거 듣고 그다음에 절대 결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오.
0: 그리고 웬만한 대학교 대학원 코스보다 더 엄격해요.
1: 네.
0: 엄격하고 그래가지고 그 듣고 나서 그다음에 멘토하고
1: 네.
0: 멘티 이제 관계 되잖아요. 멘토 선생님을 받아가지고 자기 매뉴얼 직접 써야 돼요.
1: 예.
0: 그게 그 대본
1: 그렇죠.
0: 그 앞으로 어떻게 해설할 것인지. 본인이 직접 써야 돼요.
1: 예.
0: 그래서 우리 단체의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해설사마다 해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1: 아 그렇겠네요. 예.
0: 그렇해서 뭐 거기 사실 안 되는 거리나 뭐 야사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1: 그렇죠.
0: 멘토기 엄격하게 이제 체크해주고 매뉴얼 이제 쓰고. 다음에 시연도 해야 돼요.
1: 그럼요.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0: 그러니까 거기 제 구간이 이제 백악 구간이니까 4.7km예요. 그 보통 해설하면 약 4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분 시연.
1: 예.
0: 그러니까 파트별로 하고 다음에 전체 시연 이거 다 통과되고 나서 거기 시민 해설 이제 3분 정도 해야 되고
1: 예.
0: 그거 다 마치고 문제 없이 마치면 이제
1: 알겠습니다.
0: 거기 해설을 할 수 있죠.
1: 와 경쟁률도 높지만 네, 이 과정 자체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해설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내가 원하는 해설사님을 정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0: 아, 아니요. 그, 예. 그런 상황이 아니고.
1: 그렇죠. 네. 가면 그냥 나오시는 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0: 예. 그 제도 왜냐하면

0: 우리 단체에 이제 서울 특별시 공공 서비스 예약으로
1: 그렇죠.
0: 다음에 그 들어가서 치면 서울 한영 도성 스탬프 투어
1: 네.
0: 무료로 회사를 맞습니다. 검색하면 우리는 일요일마다 10시.
1: 예.
0: 그래서 구간 네 개로 나눠가지고
1: 예.
0: 백악, 그다음에 낙산, 목멱하고 인왕산. 그래서 초이스하면 원하는 대로 이제 갈 수
1: 네.
0: 있고.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 해수사 두 명하고 진행 두 명 뒤에서.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진행
1: 그 걸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0: 예, 네 명.
1: 그럼 우리 오수전나 해수사님이 딱 나오셨을 때. 이 신청하신 분들이 모르고 만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0: 100% 몰라요.
1: 그러니까요. 네. 어떤 반응인가요? 그냥 같이 해설 들으러 온 외국인이겠거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0: 반응이 네. 내가 되게 그 부분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1: 네.
0: 왜냐하면 혹시 실망할까 봐. 이거 그 한국 사람보다 못할까 봐
1: 아.
0: 내가 왜 이런 외국 사람한테서 왜 이런 내 역사에
1: 굳이.
0: 대해서 굳이 들어야 되는지.
1: 아.
0: 제일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저로 맞이해가지고 또 4시간 해서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뭐 내가 아무래도 항상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뜻하게 마음이 전달해 주시니까
1: 아.
0: 내가 계속 이제 희망 얻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런
1: 아.
0: 생각하게 되세요.
1: 자 그러면 오늘 모신 이유도 이 한양도성의 역사와 의미를
0: 네.
1: 직접 듣고 싶어서 모신
0: 네,
1: 것도 있거든요.
0: 네. 네,
1: 소개를
0: 네,
1: 좀
0: 네.
1: 해주시겠습니까?
0: 아 한양도성 역사 그 말씀드린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
1: 예.
0: 거기 어떻게 구성 원래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거기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거기 고려 이제 수도 개경이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태조 이성계 이제 나라가 건국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수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있었는데 그래도 다음에 여러 곳에 이제 답사도 직접 하셨어요.
1: 네.
0: 결국 이제 고려 시대 남경이라는 거기 한양부 거기서 이제 그 태조 직접 결정 내렸어요.
1: 예.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시 만들어야 된다.
1: 네.
0: 새로운 왕도 만들어야
1: 전도하자.
0: 된다.
1: 전도하자. 예.
0: 전도하자고.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드는 것이 뭔지 알아요? 사직단이요. 사직단, 다음에 종묘, 다음에 경복궁.
1: 아.
0: 거기 이제 법궁으로 정해서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성이 만들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영 도성 역사는요, 거기 태조 이제 거기 급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1396년에 1차, 2차로 이제 건설시켰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민정, 백성들이 이제 와서 이제 직접 이제 도로 사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간상으로 좀 많이 없어가지고 거기 70% 도성으로 샀고 30% 속성. 다음에 그걸 이제 2차로 그 마무리 작업해서 20만 명이 98일 만에 어마어마한 큰 공사 이제 끝나고 그리고 그 갔다가 아무래도 도성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거기 세종 때 1422년 완전히 속성으로 다시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나라가 조금 힘든 데 있었잖아요. 거기
1: 예.
0: 임진 왜란도 있었고 양난 이제 거기 병자호랑이라든지
1: 네.
0: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나중에 이제 숙정대 대대적으로 이제 그 축성이나 수축 작업이 됐고
1: 예.
0: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조 때 그리고 1974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복원 작업했어요. 왜냐하면 일제 감정기하고 거기 6.25 한국 전쟁 때 이제 아무래도 타격도 많이 입었고 회초를 많이 됐으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복원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짧게 말씀하면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현장에 오셔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지만
1: 네.
0: 시간 관계상
1: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들으시기를
0: 네. 오세요.
1: 네, 추천해드리면서 네. 그 이제 한양도성을 포함한 이 한양 수도성곽에 대해서
0: 네.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오랜 네, 시간 네, 동안 네, 네, 네. 지금 힘써오고 있잖아요.
0: 네, 네.
1: 네, 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과 그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0: 아, 굉장히 낙천적이요.
1: 어, 그렇습니까?
0: 예, 아니 지자문에 하다가 참
1: 예, 예.
0: 너무 슬퍼서요. 사실 기대 많이 했는데
1: 예,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예, 했으니까요. 예,
0: 이거 공식적으로 2012년 11월 달에 작업이 시작해서 잘하면 우리 소원 성취하면 네, 예, 2027년 내년 7월 달에 이제 네. 등재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전략이 조금 다르게 잤어요.
1: 예.
0: 지금 한양 수도 성곽 거기 뭐랄까 거기 그 대마 아래에서 한양 도성 다음에 한양 도성 18.6km이고 다음에 단충 대성
1: 예.
0: 그거 약 5km이고 다음에 북한 산성 12km 총 약 36km 이 전체 수도 방아 제재로
1: 네.
0: 다시 도전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 이제 표현상으로 하면 이 예비 평가도 다 됐고 이거 거기 3차원 이제 수도 성곽으로 3제재로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동아시아에서 비슷한 유사 이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1: 네.
0: 소위 유네스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 OUV 탁월한 이제 보편적인 가치
1: 그렇죠.
0: 거기서 충족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때문에 낙천적이죠.
1: 네. 그리고 또 한양도성만의 어떤 커다란 의미 이 한양 수도 성곽의 의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야기를
0: 맞아요.
1: 빼놓을
0: 맞아요.
1: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네. 네. 도성을 건축한 사람들에 대한 인상적인 부분도 있다고요.
0: 아, 내가 그게 나중에 그 배울 때 정말 예. 감정
1: 예. 예.
0: 감동이었어요.
1: 네.
0: 그걸 이제 각자 성소기라고. 그러니까 이거 거기 맨 처음에 그냥 구간 표시만 했어요.
1: 예.
0: 97 이제 네. 구간으로. 다음에 거기 다음에 세종 때 이제 그게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 이름.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건설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한영 도성 이제 건설하면서 나중에 문제 있으면
1: 네.
0: 와서 직접 와서 고쳐야 되고
1: 그
0: 이후부터
1: 네.
0: 실제로 이름
1: 예.
0: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담당하는 속수이라든지 다음에 군인들 그때 당시 이제 거기 주로 감독했기 때문에.
1: 예.
0: 뭐 지금 배장이나 누구 있었는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각자 보면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1: 돌에다 새겨놨단 예. 말씀이시잖아요. 네.
0: 그래가지고 서울시 그거 연구해가지고 후손들까지
1: 예.
0: 찾았어요.
1: 예.
0: 그래서 우리 한영 도성 이제 관리하는 데에서도 그분도 어떤 역할이 있어요.
1: 아.
0: 그 나중에 그 숙종대 이후부터 이제 이름이 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1: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실명제라는 거잖아요.
0: 실명제요. 그러니까 그 비교하고 싶으면
1: 네.
0: 지하철. 예를 들어서 3호선 이제 흠 올라가면은요 양쪽에 건설 누구 언제부터 언제 했는지
1: 맞아요.
0: 어떤 건설회사 했는지 사람 이름 감독자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제가 해설할 때 그걸 항상 이제 지적해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건설에 대한 실명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현장에 가서 사람 이름을 보면
1: 네.
0: 제가 정말 DNA 맞은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실명제를 하면서
0: 왜냐하면 한번 거기 잘 해야지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면 붕괴하면
1: 그렇죠.
0: 다시 와서 고쳐야 그러니까 되고
1: 말씀하신 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0: 절대적이죠.
1: 이분들이 이제 공사를 끝내고 돌아갔을 때
0: 그렇죠.
1: 전국에서 이제 모여서 지었을 것이고
0: 네.
1: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0: 홍보하죠.
1: 홍보하는 거죠.
0: 예, 예. 여기 수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특히 조선 전기에 거기 이제 개경에서 이제 한양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홍보할 수단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지금 좀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우리 수도성곽 새로 한양에
0: 그러니까
1: 만들었다.
0: 거기서 뭐 태조 이성계 그런 거지 생각하신지 분명히 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전국적으로 그 지금 남한뿐만 아니라 더 위에 동북명인

0: 그 티셔츠 네. 만들어서 그걸 이제 홍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1: 그렇군요. 네.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 한양 수도 선거하기 꼭 등재되기를 좀 국민 한사람으로서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0: 이번에 꼭 돼야 돼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 해설사 말씀을 하셔서
0: 네.
1: 우리나라의 궁궐의 좀 가장 큰 특징과 매력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0: 일단 여기 이제 외국 사람이 봤을 때 제가 또 영어 해설도 합니다.
1: 예.
0: 거기 일단 들어오자마자 단청,
1: 오.
0: 단청도 보고, 다음에 화계, 다음에 굴뚝. 굴뚝이 되게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1: 네.
0: 그 아미산 쪽으로 가보면.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느니디 잡상.
1: 네?
0: 잡상.
1: 잡상?
0: 잡상에 그 건물 위에 있잖아요.
1: 아.
0: 거기서 그 조그만 거기 그거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네. 삼장 법사의 라제 손오공이나
1: 저발계 소유
0: 찹상이라고
1: 해요. 그 동물들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붕 위에다가 얹어놨죠. 예예예. 예, 예.
0: 그거를 항상 질문해요.
1: 저게 뭐냐고.
0: 뭐냐고. 왜 거기서 앉혀놓냐. 이런 것들 이제 그게 눈에 띄는 게 바로 그거. 그리고 해외는 그 궁하고 큰 차이점 뭐냐면은요.
1: 예.
0: 건물 이제 따로따로 기능에 따라서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외전, 다음에 내전, 다음에 침전 이런 식으로.
1: 맞습니다.
0: 그 미국 물론 우리 궁 없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가면 네. 보통 버사이나 뭐 버킹햄 팰리스 가면 건물 하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한국 궁궐이 그렇게 구성 아니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거 차이점도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
1: 아.
0: 공간 이렇게 배치가 완전히 달라요.
1: 그렇네요.
0: 그리고 한국 궁궐도 커요. 여기
1: 그렇죠. 터 자체가 넓잖아요.
0: 네,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평지이니까 도성보다 힘들지 않지만 그래도 구경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1: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을 찾는 또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0: 많아지고
1: 네,
0: 있어요.
1: 현장에서 실감을 하시죠?
0: 아우 실감 정도 아니고
1: 예.
0: 어떤데 너무 많아서 이제 약간 오버 투리즘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거든요.
1: 네.
0: 궁궐이 이제 한복 입으면 무료로 입장이잖아요.
1: 네.
0: 하지만 한복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 어, 왜요?
0: 왜냐하면 한복이 디자인이라든지 한복천이라든지 문양은요. 전통적인 문양이나 그 색깔이나 아니잖아요.
1: 네.
0: 주로 이제 가격 때문에 해외에서 제작 많이 하잖아요.
1: 아, 지금요?
0: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족보할 수 없는 한복이에요.
1: 아.
0: 그래서 그거 보면 아 우리 한국 이제 나는 뭐 결혼 한복 반대 생각 안 하지만
1: 예, 예, 예.
0: 한복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 있게
1: 네.
0: 디자인이나 색깔 선택이라든지 문양에 대해서
1: 네.
0: 조금 이제 우리 한국이 미학 충분히
1: 네.
0: 표현할 수 있는 한복이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무료로 입장이 문화재에 대한 너무 초평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1: 아 무료 입장.
0: 예, 네. 왜냐하면 들어와서 그냥 아. 사진 찍고 나가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이 장소 어떤 장소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고 듣게끔
1: 네.
0: 하든지 하는 게
1: 네.
0: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소박한 희망입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사물놀이 매니저와 또 언론사 에디터도 하셨고 한양도성 해설사 궁해설사가 지금 쭉 굉장히 다채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0: 네. 네.
1: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0: 네, 네.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게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1: 네.
0: 그리고 제수 음식, 우리
1: 오?
0: 기신제이나 그 제사상 올린 음식에 대해서 그걸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다음에
1: 아.
0: 거기 이제 유네스코 등재 위해서 우리 외국어 해설 참 더 많이 해설사 많이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지금 궁굴 길라잡이 중에 우리 영어반이 있거든요. 약 네. 50명 이제 열심히 영어 해설을 이제 배우고 있고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분이 필요.

0: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그 세 가지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KBS 프로그램 촬영을 네. 마치셨다고요? 출연하셨던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0: 아, 다큐멘터리예요.
1: 네, 그 다큐온.
0: 다큐온인데 네. 그리고 거기 특히 한양 도성에 대해서 한국 도성의 여러 가지 매력이라든지
1: 예.
0: 또 한국 도성에 관련된 조금 이슈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재밌게 거기 이제 죽었다고 제가 희망인데 아직 그거 못 봤으니까
1: 네네네.
0: 아마 잘 편집하셨을 거예요.
1: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은 7월 25일 토요일 밤 10시 20분에 KBS 1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다큐원 한양도성 편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다고 제가 안내를
0: 감사합니다.
1: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요. 우리의 역사를 외국분에게 듣다니 기분이 묘합니다. 대단하고 멋지세요 하셨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수전나 해설사님의 박식한 해설과 지식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우리 아돌프는 거라니.
1: 감탄, 감동, 존경스럽고 언빌리버블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0: 아, 부끄러워요. 네. 아니 이거 보면서 아유, 공부 네. 얼마 많이. 한국 역사 참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네. 시작 불과이라고 생각해요.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어서요. 끝으로 네.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0: 아, 그러면은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1: 네.
0: 우리 거기 문화재에 대한 장소성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조선 왕릉에서 맨발 걷기 하면 안 되잖아요.
1: 오.
0: 맨발 걷기 시작하는 약간 유행이었는데 이제 안 하고 있고 우리 한양도성도 올라가는 계단이 좁고 좀 험한 계단인데 요새 이제 뛰고 그런 러닝 클럽 예. 많이 생겨가지고 예. 도성 계단에서
1: 아하.
0: 뛰고 올라가면 좀 안 했으면
1: 예.
0: 이거 왜냐하면 안전성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진통인데 도성한테 가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장소하고 참 안 맞는 예. 행동이라고 생각해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1: 와,
0: 천천히 걸어오시면 좋은데 뛰고 올라가시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끝까지 한양도성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오신 오수전나 해설사님의 한국사랑 이야기를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2분 됐습니다. 먼저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조하늘 씨.
2: 현재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지금 주로 충북과 전북, 경북 곳곳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는 더 굵어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청, 호남과 경북, 경남 서부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이른 새벽 경기 남동부에 또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대구, 경북에 최대 150, 강원 중남부 내륙과 대전, 충북과 전북에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동부에 최대 60, 그 밖에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일부 영남과 전남 동부,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 대구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0도, 대구 32도, 울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제헌절 연휴의 중간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어제 정체가 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귀경 차량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정체는 9시를 가까이 하면서 대부분 풀리겠는데요.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쪽으로 낙동강 의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문무대왕 5터널 2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강릉 1터널 부근에 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나 광주 원주고속도로 또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원권 오가기는 전 구간에서 원활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이제 청주 휴게소 일대와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 문제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1: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와, 이건 뭐 다시 재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동 전역으로 번질 우려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휴전에 대한 서명을 문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헌신작처럼 버려져도 되는 건가요?
4: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MOU죠. 그 양해각서인데 예. 양해각서라는 것은 뭐 사실은 격이 좀 떨어지는 문서이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그 서명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4: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국가 원수가 서명까지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MOU 체결했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MOU를 잘 읽어보면요.
1: 네.
4: 이게 이걸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그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법과 외교사를 공부를 좀 했거든요.
1: 예, 예, 예, 예.
4: 물론 지금 다 잊어버리고 없습니다만은 대학 시절에 공부를 좀 했는데
1: 예.
4: 그런 정도의 지식으로 봐도 이게 외교 문서가 너무 엉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문서가 헌신짝이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제 그 문서 자체가 정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미국의 협상 대표가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 대통령 친구죠. 스티브 위코프.
1: 아,
4: 그러니까
1: 그렇죠.
4: 아무 저게 없어요. 그 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기 때문에 된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사위입니다.
1: 예.
4: 제러드 쿠슈너. 이런 사람이 물론 그런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게 그 문맥이 말이죠. 그렇게 정교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1: 예.
4: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종전 합의 가능성 10%다
1: 네, 네,
4: 그렇게
1: 네.
4: 말씀드렸는데
1: 맞습니다.
4: 뭐 어쨌건 뭐 지금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이란 정권은 제일 첫 과제가 뭐겠습니까? 생존입니다.
1: 예. 예.
4: 지금 거의 망할 뻔했잖아요. 전쟁 나기 전에. 저 미국의 첫 과제는 뭐겠습니까? 이란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떼내서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1: 예.
4: 그럼 여기에서 둘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1: 예.
4: 분명히. 지금 생각하면 이란이 친미로 돌아선다 이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 양측의 그 최대 과제를 놓고 보면 빅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 예.
4: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그 좀 이 저속한 표현인데 그 일본 야쿠자 관계에서 오야분 꼬붕이라고 하죠.
1: 아, 예,
4: 그런
1: 예.
4: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4: 야쿠자들 으는데
1: 예, 예.
4: 뒷골목이 속어죠. 그러니까
1: 예.
4: 일단 코피를 터뜨리면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건 코피를 터뜨렸지 않았습니까?
1: 예.
4: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란의 그 막 자국민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이 정권이 무너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차선은 그나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친미적으로 좀 바뀌면은 네. 뭔가 개선될 수 있고 빅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 이 진전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노련한 외교관 협상가들이 나서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애매한 문구이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길을 교묘하게 내는 그런 정교한 외교 문서가 가능했다는 거죠.
1: 예.
4: 그런데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나서서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고 그냥 국내법에 저촉 안 되게 60일 안 넘기고 대충 전쟁 끝내는 척 하다가
1: 요식행위
4: 다시 말 안 들으면 두들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 네. 그런데 미국의 공격 범위가 민간 시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4: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이 조기 종전 하려면 간단합니다.
1: 네.
4: 발전소, 교량, 댐 이런 거 싹 다 때려버리면 네. 이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전쟁 범죄입니다.
1: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태평양 전쟁을 끝낸 게 일본 핵무기 떨어뜨린 거다.
1: 네.
4: 그거는 민간인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국제법이 없었어요.
1: 예.
4: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977년에 제네바 협약 같은 민간인 보호 원칙을 구체화한
1: 예.
4: 이런 그 협약이나 국제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1: 예.
4: 그러니까 그거 그때는 괜찮았어요.
1: 예.
4: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자 미국이 지금 슬슬 민간 시설을 때리고 있어요.
1: 예.
4: 그런데 민간 시설이라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면은 때려도 됩니다. 그게 비례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탱크 3대가 지나갔다고 교량을 파괴한다. 그래서 수십만 현지인들이 생필 분이 끊어졌다. 이건 아니죠. 이건
1: 그렇죠.
4: 전쟁 범죄입니다.
1: 그렇죠.
4: 예를 그런데 탱크 1개 기갑 여단이 지나갔고 피난민 한 2천 명이 못 건넜다. 이 정도면은 이건 군사 시설인 거죠.
1: 네.
4: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강자가 우기면은 전쟁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강자는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슬슬 지금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1: 그래서 이게 중동 전역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나요?
4: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죠.
1: 네.
4: 자 미국이 민간 시설을 때리면 이란도 민간 시설을 때릴 수 있습니다.
1: 네.
4: 와 니들 때렸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네.
4: 그럼 지금 뭐 벌써 담수 시설을 때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 네.
4: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이 견디기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후티 지금 그것도 벌써 이야기가 나왔죠. 이 홍해를 막습니다. 바브 알 만데브 해협. 이게 호르무즈하고 거의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딱 그 막히거든요. 그러면 양쪽이 막히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지금 세계적인 두 강대국이 이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한 게 그게 사실은 전쟁 범죄지 않습니까?
1: 예, 예,
4: 엄밀히 따지면.
1: 예.
4: 그런데 지금 미국도 전쟁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양측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학생 두 명이 아니 뭐 전국구 조폭이 동네 양아치를 지금 복종을 시키려고 한 얘가 말을 안 들어.
1: 예.
4: 그래서 막 두들겨 패면서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1: 네.
4: 괜히 애꿎은 시장 할머니 좌판을 둘러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권 국가가 어쨌거나 미국이나 러시아 뭐 전 세계적인 패권은 아니더라도 러시아 같은 지역 패권 국가 아닙니까? 이런 패권 국가들이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자기들이 쇠퇴한 후에 어떤 새로운 질서를 그래도 뭔가 좀 만들면서 쇠퇴를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 동네 시장 할머니 좌판까지 엎으면서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난폭한 쇠퇴 뭐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1: 예.
4: 영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영제국이 인도를 보십시오. 물러나면서 그냥 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바로 전쟁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급들이 움직이는 거죠. 중간급들이 미국 너 약해졌네 그러면 미국을 때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 패권에서 예컨대 뭐 인도 파키스탄 전에 한번 붙었죠. 자 이때 내가 이제 미국 얘네들 지금 미사일도 별로 없고 힘들어. 이때 내가 슬쩍 지역 패권을 위해서 조금 뭘 하면 얘들이 간섭 못할 거야.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KBS 일라도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으면 듣고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이

0: 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 밤 사이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대구 군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청, 호남과 경북, 경남 서부 내륙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이른 새벽 경기 남동부에도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 경북에 최대 150, 강원 중남부 내륙과 대전, 충북 전북에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동부에 최대 60, 그 밖의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며 자외선이 강하겠고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일부 영남과 전남 동부, 제주도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대구 25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0도, 대구 32도, 울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여름철 별미인 콩국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콩국수를 만들어 먹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콩국수의 역사와 문화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현재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에서 빗길 안전운행 요령과 침수시 비상대처 요령까지 오늘 장마철 내차 관리법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무더위가 시작되면 식당 문 앞에 나붙는 콩국수 게시라는 문구가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시아의 콩 요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콩국수가 한국에만 있는 건가요?
2: 그렇습니다.
0: 그래요?
2: 근데 이제 한국에만 있는데 콩 물을 먹는 문화는 중국에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예. 중국으로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콩국물을 또우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또우장. 예. 두장이라는 뜻인데 예. 거기에다가 유타오 같은 거 있어요. 유타오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핵심은 국물이 따뜻한 것이죠.
0: 예.
2: 근데 한국의 그 콩국수는 차가운 걸 먹잖아요.
0: 시원하죠.
2: 냉면 같이 먹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사실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콩국수만큼 주기가 짧은 것이 없다.
0: 주기가 짧다?
2: 그래서 6, 7, 8일만 거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콩국수 전문적으로 유명한 집들 있죠. 여기 네. 여의도에도 있고 시청하도 있잖아요. 네. 거기도 4월부터 10월까지

0: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뭘 파냐? 김치찌개를 팝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냉면보다 더 심하게 콩국수는 여름에 먹는 차가운 음식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콩국수가 발달을 하게 됐을까요?
0: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콩이라는 걸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게 콩이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40%가 넘는 거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몸이 허해질 때는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는데
1: 예.
0: 고기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분들은 콩에 있는 걸 먹으면 그 콩을 옛날에는 이렇게 물을 내려 갈기도 했고 전체 갈기도 했죠. 전체 갈면은 걸쭉해지잖아요.
1: 예.
0: 콩죽 같은 게 나오잖아요.
1: 예.
0: 그거 먹으면 이게 단백질 덩어리에다가 그 안에도 기름이 많아요. 또
1: 예.
0: 지방이 한 18% 있거든요. 단백질 40% 있거든. 이상한 작물이죠. 이거 보니까 콩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여름에 좋은 것들을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1: 아하.
0: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릿고기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1: 예.
0: 저는 이제 못하겠지만 70년대까지 있었는데 6월이 되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몇 개월을 보릿고기라는 게 뭐냐면 진짜 이렇게 넘어가는 보리 같은 걸 뜯어먹는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의 음식이 뭐였냐. 보리와 밀이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5월이나 6월 달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또 덥잖아요.
1: 왜?
0: 그러니까 뜨거운 밥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갑게 만 국수에다가 이거를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콩은 1년 내내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갈아가지고 우물물. 사실 지금은 집에 냉장고가 다 있고 지금 믹서기 다 있지만 우리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1: 예, 예.
0: 저도 아남동 살 때 70년대에 우물물로 차갑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길어서 거기다 씻어 먹거든요. 이렇게
1: 예.
0: 시원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1: 아.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인들의 가난했던 삶의 어떤 그 표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1: 그러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0: 그 최초의 기록은 1680년경 조리서인 요록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 콩국수가 이름이 뭐냐면 태면이라고 나옵니다.
1: 태면.
0: 그 태자가 무슨 태자냐? 클 태자가 나오는데
1: 예.
0: 이게 클 태자가 아니에요, 저는요.
1: 그러면요?
0: 클 이거는요. 클 대에다가 점을 찍은 거잖아요.
1: 예.
0: 점은 이응이고 대는 키읔입니다.
1: 네.
0: 콩의 이두어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헷갈릴 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서리태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0: 그때 태자도 그게 그 클 태자가 아니고 콩이란 우리 이두말의 한자 표현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태면은 당연히 콩으로 만든 면, 즉 콩국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8년에 처음 나오기도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18세기, 17세기 들어가면 정말 그 소빙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작물이 안 자라는 시기가 많았어요.
1: 예.
0: 그때 등장한 그 이익이라는 성호사슬에서 실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맛있는 음식은 다 귀한 자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백성이 목숨을 잃는 것은 오직 콩뿐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한지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요. 40대 중반 이후에 그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 내려가서 실제로 이분이 농사를 짓습니다. 무슨 농사? 콩 농사를 지어요. 삼두회라고 있잖아요. 콩나물, 콩국 이런 거 만든 걸 먹는 모임을 만들어요. 된장국 먹는 모임을. 그러니까 이분은 이만큼 이분은 입으로만 얘기한 분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실천하면서 서민들하고 콩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서민들이 지탱하는 음식이구나. 그리고 여름에는 단백질이 보충원이 되는 거고 콩국수 먹으면 정말 몸이 좋아지고 서민들도 고기 없이도 버틸 수 있다.
1: 오.
0: 이런 걸 보여주는 좀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이죠. 보니까.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스타일의 콩국수는 19세기 말 그 유명한 시의 전서에 나와요.
1: 네.
0: 보면 콩을 불려 데치고 갈아 가는 채 받쳐 소금간을 한 뒤 미국수를 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금간하고 미국수를 만다는 게 지금 우리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 서울 주변의 경기도 쪽은 소금간을 치죠.
1: 네.
0: 호남에 가면 좀 놀라 저도 처음에 놀랐는데 거기 그분들은 소금을 안 치십니다. 설탕을 치십니다. 보니까
1: 콩국수에 설탕을 넣는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소금을 치면
1: 네.
0: 단맛이 나면서 감칠맛이 싹 올라와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좀 풍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먹는 거고
1: 네.
0: 전라도 분들은 그 여기 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단백질하고 지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1: 네.
0: 넣으면 설탕을 넣으면요. 비린내가 싹 줄어들고
1: 네.
0: 옛날에는 비린내가 잡는 게 좀 문제였잖아요.
1: 어.
0: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한 지방의 고소함이 싹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호남에 가서 이렇게 설탕 달라 그러면 아니 소금 달라 그러면 혼나기도 하고요. 재밌던 거는 목포에 유명한 국물집이 하나 있어요. 네. 저희 광주에도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 매니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틀을 합니다. 네. 야, 니네 그런 식으로 뭐 맛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기도 했었는데.
1: 그렇군요.
0: 그런 게 있죠, 예.
1: 근데 말씀에 의하면 시의전서에는 소금간을 한 뒤 밀국수를 만다. 이렇게.
0: 서울식 경기도식이 경기도식 올라온 거죠, 보니까.
1: 예, 예, 그렇군요. 예. 그 명칭도 예. 언제 태면으로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콩국수라고 부른 건 언제부터일까요?
0: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수를 먹은 기록은 많이 없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콩국으로 먹었던 거죠.
1: 그러니까. 아.
0: 그렇죠. 왜냐면 우리 한국인의 그 주식은 국수가 아니고 밥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국수라는 건 알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주로 먹던 음식이었잖아요.
1: 예.
0: 그리고 특히 좀 일부 지역에서 먹던 음식이니까,
1: 네.
0: 콩국이란 말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30년, 40년대에도 보면 기사들이 보면은 얼음에 콩국 사시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1: 있었죠.
0: 보니까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70년대 헌법 장려운동이 일어나면서 밀가루를 장려하기 시작하죠.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기억나시지 못하지만 사실 이 우리나라의 콩의 그 두 가지 2대 축이 있죠. 콩을 사용하는 방법은 된장은 장류를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두부를 만드는 게 있잖아요. 두부를 만들 때 콩은 어떻게 합니까? 콩을 불려가지고 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거를 체에 치면 섬유가 남죠. 섬유가 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리 그 왜 섬유질이 남고 밑에 내려오면 콩물만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두부잖아요.
1: 네네.
0: 우회로 있는 게 남은 것들을 먹으면 비지잖아요. 비지.
1: 예.
0: 섬유질이거든요.
1: 예.
0: 근데 요즘은 뭐가 좋아졌냐.
1: 예.
0: 가는 기술이 좋아졌어요.
1: 믹서기.
0: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콩의 가장 문제는 뭐냐. 비린내 나는 거 하나.
1: 아.
0: 기름 때문에 빨리 상하는 거 하나.
1: 아.
0: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먹으려면 즉석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어디 사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 콩국수를 가정까지 보급시킨 가장 큰 기계적 요인은 뭐냐?
1: 믹서기.
0: 냉장고와 믹서기였죠, 보니까.
1: 아.
0: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1: 네.
0: 재밌는 거는 네. 사실은 이제 70년대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이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 세마을 연수원에서 콩국수로 점심을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상징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1: 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겠네요.
0: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저기 뭐 포항 분 나오시면 과메기가 뜨고
1: 아.
0: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저 경상도 분 뜨시면 칼국수가 뜨고
1: 아.
0: 그 다음에 전라도 분이 뜨면 저 우리 저 홍어가 뜨잖아요.
1: 예.
0: 대통령 따라서 음식이 확 바뀌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콩국수는 그때 굉장히 그 77년도 신문에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맛있겠다.
1: 예.
0: 대통령이 먹는 건데 우리 먹어볼까? 그런 것들이 좀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1: 보니까.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저녁 콩국수 먹었습니다. 콩국물 마트에 파는 것도 맛있다고.
0: 아, 요즘은 콩국물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사실 콩국물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1: 예?
0: 비린내잖아요.
1: 비린내. 예, 아까 말씀하셨어요.
0: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콩은요. 이상한 작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막 단백질도 많고 많은데 또 뭐가 있냐면 얘는 단단해요.
1: 네.
0: 근데 얘는 또 외부에서 오는 곤충들한테 자기 방어하려고 리폭시 게나아지라는 이상한 물질이 하나 있어요.
1: 네.
0: 방어제인데
1: 오.
0: 이 친구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 네.
0: 방어가 좋은 애야.
1: 네.
0: 근데 이 친구가 갈면
1: 네.
0: 이 친구가 분해되면서 얘가 이 가지 효소가 지방어가 딱 붙으면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원래 먹으면 없죠.
1: 예, 예, 예.
0: 가는 순간 이가 나는데 또 두 번째.
1: 그럴 수 있죠.
0: 그런데 온도를 가하면 사라졌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열을 같이 가하면 사라지겠는데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지금 그 콩 그 개발하시는 분들은 콩 원종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비린내 나지 않는 콩을 개발하자.
1: 오,
0: 예, 굉장히 큰 과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그러면 서울 3대 콩국수 맛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0: 예, 첫 번째는 지금 소소문동에 있는 그 제2회관인데 여의도에도 같은 형제가 하는 집입니다.
1: 지읒회관이군요.
0: 지읒회관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1: 아닙니다.
0: 영어도 못하는데 갑자기. 이 집은 그 진주에서 올라온 집이에요.
1: 네.
0: 60년대에 올라온 집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이 집에서 먹고 충격을 받은 게
1: 예.
0: 저희가 먹었던 그 옛날에 집에서 먹던 이런 것들은 콩국물을 내려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진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먹는데 국물이 너무 진하잖아요. 집은 통째로 가라앉았는데 이 집에 이제 주인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비싼 기계를 들여왔다. 무슨 기계를 들여왔냐. 가는 기계를 들여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게 콩은 엄청나게

0: ppm이 2만 pp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게 갈아줘야지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 집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고 이 집은 사실은 김치도 되게 맛있어요. 사실은 이 집은 요즘 보니까 100% 토종콩을 써요. 황태만 쓰기 때문에 콩에 대한 품질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여의도랑 그 두 개 이 집은 가보면 아 콩국물의 진함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아신 너무너무 좋은 집 같아요. 보니까. 예.
1: 좋습니다. 두 번째 맛집이요.
0: 두 번째는 그 애호개역 근처에 있는 미음집인데요. 이 집은 뭐 최근에 그냥 두부, 콩 이쪽에서는 그냥 거의 선두주자처럼 된 집이 하나 있어요.
1: 예.
0: 너무너무 잘 만드는데 이 집은 그 갈 때 두 번 갈아요.
1: 콩을 두 번 간다고요?
0: 네. 두 번 갈아서. 예. 그러니까 한 번은 거칠게 갈고 한 번은 분쇄해가지고 밀도를 싹 높여주는 집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이 집의 그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그 콩은 영주콩을 씁니다. 보니까.
1: 예.
0: 영주콩이 되면 제일 상태가 좋습니다. 보니까. 때루아가 좋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구수한데 달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콩 하면 딱딱한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지에 가서 콩을 먹어보잖아요. 젤리 같답니다. 젤리. 근데 그걸 갈기 때문에 콩 상태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면이 되게 재밌어요. 이건요. 면이. 우리 밀로 만든 면이에요. 그러니까.
1: 예.
0: 그 딱 먹으면 느낌이 뭔지 아세요? 이거 냉면인, 냉면, 메밀면 같은데? 근데 딱 보면 그게 밀가루인데 구수하고 고소한 게 착착 이렇게 감기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시기에 그 콩, 국공수 진수? 마침 제가 집이 멀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마음속에, 그 몸속에 DNA가 박혀 있는 집입니다. 보니까.
1: 네. 미음 맛집이었습니다.
0: 아니, 아닙니다. 맞습니다. 미음 맛집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미음 맛집이었고. 끝으로 세 번째 맛집이요.
0: 아, 세 번째는 강남에 있는 선릉역 인근의 미음 맛집입니다.
1: 아, 여기도 미음이군요. 그러니까
0: 제가 네. 그 한 6개월 전에 콩국수 10개 선정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 집에서 국물을 먹어보고 너무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이렇게 고소하고 부드럽고 달 국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밀키한데도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실력이 엄청나다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이분들은 이제 콩을 보니까 화천콩을 많이 쓰시더라고 보니까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콩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지대가 높은 쪽이 좋아요. 화천, 영주 네. 이런 쪽의 콩들이 되게 좀 고급스러워 치거든요. 보니까
1: 그렇군요.
0: 되게 좋고요. 이 집은 진짜 콩 본연의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 보면요. 이 집은 그 운영 꿈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사실 강남에 계신 분들은 이 집이 있어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좋은 집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콩국수, 콩죽, 소금간이 좋아요. 다만 한 김 나간 다음에 넣어야 된다. 더울 때 소금 넣으면 두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셨고 지읒 맛집은 한 대기업 회장님이 여름에 먹고 싶다고 하면 그 아드님이 사다 드렸다는 집이라고 하루에 3천 그릇만 파는 집이라고 또 이렇게
0: 그러니까 콩에 중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안 되면은 아까 비린내가 하고
1: 네.
0: 너무 오래 놔두면 군내가 납니다.
1: 네.
0: 장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죠. 보니까.
1: 알겠습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올 투게더.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오늘 특별히 장마철 차량 관리를 위해서 주간 자동차 정보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빗길 안전운전을 점검하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상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 네.
3: 이제는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익숙해질 만큼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이 국지성 호우도 잦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호우 시 주행 요령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먼저 빗길 사고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알려주실까요?
3: 네,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만여 건으로 이로 인해서 천여 명이 사망하고 8만 7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7로 맑은 날 치사율의 약 1.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야간 치사율은 2.0에 달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빗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빗길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물막이 생겨서 접지력이 떨어지는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조향과 제동이 어려워져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빗길 안전 운행 방법 한번 챙겨봐 주시죠.
3: 네, 먼저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50% 이상 감속해야 합니다. 또 타이어 마모도와 공기압 사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와이퍼와 전조등, 안개 등도 이러한 등화장치 점검은 물론 평소에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만약에 주행 중 도로 위에서 물이 급격히 불어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3: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물 위에서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 높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맨홀 뚜껑이 열려있거나 도로가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차가 지나간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물이 바퀴의 절반 이상 차오르거나 배기구에 역으로 물이 들어간다면 수리비가 상당해집니다. 엔진이 꺼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미 침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면 급가속이나 급제동은 피하고 최대한 저단 기어로 낮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천천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엔진이 꺼졌다면 제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을 요청해야 엔진 손상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차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 합니다. 밖에서 보면 한 사람 종아리를 막 넘기는 수준일 텐데요.
1: 네.
3: 물이 불어나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차를 버리는 걸 당부드립니다. 이 차에 물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아직은 수압 영향을 충분히 받지 않아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무조건 탈출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일단 말씀 종합을 해보면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걸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차가 이미 멈춘 상태에서 물이 불어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지체 없이 탈출해라 라는 말씀인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잠깐 앞서서 언급해 주셨는데 전조등을 계속 켜고 다니는 게 좋겠죠?
3: 네, 전조등은 비가 많이 올 때만 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켜는 습관이 좋습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 예.
3: 최근에는 주간주행 등이 워낙 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인성 측면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쏟아져서 시야가 안 보인다 할 때는 전조등을 켜고 또 기습폭우 시에는 비상등까지 전멸해서 주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이 잦은 비로 인해서 차량 안이 좀 눅눅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나기도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좀 조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3: 네, 우선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습기를 제거하는 나름의 제습 기능도 함께 합니다.
1: 예.
3: 장마철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가 어려운 만큼 에어컨을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후 해가 쨍하고 맑은 날 야외에 차를 세워두고 한 30분 정도 활짝 문을 열어놓는다면 건조와 함께 어느 정도 소독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굳이 더워서 트는 게 아니라 제습을 위해서라도 에어컨을 틀어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3: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또 실내 습기나 곰팡이 방지를 위한 요령도 알려주십시오.
3: 네, 젖은 우산이나 발 매트는 가능한 빨리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매트 아래까지 물이 스며들면 곰팡이나 악취가 생기기 쉽습니다.
1: 예.
3: 그 다음에 또 앞서 설명드린 이 에어컨 필터, 에어컨 작동뿐만 아니라 필터도 꼭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는 이 시중에 차량용 습기 제거제가 예쁜 디자인으로 팔기도 합니다.
1: 예.
3: 그래서 차 곳곳에 놓아보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1: 아, 집에만 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에도 좀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3: 네.
1: 네. 그리고 비가 그친 다음에 브레이크나 하부 점검도 필요하겠죠?
3: 네, 빗길 주행은 사람만큼이나 제동계통에도 많은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특히 침수도로나 물 웅덩이를 지나왔다면 브레이크를 가볍게 여러 번 밟아서 디스크와 패드를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하부에 진흙이나 염분이 묻어있다면 세차를 통해서 씻어내주는 것이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이 부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물을 깊게 통과한 뒤에 브레이크 감각이 평소와 다르거나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 네. 하부 세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혼자서 셀프 세차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3: 네, 하부 세차 같은 경우는 셀프 세차의 그 분사 노즐을 차 밑바닥으로 분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오염물이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자동 세차라든지 요즘

0: 최신 기계식 세차장 같은 경우는 나름의 하부 세차 기능도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꼼꼼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 물총이라고 하죠. 수압 쏘는 걸로 안에까지 좀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0: 네.
1: 네. 이 밖에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0: 네, 이와 함께 공기압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공기압이 낮으면 회전 저항이 커지고 접지면이 넓어져서 과도하게 또 이제 발생하는 고속주행 시 타이어가 마치 물결 치듯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차가 휘청거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따라서 적정 상태의 공기압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1: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는 공기압을 조금 이렇게 빼서 주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이 팽창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데 이렇게 장마철이나 빗길 운전할 때는 오히려 공기압을 조금 더 넣는 게 좋다는 말씀일까요?
0: 네. 가장 더 넣는다라기보다는 적정 공기압 차에 각 차마다 표시되어져 있는 그 공기압 수치만 잘 확인해서 넣어주셔도 예. 되는데 문제는 어느 때 넣느냐일 것 같아요.
1: 예.
0: 보통 차 냉간 시 그러니까 시동 걸기 전에 공기압 체크를 요즘 계기판에 다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숫자에 맞춰서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1: 한참 주행하다가 넣으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0: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책이 많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는데 이 침수차 이력, 그러니까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침수차 이력을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관련 사항도 알려주십시오.
0: 네, 침수차의 경우는 현재 자동차 매매 상사가 침수차를 속이고 팔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고 몇몇의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침수차는 꼭 한번 또 한번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 예.
0: 침수차는 외관보다는 실내를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흙탕물 자국이나 곰팡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트 아래 레일이라든지 볼트에 녹이 쓸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트렁크 바닥에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흙이나 물때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좀 의심해봐야 하고요. 또 실내에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방향제가 유난히 강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나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침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022056으로 시작되는 전화 받아서 시민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라는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고 저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치통은 산통, 요로결석과 함께 3대 통증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0세 이상 등록 장애인 3명 중 1명이 충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 충치를 겪은 비율이 95%가 넘었는데요. 지난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장애인의 치과 이용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순이죠. 치과를 찾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주는 병원 자체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는데요.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개인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 촘촘한 구강 보건 안전망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0: KBS 1라디오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서울시에서 UD 택시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2: 네, 서울시가요. 이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 같은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모델이죠. UD 택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그리고 일반 택시의 경계를 이제 허물겠다. 그래서 새로운 이동 모델로 만들겠다 하는 건데요.

0: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또 사회 통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요. 휠체어 사용자 그리고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를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이에요. 전국 최초의 운영 모델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별도 수단을 확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고령자나 또 일시적 보행 불편자 여러 다양한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동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어떤 건가요?
0: 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요. 2020년 6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194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20.3%이고요. 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도 2022년에서 3년 만에 2025년에 3배가 늘었는데요. 144만 건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양쪽 다 함께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제 서울시가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연령의 변화나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 체계를 넘어서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시범 운영 차량의 사양과 내부 설계도 궁금한데요.
0: 네, 시범 운영 차량은요. 국내 최초로 휠체어 탑승형 모빌리티. 그래서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기아의 PV5 웨이브 모델입니다.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징적인 게요. 휠체어 사용자가 측면으로 승하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고정장치라든가 실내 공간이 넓게 돼 있어서 측면으로 안전하게 승차하는 것도 있고 보호자가 함께 탑승할 수 있다.

0: 좋은 편안한 택시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라는 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또 요금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십시오.
0: 네. 시범 사업이라 그래서 규모는 많지는 않습니다. 12대 규모로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두 단계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중증의 보행장애인, 기존의 이제 장애인 콜택시 회원이죠. 을 대상으로 차량당 월 100건까지 우선 배차 서비스를 하고요.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단계는 이 100건의 운행을 마친 차량이 일반 택시로 전환이 돼서 평소 뭐 앱 호출이라든가 배회 영업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금은 중형 택시 요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운영은 민간 법인 택시 회사가 구매 운행을 하고요. 또 장애인 탑승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미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 이후에 확대 도입 여부를 이제 논의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1: 네.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를 이미 운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나요?
0: 네, 아마 블랙캡, 그래서 영국 런던의 사례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본도 국가 주도로 UD 택시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요. 영국은 이제 런던의 블랙캡,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요, 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또 성과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서울형 표준 택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국내 최초 시도라는 의미가 있지만 정착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아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범 사업이라서 규모가 12대 불과한 만큼 실제로 이동권 확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애인 우선 배차를 하는 이 단계에 대한 실효성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확대할 건지 이런 여부나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서울시가요.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겠다 밝혔는데요. 그 안에 이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를 2030년까지 1000대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1: 네.
0: 이제 앞으로 실제 확대 여부 잘 정착되는지 여부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다 함께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모델 UD택시 시범 운영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1: 2만 볼트가 넘는 감전사고를 이겨내고 긍정에너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백금기의 긍정의 힘.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오늘은 이 뿌리로 긍정의 힘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뿌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이 근본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리 거센 태풍이 휘몰아치더라도 뽑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3: 다시 말하자면 기본기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목표를 향한 질주 즉 도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을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도 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포기를 물리치면서 후회 없이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네. 뿌리가 튼튼해야 포기를 잊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포기를 잊고 도전의 삶을 사는 주인공 어떤 분입니까?
3: 그러니까 장애로 인하여 성장에 어려움이 많았죠. 더군다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선천적 장애인이다 보니 세상을 보고 배우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무척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장점을 찾으려고 하니 장점이 보였다라는 거고 좋아하는 것에는 이 반복적인 학습에도 흥미를 조금씩 키워갔으니까요. 그런 노력으로 골프 선수가 된 오늘의 주인공은 이승민 님입니다. 이승민 선수는

0: KPGA 입회한 골프 선수라는 거죠.
1: 예.
0: 2022년도에 열린 미국에서 열렸는데 제1회 장애인 US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초대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기본기인 이 뿌리가 아주 아주 튼튼한 덕분이다라는 거죠.
1: 예. 스포츠는 참 종류가 다양한데 이분은 그 많은 스포츠 중에서 골프는 어떻게 접하게 된 건가요?
0: 참 재밌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어떤 것이든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부분은 이 기본기하고 안전수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1: 예.
0: 아마도 그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승민 선수가 2살 때였으니까 99년도쯤이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이 사람들하고의 눈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했죠. 처음에는 이 성장하는 과정이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나도 그게 심해지길래 병원에 데리고 가서 다양한 각도로 검사를 했더니 자폐성 발달장애 소견이 나왔던 거죠. 누구든지 처음 이런 소견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키우면서 장점을 보려고 했었고 집중력을 키우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골프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사실 누구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는데 이때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0: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평소에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좀처럼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심거리를 찾으려고 부모와 함께 이것저것 하던 중에 TV에서 골프 치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던
1: 그렇군요.
0: 거죠. 네. 그래서 골프 채하고 골프공을 챙겨서 잔디밭에 갔는데 이 잔디 냄새 있지 않습니까? 풀 냄새. 네. 거기에 아주 아주 밝은 표정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골프 채로 골프공을 쳤는데 흰 공이 휘잉 하고 날아가는 모습에 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골프채를 본격적으로 잡게 됐던 거고 집중력 키우기에 최적의 스포츠라는 걸 직감하고 매일같이 훈련하면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기에 이제는 성격도 조금씩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1: 네. 다른 스포츠도 집중력은 필요한데 골프의 집중력은 더욱더 필요한 스포츠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맞습니다. 그 집중하지 않으면 공이 원하는 대로 절대
1: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0: 맞습니다. 좋아하는 걸 이렇게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죠. 그리고 좋아하는 골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골프 레슨을 위한 코치님을 찾았는데 이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장애인의 현실과 아픔 그리고 이 슬픔의 벽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죠.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훈련장에서 눈총을 받는 것은 아주 다반사였고 경기할 때는 진행이 느리다라는 이유로 이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는 등 정말 정말 숱한 상처만 남겼지만 그래도 이대로 절대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는 없었던 거죠.
1: 네.
0: 이승민 선수의 미래가 딱 걸려 있었으니까요.
1: 그렇죠. 그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마 아쉬웠을 것 같은데 또 부모의 자식 사랑은 워낙 강하고 또 뭐든지 인내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1: 예. 네.
0: 어머니는 이승민 선수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말로 학부모의 항의를 다 받아내면서도 이승민 선수만을 생각했던 거죠. 또한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기에 무조건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미래가 걸렸었으니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좋아하고 잘하는 것 딱 하나만 있으면 세상과 사회를 배우고 이해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골프 덕분에 이승민 선수가 굉장히 밝아졌고 또한 대화도 많이 하게 됐고 이제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였으니 그나마 고생했던 것도 보람을 조금씩 찾아가게 됐던 거죠.
1: 그렇죠. 좋아하고 잘하는 것 하나만 있어도 세상 공부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었겠어요.
0: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잘하고 좋아하는 것 딱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삶은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 네.
0: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 손에 물집이 잡혔겠죠. 또한 여러 군데 상처가 나도 아주 똑같이 시종일관 똑같이 연습했더니 2017년도에 드디어 발달장애인 최초로 정회원 그러니까 투어 프로 자격을 얻었다는
1: 이야,
0: 겁니다.
1: 대단합니다.
0: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장애인 프로 선수들하고 아주 똑같은 조건에서 오롯이 실력만으로 얻어낸 결과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USGA가 주관한 제1회 장애인 US 오픈에서 초대 우승자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 이승민 선수가 있다라는 걸 알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1: 예, 인내의 결과 그리고 탄탄한 뿌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피나게 연습한 결과 이 기본기인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했기에 어떤 악조건에서도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뿌리는 인생의 기본기가 바로 서야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백금기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인물들을 만나보는 2026 장애인 열전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분이 주인공인가요?
3: 네,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 특히 장애 음악가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 활동 반경을 전 세계로 넓혀가고 있는 분입니다. 벨라 뮤직 파운데이션 글로벌의 김미라 대표인데요. 이 재단은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고요. 전 세계 시각장애 음악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4: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정말 많이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회가 없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더 큰 무대에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서 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돕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돕는 게 무대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이 시각장애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사실은 더 중요하더라고요. 멀리 보자면요. 그래서 이제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5: 어떤 식으로요?
4: 콘서트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제 시각장애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디렉터 중에 특수교육 교수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교수님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시각장애 음악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시는 거네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콘서트만 하고 끝이었다면 김미라 대표가 활동을 하면서 알아가고 깨달았던 게 바로 인식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이후에 시각장애 음악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관객들은 질문을 하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거죠.
1: 네. 네. 처음에는 여러 나라의 시각장애 음악가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었다면
3: 네.
1: 점점 그 활동이 구체화되고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네요.
3: 네. 뜻깊은 일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 했던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같이 하는 유스 오케스트라인데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장애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다음에 프로페셔널로 활동하고 계신 시각장애인 음악가도 있었는데 이제 다 같이 그 유스 오케스트라 멤버들이랑 같이 연주를 하면서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본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 학생들과 이제 같이 연주를 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좋았다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또 비시각장애인 친구들은 막상 또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사실은 별로 그런 벽이 없었다. 또 자기네가 배우는 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연주회가 진짜 너무 풍성하게 저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끝낸 것 같아요.
1: 그 자체가 또 자연스럽게 인식개선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저희 유스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다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친구들만 오케스트라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리고 같이 음악을 하면서 다르지 않다는 걸 너무나 서로 알게 된 거예요.
2: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김미라 대표도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3: 네.
2: 내년에는 한국에서 해외의 시각장애 음악가들과 한국의 유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장을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네. 참 기대되는데
2: 네.
3: 한국 무대까지 확장하려면 미국에서 생활하는 김미라 대표는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2: 그렇죠.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모아졌고요. 한국 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벨라 뮤직 파운데이션을 알릴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 시각장애 음악가들도 해외로 나가는 기회가 더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국 지사 공동대표인 유경숙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이분은 성악을 하신 분인데요. 은퇴 이후에 좋은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설렘이 가득하시더라고요.
4: 저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정말 피아노 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고 자신감 있고 활동하는 거 보면서 네,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1: 어떻게 발굴하시고 어떻게 지금 활동하시는지도 궁금해요.
4: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제가 계획하는 건 음악을 좋아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무대를 만들어주고 또 콩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한국 지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앞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시각장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요.
3: 예, 한국 지사 대표님이 앞으로 힘을 실어주시겠다고 하니까
2: 네.
3: 김미라 대표는 더 힘이 나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한국에 있는 시각장애 음악가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 일이 있어서 김미라 대표가 종종 그 해외에서 한국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3: 네. 네,
2: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공부할 때 어떤 점이 불편한지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음악가들에게 자신의 연주를 선보이는 어떤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즉 학교 내에서의 장애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0: 휴스턴 대학교에서 저희가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윤영우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났어요. 그분도 시각장애인이신데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학교들이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아직도 많고요. 교수님들도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가도 미리 약보를 점자로 받으셔야 점역을 받으셔야 되고 이론 클래스를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사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저희가 만나는 음악가들이나 교육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알고만 계셔도 사실은 학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1: 그 미국에서 한국인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을 만났을 때는 더 기쁘신가요?
0: 그럼요.
1: 어떠세요?
0: 반갑죠. 더 반갑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왜 아는 사이잖아요. 누구 아세요? 누구 아세요? 같이 뭐 어디 학교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시잖아요. 더 반갑죠.
3: 그러니까 네. 김미라 대표님이 해외 거주하고 있는데
2: 네.
3: 본인은 한국인이시니까 타국에서 또 한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기분이
2: 그렇죠.
3: 아마 무척 좋으셨을 것 같아요.
2: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을 만나면 더 반갑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한국 지사도 만들어졌으니까 해외에서 만나는 우리 한국 시각장애 음악가들을 더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벨라 뮤직 파운데이션 글로벌의 김미라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다음 네.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2: 네.
3: 2026 장애인 열전 김미라 벨라 뮤직 파운데이션 글로벌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경북 김천에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천을 비롯한 대구 군위와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다시 저기압이 발달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다시 강한 비를 뿌리겠는데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청, 호남과 경북, 경남 서부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른 새벽 경기 남동부에도 시간당 20,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 경북에 최대 150, 강원 중남부 내륙과 대전, 충북과 전북에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동부에 최대 60, 그 밖에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내일 오전 중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며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효된 일부 영남과 전남 동부, 제주도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에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주택가 옹벽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간밤에 쏟아진 빗줄기의 위력은 이렇게나 거셌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입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먼저 수도권 피해 상황부터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토마토가 자라던 곳은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양수기로 연신 물을 퍼내보지만 좀처럼 제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집안에도 빗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침대 위로 급히 옮겨놓은 가재도구들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2: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길래 나와서 문을 열랄 때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 너무 많이 차니까 요 앞에가. 여기 막 둥둥 떠다니고.
1: 비 내리는 도로, 그 위에 흙더미와 철 구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경기도 양주에서 주택을 받치던 옹벽이 폭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빗물에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엔 경기도 양주에서, 새벽 6시쯤엔 경기도 의정부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가 통제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모두 500건 넘는 호우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0: 빗길의 안전운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미끄러진 버스가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16명이 다쳤습니다. 승객이 튕겨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CCTV에 잡힌 당시 상황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3: 3차로로 달리던 25인승 버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습니다. 순식간에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이 충격으로 버스 승객 2명이 도로로 튕겨나오고 쓰러진 승객은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부축받고서야 일어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국도 7호선 강원도 강릉 구간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버스와 승용차 탑승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 위를 소방 로프에 의지해 탐방객들이 하나둘씩 건너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 인제군 신남리에서 고립됐던 60대 주민 2명이 119에 구조됐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순식간에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일부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도로에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최대 89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 오, 큰일 났다. 아빠 차 고장나겠다.
3: 대구에서는 도로 침수가 잇따랐고 강풍과 폭우로 대구 시내 400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주택이 물에 잠기며 고립됐던 일가족 4명이 구조되는 등 주택 침수와 도로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고립, 낙석 등 22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0: 오늘 밤부터 다시 긴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충청과 남부지역 강력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5: 또다시 극한 호우였습니다. 어제 밤부터 내린 비는 주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엔 2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고 서울도 121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린 대구 수성구 지산 일동에는 신설 이후 첫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전송됐고 서울에도 올해 처음으로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주춤하던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인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기상청이 내일까지 대구 경북에 150mm 이상, 충청과 강원 남부 그리고 전북에 120mm의 많은 비를 예보한 이유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등지에는 시간당 최대 50mm까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같은 국지성 호우는 오늘 새벽에도 관측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같은 비구름대 안에서도 보라색 폭우구름이 빠르게 발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전북과 충북, 경북 북부 등지에선 새벽 시간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다음 주 내내 정체전선이 중부와 남부 지방을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0: 이번엔 화재 소식입니다.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생활용품들이 많아 아직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시도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최혜림 기자입니다.
6: 건물 옥상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오히려 외벽이 떨어져 나가며 불길이 거세집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천 서해구의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층에는 대부분 불에 타기 쉬운 생활용품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9시간가량 지났지만 뒤에 보이는 물류센터에선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직원 12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대원 한 명이 진화 도중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차례로 발령했다가 오후 3시 15분 5개 시도에 소방력을 지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7: 집은 농연과 고열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치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진압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6: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인근 주택가로 연기와 분진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8: 이렇게 보니까 불이 뻘게 청단 고장이 아니 동화불로써 냄새나길래.
6: 물류센터 한 개층 면적만 1만 평, 3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데다 6층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층으로 번지면서 진화 작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0: 간절하게 우승을 원했던 두 팀이 결승이 아닌 3, 4위전에서 만납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입니다. 우승컵은 사라졌지만 이 경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명분과 실리가 뒤섞인 이번 매치, 케인과 은바페가 이를 악물고 뛸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9: 긴빠진 3, 4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프랑스와 잉글랜드 모두 이 경기 힘을 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14년간 팀을 이끈 디디에 데시앙 감독의 고별전이라 허투루 치룰 순 없습니다.
10: 내일이 바로 마지막 슬레이트를 치느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울리려고 꺼내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기자분들 중에 저희 위에 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요. 프랑스 대표팀이 정말 많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9: 60년 대회 우승 이후 60년 만에 최고 성적을 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10: It's a chance to have the best results. 잉글랜드가 60년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기회입니다.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이자 준결승까지 이번 대회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았던 프랑스를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9: 에이스 은바페와 해리 케인의 자존심 대결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이번 대회 8골로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는 중인 은바페는 두 대회 연속 골든부트라는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해리 케인은 6골로 득점왕 경쟁에선 한 발 뒤쳐져 있지만 지난 대회 프랑스전에서 나온 페널티킥 실축의 아픔을 되갚아줘야 해 동기부여는 충분합니다. 3위가 4위보다 상금도 30억 원가량 더 받아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위험한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장거리 공습의 핵심 자산인 공중급유기 추가 배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사실상 전면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로 해석됩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11: 지난 5월 이란 전쟁이 한창일 당시 이스라엘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미군 공중급유기들이 대기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도 60여 대의 공중급유기가 그대로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 추가 배치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늘려주는 공중급유기는 장거리 공습 작전의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미국이 사실상 전면전 수준의 공습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12: 공격은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고 그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교량도 파괴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3: 거대한 화염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고 이어 각종 전투기가 맹렬히 날아오릅니다. 7일 연속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이란의 다리는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12: 침략자인 미국군이 몇 시간 전 이란 남부 및 남동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반달 아바스 철도 군인기역도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입니다.
13: 이란도 즉각 해수 담수화 시설 등 걸프 국가의 민간 인프라를 잇따라 공격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선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프루입니다.
0: 네, 건물 여러 채가 순식간에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이곳, 중국 내륙의 대도시 충칭입니다. 지금까지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베이징 이승준 특파원입니다.
14: 거대한 흙먼지가 거리를 온통 뒤덮자 주민들이 놀라 도망칩니다. 산비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여러 동을 덮친 집채만한 바위들이 위태롭게 비탈에 걸려 있습니다.
12: 보세요. 편의점 뒤쪽은 전부 무너졌어요.
14: 어제 오전 9시쯤 중국 서남부 충칭시 펑수이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8명이 구조됐지만 8명은 숨졌습니다. 아직 3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12: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얕은 구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14: 산사태 일대는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위험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안반 하부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산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지만 사고 이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

0: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CTV 방송입니다.
1: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피해 사고 현장에서 1km 이내 지역의 수도와 전기,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2: 그런가 하면 이 캐나다는 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불의 연기가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았던 점입니다. 이 바람을 타고 뉴욕 등 미국 대도시로 번지자 예상 밖의 단어가 따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관세 카드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3: 무서운 기세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올 들어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우리나라 면적의 4분의 1 정도 되는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미국 북동부까지 덮치면서 국경 지역부터 뉴욕, 워싱턴도 최근 며칠 동안 최악의 대기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관리 부실로 미국이 오염된 공기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대기 오염 비용을 캐나다가 내는 관세에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실현되긴 어려운 주장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캐나다와의 무역과 외교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이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리셉션 행사에서도 트럼프는 공동개 최국 캐나다에 대한 뒤끝을 드러냈습니다.
4: I say, what we should do is
5: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을 또다시 개최국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캐나다는 빼고요. 이번에 그들을 끼워준 것도 제가 아주 친절해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자며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조롱해온 트럼프. 이번 산불 관련 발언은 캐나다 국민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2: 여론의 비판에도 아랑곳 않는 트럼프식의 또 다른 마이웨이, 바로 이민 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으로 이달 들어서만 두 명이 숨졌습니다. 이 초강경 이민 정책을 놓고 둘로 쪼개진 민심, 11월 중간선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베들레헴에서 김지숙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6: 도심 상점 곳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곳도 매출이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5: 사람들이 와도 빨리 나갑니다. 예전처럼 가게에 앉아서 머물지 않습니다. 식당 종업원입니다.
6: 지난해 대대적인 이민 단속 이후 이민자들은 밖에 돌아다니기도 두렵습니다.
5: 같은 개처럼 보이기만 해도 이민 단속에 걸려 연행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 이웃 주민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 식료품 배달까지 하는 등 이민자들을 돕는 실정입니다.
7: We won't tolerate ICE가
5: 우리 이웃들을 납치하듯 데려가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6: 하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8: I think the law is the law. We have
5: 법은 법입니다.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입니다.
6: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 도심은 민주당 성향이.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교회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합니다. 이런 베들레헴의 모습은 현재 미국 사회의 축소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가 11월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9: I don't think the biggest, but it's definitely
5: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경을 완전히 개방해 둘 순 없습니다.
10: I think we need to
5: 이런 정책이 책임 있는 정치인 상당수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단속 재개를 지시하는 등 강력한 이민 단속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베들레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AI 시대에서 과연 살아남을 직업은 무엇인가? 이 오랜 경험으로 쌓는 손끝의 감각, 이 정밀한 손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 AI 시대의 현실적 대안일 수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1: 아파트 창에 꼼꼼히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고 정교하게 잘라냅니다.
2: 열에 의해서 수축이랑 팽창을 해가지고 서로 2mm씩은 겹쳐지게 하거든요.
1: 24살 김효진 씨는 디자이너를 꿈꾸며 미국 유학까지 준비했지만 2년 전 이미지를 합성하는 인공지능을 경험한 뒤

0: 생각을 바꿨습니다. 디자이너 일은 빠르게 대체될 것 같은 반면 경험으로 쌓는 손끝 감각은 아직은 AI가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1: 집을 입사로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때 그림 그리는 거를 한번 써봤는데 금방 대체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빨리 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직업을.
0: 실제로 사람의 손을 대체하는 기술은 아직 AI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AI가 적용된 이 로봇은 티셔츠 한 장을 개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2: 로봇 손이 이제 사람 손보다 훨씬 무겁고요. 예, 그리고 사람 손처럼 유연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 손처럼 강한 힘을 내기도 힘듭니다.
0: 또 사람의 감정을 읽고 소통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아직 AI에 맡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AI가 파고든 분야에선 청년층의 일자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20대 작가와 통번역가 일자리는 1년 만에 20% 넘게 감소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0%, 디자이너도 7% 넘게 줄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 두드러집니다. AI가 경력이 쌓인 중장년층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대신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 이제 어떤 그 기술을 자기 어떤 스킬들 역량을 개발할
4: 서울대
3: AI 그런 기회들을 잃으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가 끊어졌다.
0: AI 확산에 맞춰 청년층의 경력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함께 기업들의 청년 채용과 인재 육성 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5: 웹툰으로 참 재밌게 봤던 유미의 세포들이 이번에는 뮤지컬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겨보던 이 웹툰의 세계를 어떤 식으로 무대 위에 구현했는지 제작진이 밝힌 연출 포인트 현경아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6: 평범한 30대 직장인 유미의 머릿속. 사랑과 고민, 선택의 순간마다 세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0: 누적 조회수 35억 뷰. 해외 독자들에게도 사랑받은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이 드라마에 이어 이번엔 뮤지컬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 500개 중에 한 400개까지는 다 읽고 아, 유미를 꼭 잘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결심과 각오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0: 원작의 감성에 노래와 안무, 무대 효과 등 뮤지컬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더했습니다. 검증된 지식재산권을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은 공연계의 대표적 제작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웹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뮤지컬 신과 함께 등이 원작 웹툰이 영화와 공연으로 이어진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2: 익숙하지만 다시 새로운 체험을 해줄 수 있다는 OSMU라는 흥행 공식을 활용하는데요. 유명한 원소스를 가져다가 다양한 변주를 통해 멀티유즈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0: 다만 검증된 원작에만 기대는 제작 관행이 자칫 창작 뮤지컬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는 되새겨봐야 할 지점입니다. KBS 뉴스 현경화입니다.
3: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1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축구 통계업체 옵타가 우승팀을 예측했습니다. A매치 37경기 무패의 스페인이 56%, 축구이신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44%로 스페인의 우승 확률이 높았는데요. 양팀 모두 약간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스페인은 에이스 야말이 경미한 부상으로 팀 훈련에서 제외됐고요. 아르헨티나는 결승의 확정 이후 정치적 문구의 현수막을 들어올린 일로 FIFA가 징계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 대결로 치러지는 월드컵 결승전은 우리 시간 월요일 새벽에 펼쳐집니다.

0: 토요일 스포츠 포스 월드컵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딱 두 경기 남았는데 먼저 내일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3, 4위전이 열리죠?
1: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3위 결정전이 열리고요. 프랑스는 스페인에,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에게 지면서 그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두 팀이 3, 4위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0: 네, 프랑스의 음바페, 잉글랜드의 케인 선수를 주목해봐야죠.
1: 네, 우선 음바페 선수는 그 아르헨티나 메시와 나란히 8골이지만 도움 개수에서 하나 밀려서 득점 2위거든요. 네. 만약에 메시가 결승에 침묵하고 음바페가 골을 넣는다면 2회 연속 최초로 득점왕에 오를 수도 있고요.
0: 네.
1: 대회 6골을 기록 중인 그 잉글랜드 케인 선수도 추가 득점을 노립니다.
0: 남은 경기는 같은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한 네. 경기씩 남겨뒀습니다.
0: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뭐 라이벌 국가죠?
1: 네, 뭐 역사적으로도 100년 전쟁도 치렀고요. 축구 맞대결도 유럽 한일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하고요. 월드컵 역대 전적은 잉글랜드가 2승 1패로 앞서지만 4년 전 월드컵 8강에서는 프랑스가 2-1로 이겼습니다.
0: 네. 이 3, 4위전 사실 뭐 좀 김빠진 경기가 될 거라는 지적도 좀 있죠.
1: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결승을 노리던 팀들이 모든 걸 쏟아붓고 떨어진 만큼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선수들도 뭐 우리 중에 누구도 3위 결정전을 치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속내를 네네.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뭐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정예 멤버가 나설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뛰지 못했던 후보 선수들 위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3, 4위전 폐지 주장도 나오죠.
1: 네, 그 아무래도 그 92년째 이어져고 있지만 아무래도 피파가 중계권료를 위해서 좀 고수하고 있다는 시선이 있거든요. 유럽 축구 선수권도 1984년 이후에 그 3, 4위전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월드컵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3위 결정전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잉글랜드의 전술을 비판했다고요?
1: 네, 피파 행사에서 그 잉글랜드가 최고 공격수 케인을 왜 수비적으로 썼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아무래도 그 잉글랜드의 추엘 감독이 그 4강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그 진 전술을 비판한 건데요. 축구계 반응은 트럼프가 축구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또 이런 분위기입니다.
0: 네. 자국도 아니고 잉글랜드를 비판을 했을까요? 아무튼 뭐 보다가 좀 답답했나 보죠. 자, 프랑스 대표팀에 네 분이 있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네요.
1: 네, 유럽 언론은 레키프 보도인데요. 프랑스가 그 4강전 하프타임 때 공격수 덴벨레 선수가 제대로 압박하려면 1-1 맨마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자 또 일부 선수들이 본인부터 잘하라 또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네. 보도를 했고요. 일단 프랑스는 0-2 완패를 당했는데 선수단 내부에 균열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0: 네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 열리죠?
1: 네,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4시고요. 미국 뉴저지 뉴욕 스타디움에서 치러집니다. 아르헨티나는 1962년 브라질 이후에 처음으로 대회 2연패에 도전을 하고요. 스페인은 2010년 이후에 두 번째 우승을 노립니다.
0: 네, 뭐 결승전은 창과 방패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맞습니다. 뭐 정확히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7경기에서 19골로 대회 최다 득점팀이고요. 반면에 스페인은 그 대회 최소 실점팀으로 7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내줬습니다.
0: 네.
1: 극과 극의 팀 중에 누가 웃을지 많은 팬들이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0: 네.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어떤가요?
1: 네, 6승 2무 6패로 백중세고요.
0: 아, 가끔요?
1: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맞붙은 2018년 평가전에서는 스페인이 6-1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유일한 월드컵 맞대결이었던 1966년에는 또 아르헨티나가 2-1로 웃으면서 양 팀의 그런 대결은 정말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메시와 야말 두 선수의 특별한 인연이 화제죠.
1: 네, 맞습니다. 19년 전인 2007년이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자선 화보 촬영장에서 20살이던 메시가 그 욕조에 생후 5개월 아기를 시켰는데요.
0: 네.
1: 이 아기가 19년이 흘러서 그 스페인 대표팀의 라민 야말로 성장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메시와 야말이 그 월드컵 결승에서 또 처음으로 맞붙게 되면서 정말 그 영화 같은 서사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메시가 직접 야말 목욕 사진을 언급했다고요.
1: 네, 메시 선수도 정말 직접 사진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고
0: 네.
1: 그 아기였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월드컵에서 맞붙게 됐다 또 이렇게 놀라워했고요.
0: 네.
1: 또 야말 선수를 극찬을 하면서도 야말이

0: 역사를 쓸 기회지만 우리가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승부에서는 양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야만 선수 경미한 부상이 있는데 결승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0: 네, 우선은 허벅지 통증으로 팀 훈련 중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스페인의 유력 매체와 또 데라프렌테 스페인 감독이 결승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또
1: 네.
0: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그 팬들이 고대하던 메시와 야말의 맞대결을 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월드컵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 정리합니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북중미 월드컵 우승팀 선수들은 챔피언 반지를 받게 된다고 하죠?
2: 네, 피파가 지난 17일 우승팀에 이 특별 제작된 챔피언 반지를 주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미 프로스포츠 리그의 대표적인 우승 기념 전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챔피언 반지를 주는 것인데요. 이번에 세계 축구 무대의 첫 선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1: 네.
2: 반지 한쪽 면에는 월드컵 트로피가 새겨지고요. 또 반대면에는 우승팀을 대표하는 상징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회가 열리는 연도를 기념해 2026개가 제작돼서 30개가 우승팀에 수여되고 나머지는 전 세계 팬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1: 네.
2: 결승전이 끝나면 우승팀 주장과 감독이 임시로 제작된 챔피언 바지를 먼저 받고 이후에 선수단을 위한 진짜 반지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1: 네. 월드컵이 미국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챔피언 반지 수여도 그렇고요. 또 결승전을 앞두고는 공동 개최국 중 하나인 미국의 국가가 울려 펴지고
1: 네.
2: 또 전례 없는 하프타임 공연까지 잡히면서 이 같은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월드컵을 비롯해서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는 이 맞대결을 펼치는 불출전국의 국가만 연주가 되는데요. 이번 결승전에선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가 연주 일정은 따로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국가만 이례적으로 식순에 추가가
1: 네.
2: 됐습니다. 또 이제 NFL의 슈퍼볼을 연상케 하는 파격적인 하프타임 쇼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뭐 BTS를 비롯해서 유명 팝스타들이 무대 오를 예정인데 보통 이 축구 경기 전후반 사이에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번 행사로 그 분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네. 자, 테니스 남자 1위 신네르가 윈블던 2연속 재패에 성공했죠?
2: 네, 신네르가 결승전에서 세계 3위 알렉산더 치베레프를 세트스코어 3대1로 제압하고 대회 2연패에 성공했고요. 메이저 통산 우승도 5번으로 늘렸습니다. 손목 부상으로 빠진 그의 가장 큰 라이벌 카를로스 알카라스와의 윈블던 우승 횟수에서 동률도 잃었고요. 메이저 우승 횟수에서는 격차를 2번으로 좁혔습니다.
1: 네.
2: 신네르는 앞서 올해 프랑스 오픈 2회전에선 폭염에 고전하다가 충격 탈락한 아쉬움도 씻어냈고요. 한편 이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했던 치베레프는 그 기세를 이번에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1: 네네.
2: 이 두 선수가 1세트부터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는데요. 치베레프가 첫 세트를 따냈지만 이후 신네르가 샷의 정확도와 또 체력에서 앞서면서 내리 3개 세트를 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여자 단식에서는 체코의 노스코바가 자신의 복식 파트너를 꺾고 메이저 첫 우승을 차지했네요.
2: 네, 린다 노스코바가 카롤리나 무호바를 세트스코어 2대1로 꺾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결승 무대에서 곧바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또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 12위에서 7위까지 올랐는데요. 노스코바의 우승으로 체코가 최근 4년 동안 3명의 윈블던 여자 단식 챔피언을 배출하기도 했는데요.
1: 네.
2: 이 두 선수가 사실 지난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복식에서 한 조로 출전해서 4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1: 네.
2: 노스코바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31분 만에 1세트를 따냈고요. 2세트에선 5대3으로 앞서다가 이 기회를 놓치고 추격을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3세트에서 다시 흐름을 되찾고 여섯 번째 매치 포인트에서 서비스 위너로 우승을 확정되었습니다.
1: 네. 종합 격투기 스타 맥그리거가 5년 만에 복귀전에서 패했네요.
2: 네, 맥그리거가 지난 12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UFC 329 웰터급 메인 이벤트에서 맥스 홀로웨이를 맞아 1라운드 1분 9초 만에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인한 TKO패를 당했습니다.
1: 네.
2: 정확히 5년 만에 옥타곤에 돌아온 맥그리거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플라잉 왼발킥을 날렸지만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는데요. 그 후에도 상대를 향해 킥과 펀치를 시도했지만 심판이 경기를 더 이상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1: 네.
2: 맥그리거는 경기 후 수술과 재활을 거쳐 자신의 계약상 마지막 경기를 꼭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일각에선 그가 경기 전부터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선수와 코치진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 네. 유럽 9개의 나라가 유럽연합에 IOC 재정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고요?
2: 네, 유럽 언론에 따르면 이 스웨덴 등 유럽 9개국 체육 담당 장관들이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EU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단체들이 EU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0: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1: 네네.
0: 앞서 IOC가 지난 7일 러시아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자격정지를 풀어서 러시아 선수들이 2028 LA올림픽 예선부터 나설 수 있게 길을 열어줬는데요. 이에 대한 유럽 9개 국가가 반발을 한 것인데요. 공동선명에는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의 체육 담당 장관이 서명을 했습니다.
1: 네.
0: 이들은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혹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후에 자금 지원이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아울러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출전 금지를 해제한 세계수영연맹, 국제체조연맹 등에 대해서도 이후에 재정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월드스포스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고교 야구 주요 대회 얘기네요.
2: 네, 지난 16일부터 2026 프로야구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프로야구 무대의 꿈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이 고교 야구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2: 자신의 실력을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고교 야구 대회인데요. 얼마 전에 제81회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가 끝이 났잖아요.
1: 네.
2: 왕좌에 오른 팀은 충북 청주의 세광고등학교였습니다.
1: 네네.
2: 82년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무려 44년 만에 전국대회를 재패하는 감격을 누렸죠.
1: 네. 네. 고교 야구 대회 중에서는 청룡기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2: 그렇죠. 194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81년이 됐고 이번 대회 우승은 세광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1: 네.
2: 세광고는 지난 12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북고와의 결승전에서 6-2로 이기며 54년 창단 후 처음으로 이 청룡기 트로피를 품었는데요.
1: 네.
2: 사실 상대팀이었던 경북고는 5대 전국대회 우승만 22번 했고요.
1: 네.
2: 청룡기에서만 8번 우승한 팀입니다.
1: 네.
2: 특히 2023년 우승 이후 3년 만에 이 청룡기 재패를 노렸는데 이번에 우승을 하면 청룡기 9번째 우승으로 청룡기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1: 네.
2: 세광고가 우승을 하면서 그 기록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세광고는 청룡기 우승 처음이죠.
2: 네. 그러니까 종전 청룡기 최고 성적은 2020년 4강이었기 때문에
1: 네.
2: 이번이 처음으로 오른 결승전이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득점을 올렸고 강력한 투수진과

0: 인터뷰 들어보시죠.
1: 처음 우승한 거라서 너무 좋았고 44년 만에 우승한 거라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프로 가는 게 제일 큰 목표고 앞으로 내년에 한 번 더 우승해보고 싶습니다.
2: 마무리 짓는 수술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회에는 좀 긴장이 됐는데 끝나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막 이제 44년 만에 또 우승한 거다 보니까 뜻깊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가까운 목표인 것 같고 또 프로야구 선수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3: 오히려 마음 좀 편하게 내려놓고 다치지만 말고 시즌 잘 마무리하자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음 편하게 한 게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남은 대회 두 개 또 우승했으면 좋겠고 또 다치지 않고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목표로는 또 프로 지명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모아주시면 감사하게 가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4: 네, 고등학교 네. 선수들 프로 진출이 목표이고 꿈일 텐데 네. 세관과 출신 선수들 프로에 많이 있죠?
0: 맞습니다. 최근에 이 프로전 진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NC 주전 포수인 김형준, SSG 고명준과 또 마무리 투수인 조병현, 그리고 한화 연건 박준영, LG 유틸리티맨 이영빈이 이 세관고 출신입니다.
4: 네. 네. 이번 대회로 이제 프로구단 스카우트에게 눈도장 네. 찍힌 선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일단 그 앞서 인터뷰 들어보신 세관고 서정희는 청룡기 결승에서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고요. 이번 대회 타율이 5할 2푼 9리입니다. 그리고 네. 빠른 타구 판단 능력과 부드러운 핸들링 또 송구의 정확성으로 견고한 내야 수비를 펼쳤습니다.
4: 네.
0: 아, 그리고 같은 학교의 이홍석은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홍석은 팀의 4번 타자로서 5할의 타율 그리고 1개 홈런 6타점 7득점을 기록했고 마운드에서는 최고 시속이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립니다.
4: 네. 네. 또 어떤 선수가 인상적인 활약을 했나요?
0: 네. 그리고 경북고에도 이 미래가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포수 엄태욱은 4번 타자와 안방마님을 동시에 책임지면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요. 내야수 이원혁은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네.
0: 그리고 마산 용마구에서는 오관왕이 탄생했는데요. 유격수 노민혁 선수가 14타수 9안타. 그러니까 타율이 무려 6할이 넘었고
4: 네.
0: 네, 15타점으로 타점상 도루는 8개로 도루상, 홈런 2개로 홈런상, 그리고 12득점으로 최다 득점상을 받았습니다.
4: 그러니까 우승 준승 팀이 아닌 팀에서 아닌 지금 팀이죠. 5관왕이 나왔던
0: 네,
4: 얘기죠.
0: 맞습니다.
4: 대단합니다.
0: 네.
4: 자, 고교 야구 주요 대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죠?
0: 네, 오늘부터 경북 포항에서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가 시작이 됐고요. 오는 8월 7일부터는 봉황대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4: 네,
0: 이 미래의 프로 야구 선수들을 고교 야구 대회에서 미리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 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4: 스포츠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은 결국 다섯 경기가 다 열렸죠.
2: 네, 예보상 취소가 속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긴 했는데 의외로 비가 오지 않으면서 다섯 개 구장 경기가 모두 열렸습니다. 네. 다섯 곳에서 뭐 그 문학과 대구는 만원살을 기록했고 모든 구장에서 15,000명 이상 들어오면서 다섯 구장 합계 98,722명, 네. 10만 명 가까이 들어왔네요.
1: 네. 자, 먼저 대구로 가보죠. 새 외국인 투수 페덱의 무실점 역투로 삼성이 롯데를 잡고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죠.
2: 네, 삼성이 롯데를 5-0으로 잡고 3연승 달렸습니다. 리그 1위도 계속 유지합니다. 16일 4연전 1차전에서 이겼고 어제 2차전은 비로 취소, 오늘 다시 이기면서 위닝 시리즈 확보입니다. 패덱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6이닝 1안타 1볼넷 7삼진 무실점 완벽투를 뽐내면서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2: 최고 시속 152km까지 나온 포심, 150이 찍힌 투심에 체인지업 커터 커브를 섞으면서 롯데 타선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뭐 네. 시원시원한 피칭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1: 네.
2: 1회 말 구자욱의 투런포로 2-0으로 앞섰고 3회 말 김성윤이 다시 솔로 홈런을 치면서 3-0. 5회 말 무사 1-3루에서 디아즈 희생플레이가 나와 4-0이 됩니다.
1: 네.
2: 8회 말 1사 만루에서 김홍곤이 땅볼 타점 만들면서 5-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잠실에서는 3위 KT가 2위 LG의 3연승을 거뒀네요.
2: 네, KT도 무섭습니다. 시즌 초반, 후반기 초반, LG가 8-2 대승을 거두면서

0: 4연전 중 1, 2, 3차전을 모두 잡았습니다. 팀으로 보면 파죽의 6연승 질주입니다. 3강에서 조금 빠지나 싶긴 했는데 어느새 지금 LG의 0.5경기 차이로 붙었습니다. LG는 충격적인 4연패를 당하고 말았네요. 네. KT가 2회 초 2사 1, 2루에서 권동진 적시타로 1대0으로 앞섰고 LG는 2회 말 문정빈이 투런 홈런을 날리면서 2대1로 뒤집었습니다만 네네. 5회 초 KT가 김현수의 적시타로 2대2 동점 그다음에 힐리어드, 허경민 또 적시타가 나와 4대2로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된 말로에서 한승택 희생플라이로 5대2가 됩니다. 7회 초 최운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더 뽑고 8회 초 힐리어드 트로포가 나오면서 단숨에 8대2까지 달아났습니다.
1: 네네. 자, KT 김현수는 17시즌 연속 100안타 기록을 세웠네요.
0: 네네. 김현수가 경기 전까지 98안타 기록 중이었고 오늘 1회 초 99호 5회 초 100호 안타를 치면서 네. 17시즌 연속 100안타라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네네. 기존 양준혁, 박한이와 함께 16시즌 연속으로 공동 1위였는데 이번에 단독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또 3년 차인 2008년 168안타 치면서 처음으로 세 자릿수 안타 기록했고 이후 미국에 진출했던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17시즌 연속 100안타 달성입니다.
1: 네네. 자, 문학에서는 기아가 3회, 8회 빅이닝을 만들면서 SSG의 2연승을 거뒀죠.
0: 네네. 기아가 SSG를 12대2로 잡고 2연승 달렸습니다. 4연전 1차전에서 0대6으로 완패를 당했으나 이후 내리 두 판 다 이기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고 네. 4위 자리도 계속 지킵니다. 3회 초에 기선제압 확실하게 했어요. 무사 1, 2루에서 카스트로가 적시 2루타 때리고 김도영이 땅볼 타점 올리고 나성범 우월 2루타, 김선빈 좌중간 2루타, 박상준 적시타 등이 나오면서 단숨에 5대0이 됐습니다. 네. SSG도 3회 말 조용호의 솔로포 박성환 적시 2루타 등으로 2대5로 붙긴 했습니다만 6회 초 김도영 나성범 타점이 나오면서 7대2, 8회 초 한준수의 2타점 2루타, 박종호의 3타점 3루타가 터지면서 12대2로 크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1: 네, 경기가 끝났군요.
0: 네네네.
1: 네, 기아 선발 네일이 7이닝 2실점 호투한 반면에 SS 선발 해치는 고전했죠.
0: 네, 내일이 7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문학에서 약했는데 네. 2024년 기아 입단했고 올해 3년 차. 그동안 문학에서 4경기 나섰는데 2패 평균 자책점 6.04로 좋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기어이 문학 SS전에서 첫 승을 따냈습니다.
1: 네네.
0: SSG는 해치가 5이닝 5실점 패전으로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달 20일 NC전에서 데뷔 첫승 따낸 이후에 4경기 연속으로 모두 패전 투수가 되는 아쉬움을 남겼고요. SSG는 지금 외국인 투수 교체 횟수를 다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치를 기용해야 되는데 고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네. 처했습니다.
1: 네. 자, SSG의 중심 타자 최정이 당분간 경기를 못 뛴다고요?
0: 네, 왼쪽 고관절 뒤쪽이 조금 안 좋은데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상황입니다.
1: 네네.
0: 어제죠. 17일 11시즌 연속 2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쓰면서 웃었습니다만 하루 뒤인 오늘 18일 1군에서 빠졌습니다. 검진을 통해서 원인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치료가 네. 좀 쉽지 않은 부위라 안 되면 해외 의료진이라도 만나서 좀 방법을 찾겠다라는 네. 지금 상황이고 마냥 참고 뛸 수는 없어서 일단 1군에서 빠지게 됐고 복귀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창원에서 열린 두산과 NC전은 접전이었는데 결과 어땠나요?
0: 네, 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두산이 NC의 12대9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1: 네.
0: 1회 초 두산이 박찬호, 박준순 솔로 홈런으로 2대0으로 앞섰고 2회 초 안재석이 다시 솔로 홈런 때리면서 3대0. NC도 2회 말 김희집이 트론 홈런을 치면서 2대3으로 바짝 붙었습니다만 3회 초 두산이 또 안재석이 2타점 2루타를 치면서 5대2로 앞섭니다.
1: 네.
0: 3회 말 권희동, 블레인, 박건우 등이 계속 타점 만들면서 6대5로 역전에 성공을 했어요. NC가. 네. 근데 7회 초 또 안재석이 등장합니다. 말루포를 쏘면서 9대6으로 다시 뒤집었습니다. 네. 안재석은 이날 4안타 7타점 경기를 치렀고요. NC도 7회 말 한재환과 박민호가 홈런을 날리면서 또 바짝 붙긴 했습니다만 8회 초 조수행 2타점 적시타 등이 나오면서 12대8로 앞섰고 NC가 8회 말 1점 추격했으나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1: 네. 대전에서는 키움이 8회 100이닝을 만들면서 한화에 3연승을 거뒀죠.
0: 네, 키움이 무섭습니다. 오늘도 한화에 4-2로 이기면서 3연승입니다. 후반기 4연전에서 1, 2, 3차전 모두 이겼습니다. 전반기 5할 승률로 마치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끝냈던 한화인데 후반기 들어 3연패에 빠지면서 6위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0: 또 키움은 2회 초 박찬혁이 왼쪽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을 치면서 1-0으로 앞섭니다. 전날에 이어서 데뷔 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홈런을 날린 박찬혁이고요. 하나도 5회 말 최인호 적시타, 7회 말 김태현 솔로포 등으로 2-1 역전까지는 갔습니다.
1: 네.
0: 그러자 8회 초 키움이 안타 2개로 1-3루 기회를 잡았고 서건창 적시 2루타, 데이비슨 2타점 적시타 등이 나오면서 4-2로 다시 뒤집었고 이게 최종 스코어가 됐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고요. 이어서 월드컵 외 국내 그리고 해외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K리그1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대전과 울산의 경기부터 살펴보죠.
2: 그야말로 난타전이었습니다. 대전이 전반에만 두 골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앞서 나갔습니다. 전반 10분 하창래, 전반 23분 서진수의 연속 득점으로 이른 시간 기선 제압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울산의 뒷심도 강했습니다. 울산이 전반 정규시간 종료 2분 전 최석현이 만회 골을 터뜨리더니 후반 22분에는 멀티골까지 넣으며 2-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양팀은 후반 막판까지 승점 1점을 3점으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요. 울산이 승점 28로 3위 전북의 승점 1점 뒤진 4위에 자리했고
1: 네.
2: 대전은 승점 19점으로 12개 팀 중 9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인천은 전북을 홈으로 불러들였죠?
2: 승격팀 인천이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잡는 이별을 일으켰습니다. 인천은 전반 43분 제루소의 득점을 잘 지켜내면서 홈에서 청금같은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1: 네.
2: 전북이 후반 이른 시간에 10대 돌풍 주역인 김혜건을 투입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인천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인천이 1-0 신승을 거뒀습니다.
1: 네.
2: 이날 승리로 인천이 시즌 7승째를 거두면서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전북은 8승 5무 5패 승점 29점으로 같은 날 승리를 거둔 강원에 2위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떨어졌습니다.
1: 네, 강원과 김천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2: 강원이 강릉에서 승점 3점을 수확했습니다. 강원은 김대원이 전반에만 두 골을 터뜨리면서 김천의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김천은 경기 시작 18분 만에 이수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른 시간부터 수체 결세에 몰렸는데 이 약재를 극복하지 못하며 쓰라린 패배를 안았습니다.
1: 네네.
2: 강원이 이날 승리로 8승 7무 3패 승점 31점으로 단독 2위까지 뛰어올랐고요. 선두 서울과의 승점 차가 5점입니다. 김천은 승점 16점으로 12개 팀 중 11위에 머물렀습니다.
1: 네. 제주와 포항의 경기도 짚어주시죠.
2: 제주가 홈에서 포항을 상대로 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제주가 전반 37분 만에 트란지스카에게 실점을 했는데요. 후반 중반까지 0-1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후반 32분 김신진이 동점골을 터뜨리더니 4분 뒤에는 핵심 미드필더 이탈로가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후반 극장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1: 네.
2: 제주가 후반 40분 토비아스 선수가 퇴장당하는 악재를 맞이했는데요. 추가 시간을 포함해 남은 13분여를 잘 버텨내면서 홈에서 천금 같은 승점 3점을 지켜냈습니다.
1: 네.
2: 제주가 이날 승리로 승점 23점이 되었고요. 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 네.
2: 포항은 승점 28점으로 같은 날 나란히

0: 자, K리그2도 4경기가 열렸는데 수원FC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가 가장 빅매치였죠?
1: 그렇습니다. 상위권 두 팀의 대결로 관심을 받았는데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0: 네.
1: 이랜드가 전반 종료 직전 백지웅의 자책골로 리드를 내줬지만 후반 이른 시간 에울레르와 오인표의 연속골이 터지며 2대1로 앞서 나갔는데요. 그렇지만 수원에는 해결사 프리조가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패배를 무승부로 바꿔놓았습니다.
0: 네.
1: 나란히 승점 1점씩을 수확한 양팀은 각각 4위와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0: 네. 성남과 부산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1: 성남이 단독 선두 부산의 발목을 홈에서 잡았습니다. 성남은 전반 38분 터진 김민재의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홈에서 대열을 낚는데 성공했습니다.
0: 네.
1: 부산이 이날 패배로 11승 3무 3패 승점 36점으로 2위 그룹인 대구와 수원 삼성의 승점 4점 차까지 따라잡혔고요. 성남은 승점 20점으로 17개 팀 중 10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0: 네. 나머지 두 경기도 정리해 주시죠.
1: 네, 전남은 광양 전용구장에서 후반 7분 터진 광양예수 발비디아의 득점으로 충남 아산의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전남이 시즌 2승째를 거두면서 꼴찌 김해와의 승점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고요. 충남 아산은 승점 24점으로 8위에 머물렀습니다.
0: 네.
1: 김포와 대구의 경기는 루이스와 박인혁이 한 골씩을 주고받은 끝에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대구는 수원 삼성을 다득점에서 제치며 2위까지 뛰어올랐고 김포는 승점 25점으로 7위에 자리했습니다.
0: 네. 자, 소속팀으로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미국 리그에서 시즌 첫 득점을 기록했죠?
1: 그렇습니다. 미국 LAFC의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치는 첫 경기에서 리그 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LA 갤럭시와의 LA 더비였는데요.
0: 네.
1: 선발 출전한 상황에서 2대0으로 앞선 후반 12분 델가도의 패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0: 네.
1: 이번 시즌 리그에서 도움만 9개를 기록 중이던 손흥민의 리그 첫 득점이었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237일 만에 나온 리그 득점입니다.
0: 네.
1: 손흥민은 75분을 소화한 뒤 교체가 되었고 팀은 라이벌 더비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MLS 서부 컨퍼런스 3위에 올랐습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습니다.

0: 토요일 스포츠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일본 오픈에 출전한 배드민턴 안세영이 16강을 앞두고 기권했죠.
1: 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일본 오픈 대회를 일찍 마감하게 됐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14일 화요일에 일본 오픈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일본의 아케치 히나 선수를 2-0으로 아주 깔끔하게 꺾었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 중에 왼쪽 발, 이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불쾌감이 계속돼서 결국 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기권을 결정했습니다.
0: 네.
1: 이 협회 말로는 이 부위가 예전 훈련이나 경기 중에도 반복적으로 아팠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은 네, 발에 체중을 싣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합니다.
0: 네.
1: 일단 조기 귀국해서 정밀 검사 받을 예정인데요. 현재로서 이제 그 이후의 대회인 중국 오픈 출전은 불투명하고요. 다가오는 아시안게임도 이 부상 회복 속도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이제 몸 관리 잘해야겠어요.
1: 네.
0: 네.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e스포츠 월드컵 롤 4강전에 페이커를 앞세운 T1이 출전했는데 경기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지금 3세트 진행 중인데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4강전 2024년 초대 대회 우승팀인 T1은 유럽의 카르민코프와 결승 진출을 다투고 있습니다.
0: 네.
1: 2세트 같은 경우가 그 카르민코프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3세트 변수를 줄이고 T1이 단단하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변의 상황들이 좀 많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양팀 이제 세 번째 세트 그 진검 승부로 임해야 하고요. 그래서 경기 결과는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e스포츠 월드컵 홍보대사를 맡고 있죠.
1: 네. 그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e스포츠 월드컵 그리고

0: e스포츠 네이션스컵의 공식 홍보대사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상혁은 오는 2028년까지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커는 무려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나루, 호날두 그리고 체스의 세계 최강자인 막누스 칼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네. 페이커는 전 세계 e스포츠 선수와 그리고 팬들을 대표하고 싶다라는 이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페이커 이상혁 선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1: 네, 월드컵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e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기하는 것을 보고 좋은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저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주신 팬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팬분들의 응원을 바탕 삼아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 네. 자, 이 e스포츠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또 다른 한국팀 젠지의 경기는 잠시 후에 시작되죠?
0: 네,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디펜딩 챔피언인 젠지도 중국의 징동게이밍을 2-0으로 제압하고 4강에 올랐습니다. 네. 1세트를 28분 안에 손쉽게 따냈고요. 이어진 2세트에서 상대의 거센 반격에 다소 밀리면서 위기로 맞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특유의 꼼꼼하고 또 노련한 운영 능력으로 불리했던 전황을 뒤집으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왕좌 수성 을 향한 그 순항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젠지는 준결승 4강전에서 디플러스 기아와 맞붙게 됩니다. 네. 우리 한국팀끼리의 결승에서 만나는 그런 시나리오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NBA 도전 중 이현중 선수는 또 썸머리그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기량이 폭발했죠.
0: 네. 그 유타 재즈전에서 1쿼터에만 3점 슛 3개를 꽂아넣더니 이날 총 22점 5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코트를 말 그대로 지배를 했는데요. 현지 관중석에서 이 일을 이렇게 연호하는 네. 함성이 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샌 안토니오는 결선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2: 네, 토요 스포츠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리는 기상특보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9시 55분에 경북 의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자주 알려주시고요. 운전은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해주시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도 역시 접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55분을 기해 경북 의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통행을 자제하고 개울가와 하천변, 계곡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30에서 80mm,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으니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1도, 현재 습도는 81%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의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직원 등 120여 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내부에 많은 가연물이 있어서 완전 진압까지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작업이 길어지자 소방청은 오후 3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자원을 동원하는 명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이같이 말하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며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걸프국의 민간 기반시설 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이란이 이틀 연속 쿠웨이트 내 발전과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일부 발전 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도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 위협에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이날 오전 두 차례 공습 경보를 울리며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르단 군도 이란 미사일 10기를 요격했고 카타르도 미사일 요격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만 중동지역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하락폭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원 50전 내린 1877원 50전이었습니다. 이는 한 주 전 59.1원이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세는 크게 꺾였습니다. 경유도 17원 70전 내린 1862원 50전으로 나타나 전주의 62.3원에 비해선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AI가 성장의 성과와 전환의 부담을 전부 다 더 비대칭적으로 배분하며 그래서 국가의 역할도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SNS에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 능력이 형성되고 다시 재생산되는 관계를 조직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는 청년의 첫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를 조직해야 하고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폐문부재, 즉 문을 닫고 부재 중인 상태여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공개 토론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당원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토론을 준비했던 방송사를 향해 앵커나 기자가 민주당 정권의 보안수사 금지 입장에서 질문하고 자신이 국민 앞에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과 강원

남부, 전북에 최대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 20에서 80mm가량입니다. 또 경기 남동부 최대 60m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항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신경계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지금 노인성 신경계 질환을 비롯해서 우리 일상의 위험을 높이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예방은 물론 조기 진단 그리고 체계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365가 마련한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오늘과 내일 이틀간 흔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뇌졸중과 두통, 또 치매와 말초신경 질환까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첫날인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뇌졸중과 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이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구자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다음 주 7월 22일이 세계신경과학연맹이 제정한 세계뇌의 날입니다. 올해 주제가 모두가 누리는 뇌건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아, 우리가 삶을 삶답게 살기 위해서는 뇌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0: 네.
1: 특히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뇌건강의 중요성 관심이 이제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런 인류의 뇌건강 증진 또 뇌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0: 네.
1: 뇌의 날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고요. 우리나라의 뇌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신경과학회에서도
0: 네.
1: 이에 발맞춰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은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신경과학회는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신경계 질환의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뇌부터 척수, 말초, 신경, 근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경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전문학술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뇌, 척수, 말초, 신경, 근육까지 신경계가 참 복잡하네요. 그런
1: 네,
0: 만큼 여러 질환들이 우리 삶의 위험으로 자리하지 않습니까?
1: 네. 뭐 우리 신경계에는 매우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런 신경계 질환의 중요성은 예를 들어 뇌졸중, 치매, 네. 또 흔히 알려진 루게릭병 이렇게 대부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0: 네.
1: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운동, 감각, 언어, 인지, 기억, 수면 이런 인간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곳이 신경계인데요. 말씀하셨지만 특히 대표적인 뇌질환으로 지적이 되는 게 뇌졸중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몸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0: 네.
1: 목숨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뇌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0: 네. 근데 뇌졸중은요, 이름에서도 조금 특이한 것이 질환에서 증이 아니라 중으로 끝나거든요. 뇌졸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뇌졸중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저도 학생 때 한때는
0: 예.
1: 증으로 잘못 알고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뜻풀이를 찾아보시면
0: 네.
1: 가운데라는 말 말고도 맞다, 마치다 예, 이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0: 네.
1: 명중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쓸 때 그 중이 바로 그런 뜻풀이에 해당하는데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뇌졸중은 뇌가 졸지에 맞아서 쓰러지는 병이다. 이런 의미로 뇌졸중이라는 진단명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름에 질환의 특성이 있는 거군요. 뇌가 졸

0: 절제 중단됐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1: 그렇죠. 예, 뇌졸중은 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예. 혈관 문제로 예고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우리 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해 장애와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병이죠. 네.
0: 그렇게 뇌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뇌가 망가지는 건 혈관의 문제인 건가요?
1: 네, 그렇죠. 우리가 뇌졸중은 다른 말로 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뇌혈관에 문제가 쌓여서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2026년 7월 18일 22시 10분 경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그래서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으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불리는 것 같은데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1: 예, 정확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 네. 예, 경기도 사람과 충청도 사람이 있듯이 네. 뇌졸중도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걱정하는 건 후유증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쓰러져서 갑자기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건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 예, 그렇죠. 뇌졸중 증상은 뭐 아주 다양하지만 네. 가장 대표적 증상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거든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세포는 아직 의료기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0: 네.
1: 따라서 이런 마비 증상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0: 굳이 따지자면 뇌경색과 뇌출혈 어느 쪽이 더 많고 더 위험한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1: 이거는 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0: 네.
1: 다만 3, 40년 전만 해도 뇌출혈이 50% 이상 더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뇌경색 뇌출혈 비율이 7대 3 내지 8대 2 비율로 네. 뇌경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뇌경색은요, 일상에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상태, 뇌출혈은 낙상이나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 여기거든요. 맞습니까?
1: 예, 뭐 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을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고 네. 뭐 이것도 물론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은 혈관 관리를 잘못해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은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를 잘해서 즉 네. 예방을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또 사망 위험이나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건 뇌출혈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예,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보다는 뇌출혈 증상이 더 심하고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 빈도는 뇌경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그중에서 뇌출혈을 생각할 때 우리 뇌는 자체적으로 지혈작용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건 안 되나 봐요.
1: 우리 몸 곳곳에 어느 정도의 자체 지혈 기능, 지혈작용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뇌출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출혈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이 뇌가 매우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일으키면은 그게 우리 몸에 심각한 장애가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갈수록 그런 걱정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군요.
1: 예, 특히 대부분 물어보면 가족력 때문에 또는 뭐 만성적인 두통,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두통이나 가족력은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후천적 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흡연, 음주

0: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뇌졸중은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결국 쓰러지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아 그게 전조 증상이었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0: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1: 네.
0: 흔히 말하는 전조 증상은 의학적으로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의학용어로 일과성 뇌허혈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또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막히면 안 풀릴 위험도 높거든요. 즉 뇌경색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재 증상이 멀쩡하다 해도 반드시 신속하게 응급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1: 또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발생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뇌졸중이 온다는 말은 맞는 얘기네요.
0: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강조했듯이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응급으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1: 그런데요, 전조 증상이 이렇게 왔을 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0: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또 증상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뇌세포는 뭐 강조했듯이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안 되니까 손상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죠.
1: 네. 근데 그렇게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 가도 검사하면 진단이 가능한가요? 증상이 있을 때 오라고 할까 봐 망설여진다는 말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0: 증상이 또 생겨서 오는 경우는 오히려 늦은 경우이죠.
1: 아, 그렇군요.
0: 네. 지금 증상이 없어도 지금 아까 있었던 좀 전에 있었던 증상이 뇌졸중으로 의심된다면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그 자리에서 응급으로 시행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1: 그런 부분이 조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0: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 네. 참 뇌세포에 피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런데 뇌졸중이 왔다고 해서 뇌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국소적으로 나타난다면서요?
0: 네, 제가 보통 설명할 때 뇌혈관은 일종의 나뭇가지 혹은 도로망처럼 생긴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특정 가지 혹은 특정 도로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바로 뇌졸중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해당 부위에 국소적인 뇌손상만 생기게 되죠.
1: 그래서 검사를 하면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요즘은 영상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병원에 빨리 오시면은 거의 99% 이상 정확한 진단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그렇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망가진 부분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0: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뇌의 어느 부위가 망가졌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거는 흔히들 마비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입 주변이 저리거나 말을 버벅거리거나 또 한쪽 눈만 안 보인다. 심지어는 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한다. 갑자기 잠을 많이 잔다. 이런 뇌졸중 증상도 있습니다.
1: 참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한쪽만 마비되고 말을 못한다거나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결국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부분이 손상되냐 또 우리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 혹은 시각 정보를 인지하는 부분 어느 부위가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국소적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갔을 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주로 뭘 물어보시나요? 의식이 있으면 환자에게 직접 질문도 하시죠?
0: 당연하죠. 뭐 환자한테 얻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은 각성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가 여기 장소

0: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또 그 안면마비, 팔다리 마비 등이 있는지를 진찰을 통해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기가 힘들면 보호자, 목격자 이런 분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1: 또 보호자나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들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랄까요? 검사 전에도 꼭 확인하는 부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아, 1번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상황이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쓰러질 때 또는 쓰러진 걸 발견한 시간이 몇 시냐를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쓰러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 선택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환자가 앓고 계셨던 질병 또는 먹고 계셨던 약물에 대한 것도 최대한 많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1: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CT를 찍나요?
0: 뭐 대부분 CT를 찍지만 사실 CT냐 MRI냐 중요한 건 아니고요.
1: 네.
0: 아,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검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예, 많은 병원인 CT가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서 CT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검사를 통해 1차적으로 경색이냐 출혈이냐 그것부터 구분하는 것이 진단 과정의 시작입니다.
1: 시술적 치료가 가능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0: 예, 아까 환자분한테 정보를 얻을 때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뇌경색의 경우에는 그 발병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 반 이내면은 약물로 뚫는 약제를 혈전을 녹이는 약을 투약할 수도 있고요. 시술로 뚫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12시간 이내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통 시행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12시간을 넘어서도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세인데 다만 이 시술 자체가 아주 어렵고 전문적이고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오셨다고 다 시술이 가능한 건 아니고 전문가의 신속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쓰러져서 실려왔는데 시술을 받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신기하던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0: 아, 물론이죠. 뭐 의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술로 최선의 치료를 했는데도 결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오셔서 치료 결과만 좋다면은 혼수 상태 완전 반신마비로 오셨다가도 한 일주일 만에 멀쩡하게 걸어서 퇴원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되도록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0: 예.
1: 뇌졸중은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것 같지만 평소 생활 습관에서 서서히 문제를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0: 이게 바로 제가 뇌졸중 걱정하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병인데요.
1: 네.
0: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사실은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문제의 최종 결과물이다.
1: 네.
0: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따라서 뇌졸중을 걱정하신다면 지금 건강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해라.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뭐 앞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고혈압 때문인지 뇌졸중은 겨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맞는 얘기인가요?
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절에 따른 뇌졸중 위험의 차이는 논란이 좀 있어요. 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혈관이 좀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평소보다 조금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졸중 중에서도 특히 뇌출혈 위험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또 혈관의 문제가 뇌졸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도 그렇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가족력 걱정을 하시는데 가족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20%도 채 안 되고요. 후천적 요인, 특히 고혈압이 한 40% 이상 차지하고요. 나머지 당뇨, 콜레스테롤, 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각기 한 15%에서 30%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신경 쓰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1: 그럼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이 있어도 관리를 잘해서 수치가 잘 조절이 되면 그만큼 뇌졸중 위험도 낮아지는 건가요?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0: 물론이죠. 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관리를 잘한 경우와 제대로 못한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 네.
0: 그거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을 듯이 네. 관리만 잘하시면 뇌졸중 위험과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1: 네. 건강365 특집 건강한 뇌, 건강한 삶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뇌졸중에 대한 말씀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0: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래도 강조를 하자면
1: 네.
0: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그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된 나쁜 생활습관, 허술한 건강관리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뇌졸중이 걱정되신다고 해서 자꾸 병원 가서 검사하지 마시고
1: 예.
0: 본인의 생활습관, 건강관리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두 번째는 뇌졸중 증상을 잘 기억하셔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진료를 꼭 받으시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1: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전조증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1: 네.
0: 하나는 갑자기입니다. 뇌졸중 증상은 항상 갑자기 나타나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좌우로 돼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서 비대칭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팔다리만 못 쓴다.
1: 네.
0: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안면마비로 입이 비뚤어진다. 한쪽 눈만 안 보인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
1: 네.
0: 그 외에도 우리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 가시면 일반인들을 위한 자료에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1: 네.
0: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건강365 특집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뇌졸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이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구자성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우리 일상에 큰 불편을 주는 고통스러운 증상이죠. 두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이제 뇌졸중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두통으로 함께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지적되는 편두통에 대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일까요? 편두통은 만성질환일까요? 편두통을 얘기할 때 발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알듯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는 편두통. 대한두통학회장이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두통과 편두통은 구별해서 생각하는 부분일까요?
1: 네, 구분해야죠.
0: 네.
1: 구분할 좀 다른 병이고요. 아주 이제 특별치,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가 있어서 네. 편통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런데요, 편두통은 왜 편두통인가요? 한쪽 머리가 아픈 증상만이 편두통인 건 아니라면서요?
1: 네네. 그게 이제 조금 그 한자를 쓰시는 저기 나라에서는 조금 헷갈리, 막 해가지고 혼돈이 늦고 진단이 될 수 있게 되는데요.
0: 네.
1: 원래 이제 편통이란 게 한쪽 머리 아픈 두통으로 시작은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헤미크레니온이라고 한쪽 머리의 아픔 뭐 그렇게 됐는데
0: 예.
1: 이제 점점 지나고 가면서 반복적인 심한 두통으로 의미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가 떨어져가지고 예. 영어로 이제 뭐 영어로는 마이그레인이라 돼서 이제 헤미크레니온에서 마이그레인이 돼가지고 반복적인 심한 두통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동의보감에서도 편통을 봤더니 진짜 한쪽 머리만 아픈 걸 편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겠냐 당연히 있고 귀골 두통이나 담골 두통이라고 그러니까 그 동의보감에서도 반복적인 심한 두통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오해가 늦게 진단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겠어요.
1: 네네.
0: 증상이 좀 복합적이고 다양하네요.
1: 네. 다양하죠. 제일 중요한 증상은 네. 이제 편통은 머리만 아픈 건 아니고요. 대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체했다, 울렁거린다, 메스꺼린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멀미했을 때 머리 아프다 그런 네. 증세가 있으면 그게 편통이죠. 그리고 이제 가끔이라도 이제 뭐 어떤 때는 띵하게 아프고
0: 네.
1: 어떤 때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다 편두통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편통에 준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0: 편두통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1: 네.
0: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아주 강력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편통 가족력이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나 형제간.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편통 있고
0: 네.
1: 우리 딸도 편통 있고 가장 강력한 유전력이 강력한 병 중에 하나죠.
0: 가족력이 있는 거고요.
1: 네.
0: 편두통이 만성질환이라는 것도 맞나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편통이란 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편통이란 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 6에서 10% 정도가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힘들어서 생기는다고 생각하지만은
0: 네.
1: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서구화 안 돼 있는 뭐 호주 원주민이라든지 바라이남의 원주민도 똑같이 아픈 그런 것들이 인간이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아프게 되어 있는 병인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 잘 조절해야 잘 치료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세상이 와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완치라고 할 수 없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거네요.
1: 네네네.
0: 참 편두통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고요. 잘
1: 네.
0: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생각인데요.
1: 네.
0: 어쨌든 편두통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참 고약한 질환인가 봐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편통이 되게 한번 아프게 되면 4시간에 5시간이니까
0: 네.
1: 그러니까 죽을 병은 아니고요,
0: 네.
1: 사실은. 근데 일을 못하고 저기 출석을 못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이 네. 편통이 한 남성보다 4배가 많고 특히 이제 생리 때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리 때 고생을 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변통에 의한 거고 또 변통은 또 꼭 생리뿐만 아니라 다른 때 머리 아픈 게 한 2, 3일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일할 것 중에 2, 3일을 일을 못하게 되고 들어눕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구의 전체 인구 10%가 되니까.
0: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요. 신경학적으로 또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발작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주기적인 그러니까 신경학적인 증상은 대표적인 게 속 미식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통 있을 때 통증, 그다음에 빛과 소리에 민감함, 그리고 때때로는 어지러움 뭐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자율신경계 증상으로서는 식은땀 난다든지 그다음에 식은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고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뭐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자율신경술 중에 하나가 고혈압도 많고 저혈압도 많고 변통 환자들은 그게 한 사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또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물음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러니까 신경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변동이 심한 병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0: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것뿐 아니라 속이 메슥거리고 빛과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식은땀, 가슴 통증, 가슴 두근거림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편두통을 알고 나면 증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를 때는 증상이 있어도 편두통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저도 변통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변통을 알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1: 처음에 변성을 하고, 이제 버스 타고 외갓집을 가는데, 그때는 이제 산이 빼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심하게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0: 어지럽고 막 다 토하면서 심하게 머리가 아파서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양쪽이 아프니까 편통이라 생각을 못 했고, 반복적으로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편통이라고 알게 된 거는 대학,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늦게 진단이 되고 있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네.
1: 심한 두통은 기본이고 빛, 소리, 냄새에도 공포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0: 네네.
1: 환경이나 냄새가 편두통을 일으킨다는 건가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0: 그러니까 둘 다입니다. 하나는 두통이 있을 때 빛과 소리에 과민하고 평소에도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편통의 유발인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감각 과민인데 평소에도 감각 과민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발이 되고 두통이 있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지는 그런 걸 되는 거죠. 빛과 소리 예민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게 되면 무대에다가 빛을 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발

0: 과민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 코가 과민하다. 뭐 그래서 그 냄새가 과민하다. 그래서 뭐 개처럼 코를 안 만다. 개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놀리고 조금 그렇게 되는 거죠.
1: 참 교수님도 편두통을 경험하시니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0: 네네.
1: 환자들이 위로가 좀 되겠어요.
0: 네네.
1: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감을 느끼는 건데 일상은 네. 물론 정신건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인간관계나 업무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겠어요.
0: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빛과 소리, 냄새에 의한 거, 그다음에 안 아프신 분들은 두통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가만히 있다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많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뭐 특히 소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소녀들이 이제 막 이제 초경을 시작하고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많이 아픈데 막 꾀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싫은데 사실은 꾀병이면 일정하게 아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1: 그렇죠.
0: 예, 예, 일정하게 아프는 것도 사실은 많은 노력이 되는데 사실 꾀병이 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인간관계나 업무관계에서 힘들게 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편통 있는 사람들이 잠을 깊이 못 자고 약간 긴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1: 증상에서 빛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햇빛이 네네. 편두통을 유발하는 건가요?
0: 빛에 대해서 예민하는 거죠. 빛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러니까 시각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 햇빛이 편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환자들한테 큰 챙이 긴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들으시면 이해를 안 되시면 놀라시겠지만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분이 검은 바지에다가 하얀 양말에다가 신발을 신고 다리를 까딱거리면 편통 유발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제가 이제 어디 그 어느 섬에 갔는데 배를 타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보도블록이 쫙 깔려있는데 체크 문의가 있었어요. 바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시각자극에 이제 예민한데요. 제가 아주 예민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편통에서. 그만큼 편통인 사람들은 시각자극이나 빛과 소리에 예민하게 되는 거죠.
1: 네. 그렇게 시각자극이나 빛과 소리에 예민한 거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0: 뇌가 과민한 뇌를 가지고 돼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과민한 뇌를 이제 인간의 호모 사피엔스는 한 남성은 3% 여성은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반복적인 자극을 하는데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1: 예. 그럼 계절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0: 네,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죠.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하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 춥다든지 너무 더워지는 것, 그다음에 요즘처럼 비가 오게 되면 두통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과민하게 네네. 반응을 한다는 건데요.
0: 네네.
1: 스스로 언제 편두통이 심해지는지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통 일기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늦게 잔다든지. 그다음에 뭐 과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은 이제 전체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3배나 많은데 생리 때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1: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다른 여러 증상들도 힘들지만 수면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잠이 부족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악순환이지 않을까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면을 어떻게 잘 것이냐 그런 것들이 문제고 사실 제가 저도 불면증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 돼서 잠 못 자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자도 된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일종의 인지 행동 치료라 그래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누우면 앉아도 된다는 것들

0: 스스로 마음에 이제 일종의 인지를 하게 되는 인지행동치료도 중요한 불면증 치료가 되는 거죠.
1: 우리 뇌가 좀 과민해서 나타나는 게 두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확실한 원인이 없다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하겠어요.
0: 예, 근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MRI 찍었더니 정상이더라. 의사들은 정상이다. 근데 네. 사실은 정상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생리라든지 뭐 기능적 MRI를 찍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진료에는 널리 쓰이진 않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과민한 뇌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없진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편두통이 개인차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가끔 아픈 걸 타파 편두통, 그러니까 간헐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예방약만 먹고 있게 되고, 아플 때 먹는 약만. 만성 편두통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절반 이상 아픈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네. 만성 편두통인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또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편통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 때 두통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그래도 치료제가 있고 생활 습관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통제 네. 외에도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다양한가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편두통 특이 약물들이 있습니다. 트리판이라고 있는데 매우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아플 때 먹는 것들. 근데 그분은 한 달에 한 4, 5번 아픈 경우에는 그 약만 드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약 먹고 월등히 제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으면 한 바로 일 못하고 고통을 시작하는데 한 시간 정도 기분 나쁘다가 마니까.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만성 편통 경우에서 매일 약을 먹어서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편통 특이 물질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알게 돼가지고 그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 뭐 월등하게 두통이 기존의 예방약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1: 편두통에 처방되는 약물은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하면 약의 용량을 늘리나요? 보톡스 치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지고 충분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용량을 늘리고 조절을 해야죠. 이제 지금은 이제 급성기 아플 때 먹는 약은 목표는 2시간 내에 완전 소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치료라 그래가지고 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가지거나 혹은 보톡스를 치료를 해서 한 달에 4번까지 줄여보자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 보톡스는 머리에 주사를 놓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보톡스를 머리 안에 하면 이제 흔히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팽팽하게 시키지 않나 미용이냐고 하게 되는데요. 보톡스가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한증이라든지 과민성 방광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어요, 보톡스가.
1: 아하.
0: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피에 맞게 되는데 두피에 맞으면 한 3개월간 두통이 현저히 좋아지게 되고 있고요. 근육 마비가 이제 얼굴에 안면도 일부 높기 때문에 효과가 뭐 부작용이 나타날 때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편두통을 어릴 때부터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0: 네.
1: 치료로 약을 먹어도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른가요? 꾀병으로
0: 그렇죠.
1: 오해받는
0: 그렇죠.
1: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편차가 크던데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픈 것도 있고 집사람이 이제 소아과의사인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편통 앓고 떼굴떼굴 구른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1: 아하.
0: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항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가 CGRP라는 물질이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편통 특이 물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뭐 기존

0: 약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존 약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편두통에 대해서는 참 깨병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 심한 네네.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변의 네네. 이해도 필요하겠어요.
0: 예, 그렇죠.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감사하게 되는데 사실 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일정하게 아픈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아프고 특히 이제 속이 미식거리는 거는 거의 편통이시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약 안 먹고 버티겠다고 하는데요. 네. 약 안 먹고 버티게 되면 통증은 앓으면 앓을수록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빨리 진압을 해줘야 더 통증을 줄이, 그러니까 고생을 줄이게 되고 우리의 신경계도 통증에 대해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돼야만 통증을 덜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1: 편두통의 지속 시간은 긴가요?
0: 지속 시간은 이제 동양인이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4에서 7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속이 미식거리거나 그런 분들은 4시간 이하인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동양인들은 이런 경우에는 개연 편통이라고 해가지고 약한 편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약은 편통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1: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이 좀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편두통의 네. 증상이 지나고 나면 환자들은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축 처지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빠지는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식욕이 좀 오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단 거, 짠 거를 좀 찾게 되고 막 그런 분도 계세요. 오히려.
1: 좀 오늘 편두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편두통으로 예. 고생하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아 예. 편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속이 미식거리고 가끔은 속이 미치는 편통이다. 그다음에 앓지 말고 빨리 치료받는 게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훨씬 낫다. 그다음에 운동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이제 더 세지시면 이제 무산소 운동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올리셔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월등히 좋아지는 저는 이제 항체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간헐적으로 맞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두 달간 두통이 거의 없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뭐 모두 난 아니고 뭐 저 환자도 안 듣는 환자였지만 뭐 이러한 치료를 저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편두통을 잘 모르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편두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한 말씀 주세요.
0: 편두통은 주위의 이제 인식 개선은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고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자주 두통으로 있는 분들 대부분 편통인 경우가 많은데 좀 예민하신 또 다른 우리의 인류 집단 중에 하나인 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고 열심히 살고 그다음에 화력 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당당한 우리의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편두통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두통학회장이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치매와 말초신경질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의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과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것들이 만나 최고의 재미를 선사하는 오락영화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할리우드 아이콘으로 살아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대중문화에 보내는 헌사입니다.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환기시키는 작품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좋아하다 못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파고드는 일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덕질이 세상을, 또 영화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배경은 2045년. 사회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식량난에 더해 수요 폭발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붕괴는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해 가상현실 프로그램 오아시스에 접속해 그 안의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죠. 행성만한 크기의 카지노에서 무한정 게임을 즐기는 일도 가능하고, 배트맨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도 친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 위태롭게 쌓아올린 빈민가가 웨이드의 현실이지만 오아시스에서의 그는 다릅니다. 유저들의 관심은 오아시스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가 죽기 전 남긴 유언에 쏠려 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 안에서 세 개의 이스터에그를 찾는 미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죠. 힌트는 할리데이가 사랑했던 과거의 대중문화들, 그리고 그의 개인사입니다. 쉽지 않은 오픈북 시험인 셈이네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내일은 중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권과 전라권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대전과 충남 남동부, 충북 전북에 120mm 이상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으니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도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9도, 현재 습도는 81%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빗길 교통사고로 1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의 국도 7호선에서 통근용 25인승 버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탑승자 13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반도체 호황기가 급격히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유튜브 김작가 TV에 출연해 반도체 정점 후 하락 신호가 보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올해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금의 가장 우선 투자 순위는 청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계 주요 도시에 K컬처의 거점이 될 대규모 공연장들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행사에서 LA, 뉴욕, 파리 등의 스타디움 규모의 공연장 운영권을 확보하는 K컬처 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미일 합참의장이 세 나라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에 대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에서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패권적인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세 나라의 적대적 기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최 외무상이 라브로프 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을 위해 러시아 연방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매체 리아 노보스티도 방문 예정을 보도하면서도 방문 목적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감사관이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서해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A씨는 2024년 8월 영국으로 유학을 가 지난달 30일까지 유학 휴직 상태였는데 귀국을 앞두고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제까지만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군사 기밀이 보안 절차 없이 공개됐다며 A씨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A씨의 휴직 신청이 육아보다 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시간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의 이용료로 월 최대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루스 소셜 운영사가 다음 달부터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트루스 API라는 상품의 사용료로 이 같은 액수가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루스 API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유료 사용자에게 내용의 1000분의 1초 단위로 먼저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대부분이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란의 요르단 내 군사기지 공습으로 미군 장병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요르단 내 군사기지 중 최소 두 곳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군 주둔시설이 타격을 받아 장병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20에서 80mm가량입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KBS 무대 소녀는 전쟁 준비 중. 극본 박하늘, 연출 김호상.

0: 다들 준비는 끝내셨나요? 비상가방 목록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물, 통조림, 비스킷, 태양광 충전기, 랜턴, 나침반,
1: 아 뭐래? 아 전쟁 안 납니다.
2: 이런 애들 일상생활은 가능?
1: 아 불가능이지.
0: 가던 길 가시죠. 님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한 가지 충고를 드리자면 전에 말씀드렸던 라디오
1: 전쟁 나면 출근 안 하겠지.
2: 말씀하셨.

0: 던 주파수 고정해 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물건들도 오늘 당장 사러 가야겠어요. 님 감사.
1: 아, 말이 통하는 분이 계시네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2: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3: 안녕요, 똥강아지.
4: 아, 할머니, 놓고 알았잖아. 뭐야? 입에 그거 내 비스킷이야? 아, 내가 건들지 말랬지.
3: 야, 이거 목 맥혀서 못 먹겠다.
4: 아, 생수는 또 왜 뜯어? 평소대로 수돗물 먹어, 수돗물.
3: 아이고야, 치사스러워서 못 살겠네. 야, 이거 놈아. 퇴퇴!
4: 아, 할머니! 아, 더럽게 진짜.

0: 3만 3천, 3만 2천, 아 제일 싼 게 2만 8천 원? 아 16,000원 모자란데.
1: 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 어? 그게 뭐야? 뭐 자가 발전 라디오?
2: 우리 지훈이 너 띵따짓 하는구나. 어, 하는 김에 우리 매점에서 빵도 좀 사다 줄.
3: KBS 라디오 재난 방송입니다.
4: 2026년 7월 18일 23시 5분 경북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이번엔 꼭 돈 줘.
5: 이번에 꼭...
2: 야, 저 새끼 뭐라는 거냐?
5: 이번에 꼭 돈 줘.
6: 야, 성, 나 그 운동 한 번만 신어보면 안 돼?
7: 아야, 꺼져 새끼야, 너 발냄새 나잖아.
8: 아, 맞아 맞아. 야, 이 새끼 문 좀 비싸.
7: 아, 아니야, 야,
8: 한 번만 신어보.
7: 아니, 나 됐어.
8: 나부터 나부터.
7: 나부터.
0: 그깟 빵. 그래, 사다 준다 사다 줘. 어차피 전쟁 나면 너넨 다 끝이야. 그때 가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해봐. 내가 도와주나 씨.
2: 자자자자 알바생들 일로 다 모여. 어? 네. 자, 한 번에 한 장씩 당당 50원이다 몰래 버리다 걸리면 니네 아주 그냥 배로 물어내는 거야. 어? 거짓말하다 걸리면 세 배로. 알았어?
9: 네.
0: 어? 김성민?
6: 뭐야, 박지영?
2: 야야야, 거기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0: 아, 아니요?
8: 아닌데요?
2: 너 괜히 붙어다니면서 꼼수 부리지 말고 사장님 다 보고 있다, 어? 세배야.
0: 아, 아씨, 뭐야? 제가 왜 여기 있어?

0: 야, 학생 뭐야?
1: 예, 저 그 친구네 왔는데 친구가 호출을 안 받아가지고요. 문 좀 열어.
2: 친구네 집이 몇 호인데?
1: 아, 저 몇 호인지 까먹었는데.
2: 뭐? 너 그 가방 열어봐.
1: 아, 씨, 가방은 왜요?
2: 이 자식, 이게 몇 호인지도 모르는 놈이 호출은 어떻게 해? 너 전단지 붙이러 왔지? 이놈의 자식, 이거 아주 잘 걸렸네 이거. 야 이마, 여기 불법 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아?
1: 아씨, 아니거든요. 아 됐어요, 안 열어줄 거면 말아요.
2: 아씨, 가긴 어딜까. 너 같은 쥐새끼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1: 아 이거 놔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2: 경찰에 신고는 내가 할 거다 이놈아. 가방 일이네.
1: 아, 아니라고.
2: 아 이놈아.
3: 성민아.
1: 박지훈?
2: 예?
1: 아,
3: 여기서 뭐해? 올라온다며 전화도 안 받고 한참 찾았잖아. 엄마가 나가서 놀래. 우리 PC방 가자.
2: 뭐야? 진짜야?
1: 이거 나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아저씨.
3: 가자 성민아.
2: 잠깐. 거기 너 몇 호 살아? 부모님 성함 불러봐.
3: 우리 엄마 분녀이거든요. 되게 무서운데.
2: 몇 동 몇 호?
1: 씨, 야, 어떡해.
3: 어떡하지? 생각하자. 엄마!
4: 뭐예요? 우리 애들? 거기 애들이랑 뭐 하세요?
2: 아, 그게 혹시 얘들? 야, 이놈아, 어디가 그 거기 서말 봐! 저놈들이 저거 다시 오기만 해봐라 저거.
3: 야, 아까 그 경비 아저씨 표정 봤어?
1: 어, 야 미친, 진짜 개 웃겼어 진짜. 아씨, 뭐야 손은 왜 잡고 있어?
5: 손 네가 잡았거든.
1: 야, 지어내지 마라.
5: 내가 왜 지어내냐? 참나. 기껏 구해줬더니.
1: 아이씨, 누가 구해달래?
5: 얼굴은 뭔데? 누구한테 맞았냐?
1: 신경 꺼라.
5: 집에 돈도 많다면서 알바는 왜 하는 건데?
1: 알 거 없거든. 그럼 너는 알바 왜 하는데?
5: 너는 대답 안 하면서 나는 해야 되냐? 몰라, 니들 빵 사주려고 하나 보지. 우리 집엔 돈이 없거든.
1: 야,
5: 왜?
1: 너 혹시라도 학교에서 얘기하고 다니면 진짜 가만 안 둔다.
5: 아유, 그 아, 내가 쟤 왜 도와줬지? 그냥 냅둘 걸.
6: 그래, 사방팔방 뒤적거리노. 어? 안 살 것 만지지 마라. 때 탄다.
5: 저 돈 있거든요. 살 거예요.
6: 뭐 찾는데?
5: 그 자가발전 라디오 있어요?
6: 그게 뭔데?
5: 아이씨, 그럴 줄 알았어. 태양광 충전기는요? 아님 정수빨대나 은박담요?
6: 아이고, 철물 점화가 뭔지 희한한 걸 찾았어, 너.
5: 그것도 없어요? 있는 게 없어, 구려. 그럼 나침반이나 파이어스틱은요?
6: 야, 뭐 어디 전쟁이라도 난다나? 어? 그딴 거 없다.
5: 곧 전쟁 날 거거든요. 할아버지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거든요. 그럼 사냥용 라이프는?
6: 야, 이놈의 못하는 소리가 없네. 어? 전쟁이 그래 쉽게 나는 건 줄 아나?
5: 진짜거든요. 전쟁 나거든요. 미국이 최근 나토 지원을 끊었고 유럽 국가들은 무기 사들이고 있다고요. 곧 3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시작되면.
6: 야, 근데, 이놈이 전쟁이 뭔지는 알고 니 인마 그런 소리 짓거리나. 어? 너 어머니 아버지가 니 그래 가르치더라. 뭐 좋은 건 줄 알고 전쟁 타령이고.
5: 할아버지가 뭔데 때려요. 나도 전쟁 뭔지 알거든요.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 알거든요. 안 사. 안 살 거야. 한쪽 다리도 없으면서.
6: 아이고 참나. 그래 임마 사지 마라 이놈아.

아, 자기가 뭔데 남의 머리를 때려? 엄마 아빠에게 왜 하는데? 젊은 점이 여기 하나인 줄 아나? 딴 데 가면 되거든요. 아씨, 분명 저기서 봤는데. 계좌만 있어도 인터넷으로 시키는데 할머니 폰은 구리고 왜 나는 중학생인 거냐고.

0: 이제 오냐?
1: 어. 일찍 왔네.
2: 손에 그건 뭐냐?
1: 아, 저
2: 전단지?
0: 알바?
1: 돌려줘.
2: 내놔봐.
1: 뭘?
2: 돈 받았을 거 아냐. 좋은 말로 할 때 꺼내.
1: 저번에 용돈도 다 가져갔잖아.
2: 뭐야, 이게 다야? 새끼야, 남의 운동화를 훔쳐 신고 갔으면 대여료를 떼야 할 거 아니야, 어?
1: 형이 신어도 된다고 했잖아. 깨끗하게 신었단 말이야.
2: 야, 내가 언제. 그리고 그 형 소리 하지 말랬지. 네가 어제 맞은 게 부족했다, 그지? 엄마가 나 신으라고 사준 신발을 주워지기가 어디서. 새 운동화 갖고 싶으면 너도 니네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 그러라고. 새끼야, 용돈도 니네 엄마한테 받아, 새끼야. 어? 아빠 오셨어요?
3: 적당히 해라. 네 엄마는?
4: 아직이요. 아, 아빠, 우리 오늘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요?
3: 아이고, 치킨? 그러자. 손에 든 돈은 뭐냐?
4: 아, 저 알바했어요. 제가 치킨 쏠게요.
3: 아이고, 네가? 성준이 네가? 아이고, 좋지 좋지.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으로 먹을까?

0: 고맙습니다.
1: 왔냐 강아지.
2: 어, 할머니 왜 그러고 있어? 또 어지러워? 허리 아파?
1: 아프긴 뭘, 늙어서 그런 거지. 아유 배고프겠다. 가서 손 씻고 와가. 아이고, 아유.
2: 아프면 병원 가라고.
1: 몸뚱이가 낡아서 그런 걸. 병원은 가서 뭐냐. 그냥 한숨 자면 다 나. 아유 우리 똥강아지 오늘은 뭘 먹이나.
2: 할머니는 밥 먹었어? 아 이게 뭐야, 또 밥에 물 말아 먹었지.
1: 원래 늙으면 맛있는 게 없어. 소화도 잘 안 되고. 소세지 꽂을까? 가만히 있자. 소세지가.
2: 할머니 괜찮아? 일어나봐.
1: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유 근데 할미가 못 일어나겠다. 잠깐만 이러고 있자.
2: 아픈데 왜 웃어? 할머니 바보야? 병원 왜 안 가는데?
1: 늙은 몸뚱이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 아유 자고 나면 낫는다니까. 병원 갈 돈으로 우리 새끼 고기나 하나 더 사 먹여야지.
2: 벌써 몇 번째야. 자고 나도 안 낫잖아. 씨, 나 소시지 안 먹어. 고기는 싫어.
1: 아유 그 무거운 건 또 왜 들고 나가. 밥 먹고 나가. 아가 허기지면 못 써야.
2: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해를.
3: 어서 오세요.
2: 파스 하나 주세요.
3: 파스가 이거는 그냥 파스, 이거는 원정외선 파스, 이건 한방동전 파스. 뿌리는 것도 있고. 얼른 줄까요?
2: 뭐야, 은근 비싸네. 라디오도 사야 되는데.
3: 이게 제일 저렴한 거.
2: 제일 비싼 거 주세요. 그 소화제도요.

0: 뭐야, 김성민? 거기 내 자리인데.
1: 이 그네가 네 거냐? 옆에 또 있잖아.
0: 저거 고장났어.
1: 아이씨, 어쩌라고.
0: 얼굴이 더 죽사발이 됐네.
1: 뒤질래?
0: 과자 먹을래? 야, 이것도 마시려면 마시던가.
1: 야, 근데 그 가방은 뭐냐? 뭐 가출했냐?
0: 아, 이건 비상. 됐어, 너한테 말 안 해. 말해줘봤자 또 나 괴롭히는데 써먹겠지. 넌 누구한테 맨날 맞고 다니냐? 센 척을 혼자다 하고 다니면서.
1: 신경 꺼라. 너 학교에서 나 봤다고 말하고 다니면 알지?
0: 누가 때려줬는지 아주 고맙네. 꼬시다 꼬셔.
1: 뭐라고?
0: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물 안 마시면 내가 다 마신다.
2: 진짜라니까.
3: 그렇지 마.
2: 아, 그 여자 이거 분명히 나 쳐다봤다니까.
3: 아, 이 새끼 또 이러네. 너 도끼병이냐?
2: 아,
3: 야야야. 어? 저기 네 동생 아니냐?
2: 어?
4: 동생은 무슨? 밖에서 주워온 새끼야.
5: 야, 집에 안 기어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냐? 어?
0: 아, 응? 건들지 마.
5: 주호, 친구 앞이라 그거야? 아씨. 이게 거지 같은 거 걷어준 내도 모르고.
0: 아니, 하지 말랬잖아.
2: 야야, 막는데 저 새끼.
3: 꿀잼.
5: 이 새끼가 노를 뒤졌다. 오늘 집에 못 들어갈 줄 알아.
0: 그만해요. 그만. 피나잖아요. 아씨.
5: 넌 또 뭐야?
0: 저는 이제 빵집. 아니. 같은 반.
2: 야, 뛰어.
5: 이 새끼들. 야, 너 거기 앉아. 야, 뭐해? 쟤네 잡아.

0: 괜찮냐? 저 형 진짜 니네 형 맞아? 동생한테 왜 그러냐?
1: 시깎아. 아무렇지도 않거든.
0: 그래, 너 잘났다.
1: 야,
0: 아, 학교에서 말 안 해. 걱정 마.
1: 나 밖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아들이야. 엄마는 다르지만 진짜 형이고.
0: 뭐야, 나 그런 것까지 안 궁금한데.
1: 아니 뭐 그냥 혹시나 오해하지 말라고.
0: 뭐라는 거야? 헐.
1: 왜? 우리 형 쫓아와?
0: 내 가방.
1: 어?
0: 내 가방 니네 형한테 던진 거. 아, 그거 내 비상 가방이란 말이야. 아!

0: 이게 뭐야? 다 망가졌잖아. 아, 이거 내가 몇 달 전에 모은 건데.
1: 휴지, 랜턴, 과자랑 통조림, 보조 배터리, 마스크, 파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너도 정상은 아니야. 알지?
0: 전쟁 나면 필요한 것들이야. 이거 모으는데 저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어? 이것도 찢어졌네.
1: 왜 전쟁? 아, 그게 뭔데? 가족 사진?
0: 우리 엄마 아빠랑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이제 찢어진 마지막 가족 사진이네.
1: 아이씨, 뭐야? 왜 마지막인데?
0: 멀리 떠나셨거든.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랑 살아.
1: 아이씨. 아니 뭐 내가 물어주면 되잖아.

0: 하면 되는데.
1: 너 돈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어?
0: 미안하게 됐다.
1: 뭐라고?
2: 아, 미안하다고.
1: 뭐 하는 수 없지. 그렇게 미안하면 너 나랑 뭐 좀 할래?

0: 잘 가요. 또 어디서?
1: 야, 너 진짜 훔치게? 아, 저 할아버지 무서워 보이는데.
2: 괜찮아. 봤지? 저 할아버지 다리 한쪽 없어. 우리가 도망치면 백퍼 못 쫓아.
1: 얌전한 개가 짖는다더니.
2: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거든. 아이씨, 와, 그리고 저 할아버지가 먼저 우리 엄마 아빠 욕했어.
1: 아이씨 몰라. 아무튼 이걸로 퉁치는 거다.
2: 그래, 나 먼저 들어간다.
0: 뭐고 왜 만나? 전쟁 준비가 잘 안 돼가는 것 같지?
2: 물건 사러 왔거든요. 자꾸 그러시면 저 다시 나가요.
0: 야야야야야. 뭐 필요한데? 어서 있어.
2: 그 칼이랑 밧줄 있어요?
0: 칼이랑 이번엔 뭐 누군 납치라도 하려고.
2: 네. 그 손도끼도 보여주세요. 종류별로요. 어, 그것도.
0: 이 원래 이 아들한테는 이런 거 안 보여주는 게.
2: 아, 망했다.
0: 여기 뭐고?
2: 야, 뛰어.
0: 이 놈들, 이 고약한 놈들.
3: 야, 나 완전 쫄려 뒤지는 중.
4: 대박, 성공이다.
3: 야, 진짜 대박.

0: 어머니 다 왔어.
1: 아이고 아가, 아, 뭐하다 이제 들어와. 배고프지?
0: 배 안 고파.
1: 우리 강아지가 왜 또 이럴까.
2: 할머니 미안해, 아까 소리 지른 거.
1: 아이고 됐어, 할미가 더 미안하지.
3: 아, 허리는? 팔스 붙여줄까? 내가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
1: 아이, 돈이 어디 있어서 파스를 사. 그냥 찜질 좀 하면 나을 걸.
0: 아, 할머니.
1: 우리 강아지 뭐 어디 얼마나 좋은 거 사왔나 보자.
2: 할머니, 어이야, 나 그 얘기 해줘.
1: 똥 강아지.
2: 할머니 어렸을 때 전쟁 난 얘기.
1: 에휴, 피난 가는 얘기가 뭐가 좋다고 만날 해달래.
2: 아, 빨리.
1: 할미가 다섯인가 여섯일 적에 일 나갔던 아버지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는겨. 그래서 아버지 웬일로 일찍 오셨어요 했더니 전쟁이 났다는 거야. 그날로 달구지에 입을 보따리며 냄비며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래로 내려갔지. 죽으면 엄마 품에 붙었다가 아버지 품에 붙었다가
2: 할머니 품에 붙었다가
1: 아이고 여놈아, 힘에 손 막힌다. 정신 차려보면 언니랑 달구지 안에 든 이불에 퍽 쌓여서 잠들어 있었어. 배도 고프고 시끄럽고 무섭고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하고 울면 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줬는데.

아버지가 그 노래 가사에 맞춰서 엉덩이를 시룩거리며 그게 그렇게 우스워서 언니랑 나는 힘든 것도 있고 자지러졌지.

0: 야, 어, 하나 먹던지.
1: 이게 뭐야?
0: 아니, 뭐긴 뭐야. 그 원뿔 원일에서.
1: 이야, 그동안 나한테 뜯어간 빵값이야? 돈으로 갚아.
0: 뭐래, 갚을 거거든. 이거는 뭐 덕분에 알바도 빨리 끝났고 그래서. 야, 그래서 응? 너 그 비상 가방엔 뭐 들었는데?
1: 아직 다 채운 건 아니야. 일단 비상식량이랑 물, 휴지, 비상약이랑 랜턴, 가족 사진.
0: 아, 진짜 가족 사진은 뭔데? 비밀무기야?
1: 야, 영화나 드라마 못 봤어.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인류애를 잃지 않으려면 소중한 물건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암튼 너도 준비해놔, 비상가방. 이 형이 목록 보내줄게.
0: 소중한 물건.

0: 아이씨, 분명 여기 어디 맞는데. 어? 여기 있다. 내 미니카.
1: 미니카 뭐하게? 다시 초딩으로 퇴화했냐?
0: 내놔, 내 거야.
1: 요즘 자꾸 까분다. 이게 왜 네 거야? 내가 말했지? 이 집에 네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것도 압수다.
0: 형이 준 거잖아, 그거.
1: 뭐라고 소리야?
0: 나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가족들은 부엌에서 밥 먹고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형이 갖다 준 거잖아.
1: 뭐라는 거야? 야, 어쨌든 원래 내 거라는 거잖아. 그리고 너 형이라고 하지 말랬지. 이걸 확 그냥.
0: 그게 내 탓이야?
1: 뭐?
0: 아빠가 바람핀 게 내 잘못이냐고.
1: 이 새끼가, 너 지금 뭐라고 했냐?
0: 나는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나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내 아빠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엄마도 형도 그냥 다 나한테 와풀이 하는 거잖아.
1: 이 새끼가, 씨, 미쳤네.
0: 아, 그래, 미쳤다. 내려왔음 가족이지. 가족 해야지. 아무리 싫어도 형 동생이라고. 아이씨.
1: 뭐라는 거야?
0: 진짜 전쟁이라도 나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럼 나 혼자만 이렇게 비참하진 않을 텐데.

0: 나왔어 할머니.
1: 지훈아.
2: 뭐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

0: 가야 돼. 아님 네 아빠한테 갈래? 네가 선택해.
1: 싫어. 엄마 아빠 싫어.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0: 재훈아!
1: 할머니 어디 있냐고!
0: 재훈 도친이 실려가셨어.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1: 엄마 가. 나 할머니한테 갈 거야.
0: 너 병원 가도 어차피 못 봐.
1: 할머니.

0: 너네 도둑질했니?
1: 네? 네?
0: 철물점 사장님이 학교로 전화하셨어. 너희가 철물점 물건을 훔쳤다는데 사실이야? 지훈이 대답해봐.
2: 그게... 네.
0: 아, 박지훈, 너는 얌전한 줄 알았더니 네가 지금 이렇게 사고나 치고 다닐 때야? 할머니도 쓰러지셨다며. 어머니가 학교로 전화하셨더라. 아휴, 곧 전학도 간다는 애가.
3: 야, 너 전학 가?
4: 누가 전학 걸 가? 저 전학 안 가거든요.
3: 야, 그럼 저건 무슨 얘긴데?
0: 김성민, 너는 뭘 잘했다고 끼어들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어?
3: 걱정 안 하실 건데요.
0: 됐고, 다행히 와서 직접 사과하면 봐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당장 가서 물건 돌려드리고 제대로 사과드려. 인증 동영상 찍어와라. 둘 다 부모님한테 연락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3: 망했어. 야,
5: 네가 가져간 거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
4: 누구한테 말하는 거임? 우리 뭔 사이임? 그냥 같은 반 빵셔틀과 수급자 사이 아님?
3: 야,
4: 왜? 우리 친구도 아니잖아.
3: 아니, 그거는... 아니, 갑자기 애들이 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야, 그러는 너는 전학 가는 거 왜 말 안 했는데?
4: 아, 전학 안 간다고.
3: 아니, 아까 전에 그랬잖아.
4: 아니라니까.
6: 앞에서 괜히 손님 내쫓지 말고 둘 다 들어온나.
5: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4: 죄송합니다. 물건은 내일 돌려드려요.
6: 정신 사납게 그 서 있지 말고 둘 다 앉아라. 구경할래?
3: 아프겠다.
6: 여여여, 하나도 안 아파. 아무렇지도 않다.
4: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6: 내 다리가 왜 이래 됐는 줄 아나?
5: 교통사고?
6: 그때 내 나이가 겨우 여덟이었다. 전쟁 소식에 어머니 손잡고 피난 행렬에 끼어들었지. 며칠 밤낮을 다리가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걷는데 이거 갑자기 눈앞이...
7: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8: 7.18 23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 미천 안동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낚갯, 낚시갯,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낙동강 홍수통제소로 연락

0: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아버지, 가족들 살리려고 온몸을 내던진 우리 아버지 손이더라.
2: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1: 그날 나는 우리 아버지 덕에 한쪽 다리만 잃고 목숨 건졌다. 그해 우리 엄마는 누이한테 발길 잘하는 군인한테 대들었다가 총알에 찔려 죽었다. 보호자 없는 9살 계지와랑 다리 한짝 없는 8살 모스마가 의에 그래 모진 세월을 살아왔는지. 아, 나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다. 전쟁은 그런 기다. 예, 가슴 속이 꽉 막히는 그런 거.
3: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

0: 나왔어, 할머니. 아, 할머니 없지. 엄마!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 가방도 없어. 엄마! 아씨! 아, 또 어디 갔는데? 울지 마, 박지은. 네가 애야? 16살이야, 너. 엄마?
1: 아, 여기 병원인데요. 혹시 최순자 환자 손주분 되세요?
0: 네, 저희 할머니인데요.
1: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이 연락을 안 받으셔서요. 지금 최순자 할머님이 많이 위독하세요. 가족분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
2: 야, 어제 학교에서는 내가 그...
0: 아이씨, 왜 미안하다는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냐, 씨. 할머니!
2: 야!
0: 김성민?
2: 야, 너 왜 그래? 아, 그, 왜 울어?
0: 아,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셔. 할머니 위독하신데.
2: 뭐?
0: 할머니, 병원 가세요, 빨리.
2: 야, 야, 같이 가자, 병원. 야, 택시 타고 가자. 나 돈 있어.
3: 아, 진짜라니까.
4: 그녀가 진짜 아니라고. 쟤보단 하나가 낫지 않냐?
3: 아, 뭐라는 거야, 씨.
4: 왜?
3: 아, 몰라. 배고파. 야, 저 김성준 동생 아니야?
4: 아, 아니랬잖아, 동생.
5: 맞아, 아니랬어.
3: 아, 그랬어? 야, 거기 너네. 일로 와봐.
2: 왜요? 저희 지금 바빠요. 보내주세요.
5: 야, 너 손은 뭐야?
2: 야,
5: 우리 동생 돈 되게 많다.
3: 야, 우리 돈을 마라탕
0: 돌려주세요.
5: 괜찮아, 마라탕
6: 괜찮네. 야, 이런 새끼야. 야, 너도 까봐 인마.
2: 돈 돌려주세요. 야,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택시 타고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4: 어떡하냐. 근데 누나들은 지금 뱃속이 위독하다. 먹을 거 달라고 달라고.
3: 아, 마라탕.
0: 돈 돌려주고 보내주세요.
6: 야, 새끼가.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냐? 어? 한 대 치게? 어? 어?
2: 가지 마라!
4: 어쩌?
6: 야! 너네 뭐하냐? 어?
0: 형?
7: 성준아! 아, 우리 중학생 교육장 하고 있지 왜?
6: 뭐하냐고? 내 동생이랑
4: 뭐야 김성준 왜 이래? 저번에 쟤 네 동생 아니라며.
6: 누가 그래?
4: 그때 네가 그랬었잖아.
6: 씨발, 내가 언제?
7: 야, 뺏어간 돈 내놔.
3: 야, 이 새끼 왜 이러고.

0: 여기.
1: 야, 돈 가지고 꺼져.
2: 급하다며. 얘네 할머니 뭐 큰일 났다며.
3: 가자 지원아. 고마워 형.
0: 야, 일찍 다녀 김성민.

0: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어? 내가 미안해 할머니. 할머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쥐동물 먹으라 그러고 말 안 들은 거 다 미안해. 비상 가방 있는 과자도 할머니 다 먹어.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 엄마도 또 가버리고 할머니도 가면 나 어떡해. 전쟁 나면 다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래. 얼른 일어나. 나 무섭다 말이야 할머니.
1: 지훈아, 여기는 어떻게 왔어?
0: 엄마 가버린 거 아니었어? 아,
1: 가긴 어딜까. 그냥 잠깐.
0: 엄마,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라고 해. 할머니 없으면 나 어떡해. 나 밥도 못하고 밤에 혼자 있는 것도 아직도 무서운데 나 어른 아닌데 나 혼자 어떡하라고.
1: 아,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미안. 엄마 이제 어디 안 가.
0: 거짓말. 또 거짓말일 거잖아. 이제 안 믿어.
1: 아니야, 이번엔 거짓말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아들. 최 선생님, 정신이 드세요? 선생님!

0: 할머니가 퇴원하시고 엄마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대신 주말엔 꼭 날 보러 온다. 전쟁 대비 비상 가방은 어떻게 됐냐고? 여전히 내 방 한 구석에 있다.
1: 왠지 가방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2: KBS 라디오 재난 방송입니다.
3: 2026년 7월 18일 23시 50분 전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계획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0: 왜냐? 보시다시피 매일 할머니를 챙겨줘야 하고 성민이랑도 놀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자, 브로콜리, 메추리알, 참치, 김치에, 치즈, 양파, 버섯, 볶음밥 갑니다.
5: 아이고야, 뭘 많이 넣는
4: 먹으면 진짜 깜짝 놀란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일걸?
6: 나 왜 긴장되지?
4: 야, 어때? 저번 거보다 낫지?
6: 진짜... 야,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4: 그치?
5: 그 할미 물 한 사발 줘봐라.
4: 어, 자.
6: 어, 나 그 형이랑 게임하기로 하고 깜빡했다.
4: 갑자기.
6: 먼저 가볼게.
4: 야, 야, 김성민 밥 다 먹고 가야지.
6: 아, 예, 우리 형 기다려.

0: 야, 내일 학교에서 보자. 야, 안녕히 계세요. 어.
1: 아이고, 나도 그 과자를 많이 줘 먹어서 그런가. 영 입맛이 응.
2: 어, 할머니까지. 할머니.
1: 먹을 만요. 먹을 만은 헌디. 아가, 할미 물 좀 줘라. 꼬리꼬리 메추리 무시
2: 브로콜리
1: 참치치즈 볶음밥 정말로 맛있다.
3: 내 하루는 오늘도 평화롭다. 당신의 하루도 오래오래 평화롭기를.

0: 출연.
1: 자, 브로콜리, 메추리알, 참치, 김치에 치즈, 양파, 버섯, 볶음밥 갑니다.
0: 길기철.
2: 내일 학교에서 보자, 박지훈.
3: 백경민.
4: 보리꼬리, 메추리, 무시기, 참치, 치즈, 볶음밥.
5: 좋은 솔.
6: 뭐하냐고, 내 동생이랑. 강영우.
7: 전쟁은 그런 기다. 이 가슴 속에 꽉 막히는 그런 거.
8: 이승훈.
9: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유하나.
10: 야, 걔보단 하나가 낫지 않냐?
9: 정다연.
11: 너네 도둑질했니?
9: 정세연.
0: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남희. KBS 무대. 소녀는 전쟁 준비 중. 박하늘 극본, 김우상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상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의성 등 경상권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대전과 충남 남동부, 충북 전북과 전남 북서부, 대구 경북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고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새벽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내륙과 산지에 20에서 60mm, 충청권에 30에서 80mm, 전북과 대구, 경북에 20에서 60mm입니다. 광주와 전남,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정체 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구역과 시점, 강수량의 변동성이 있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파주 22도. 낮 기온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파주 30도. 강원 영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22도, 춘천 22도, 원주 24도, 대관령 18도. 낮 기온 철원 28도, 춘천 28도, 원주 29도, 대관령 23도. 강원 영동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1도, 강릉 22도, 동해 22도. 낮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 26도, 동해 25도입니다. 충청 남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5도, 충주 24도, 대전 24도, 세종 24도, 천안 24도, 보령 25도. 낮 기온 청주 30도, 충주 29도, 대전 30도, 세종 30도, 천안 30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5도, 군산 24도, 광주 25도, 목포 25도, 여수 26도, 순천 26도. 낮 기온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29도, 목포 29도, 여수 31도, 순천 31도입니다. 경서남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5도, 포항 23도, 안동 24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진주 26도. 낮 기온은 대구 32도, 포항 32도, 안동 29도, 부산 31도, 울산 33도, 진주 31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3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서해 5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 북한 지역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3도, 개성은 23도. 낮 기온 평양 29도, 신의주 28도, 개성 3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7도, 현재 습도는 83%.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2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2시 자정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9시 55분을 기해 경북 의성에 호우경보를, 오후 10시 10분을 기해 경남 거창에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또 오후 11시 5분에는 경북 안동 동남부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이같이 말하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며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어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폐문부재, 즉 문을 닫고 부재 중인 상태여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어제 대전의 지역위원회를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정청래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열심히 해왔으며 이제 바통 터치를 해서 가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전 전남 광주에 이어 오후에는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지역 당원대회에 참석해 민주당 정체성에 맞고 가장 개혁적이라고 자부하는 다음 당대표는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 고창 선운사를 찾은 뒤 SNS에 스님의 말씀을 새기며 더 큰 책임과 각오로 창원으로 향한다고 적었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전남 무안 청년 간담회에 참석 후 SNS에 2030 세대부터 4050 세대까지 함께 모이고 연결되는 심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후보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86 3명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당선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헌법 무시와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개헌 제안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리고 공소 취소 특검과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정식 의장을 향해 개헌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이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공개 토론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당원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토론을 준비했던 방송사를 향해 앵커나 기자가 민주당 정권의 보안수사 금지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자신은 국민 앞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8명이 숨지고 34명이 실종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사태는 그제 오전 9시 10분쯤 충칭시 펑수이현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8명이 구출됐으나 이 가운데 8명이 숨졌으며 3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과 강원 남부 최대 120mm 이상, 그 밖의 남부지방에 20에서 80mm가량입니다. 아나운서 조광리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동물에 대한 애정으로 동물을 관찰하다 보면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오히려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보다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동물이 낫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동물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다룬 책 두 권,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와 강아지가 하는 말, 오늘 책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콜드와 크러쉬가 함께한 Your Dog Loves You.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동물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에 대한 책 두 권입니다.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와 강아지가 하는 말 만나볼게요. 위즈더 마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이 동물 관련된 뭔가 책 또는 콘텐츠를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데 오늘 또 대화하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어떤 애정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2: 네, 보통 동물과 대화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깝게 교감한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쓰잖아요.
1: 네.
2: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동물, 예를 들면 앵무새 같은 경우에 실제 대화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2: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그렇듯이 동물과의 대화도 상황, 장면,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재미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 요즘 인기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탐조.
1: 네. 네.
2: 점점 탐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1: 그렇더라고요.
2: 하는데 이 새를 찾는 탐조를 즐기다가 결국에는 탐조 관련된 콘텐츠도 만들고 브랜드까지 만든 이이은 작가의 책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가져왔습니다.
1: 새랑 눈 마주치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제목이 너무 귀엽네요. 작가의 마음과 달리 정말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원망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 보통 어릴 때는 새의 눈 무섭다

0: 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이 작가는 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네. 실제로 작가가 새의 눈에 주목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작가가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입니다.
1: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2: 2026년 7월 19일 0시 10분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호우경보 발령.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새를 그리면 멋져지는 게 뭐냐면 한국화 특징이 평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뭐 그림자, 뭐 음영 이런 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더 오롯이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선으로만 그리잖아요. 그 선으로 뭐 새의 그 날개의 뭐 양감이라든지 새의 어떤 표정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아내는 것도 너무 본인의 한국화 전공과 새의 특성이 잘 어울린다고 믿고 계신 겁니다.
3: 그렇군요. 새와 대화하는 거에 시작이 새를 그린다는 거로 시작할 줄 몰랐는데 그 새 그릴 때 다른 대상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0: 또 하나 꼽는 게 네. 색깔이더라고요. 빛깔. 사실 새의 빛깔이 정말 뭐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파랑새 얘기하듯이 네. 작가가 이렇게 표현해요. 비둘기 목덜미에 청록과 보라가 어우러진 자개빛.
3: 맞아요.
0: 그려지죠. 설명을 들으니까.
3: 맞아요. 약간 좀 자개장에 있는 조개빛 같은 느낌.
0: 홍하게 눈부신 형광주황빛. 본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빛깔이 자연적으로 나온다라는 게 너무 믿어질 수 없을 만큼의 경이로움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새가 왜 그렇게 좋아해 물어보면 가짜같이 생겨서 좋다고 답한대요.
3: 네.
0: 무슨 얘기냐면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물이잖아요.
3: 네.
0: 그런데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새에 너무 푹 빠져 있는 사람이긴 해요.
3: 그렇군요.
0: 뭐 그 다채로운 색상과 유려한 곡선, 뭐 매끄럽고 부드럽기도 한 표면의 질감. 아, 새는 전체로 보아도 너무 멋지고 한 부분만 떼어내서 보도 멋지고 이런 자랑을 한 책의 3분의 1쯤 쭉 늘어놓습니다.
3: 그래요.
0: 읽다 보면 아, 새 너무 멋지다라는 것이 주입이 돼요.
3: 그렇군요. 그렇게 그림에서 이제 직접 새를 만나는 단계로 넘어갈 때는 어떤 장면일지 또 궁금하네요.
0: 이제 새를 처음 보러 탐조를 같이 어떤 사람들의 동아리처럼 참여해서 나가게 되는데 와 자기는 탐조를 예상했을 때 그렇게 새가 가까이서 보일지 몰랐대요.
3: 그러니까
0: 쌍안경이랑 이런 걸로 크게 보잖아요.
3: 그렇죠.
0: 그러면 진짜 본인이 얘기했던 새를 정면으로 보는 것처럼 눈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당겨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그렇게 표현해요. 이 탐조를 한번 하고 나서 세상의 해상도가 720p에서 4K로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하나 탐조에 깊이 매료된 이유가 새를 우리가 보려면 되게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과정은 멀리 가는 건데
3: 네.
0: 직접 가서는 그렇게 가까이 안 간다는 거예요.
3: 그렇죠.
0: 멀리서 그냥 당겨서 바라본다는
3: 도망가니까.
0: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랑하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이 탐조의 태도가 너무 본인이 생각했던 자연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와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3: 그렇군요. 이렇게 새에 빠진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새는 어떤 새인가요?
0: 아, 의외입니다. 작가 스스로 최애 새는 비둘기라고 얘기합니다.
3: 오, 그래요?
0: 왜 비둘기에 이렇게 애정을 갖게 됐냐면 본인이 이제 탐조를 하면서 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3: 네.
0: 아니 비둘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불만, 부정적인 생각.
3: 요즘은 거의 뭐 쥐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쵸? 사람들도 있고.
0: 이런 게 너무 근거 없는 얘기 아닌가.
3: 네.
0: 그래서 좀 애정과 애틋함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비둘기 너무 겁이 없어. 사람들 피하지도 않아.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아니 애초에 우리가 비둘기나 우리나 지구에서 같이 사는 존재인데 새가 먼저 사람을 피해야 될 이유가 있냐.
3: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항변하면서 이제 비둘기를 예찬을 하는 겁니다.
3: 네. 앞에 이제 저자가 탐조 관련 브랜드까지 만들었다라고
0: 네.
3: 말씀하셨는데 그게 새를 그리다가 관찰하는 일까지 하게 된 거군요.
0: 그런 일을 이제 쌓아가면서
3: 네.
0: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먼저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든 것이 잭잭 노트라는 이제 영상이 있는데 네. 이런 거예요. 보통 새를 알려준다고 하면 아, 이 새는 뭐 종속과목 강문기에서 어디에 속하고 뭐 습성이 어떻고 뭐 날개 길이는 어떻고 알은 어디에 이런 거 알려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때 그 사람한테 성격적인 특징이라든지 뭐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잖아요.
3: 그렇죠.
0: 새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비둘기가 늘 제일 핫하대요. 왜냐하면 네. 진짜 슈퍼스타는 안티팬도 많고 열렬한 팬도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둘기 컨텐츠만 올라가면 갑론을박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댓글들이 담긴대요. 비둘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2892번째 노력 중. 그런가 하면 또 비둘기가 내 과자를 뺏어 먹었다. 네. 이렇게 좀 근거 없는 비난까지 오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본인의 최애새인 비둘기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잭잭 노트 같은 컨텐츠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3: 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일로 하는 사람들은 늘 그 모습이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보통 흘러 넘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3: 네.
0: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에 뭘 하냐면 탐조를 하는 사람들을 멋지게 찍어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탐조가 조금 이렇게 인기가 있고 알려지긴 했지만 탐조하면 떠올리는 그 모습이 너무 탐험가라든가
3: 네.
0: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본인과 함께 탐조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탐조하는 모습들을 되게 멋진 영상으로 담아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왜 취미라는 게 우리가 뭐 처음에 장비 막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때깔과 모습도 중요하잖아요.
3: 그렇죠.
0: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좀 갖추고 그 일원이 되었다라는 데서 오는 또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산하는 노력들도 하는 거죠.
3: 네.
0: 근데 이게 비용 대비 효용이 안 나서 너무 고민을 했대요. 내가 이걸 계속 이걸 해야 되나?
3: 네.
0: 그런데 이걸 짜다 보니까 B2C, 즉 개인에게 요청이 오는 게 아니라 B2B. 그러니까 자기가 해내는 것들이 브랜드로 알려지는데 이런 영상이 많이 기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탐조라는 활동이 이렇게 멋진 활동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다른 기업이나 업체에서 협업 제안도 오고 좋은 걸 이제 하다가 덕업일치 이런 거 있잖아요.
3: 그러게요.
0: 이 일로도 확장이 된 계기인 거죠.
3: 이렇게 좋아하는 걸 계속하려면 꾸준한 공부와 노력 또 재미를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0: 아니 저자가 공부를 정말 재밌게 해요. 그 비둘기에 대해서 나라별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런 걸 느껴볼 적은 없을 텐데
3: 그렇죠.
0: 이분은 맨날 비둘기만 보니까 어느 도시나 나라를 가도 비둘기만 보이는 거죠. 그걸 보다 보니까 아, 나라별로 비둘기가 좀 분위기가 다른데? 이런 걸 느끼게 된 건데
3: 네.
0: 이탈리아 비둘기. 이탈리아 가면 길에 비둘기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서로 신경 쓰지 않고 각자 길을 간다. 무질서 속의 질서를 느낄 수 있었다. 네팔에 가면 자연 속과 도시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3: 네.
0: 매끈한 볼링핀 모양의 비둘기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갔을 때는 산책하던 아이가 비둘기 띠 안에 막 들어가서 비둘기 한 마리 막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가지도 못하게 막았을 것 같은데
3: 그쵸.
0: 저 멀리서 러시아 부모가 막 박수 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게 정말 나름마다 다르네.
3: 네.
0: 그러면 한국의 비둘기는 어떠냐. 비둘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피하기 바쁘다.
3: 아 비둘기 그러면서.
0: 그렇죠.
3: 네.
0: 이런 것들을 되게 재치 있게 구분해서 그림과 함께 보여주는데 아 이건 정말 애정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콘텐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네, 아, 정말 새와 만나 살 수 있는 모든 일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담긴 책 같습니다. 이은 작가의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만나봤고요. 다음은 이제 개인가요?
0: 맞습니다. 개인데 네. 책 소개에 앞서서 출판사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3: 네.
0: 왜냐하면 이 출판사가 20년 넘게 동물 관련 책만 한 200여 종 내온 출판사거든요. 출판사 1인 출판사고요. 네. 이름이 책공장 더불어입니다.
3: 아, 출판사 이름이랑 뭔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일치하는 느낌이 드는데
0: 맞아요.
3: 앞서 만난 저자처럼 출판사 대표도 왠지 좋아하는 걸 책으로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고양이 뭐 여러 마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요.
3: 그렇군요.
0: 네. 이번에 나온 책은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또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뭐 이런 것까지 책으로 알아야 돼 싶은 책인데 개의 몸짓 언어를 완벽하게 해석해주는 가이드입니다. 책 제목이 네. 강아지가 하는 말입니다.
3: 반려견 키우는 모습을 보면 네. 개와 사람은 여러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뭐 저도 개를 키우거든요. 네. 보면은 그 개마다 언어와 몸짓, 음성 뭐 그 특성 같은 게 또 있어요.
0: 그렇죠. 다 다르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의외의 사실이 뭐였냐면 개랑 소통을 한다. 그럼 우린 1차적으로 소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개들과의 소통 또 개가 인간과의 원래 소통은 시각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3: 네.
0: 소리를 내거나 몸을 접촉하는 건 오히려 드문 것이고 상대나 다른 존재에게 내가 뭘 좋아해, 뭘 싫어해, 뭘 불편해 이런 걸 알려줄 때 실제로는 시각적 신호 이런 걸 많이 원래는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3: 사람들 언어에는 뭐 표준어나 정해진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개 언어에도 과연 이런 게 있을까요?
0: 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떤 게 이제 언어냐 어디까지가 표준어냐 이 구분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긴 할 텐데 개들도 이렇잖아요.
1: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2: 현재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거나 강화되겠으니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맞아요. 이제 그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개의 몸짓 언어를 읽을 때 크게 전제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몸 전체를 봐라. 이런 걸 알려주고 나면 사람들이 뭐 꼬리만 본다든지
3: 맞아요.
0: 눈만 본다든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개가 어떤 그 자기 표현을 할 때는 몸 전체를 같이 봐야 전반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고요. 둘째는 감정이라는 거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같은 눈빛이라고 해도 뭐 집 안에 있을 때의 그 눈빛과 바깥에 있을 때의 눈빛은 메시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개는 각기 다른 개체다.
3: 맞아요.
0: 나이, 뭐 건강 상태, 견종,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다 반응하는 방식하고 소통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개라고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고 각자 각자 사람 얘기하듯이 한 견 한 견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3: 오늘 그걸 다 배울 순 없을 텐데 우선 눈부터 좀 살펴볼까요?
0: 아 이거 저 넘기다가 정말 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림이 같이 있는데
3: 너무 귀엽죠. 네.
0: 여기 이거 치켜뜬 눈썹.
3: 아 너무 사랑스럽네요.
0: 네. 이걸 네.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속적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위로 치켜뜬 눈썹을 보여줄 때가 있다. 그런데 이때는 귀가 대부분 앞으로 향해 있다. 적극적인 거죠. 이때는 개의 생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 네. 근데 주인들은 가끔 이걸 반성하는 표정이나 배고픔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3: 한 수 위에 있네요, 개가.
0: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개 세계에서는 서로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눈으로 응시하는 거는 진짜 버릇없는 행동이래요. 무례한 행동이래요.
3: 네.
0: 생각해보니까 개들끼리는 그렇게 눈을 마주하진 않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래서 빤히 낯선 개를 쳐다보면은 굉장히 짖거나 기분 나빠하는
0: 그렇죠.
3: 게 보이죠.
0: 주인도 있어요. 긴장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과 살면서 인간은 눈빛 중심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눈 맞춤이 소통과 보상의 방법이라는 걸 배워서 네. 이런 언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3: 아, 배운 거구나.
0: 그렇죠.
3: 진짜 그림과 함께 있으니까 대화하는 것처럼 읽을 것 같은데 그 치켰던 눈썹이 아, 정말 그걸 볼 때는 인간이 또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3: 너무 사랑스러워서.
0: 이렇게 귀여운 그림 그려놓고 옆에 빨리 네. 간식 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3: 맞아요. 안 주려고 하는데 계속 그러면 근데 걔네가 알아요. 계속하면은 결국 준다는 거. 그래서 계속합니다.
0: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네.
3: 맞아요.
0: 또 눈빛 하나 설명해드리면 깜빡이는 눈이 있는데 네. 이 깜빡깜빡할 때 이게 뭐냐면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 느끼는 불편함. 그래서 이때 이게 걔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진정해.
3: 그러니까
0: 우리가 막 뭘 주려거나 네. 너무 귀여울 때 막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네. 특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때 이렇게 막 눈을 깜빡깜빡 한다라는 거예요.
3: 그만하라는 거네요, 약간.
0: 그렇죠.
3: 네.
0: 흰자위가 보이는 눈인데 이게 크고 확장된 동공이고 갈등하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태를 뜻하는 거래요.
3: 네.
0: 싸울까? 도망갈까? 어떻게 탈출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가만히 거리를 두고 개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3: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또 개한테 물어봐서 이거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과연 사실일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사실 개하고 대화하려고도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만큼 사람과의 대화에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갈등이 없어질까.
0: 기본적으로 네.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0: 그 이 책의 뒤에 보면 정말 세심한 차이점을 설명해 줘요. 예를 들면 같은 꼴인데 넓게 흔들 때와 좁게 흔들 때.
1: 어, 진짜 그래요. 네. 네. 엄청 이렇게 360도 돌아갈 때가 있고.
0: 그렇죠. 그래서
1: 살랑살랑 흔들 때가 있고.
0: 반경이 네. 넓고 시원시원하다면 행복하다는 신호고 꼬리 흔들리면 폭이 좁고 뻣뻣하면 스트레스 신호라는 거예요.
1: 어쩐지 짖으면서 꼬리 흔들 때 제가 못지 막 그럴 때 있어요.
0: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빙글빙글 네. 돌리기. 이거는 네. 서클 웨기라고 한대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헬리콥터 꼬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다는 표현.
1: 아.
0: 이 그림 옆에 작가는 아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1: 어,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네. 개들이.
0: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 정말 옆에 이런 개의 표정을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1: 네. 반려식물하고는 할 수 없고 어떡하죠? 네.
0: 제 인생에 남은 꿈이 어, 네. 반려견과 여생을 보내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0: 지금은 1인 가구고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같이 하기가 어려운데 네. 은퇴하고 나면 개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1: 그렇군요. 왠지 그것도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때를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으면서 미리 외국어 공부하듯이 네. 공부하는 겁니다.
1: 아주 훌륭한 견주가 되시겠군요. 자, 두 번째 책 릴리친의 강아지가 하는 말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이어드릴게요.

0: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콘텐츠 만나볼까요?
2: 네, 넷플릭스에서 지난 6월 26일 공개된 드라마 맨 끝줄 소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이게 스페인의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 썼던 같은 제목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전체 회차는 6부작으로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6시간 정도면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장르는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 아, 저도 모처럼 정주행하는 드라마였거든요. 원래 마음먹고 본 건 아니었는데 너무 뒤가 궁금해서 그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이제 콘텐츠 반응은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맞아요, 어떤가요? 맞아요.
2: 일단은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토르에 따르면 공개 3일 만에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홍콩, 그리스, 이집트 등 32개국에서 1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목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국내에서 좀처럼 1위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진운이 좀 안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지금까지도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참교육 이 드라마가 지금 거의 과거의 더글로리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면이 있고요.
1: 그러게요.
2: 또 비슷한 시기에 방영을 시작한 SBS 드라마 김부장이 OTT에서 넷플릭스에만 독점 공개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또 김부장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맨 끝줄 소년은 2위하거나 3위하거나 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꽤 오래 계속 머물러 있긴 하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1: 맨 끝줄 소년 배우들도 쟁쟁하죠.
2: 네. 일단 최민식 배우. 아마 이 최민식 배우 캐스팅이 이루어지고 나서 투자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1: 그랬을 것 같아요.
2: 이게 네. 가장 핵심 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네.
2: 그리고 최현욱 배우, 허준호 배우, 김윤진 배우, 진경 배우 등의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장명호 작가가 극본을 썼고 괜찮아 사랑이야 우리들의 블루스 등을 연출했던 김규태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1: 네.
2: 이 드라마는 크게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축은 이 실패한 작가이자 국문학과 교수인 허문호가 등장을 하고요. 이 허문호 교수를 최민식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제목에서 나오는 강의실 맨 끝줄에 앉아있는 소년이 이강이라는 소년인데 최현욱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1: 네, 요즘 아주 주목받는 신인이죠.
2: 맞아요. 맞아요.
1: 이야기 들어볼까요?
2: 이 허문호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그게 시작이 되는데요. 허문호가 아주 옛날에 작품 하나를 히트시키긴 했는데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다 할 후속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간 슬럼프에 빠져있는 작가 이제 교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1: 네.
2: 그래서 그런지 뭔가 히스테리적인 모습이 처음에 시작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장면이 학생들한테 소설을 쓰기 과제를 시키고 채점한 다음에 다시 나눠주는데 한 학생이 쓰는 과제에 쓰레기라고 써서 돌려줘서 이 학생들한테 좀 원성을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 네.
2: 학생들도 뭐 거의 다 들리게 뒷담화를 저 교수는 뭐 인기작도 없고 지금 실패해서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수근수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허문호에게 열등감을 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허준호 배우가 연기한 김수훈 작가라는 캐릭터인데
1: 네.
2: 김수훈은 허문호와 대학 동기로 등장을 하는데 허문호와는 다르게 아주 누구나 알 정도로 아주 아주 잘 나가는 작가로 등장하고요. 근데 허문호한테는 여러모로 악연일 수밖에 없는 게 허문호가 과거에 썼던 성공작에 나오는 이제 여성이 있어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본인이 쓴 작품이었는데
1: 네.
2: 그 여성이 자신의 이제 대학 시절 사랑했던 후배를 이제 다룬 이야기인 것으로 좀 간접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그 자기가 좋아했던 후배가 결혼한 남성이 이 바로 김수훈이라는 이제 본인에게 열등감을 심어준 그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드라마에 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과거 회상 장면이 있어요.
1: 네.
2: 김수훈, 이 허준호 배우가 이제 최민식 배우 허문호한테 야 너는 문장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그 작품을 아주 혹평하는
1: 네.
2: 누가 이렇게 말할까 싶을 정도로 굴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허문호는 평생 이 말을 기억하고 곱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생들이 낸 소설 과제를 어느 때처럼 보고 있는데 한 학생이 글을 보면서 인생의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1: 네, 어떤 글이었죠?
2: 강의 때마다 맨 끝줄에 앉아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바로 이강이라는 학생입니다.
1: 네.
2: 이 학,

0: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돌보면서 명문대학, 여기는 연서대라고 나오는데
1: 네.
0: 명문대학에 진학한 공대 청년이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된 친구 세윤의 집에 놀러가게 되는데요.
1: 네.
0: 거기서 친구 세윤의 어머니한테 이게 약간의 성적인 매력 같은 걸 느끼는 것처럼 초반에 좀 보여요.
1: 네.
0: 그러면서 친구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점점 세윤과 의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한 번은 세윤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을 훔쳐보다가 약간 들키는 뭐 그런 장면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1: 네.
0: 이 정도의 글을 본 최민식이 이게 푹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이라서 묘사가 딱 되진 않았지만 이 상황을 묘사한 글빨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글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최민식 이 배우가 연기한 허문호도 궁금하고 어디까지 사실인지 또 이 글 자체의 재능이 워낙 탁월하다고 봐서 이강을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 시간을 따로 내서 나랑 글 공부를 하자. 내가 너 글 공부 시켜줄게. 내가 봤을 때 넌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강이 거절을 해요. 저 알바해야 되는데요. 저 글 쓰는데 관심 없는데요 라고 거절하니까 허문호가 본인이 그 시간만큼 알바비를 주겠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때부터 허문호는 아, 밀당을 상당히 못하는 사람인 게 드러나면서 계속 끌려다니게
1: 네,
0: 되는데
1: 순수한 면도 있는 거죠. 예.
0: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글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후속 상황을 궁금해하는
1: 네.
0: 이제 여기 빠져들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게 소설의 이제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1: 그 이강 학생의 소설은 사실인가요? 허구인가요?
0: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아리송하게 처음에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가장 큰 재미는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를 파악하는 추적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 극중에 등장하는 소설에서 이강을 좀 섬뜩하게 느낀 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들킨 적도 있고
1: 네.
0: 그 세윤의 어머니가 쟤 좀 얘가 좀 이상해 너무 어둡고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 막 하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둘이 좀 떨어뜨려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몰래 엿들은 거예요 부모들의 대화를 그래서 이강은 세윤과 함께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본인이 주도해서 받아주면서 부모님한테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세윤이란 친구는 문과라서 코딩을 전혀 못하고요. 이강은 공대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코딩 실력이 있는 학생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해서 친구 공모전 상까지 같이 팀으로 받아주면은 부모님이 좋아할 게 뻔하잖아요.
1: 네.
0: 그걸 노리는데 여기까지 소설에 써온 이강이 허문호한테 부탁을 합니다. 혹시 그 공모전 시험 문제를 빼돌려줄 수 있냐. 내가 상 받을 실력은 안 된다. 근데 나도 뒷얘기를 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수라면은 헛소리하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 공모전을 담당한 교수가 허문호랑 좀 친해요.
1: 네.
0: 그리고 처음엔 거절하다가 점점 그 뒷얘기를 보고 싶으니까 본인도 소설의 뒷얘기를 보고 싶으니까 소설에 개입을 해버리는 거죠. 개입을 해서 본인이 시험 문제를 결국 몰래 빼돌려주면서 결국 이강과 세윤은 계속 친하게 지내고 그 부모님이랑도 잘 지내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강이 그 부모님과 세윤의 집에 같이 얹혀 살게 되는 식으로 이 소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이 시험지 얘기가 딱 등장할 때 효과가 뭐냐면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 소설이 다 진짜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딱 심어주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원래 정주행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0: 네.
1: 이게 이야기가 자꾸 몇 번의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다
0: 맞아요,
1: 보니까
0: 맞아요.
1: 뒤가 궁금해서
0: 네.
1: 결국 잠을 못 자는 상황에
0: 맞아요.
1: 이르렀는데 반전이 또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0: 이 작품이 6부작인데 반전이 한 작게 보면 두 번, 많게 보면 세네 번 정도
1: 맞아요.
0: 계속 등장을 하는데 특히 초중반에 등장하는 큰 반전이 있고 막판에 등장하는 큰 반전이 있는데 일단 초중반에 등장하는 반전이 저는 아 이제 그만 볼까 싶을 때쯤 계속 보게 만드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윤의 부모님의 정체를 이제 허문호가 알게 됩니다. 그동안 이강이 써온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 세윤의 부모님을 최민식 배우가 이제 연기한 허문호가 그 집 부모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
1: 그렇죠.
0: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으로 상상을 하고 배우들도 이제 모르는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세윤의 부모는 자신과 인연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등감을 주게 했던 그 대학 동기 김수훈 작가가 세윤의 아버지였다라고 밝혀지고요.
1: 네.
0: 그 말인즉슨 이강이 성적 매력을 느꼈던 세윤의 어머니는 허문호 교수 자신이 과거에 사랑했던 여성과 동일 인물인 거죠. 그래서
1: 네.
0: 이를 알게 된 이 허문호가 이야기에 빠져드는 수준을 넘어서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강의 소설에서

0: 이 김수훈 작가가
1: KBS 라디오 재난 방송입니다.
2: 현재 광주시 광산구, 남구, 전라남도 나주시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저도 이 시점이 좀 흥미진진했는데 네. 이 대목에서 연출이 인상적이었던 게 배우들이 한번 전환이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 속에서 본인이 그렸기 때문에 모르던 얼굴에서 본인이 알고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과거의 여자 후배와 내가 싫어하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내 동기로 변화하면서 배우들이 갑자기 싹 전환이 되는데 처음에 아버지 역할에는 김종태 배우, 세윤 어머니 역할에는 문정희 배우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부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세윤 아버지 역을 허준호 배우, 어머니 역은 김윤진 배우가 맡게 되는데 이 배우들이 다 유명한 분이라서 그렇죠. 예. 보는 재미도 있고 이게 소설이라는 거를 우리가 글로 보게 되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상상을 하다가 정보값에 따라서 상상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소설적인 묘사를 굉장히 영상으로 잘 묘사를 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네. 이 드라마 반응은 어떤가요?
0: 전반적으로는 좋은 평가가 많아요.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조금 나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은 평가는 최민식 배우와 최현욱 배우의 연기 대결이거든요. 최민식 배우가 이제 교수님 역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색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제목만 보고 제가 원작을 못 봤어서 맨 끝줄에 앉아있는 딴짓하는 친구를 교수님이 좀 좋게 이끄는 영화겠구나 싶었는데
3: 맞아요.
0: 보다 보니까 갑자기 치정물, 불륜물이 돼버리고 알고 보니까 심리 스릴러가 돼버리는데
3: 맞아요.
0: 그런 상황들을 최민식 배우가 굉장히 연기를 뭐 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3: 아 근데 정말 원래 알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네. 와 연기를 맛있게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냥 연기를 하염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잘해서.
0: 네. 전 특히 그 극 중반부 후반부에 가면 집착을 하다가 네. 약간 파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최민식 배우가 그동안 맡은 역할에 파멸하는 결론이 되게 많았어요.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정말 끝도 없이 파멸하는데 근데 늘 보던 연기 같은데도 다르고 특히 저는 중간에 집착을 할 때 약간의 광기를 보인다거나 희열을 네. 느끼거나 할 때 그런 연기들이 굉장히 좀 엄청났다.
3: 맞아요. 모노드라마로 보는 네, 것 같았어요.
0: 예.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만 새로운 연기를 보여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강을 연기했던 최현욱 배우인 것 같습니다.
3: 최현욱 배우, 그 최민식 배우하고 연기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아, 곧잘하더라고요.
0: 저는 이 네.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아, 이 연기의 대결 은 그 최현욱 배우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아인 정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인데
3: 그렇죠.
0: 이걸 되게 소화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현욱 배우는 일단 냉소적이고 눈빛이 좀 이상하고 또 어두우면서도 핵심은 의문스러워요. 사람이 뭔가 의문스럽고 뭔가 숨기고 감추는 게 있는 것 같고 약간 자기 조롱하는 것도 같고 그런 톤의 이 어려운 연기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민식이랑 계속 둘이서만 하는 연기가 이 드라마의
3: 굉장히 많았죠.
0: 절반 예. 정도인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3: 게다가 그동안 굉장히 발랄한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3: 최현욱
0: 맞아요.
3: 배우가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요.
0: 그래서 예. 저는 이 작품이 이 배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고
3: 네.
0: 실제로 최민식 배우도 연기를 극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서 최민식 배우가 최현욱의 연기는 아주 대만족이었다. 근데 최민식 배우가 되게 깐깐하게 연기를
3: 그렇겠죠.
0: 보잖아요. 그럼에도 아주 대만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마치 둘이 탁구를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3: 네. 작품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린다고요?
0: 이게 연기 외적으로 시나리오적으로는 좀 갈리는 면이 있는 게 일단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면을 보면요. 저는 이 드라마가 제일 좋았던 거는 기존의 작품들 간 차이가 있다. 소재와 전개의 차별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3: 그렇죠.
0: 게 좋았고 심리 스릴러라는 장르가 되게 어려운 장르잖아요.
3: 네.
0: 이게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가게 만드는 게 흡입력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반전의 반전을 연쇄해서 만든다는 발상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이게 6부작으로 만든 것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3: 네.
0: 8부작이나 10부작으로 했으면 분명히 늘어졌을 만한 작품을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반면에 불호의 요소들을 사람들의 반응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그 아무래도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친구의 어머니한테 성적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은 초반의 전개가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네.
0: 그리고 또 반전이 이어지는 건 좋은데 반전을 만드는 요소들이 아, 이게 정말 치밀한 반전인가? 또 개연성이 충분한가? 굉장히 그쵸? 우연적인 요소에 그 사람이 나타나야만 연상되는 그런 반전을 이거 사전부터 준비해서 소설을 쓸 수 있나? 뭐 그런 부분이 약간 어색하긴 하고요.
3: 볼 때는 막 긴박하게 보였는데 본 후에 좀 분석을 해보면은 아 그거 아까 왜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
0: 아, 이건 좀 애매한데.
3: 네, 네.
0: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치고박는 폭력물이 너무 대세가 됐잖아요. 김부장이나
3: 네. 뭐
0: 참교육 같은 작품들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비교적 잔잔한 작품들을 좀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요즘은 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도파민이 터지지 않는 드라마에 반응하지 않는 시청자들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의 엇갈림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금 기자도 재밌게 보셨나요?
0: 저는 일단 재밌게 봤고요. 저도 네. 한 번에 다 봤고 근데 좋은 면도 안 좋은 면도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요즘 우리 콘텐츠에 필요한 거는 저는 그 폭삭 소가수다가 나왔을 때 OTT에서도 이렇게 피 안 튀고
3: 그러니까요.
0: 좋은 드라마 만들 수
3: 너무
0: 있다는
3: 너무 잔인해요 요즘. 네,
0: 생각이 예. 들었는데 이것도 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부장이나 참교육 같은 드라마가 안 좋은 작품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3: 네.
0: 요즘 천편일률적으로 뭐 다 때려 부셔주겠어 뭐 이런 작품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다른 시도를 하는 콘텐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도 끝나고 보니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반전을 만드는 장치들이 처음엔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스포일러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은 그 후반부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나오는 반전 같은 경우는 약간 예상이 되기도 하고 막판에 가면은
3: 네.
0: 그리고 약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제가 가장 동의가 안 됐던 부분은 이강이 왜 이런 소설을 쓰게 됐는지
3: 아,
0: 계기가 아주 뒤늦게 드러나거든요.
3: 굉장히 중요한 건데
0: 맞아요.
3: 아 그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0: 네.
3: 그래서,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너한테 중요하니까 뭔가 네. 복수심을 꿈꿀 수 있지만 네. 애게 그거 가지고란 생각이
3: 그렇죠.
0: 들기도 하고
3: 이렇게까지?
0: 그러려고 연서대까지 네. 간 건가 싶기도 하고 반대로 보면은 아예 이유가 없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할 거면서
3: 그쵸.
0: 개연성을 맞추다 보니까 네. 마지막에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사회적으로도 고민할 수 있는 지점도 주는 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관음증적인 욕구를 우리가 과감없이 보여주면서도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사실이냐 이 드라마에 계속 등장하는 대사가 너가 어디까지 사실이냐? 라는 걸 묻는 게 나오는데
3: 네.
0: 우리도 요즘 어쩌면 SNS 시대에 뭐 가짜뉴스 시대에 우리한테도 좀 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 아닐까? 우리가 뭘 보고 희열을 느끼거나 우리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3: 네.
0: 조금 성급한 면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면을 또 보여주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관우증적인 욕구를 자극하게 되는 현대 시대에 좀 고민을 던져주는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네. 오히려 OTT가 좀 영화나 보통 공중파 TV 드라마보다 더 다양한 걸 이제 좀 시도하는 것 같아서
0: 네.
3: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소재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작품들이 사실 많지는 않고 뭐 폭발적으로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 몇 가지의 OTT 시대의 분기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좀비물이 이제 드라마나 이쪽에서는 시도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뭐
3: 네.
0: 사극 좀비물도 나왔고
3: 그렇죠.
0: 현대 좀비물도 나왔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장르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선호를 받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것도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 작품 중에 무빙 같은 작품도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좀 다양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 지금 넷플릭스가 또 조만간 공개를 앞둔 게 동궁이라는 대작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남주혁 주연입니다. 그래서 사극이면서 뭔가 좀 귀신들과 싸우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모습도 우리 콘텐츠의 다양한 모습을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지금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K 콘텐츠는 뭐냐 하면은 다 피 튀는 학교 폭력물, 뭐 학원 예. 폭력물.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오해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0: 지금
3: 이렇게까지.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워서. 네. 더 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 맞아요. 저 오늘 넷플릭스로 최근 공개된 드라마 맨 끝줄 소년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이어드릴게요.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담고 신현님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담고 나무를 보면 나무를 담고 모두 자신이 바라보는 걸 닮아간다. 멀어져서 아득하고 아름다운 너는 흰 셔츠처럼 펄럭이지. 바람에 펄럭이는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내 눈 속에 새들이 아우성친다. 너도 나를 그리워할까? 분홍빛 부드러운 네 손이 다가와 돌려가는 추억의 영사기. 이토록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구나. 사라진 시간, 사라진 사람.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담고 해를 보면 해를 담고 너를 보면 쓸쓸한 바다를 담는다. 바다는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또 그 추억 때문에 때론 쓰리기도 하죠. 신현님 시인의 바다를 보면 바다를 담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네, 저희 시그널이 아주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었는데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죠?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라의 고승인 의상스님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불법을 배우고 귀국 후에는 화엄 사상을 널리 펼쳤던 인물인데요. 불교의 경전 화엄경의 핵심 내용을 210자로 정리해서 법성계에 담았습니다. 법성계는 1300년 전에 쓰여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외우면서 그 안에 삶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법성계에서 전하는 철학을 진료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고 계신 TK 정형외과 무릎 전문의 김태균 원장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의상스님 법성계를 출간하셨는데요. 의상스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화엄 사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법성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관절센터 교수로 15년을 일하셨고요. 현재 TK 정형외과 원장이십니다. 환자들의 관절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겠다는 사명으로 신앙송,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무릎 전문의사로 환자들을 돌본 경험을 담은 오늘도 진료실에서 삶을 배웁니다. 또 좋은 글들을 모아서 담은 시선집 새롭게 또 새롭게 순간에서 영원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라시대 고승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을 정리한 법성계를 쉽게 풀어서 의상스님 법성계에 담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무릎 전문의신데 환자 치료 과정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들에게 졸업여행을 시키는 걸로 유명하시다고 해요. 이 졸업여행이라는 건 어떤 여행인가요?
1: 그렇죠. 병원에서 퇴원인데 졸업이라고 하니까 말도 재밌기는 하죠.
0: 네.
1: 이제 저는 환자분들한테 늘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고 회복의 시작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그래서 퇴원을 앞둔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도 함께 졸업여행이라는 작은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그 건강 인문학 이야기를 하고 명상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또 하는 게 좋은지를 조용히 돌아볼 기회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술을 통해서 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해서 무릎의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 그 무릎으로 살아가는 남은 삶까지 대신 살아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시 걷게 된 그 순간이 단순히 관절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졸업여행이라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병원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회복의 시작 또 졸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환자들이 졸업여행 다녀오기 전과 후에 좀 변화가 있나요?
1: 그럼요. 많이 달라집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졸업여행 참석하는 동안에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감격해가지고.
0: 네. 네.
1: 수술 전에는 통증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움츠러들어 있던 분들이 졸업여행을 통해서 아 이제 내가 다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면서 이제 퇴원을 앞두고는 내가 과연 집에 가도 괜찮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하다가 아 이제 내가 내 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오히려 못하고 가는 분들은
0: 네.
1: 이거 그 안고빵을 먹는데 안고 안 먹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0: 그렇군요. 네. 병원에서 건강 인문학 강의와 명상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책에 쓰신 의상스님 법성계의 구절을 많이 인용하신다고요? 어떤 문구를 주로 많이 인용하시나요?
1: 쭉 이제 시간을 하다가 마지막 무렵쯤에 이제 법성구의 15구, 16구,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 말은 처음 내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이고 생사와 열반은 항상 함께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사, 괴로움의 삶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열반, 천당과 극락 같은 삶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릎 수술을 계기로 이제부터 내 몸도 더 아끼고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면 그것이 초발심이고 그 마음을 내는 순간이 이미 회복의 시작이고 삶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구를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0: 네. 이번에 의상스님 법성계의 주요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쓰셨는데 먼저 의상스님이 쓰신 법성계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1: 이 법성계라는 게 말의 뜻을 법이라는 게 이 세상이란 뜻이고요. 네. 성은 성품, 계는 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본래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시로 얘기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상스님께서는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책으로 따지면 지금 요즘 책으로 따지면 10권이 넘거든요. 그것을 50만 자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단 210글자의 짧은 개송으로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단지 그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삶과 수행의 지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성계를 읽을수록 어떤 깨달음은 특별한 우리 삶과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행복

0: 게 과해처럼 느낍니다.
1: 네. 의상스님이 쓰신 법성계를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골라서 책을 쓰실 정도면 원장님도 불교적인 지식이 상당하실 텐데 언제부터 이 불교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0: 사실은 뭐 이렇게 헤르마네스의 시탈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네. 이게 삶이 어떻고 이런 내용 시탈타가 이제 젊은 부처님의 일대기 같은 거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의대 불교학생회 그게 1984년이네요. 그때 아. 불교학생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서울의대 불교학생회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네. 인도 불교사, 인도 철학사, 뭐 아, 중국 불교사, 한국 불교사 이러면서 네.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고 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의사가 돼서 살면서도 제가 환자를 돌보는 입장이지만 제 스스로도 삶의 애환을 느끼기 때문에 네. 환자를 위해서도 또 제 스스로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불교의 가르침에 의지할 때도 있고 그래서 흔히 불교를 뭐 한 종교라고 보지만 네. 저는 어떤 특정 절대자를 믿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른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살필 수 있는가 하는 지혜로 받아들이면서 이 불교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 네. 의학 공부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또 그걸 일부러 찾아가셔서 공부를 따로 하셨던 거네요.
0: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네. 의대생들은 의대 공부하는 게 늘 성적이 중요하기
1: 그렇죠.
0: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병의 원인을 따지고 치료 방법을 찾고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의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병을 고치는 게 1차로 해야 되지만 그다음엔 그 병을 극복하고 환자와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1: 네.
0: 그것은 의학만으로는 안 되죠. 그것을 넘어서는 종교와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제 경우에는 그것이 불교가 그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 불교 경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의상스님의 법성계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0: 이제 오래전부터 법성계를 알고는 있었는데 네. 사실은 깊이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1년도에 해인사 금강굴에 불필스님께서 저희 병원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불필스님이 아. 누구시냐면요.
1: 네.
0: 성철스님 따님이세요.
1: 아.
0: 성철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뱃속에 한 아이를 얼굴도 못 보고 출가하신
1: 아. 그렇군요.
0: 그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셔서 아주 아주 존경받는 스님이 되셔서 이 스님이 저희한테 수술을 받고는 이제 해인사로 가셨으니까 병원에 오시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왕진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1: 네.
0: 그래 스님을 뵙고 진찰을 하고 재활치료를 도와드리고 절에서 자니까 절에서 자면 새벽 4시에 예불을 하거든요.
1: 네.
0: 예불을 하면서 그냥 우두커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절을 하는데 그때 절을 하면서 이 법성계 39를 늘 외우면서 절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108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 그냥 이론으로 책으로 보던 법성계가 매일매일 제가 새벽마다 절을 하면서 매일 외우니까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니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고 얘기할 때도 어느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졸업여행에 이제 이 내용도 넣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1: 아, 이 불교 경전 가운데 화엄경이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0: 이제 화엄경이라는 게 화엄이라는 뜻이 화가 빛날 화, 엄은 장엄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빛나게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 그럼 무엇으로 장엄되어 있느냐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불교식 용어를 쓰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다.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그런 각도로 보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화엄경은 대개 다른 불교의 경전은 자기의 개인적인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거냐 이건데 화엄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스케일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내용을 자기 혼자의 삶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님인

0: 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부처님을 만나면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잖아요. 네. 가령 제가 지금 윤지영 아나운서님하고 얘기하면서 아유 우리 저런 방송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랑 우리 부처님이랑 내가 같이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보라는 가르침인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경전이죠.
1: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수밖에 그렇게. 없겠네요.
0: 예, 예, 그 뜻입니다. 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김태균 원장님의 책 의상스님 법성계를 읽어보겠습니다.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김태균 원장님의 의상승인 법성계입니다. 책의 일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해요. 환자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원장님은 어떤 대답을 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2: 이제 수술을 앞둔 분들은 가장 흔한 게 아유 이게 얼마나 아픈가요? 잘 나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이게 계속 좀 아파요 이러지만 사실은 조금 지나고 나면 이 통증 남아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아니면 이 달라진 무릎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사실은 그 질문을 듣는 것보다도 제 스스로 환자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가령 무릎 수술을 해도 완전히 내 무릎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죠.
1: 네.
2: 그러니까 이 기준을 완전히 정상을 기대하는 분한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의사들이 볼 때는 많이 좋아졌지만 본인이 볼 때는 불만족스러운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떻고 나의 상황은 어떻고 세상은 어떻고 이렇게 근본적인 내 자리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법성계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원장님께서도 화엄경을 처음 접했을 때 크다라는 말로 다 담기지 않을 정도의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서 수행하던 시기는 신라와 당나라가 한반도 주도권을 두고 맞섰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의상 스님도 화엄경 을 접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요?
2: 예, 사실은 우리 이제 많이 아는 게 의상 스님하고 원효 스님하고 같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하루 묵고 원효 스님은 해골물을 먹고는 깨닫고는 돌아오셨고 의상 스님은 가셨다. 그런데
1: 네.
2: 사실은 두 분이 처음 유학을 간 것은 누구한테 간 거냐면 우리가 그 서유기에서 나오는 현장 스님 있죠.
1: 네.
2: 현장 스님이 그 당시에서 인도 공부를 하고 오셔서 신유식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동아시아를 막 움직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1: 아.
2: 그분한테 배우러 갔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그렇게 환영을 잘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화엄종 2조인 지엄 스님한테 가셔가지고 지엄 스님을 만나신 거예요.
1: 네.
2: 그래서 화엄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9년을 계셨는데 7년이 됐을 때 이 법성계를 완성을 해서 지엄 스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드리고는 그래 통과다. 그리고 났는데 670년째 거기서 계실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삼국 그 신라가 당나라랑 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는 당나라가 전체를 먹으려고 신라랑 나당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당나라가 대규모 수군을 통해서 침범한다는 첩보를 듣고는 급하게 돌아오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1: 네.
2: 의상 스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원래는 현장 스님한테 유식을 배우러 갔는데 화엄을 배우게 됐고 거기서 계속 계실 생각이었는데 신라가 당나라의 침봉을 받을 상황이니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니까 나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스님 입장으로서도 인생의 굉장한 전환점이 된 거죠.
1: 네. 네. 원장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고 환자가 다시 걷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의상 스님이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과 또 비유해 주셨는데 이 관련된 본문 내용을 김태근 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환자분이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저는 종종 돌아옴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회복은 단순히 아프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귀가 아닙니다. 통증을 겪으며 몸의 한계를 이해하고 생활습관을 바꾸고 자신을 돌보는 방식을 새로 배우는 과정까지 포함될 때 비로소 성숙한 귀환이 됩니다. 같은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이전과는 다른 선택과 리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숙한 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상스님의 귀국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수행이 현실로 돌아온 한 형태였는지 모릅니다. 귀국하신 이후 의상스님은 문무왕과 깊은 신뢰 관계를 맺습니다. 문무왕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었으나 전쟁의 상흔과 국가 운영의 무게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던 군주였습니다. 문무왕은 의상스님에게 부석사 창건을 명합니다. 이는 산중에 사찰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서 민중이 기대어 설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부석사는 소백산 깊은 곳에 자리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은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와 민중, 수행과 현실이 가장 뜨겁게 맞닿아 있던 장소였습니다. 의상스님에게 수행은 세상을 떠나서 고고해지는 일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중심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 네, 부석사가 지어진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이 법성계를 보면 길고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 가능한 최소한의 길이로 설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환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좀 도움을 받으시나요?
0: 네, 그럼요.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대로 하려면 길고 자세한 게 좋은 게 아니라 환자분들한테 딱 도움이 되는 말씀이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화엄경의 그 내용이 그렇게 멋있지만 실제로 그걸 읽어보면요.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고 반복이고 그래서
1: 네.
0: 저는 만약에 의상스님의 법성계가 아니었으면 화엄경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의상스님의 법성계는 이 50만 자의 화엄경 핵심을 210글자로
1: 네.
0: 이렇게 담아냈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그 함축적이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살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세상의 이치는 크기도 깊고 미묘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이 일에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된다. 우리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1: 네.
0: 어떤 일을 했는데 뜻한 대로 안 되고 낮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게 오히려 좋았던 거구나.
1: 맞아요.
0: 이런 경우 많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안 되면 아 너무 그렇게 할 거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난 많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게 되고 이를테면 이런 그 39의 글자가 내 삶에서 문득문득 이렇게 나를 딱 기다려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면이 있습니다.
1: 네. 네. 의상스님이 쓴 법성계에는 30개 구절이 있는데요. 30개 구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흐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0: 서른구절은 수행의 시작에서 삶 속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놓여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인식하고 나면 법성계는 흩어진 경구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이어진 길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바로 보는 눈을 세우는 자리, 그 이해가 자비의 작용으로 흘러가는 이타, 그 깨달음이 삶 속에서 구현되는 단계. 자리의 세계에서는 수행자가 세계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여기서 자리란 이기적 성취가 아니라 편견 없이 세계의 구조를 보는 시선을 뜻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 바로 보지 못하면 이후의 실천 역시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타의 세계에서는 깨달음이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을 향한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엄의 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격을 지닙니다. 마지막 흐름은 수행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말합니다. 망상을 쉬고 인연이 아직 닿지 않은 이에게도 지혜를 건네며 각자의 삶 속에서 중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태도입니다. 수행은 어느 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이 됩니다. 세 가지 흐름 가운데 첫 번째가 자리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리라는 게 어떤 눈을 이야기하나요?
1: 자리가 한자 뜻으로는 자, 내 스스로의 이롭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 뜻이라서 이 네. 단어는 의상스님 당신이 직접 쓰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어떤 것든지 제대로 내가 이루어지려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 다시 말하면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고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0: 바르게 보는 눈을 갖기 위한 법성계 구절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중에 의상 스님이 첫머리에서 강조한 구절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구절인가요?
1: 법성 원흉 무이상 이 말은 법의 성품은 원흉에서 두 개의 상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는 보통은 좋은 건 나쁜 건 내 편 내 편 성공과 실패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면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진 많은 일들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고 지금 좋은 일들은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스스로 주의하지만 나중에 어려운 세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들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속에 다 품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두 개로 보지 말고 이렇게 함께 본래의 모습대로 다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중도의 입장에서 봐라 이런 뜻입니다.
0: 이 구절을 망가진 무릎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과정에 또 적용하신다고요?
1: 네, 네. 가령 이제 관절염이 심해서 왔어 환자분들한테 아 이게 좀 관절염이 심해서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상하겠죠. 네. 무섭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자 우선 이런 일들이 왜 왔느냐.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일은 슬픈 것 같지만 과거의 그 멋진 세월 때문에 온 거고 또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되면 멋진 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것은 슬프거나 괴롭거나 행복 어느 것도 아니고 그 모두가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치료도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실제로 네. 이제 걷기 어렵다라든지 끝난 무릎이다 뭐 이런 단정적인 말을 들은 환자일수록 통증이 더 심하다고요?
1: 그럼요. 예, 통증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본인의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의사에서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네. 가짜 약을 줘도 이것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거 먹고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의 심리적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무릎이 이렇게 심하지만 나는 이거를 통해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순간 통증도 덜 겪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서 어려운 걸 잘 이겨낼 수 있죠.
0: 네. 네.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법성계에서 일상에 일어나는 티끌 같은 일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진료실에서 종종 경험하신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원장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의상 스님은 한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티끌 속에서도 또한 이와 같다. 이 말은 같은 얘기의 반복이 아니고 어느 하나를 집어들어도 어느 존재를 바라보아도 그 안에는 동일하게 세계 전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예외 없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순간과 사소한 순간, 중심과 주변을 나누지만 이 구절 앞에서는 그런 구분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화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다. 모든 존재는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품고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일하는 수술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큰 수술만큼이나 사소한 재활 동작 하나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많이 줄었는데도 무릎을 끝까지 펴는 단순한 운동을 소홀히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행 균형이 무너지고 반대쪽 관절까지 부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수술을 받고도 작은 동작을 성실히 반복한 분은 회복 속도와 일상으로의 복귀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몸은 작은 자극에도 이미 전체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아서 괜찮습니다라기보다는 작을수록 더 정확히 보고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 법성계에서 의상스님은 지혜의 눈을 가지려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0: 우리는 뭔가 지금이 괴로우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죠.
1: 그렇죠.
0: 그런데 진짜로 행복해지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견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1: 네.
0: 같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한다는 사실은 내가 이제 내 무릎을 망가뜨린다,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 이걸 시작으로 이제 새로운 삶이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살아가는 과정도 다르고 그 다음 결과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지혜라는 것은 어디 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성계는 바로 그 눈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일러주는 법성계로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김태균 원장님의 책 의상스님의 법성계 만나보고 있는데요. 비틀스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법성계의 세 가지 흐름 가운데 두 번째가 타인을 향한 마음 이타인데요. 이타에 대한 법성계 구절을 소개해 주시면서 해인삼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뜻인가요?
1: 해인삼매, 해인사 가보셨죠? 합천해인사. 네. 그 해인사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에 비친 도장이라는 뜻이고 삼매라는 것은 거기에 몰입해서 아주 깊은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다가 잔잔해지면 하늘과 달, 산과 구름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서 세상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과 욕심을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성계가 말하는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생각과 편견을 앞세우지 말고 세상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죠. 이는 의사인 저로 진료실에서도 중요합니다. 환자를 병명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네. 그분의 삶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해인삼매, 의사로서 보는 해인삼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법성계에서 의상스님은 대놓고 이로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보배로운 비를 빗대서 보배로운 비가 내려 중생을 이롭게 해서 허공을 가득 채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1: 자, 이 그 우보익생만호공이라는 뜻인데 네. 이 그 무비 스님 법성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스님이 39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으냐 말씀했더니 요 대목이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삶으로 지혜로 살아가면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마치 이 우주에 비가 내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자기 근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내가 제대로 바른 삶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모두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억지로 누구한테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고르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0: 그렇군요. 의상스님은 중생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김태균 원장께서 본문으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중생 숙이 득이익, 중생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비는 동일하게 내립니다. 차별도 없고 선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이라는 말, 능력의 우열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준비되었다는 평가도 아닙니다. 다만 각자가 서 있는 자리, 지금까지 살아온 조건,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이 구절은 깨달음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흔히 생기는 조급함과 열등감 혹은 우월감에서 우리를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비를 맞대 각자의 방식으로 젖어들면 됩니다. 같은 경험, 같은 말, 같은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큰 전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차이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각자 그릇의 모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크기를 남과

0: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릇을 조금 더 맑게 비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같은 비도 조금 더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1: 법성계의 세 가지 흐름 가운데 마지막은 수행이 삶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책의 3장 수행자의 방편과 이익에서 바로 이 내용을 담은 법성계 구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수행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0: 저는 수행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각자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성계에서도 깨달음이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의사인 제 입장으로 보면 저를 찾는 환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진료하고 그분에 맞는 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한테는 수행이 되는 것이죠.
1: 네. 각자가 맡은 본분에 따라 열심히 일하면 그 자체가 다 수행이 되는군요. 갑자기 좀 뿌듯해지네요. 의상스님은 보배로운 비가 허공 가득 내리고 중생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그러므로 수행자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문장은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0: 이제 그 원어가 시고행자 환본제 이게 이타에서 이 세상에 이 중생들의 이익 얻음이 빗속에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중생들은 각자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글귀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자기의 편견이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돌아가서 현실에 맞는 특별한 경지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에 맞는 삶과 자세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시고행자 환본제의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1: 그런데 이 돌아간다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의상스님은 망상을 쉬지 못하면 반드시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망상을 경계시켰다고요?
0: 이제 망상이라는 게 헛된 생각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령 우리가 태어난 이상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겠다. 안 늙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죠. 네. 그것은 망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내는 늙어가지만 나는 지혜로운 늙음을 하겠다. 아름다운 노년이 되겠다. 이런 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바라면 그것이 망상인 거죠. 가령 무릎에 대해서도 관절염이 심했다. 그러면 아, 이 상황을 정확히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타당한 치료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그 뜻입니다.
1: 네. 의상스님은 수행의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조건을 넘어서는 먼저 건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 내용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의상스님은 망상이 쉬어질 때 비로소 본래의 자리에 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행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선은 다시 밖을 향해 넓어집니다. 무연선 교착 여의, 인연이 아직 없는 이에게도 여의주를 쥐어준다. 무연은 관계를 끊어낸 상태가 아니라 아직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으며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그러한 사람을 방치하거나 기다리게만 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조건을 완벽히 맞추라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여의주를 건넵니다. 여기서 여의주는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신비한 보석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능성, 자신의 자리를 언젠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지혜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겠다는 근원적인 태도입니다. 상대가 준비되었는지를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내어줄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 이것이 화엄이 말하는 가장 깊고도 따뜻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원장님께서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먼저 여의주를 쥐어준 경험이 있으신지요?
0: 아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네. 여의주를 제가 드릴 수는 없고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여의주는 희망의 가능성을 먼저 건네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령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낙담하는 분도 계시고
1: 네.
0: 또 수술을 못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낙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수술이 필요 없는 분들한테는 아,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술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이 발전돼서 이렇게 하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노력할 수 있는가를 일러드리는 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여의주인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같은 결과를 듣더라도 어떻게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신가에 따라서 환자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의생 스님은 지혜가 삶에 스며들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법성계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구절이 여기에 대한 내용인가요?
0: 여기 이제 26구가 귀가 수분 득자량 조금 전에 그 윤지영 아나운서님이 읽으신 무연선교 차계의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도 좋은 방편으로 여의주를 지어주면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내 기량과 능력에 맞게끔 이로움을 얻는다 이 뜻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풀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내가 한 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관계가 나빠지거든요. 가령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환자나 가족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그거를 따르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혼내려는 그런 못된 직업병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네. 자식들을 바라볼 때도 그거고 그것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옳은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죠.
1: 네.
0: 그래서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물건을 주든 마음을 주든 말을 주든 그 다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이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 속에서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절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법성계 마지막 구절 제30구는 구례부동 명위불 예로부터 변함없이 중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부처라고 한다인데요. 부처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김태근 원장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불회부동 명입을 예로부터 변함없이 중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부처라 한다. 여기서 구례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온 상태를 뜻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부동, 움직임이 없다는 말의 표면적 의미에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은 늘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상황에 맞는 견해를 갖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변함없는 중심을 두고 부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부처는 수행 끝에 도달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중도의 자리에서 극단을 피하고 상황에 맞게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예로부터 부처로 불러왔을 뿐입니다. 부처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흔들림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 그 모두가 부처입니다.
1: 어떤 상황에서도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그때그때 가장 맞는 선택을 하는 게 부처의 삶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원장님께서도 진료실에서 늘 이런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겠죠?
0: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한 분 한 분 뵐 때 질병에만 매이지 말고 그분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성급하게 제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분께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판단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끌어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부처의 삶을 사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 갈 때 어떤 순간에도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환자들 대해주시면 만나기만 해도 병이 많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김태균 원장님께서 정리한 의상스님의 법성계를 읽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환자들과 나누면서 명상과 취회 시간도 함께 보내고 계시거든요. 원장님께서 꿈꾸는 병원 어떤 모습일까요?
0: 제가 꿈꾸는 병원은 단지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병원입니다. 환자분들이 통증만 줄이고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해서 가족과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 수술, 또 재활뿐만이 아니라 이런 명상, 또 인문학, 졸업여행 이런 것들을 해서 삶을 각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여러 저서를 쓰셨고 또 불교 경전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시니까 아마 다음 책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책이 있으신지요?
0: 이제 또 2년이 되면 또 생각 네.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 TK 정형외과 무릎 전문의 김태균 원장님께서 쓰신 의상 스님의 법성계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 저는 로저 윌리엄스의 연주로 슬리피 쇼얼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수분 함량이 높은 오이만큼 좋은 식재료가 없죠. 오이는 약 95%가 수분이라서 갈증 해소에 제격인데요. 100g당 열량이 약 15칼로리에 불과해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힙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이 오이를 활용한 초간단 레시피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참치 한 캔을 넣어 오이 참치 샐러드를 만들고 매콤한 비빔면엔 오이 토핑을 올리고 통 오이를 넣어서 김밥을 말기도 하는데요. 메뉴도 활용법도 무척 다양합니다. 사실 최근 오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죠. 지난해 오이 한 박스당 출하 가격은 2만 5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8천 원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가, 농자재 값이 오른 걸 감안하면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이 가격 폭락에 실험하는 농가도 살리고 저렴한 가격에 건강도 챙기는 오이 식단. 이번 주말 직접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이브의 오래오래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시나요?
2: 오늘은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이사 그룹 하경서 회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하경서 회장은 중미 엘살바도르 기점으로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지금은 베트남까지 섬유업을 주요 사업으로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 이 봉제 공장을 하던 어머니를 돕다가 대학 졸업 후 운영을 맡았고 90년대 초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로 미국 봉제업이 위기에 처하자 94년 엘살바도르에 부도가난 봉제 공장을 인수하면서 중미에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1: 94년에 엘살바도르에 정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그렇게 부지런하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작지만 한국과 닮은 나라입니다. 격렬한 내전을 겪었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사람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나라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국민들이 부지런한 점도 아주 닮은 지점입니다. 80년대 12년간 내전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럽, 일본으로 떠나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 인구가 600만 명인데요. 이외에도 해외 이주민이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미국 등지에서 보내오는 달러가 쌓이면서 2001년부터는 달러화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와서 해외에서 배운 선진 노하우를 토대로 지금의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중남미에서 세 나라가 달러를 쓰는데 엘살바도르, 파나마, 에콰도르입니다. 이 달러가 경제도 움직이니까 금리와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커피, 설탕, 섬유, 서핑으로 유명한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2: 이 사업도 결국엔 돈을 벌고 은퇴하는 생의 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그 좋은 자리에서 무엇을 더 추구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데요. 학생이 공부하고 졸업해서 취업, 결혼, 은퇴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사업도 결국 한 생의 경로일 뿐이다. 그 사이에 봉사, 기여, 사람을 위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사업의 성패보다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더 오래 남는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돈이 조금 있을 때 사회를 골고루 나누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인생이란 빵에 버터를 골고루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과거 힘든 걸 겪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기부라는 게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걸 남기기 때문에 기부는 회사 고성원들과 함께 만든 성과를 사회와 나누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앞세우기보다는 조용히 움직일 때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사업의 매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0: 이 섬유를 중심으로 포장지, 커피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연간 3억 달러, 한화로 4,4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중소기업은 하나만 알아서 이제 무너지고 과거처럼 제품 하나만 잘 만드는 시대는 이제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원재료, 공급망, 전쟁, 지정학, 유가, FTA, 환율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힌 외부 변수들과 함께 일과 살아난다고 합니다. 오프된 정보와 뉴스를 조합해서 한 달 먼저 움직이면 3개월, 6개월을 앞서쓰고 있고 특히 중동정쟁, 요금같이 공급망이 불안할 때 종이, 부자재를 미리 사두는 등 공급 차질이 생기기 전에 빠져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일정 수준 오르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의류, 자동차, 외식, 호텔 등 비필수 소비가 이제 먼저 타격을 받는데 회사가 몸집이 커서 빨리 움직이기 어려우니 위국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먼저 민첩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이나 급격한 지정학적 위기가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를 봐야 된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불이 났는데 사람들은 연기만 보는데 하회장은 불을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뭐 K컬처나 K푸드 같은 이런 K파워에 대한 현지 체감도는 어떻다고 말하던가요?
0: 하회장도 K컬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이 유대인의 길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얘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 유대 이민자들이 생업에 매달리다가 다음 세대가 전문직으로 진출하자 이후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한국 역시 그런 전철을 거쳐서 K-POP,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문화사업을 확장을 더욱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K-컨텐츠와 K-컬처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60년, 70년, 80년대 재정포들이 현지에서 불고기, 김밥, 김치, 라면을 함께 나누며 한국 문화를 스며들게 했고 그 오랜 기간 축적 위해서 오늘의 K-POP가 나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정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군이자 민간 대사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현지에서는 이 하회장에 대한 평판은 어떤가요?
0: 이 한상들로부터 구성된 사회공헌재단인 글로벌 한상드림장학회에 최근까지 하회장이 14억 원을 기부해 고액 기부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상에서 하회장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큰데요.
1: 네.
0: 한상 리더십은 명예가 아니라 봉사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함보다는 실제로 한상이든 공동체든 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낫는다 얘기인데요. 명예보다 한 일이 기억되는 법이다. 행사를 참석해보면은 멀리서 비행기가 타와서 사진만 찍고 어려운 사안은 내년에 넘기는 걸로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결정하고 나이든 리더들이 힘이 있을 때 도장을 찍어줘야 다음 세대들이 수월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한상의 큰 자산인 네트워킹에 대한 강조입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현지 사회 연결까지 결국은 네트워크가 모든 것의 기반이고 대한민국 같은 글로벌 통상 국가에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상을 잘 쓰다듬고 키워서 소프트웨어도 커지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해외에 진출한 한상들의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던가요?
0: 그렇습니다. 차세대, 2세, 3세들은 확장하면서 많은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어 중심 행사가 2세, 3세들에게는 장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AI 통역을 적극 활용해서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중 언어로 운영해야 되고 국제적인 스피커 초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상대회에 지금보다 더 수준 높은 키노트 스피커를 초청해야 하는 삼성, 현대, 대기업 CEO나 세계적인 연사들이 35분 강연을 하고 15분에서 20분 Q&A 형태로 참여하면은 실제 행사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상대회를 단순 친목 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와 정치, 기술 담론이 교차하는 한상 다보스로 키우는 것이 하 회장의 생각입니다.
1: 하 회장은 이제 어린 나이에 이민을 떠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추억 갖고 있던가요?
0: 하 회장은 사실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요. 이민 오시기 전에 어머니는 이화여대 법대를, 아버지는 공군생활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두 분이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영어를 배워야 하냐 아니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됐는데, 당시에는 어머니는 생계를 선택하셨고 첫날 봉제공장에서 하루 16시간 일하고 1달러를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척도가 붙고 요령이 붙으면서 6개월이 지나자 일주일에 1000달러를 벌게 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봉제공장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하 회장 역시 어머니를 거들면서 그 공장에서 이제 자랐다고 합니다. 10대 영어가 되니까 노동청, 세무서 같은 데 어머니가 불려가시면은 예, 하 회장이 가서 내고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0달러를 내고 가던 관청이 시간을 끌고 6개월 후에는 3달러로 해결된 걸 보고, 아, 이게 바로 내고구나, 비즈니스구나 하고 이제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 회장은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1: 엘살바도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중미 국가에 이어서 뭐 베트남까지 진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국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0: 이 한상대 관계자분이 하 회장에게 당신은 평생 일자리만 있으면 도단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하 회장은 본인을 글로벌 노마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밥그릇이 글로벌하면 좋잖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도 되고, 선배 한국을 보며 한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을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한국에 돌아온 마음도 없고 마지막은 쿠바나 북한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투자한 이유가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공산체제를 배우러 간 거랍니다. 왜냐하면 쿠바나 북한에 가야 되니까 네. 먼저 베트남에서 배우는 건데요. 이 공산당에 나와서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은데요. 다 불가능하거나 다 가능하다. 즉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는 결론에 왔다고 합니다.
1: 네.
0: 당 말을 잘 듣고 문이 열리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합니다. 사업하기가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쿠바나 북한이냐 얘기를 했을 때 하 회장은 쿠바는 1959년 혁명 이후 지난 70년간 거의 닫혀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사업가 시각에서는 할 게 너무 많은 블루오션이고, 이에 비해서 북한은 사업보다는 봉사의 미션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둘로는 아닌 한반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이 면에서 자기가 마지막을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 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녹색지대가 부릅니다. 사랑을 할 거야.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 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인내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주제는 임금이라고요.
2: 아,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뭐 가격, 물가, 환율, 금리, 저축과 투자, 주식, 집, 그리고 인내자본까지 시장과 자산과 그리고 시간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는 사실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모든 가치는 결국 누군가가 일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일하는 사람의 자리로 시선을 옮겨서 가장 먼저 노동의 값인 임금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1시간 일하면 최소한 얼마를 받게 되어 있죠?
2: 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하면 적어도 약 만 원은 받도록 사회가 정해둔 거고요. 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약 8만 3천 원, 한 달을 꼬박 일하면 216만 원 가량이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의 품에 사회가 정해둔 최소한의 값입니다.
1: 하지만 또 이 사람마다 받는 이 노동의 값이 천차만별이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지점이 바로 핵심인데요. 같은 한 시간을 일해도 어떤 일은 많은 값을 받고 어떤 일은 적게 받습니다. 그 노동의 값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걸 세 가지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금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임금은 어떤 모습인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임금이라는 게 그냥 뭐 일한 대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풀어보면 임금에는 한 가지 깊은 뜻이 숨어 있는데요. 임금은 한 사람이 드린 품에 매겨진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삯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1: 네.
2: 그래서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값은 시장에서 정해진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게다가 시간에도 가격이 있었다라는 말도 드렸었죠. 근데 임금은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노동을 일터에 내놓고 그 대가로 받는 값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빵집에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빵을 굽습니다. 그 사람이 구운 빵이 팔려서 가게로 돈이 들어오죠.
1: 네.
2: 그러면 그 들어온 돈 가운데 일부가 빵을 구운 그 사람의 품삯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임금인 거고 이 임금이 한 사람이 드린 품에 매겨져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값이 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임금은 단순히 일한 대가가 아니라 내가 드린 품에 매겨진 값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2: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짚어둘 점들이 있는데요.
1: 네.
2: 그 품삯이 늘 그 품이 만들어낸 가치와 똑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빵을 구운 사람의 품삯이 그 사람이 만든 빵의 값의 전부일 수도 있고
1: 네.
2: 절반일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매겨지느냐 정해지느냐 거기에 이제 임금의 가장 깊은 지점들이 숨어 있고요. 그래서 임금은 한 사람의 품에 매겨진 값이면서 동시에 그 값이 어떻게 정해지고 나뉘는가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1: 진짜 그 값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2: 예,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1: 네.
2: 임금을 정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갈래가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 원리에서 본 것처럼 노동에도 그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데 그 일을 원하는 곳이 많으면 그 노동의 값이 올라갑니다. 거꾸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솜씨일수록 값을 더 높이 쳐주잖아요.
1: 네.
2: 같은 이치인 겁니다.
1: 이해가 잘 됐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 갈래는 뭐죠?
2: 두 번째는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또 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높은 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한 사회가 한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교육도 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좋은 장비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자본을 다시 한번 끄집어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한 사람을 교육하고 숙련시키는 것도 그 사람에게 심어놓는 인내자본입니다. 오늘 당장은 비용이 들지만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가장 그 긴 시계 투자인 거죠.
1: 생산성이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2: 이게 이제 시장 너머의 어떤 한 측면인데요. 사실 노동은 보통의 물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시장이 닿지 못하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설명 드렸었잖아요. 네. 이 노동시장도 완전한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파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빵은 안 팔리면 내일 다시 팔 수 있지만 사람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오늘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파는 쪽이 늘 약한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는 이 약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협상력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자기 품삯을 지키는 방식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제도입니다.
1: 네.
2: 아까 본 최저임금처럼 한 사람의 품삯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사회가 그 바닥을 정해두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수요 공급과 생산성만으로 다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협상력과 제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나요?
2: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임금을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 평균이라는 숫자입니다.
1: 네.
2: 평균만 보면 이 큰 그림이 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숫자를 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같은 한 달을 일해도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월 평균 임금이 약 390만 원인데
1: 네.
2: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

0: 그러면 약 209만 원입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죠.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약 857만 명. 일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 이상입니다.
1: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그렇게 임금의 차이가 크군요.
0: 맞아요. 게다가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차이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은 대기업의 약 6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임금의 모습은 평균이라는 한 숫자 뒤에 사실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모습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큰 회사와 작은 회사들, 이 갈래들이 한국 노동시장의 깊은 그림입니다.
1: 왜 그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0: 뭐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큰 회사일수록 더 좋은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높은 측면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큰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번 어느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 자리를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들도 놓여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그 사이를 건너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느 자리에서 출발했느냐가 오랫도록 그 사람의 품삯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1: 방금 이제 처음 출발한 자리가 오래도록 그 사람의 품삯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서 특히 두드러진 부분일까요?
0: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 안에 사실상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동시장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쪽에는 임금도 높고 안정적이고 한 번 들어가면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임금도 낮고 자리도 불안정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건너가기가 어려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시장 사이를 건너가는 사다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두 개의 아주 다른 노동 세계가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0: 맞아요. 그리고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서는 이유도 있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집 얘기할 때 부모 세대가 집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출발선이 달라진다. 자녀 세대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노동시장의 이중구도도 비슷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출발하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품삯을 그리고 그 자녀의 출발선까지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지점이 있는데 제가 디지털 전환을 오래 들여다보면서 항상 느끼는 대목인데요. 기술이 발전해서 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분명히 올라가는데 네. 그 늘어난 열매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의 품삯은 빠르게 커지고 어떤 자리의 품삯은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퍼질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많은 연구가 함께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일자리 이야기로 또 이어지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흐름을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임금의 격차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두 시장 사이에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흐름을 다듬어가는 일들일 겁니다.
1: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궁금함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이 한 시간을 일해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이제 대답을 여전히 못하겠죠. 이때 이제 한마디를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의 값이라는 건 그 일이 만들어낸 가치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로 정해진다라는 점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임금이 단순히 얼마나 힘든가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값이 다 공정하게 정해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사회는 너무 작게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 값의 바닥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 종합해서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아까 언뜻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0: 네, 오늘은 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봤는데요. 지금 그 일하는 사람의 자리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을 하면 일자리가 사라질지 아니면 모습만 바뀔지 다음 주에는 인공지능과 직장과 일자리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핫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됩니다.
1: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백세 자산관리 순서인데요. 오늘도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정보 또 알려주실까요?
3: 네, 백세 시대가 진짜 현실로 다가오면서
1: 맞아요.
3: 이 노후재테크의 핵심 현금 흐름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은 있어도 또 당장 쓸 생활비가 부족한 가난한 부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에도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꽂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드는 전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이야, 가난한 부자라니요. 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좀 어렵다면서요?
3: 네, 맞아요. 아쉽게도 연금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50세 이상이 생각하는 1인 기준 적정 생활비는 월 19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이 약 69만 원 정도거든요.
1: 그래요.
3: 그러니까 대부분이 100만 원 언더로 받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네.
3: 기초연금을 합쳐도 104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매달 9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 퇴직연금 역시 제도가 조금 늦게 도입이 됐다 보니까 현재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의 상당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 이렇게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면 결국 목돈을 좀 굴려야 할 텐데 안전하게 은행 예적금에 넣어두는 건 어떨까요?
3: 네, 물론 안전은 하지만
1: 그쵸.
3: 이 과거에는 은행 이자만으로도 사실 생활이 가능했었거든요.
1: 네.
3: 근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예금 금리가 두 자릿수였을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1: 와,
3: 근데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1: 네.
3: 최근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혹은 못 쫓아가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돈의 실질 가치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깎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걸 넘어서 내 자산이 스스로 일해서 매달 현금을 만들어내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투자를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3: 그래서 이 투자는 아무래도 요즘은 노후 재테크의 좀 필수 요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 그러면 이제 매달 월급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좀 대표적인 투자 상품은 뭐가 있나요?
3: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배당주, 그리고 리트, 배당형, ETF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3: 우선 고배당주는 주가 대비 5%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실적이 안정적인 금융주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분기나 매달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1: 네.
3: 배당 시기가 다른 종목들을 다 이걸 좀 잘 조합을 해보면은 마치 매달 월세처럼 우리가 배당금을 챙기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업 가치도 오르게 되면 시세 차익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좀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게 어렵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을까요?
3: 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배당형 ET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높은 우량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모아놓은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좋네요.
3: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보다 위험도가 낮은 편입니다. 어느 한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도 배당을 줄이더라도 나머지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워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미국 S&P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우량 기업들을 모은 월 배당 ETF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시장 전체의 장기적인 자산 증식과 매월 안정적인 배당 수익 이걸 동시에 노려볼 수 있다 보니까 효과적입니다. 다만 배당형 ETF도 종류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1: 네.
3: 그래서 이름은 좀 비슷해 보여도 어떤 상품은 배당을 많이 주는 대신에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0: 아.
3: 또 어떤 상품은 배당은 조금 적기는 한데 성장성을 확실히 가져가는 구조여서 이 상품 설명서에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배당은 실제로 어느 정도를 지급을 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고르셔야 돼요. 요즘은 좀 누가 이거를 가입했대
0: 맞아요.
3: 이러면 따라사는 경우가 너무 많으셔서요. 사실 우리가 방법만 좀 익히면 상품 설명서 읽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기업이 있다, 배당은 얼마 나온다

0: 실물 부동산은 한번 사면 수억 원이 통째로 묶이고 또 팔고 싶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좀 크지 않잖아요. 뭐 몇 달,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리트는 주식처럼 증권계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유동성이 좋다라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세입자를 구하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다만 건물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공실이 발생하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원금 손실 있다라는 거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투자든지 무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리츠는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사는 구조가 많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또 그만큼 배당 여력 줄어들 수 있다. 요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리츠 상품이 어떤 건물을 담고 있는 건지, 임대는 잘 나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주식에서 상품 설명서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리츠도 상품 설명서 읽어보시면서 요 상품의 특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그런데 그 최근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말고 이 채권으로도 월급처럼 이자를 받는 분들이 있다던데요.
0: 네, 점차 늘고 있고 최근에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 이표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국채나 우량 기업이 회사채에 투자를 해서 매달 안정적으로 이자를 꼬박꼬박 챙기는 겁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주식보다는 낮고 그리고 또 만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맞춰서 이자가 들어오도록 설계를 하는 게 가능한 거죠. 특히 금리가 높은 시기에 장기 채권을 사두면 장기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향후 금리가 인하될 때에는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현금을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아보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만 채권도 마치 우리 예적금처럼 원금 보장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투자의 성격이다라고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발행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이제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죠.
1: 네.
0: 그래서 이자를 조금 더 준다는 말에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로 막 올인을 하기보다는 국채나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채 위주로 담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들어보니까 배당 상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해서 내 자산을 전부 쏟아붓는 거는 좀 위험하겠죠?
0: 아, 네, 물론입니다. 예, 노후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자산 편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돈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손실이 났을 때 이걸 만회할 근로소득이 아예 없거나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우리가 이제 빈틈을 메우기가 힘들어요.
1: 네.
0: 젊을 때보다 나이가 어릴 때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목돈이 필요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 통상 20에서 30%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유지하시는 걸 특히 은퇴 후에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때 안전자산이라 함은 돈이 묶이는 예적금도 좋지만 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증권사 CMA나 파킹 통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채처럼 안정성이 높은 채권으로 채워두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배당률이 유난히 높은 상품이다. 그러면 이것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단점 없이 무조건 좋은 상품은 절대 없거든요.
1: 아, 정신 차려야죠.
0: 네. 그래서 배당률이 높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주식은 이 상품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은 배당을 언제든 줄이거나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의 그 배당률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 회사가 나한테 계속 배당을 줄 수 있는 건가? 요거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1: 명심하셔야겠네요. 이 세금을 줄이는 것도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잖아요. 네. 절세를 위한 팁 뭐가 있을까요?
0: 네, 노후 자금을 운용할 때는 세금 혜택에 주어지는 계좌 최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ISA나 개인연퇴직연금,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에서 배당 상품 운용하시면 세금 크게 아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받고 계시다. 그러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이나 펀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세금 붙이지 않는 거예요. 다만 올해부터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고요. 최근에 3년 안에 금융소득

0: 2천만 원 넘은 적이 있다. 그러면 가입할 수 없으니까요. 조건은 미리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전략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 이거를 물론 환호할 일이긴 합니다만 네, 가난한 은퇴만큼 또 우리가 두려운 게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0: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수익률만 쫓아서 특정 자산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의 자산 규모와 투자 성향 잘 점검하시고요. 다양한 상품과 제도 저희가 또 매주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적극 적으로 활용해서 균형 잡힌 현금 흐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1: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 백세 자산 관리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김성우가 부르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암군에 있는 도갑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가 많은 산으로는 계룡산, 만이산, 청량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기암괴석이 많은 월출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이 월출산 자락에 천년고찰 도갑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갑사는 통일신라 헌광왕 때인 880년 도성국 사이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고찰입니다. 하지만 1999년 발굴 당시 백제시대의 기와 조각이 발견되면서 도갑사 이전에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갑사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는 조선 초기입니다. 세조 임금의 스승인 수미왕사가 1457년부터 1464년까지 대대적으로 중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도갑사의 정각은 900칸이 넘었고요. 수행하는 스님이 무려 8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들이 그렇듯 도갑사 역시 정유재란 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중창이 있었지만 또다시 6.25 전쟁과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정각들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도갑사는 대대적인 불사를 진행했는데요. 현재의 도갑사 대응보전은 지난 2009년 4월에 낙성식을 가졌습니다. 도갑사 경내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정각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도갑사 해탈문입니다. 해탈문 안에 있던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 진품은 도갑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은 자비 또는 실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선 성종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은 하마터면 영원히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 1988년에는 도난당했다가 금세 되찾았고요. 1997년에는 도난 직전인 새벽 예불 시간에 발각되면서 다행히 두 보살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갑사의 중심 건물인 대웅보전은 부여 무량사 극락보전, 보은 법주사 대응보전 등과 같은 중층법당인데요. 삼전불 뒤에 있는 후불탱화는 나무를 깎아서 조성한 목각탱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응보전 앞마당에 있는 도갑사 5층 석탑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석탑입니다. 그동안 탑의 받침대인 기단이 단층이었지만 지난 2002년에 경내에서 하층 기단부가 발견되면서 이중 기단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5층 석탑 근처에는 멋지게 생긴 석조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통나무 배를 닮은 이 석조의 한 면에는 강희 21년 임술 3월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강희 21년은 조선 숙종 때인 1682년을 가리킵니다. 도갑사 대응보전 뒤편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멋진 폭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용수폭포라고 불리는 이 폭포 위쪽에는 미륵전이 있고요. 미륵전 근처에서는 독특한 형식의 비석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선 수미비라는 이름을 가진 비석인데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석 하나에 도성국사와 수미왕사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암군에 있는 도갑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의 대문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과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것들이 만나 최고의 재미를 선사하는 오락영화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할리우드 아이콘으로 살아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대중문화에 보내는 헌사입니다.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환기시키는 작품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좋아하다 못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파고드는 일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덕질이 세상을, 또 영화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배경은 2045년. 사회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식량난에 더해 수요 폭발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붕괴는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해 가상현실 프로그램 오아시스에 접속해 그 안의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죠. 행성만한 크기의 카지노에서 무한정 게임을 즐기는 일도 가능하고, 배트맨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도 친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 위태롭게 쌓아올린 빈 민가가 웨이드의 현실이지만 오아시스에서의 그는 다릅니다. 유저들의 관심은 오아시스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가 죽기 전 남긴 유언에 쏠려 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 안에서 세계의 이스터에그를 찾는 미션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죠. 힌트는 할리데이가 사랑했던 과거의 대중문화들, 그리고 그의 개인사입니다. 쉽지 않은 오픈북 시험인 셈이네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이상한 공식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벌었어도 내가 팔고 나서 더 오르면은 배가 아프고 마치 손해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미 흘러간 인연, 놓쳐버린 기회에 미련을 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집착할수록 현재의 소중한 일상마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요. 지나간 건 그저 내 것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훌훌 털어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우량주겠지요? 이수미의 노래입니다. 내 곁에 있어 주.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1: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2: 2026년 7월 19일 3시 공군 경북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파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근데 욕심이라는 게 네.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끊기가 어렵잖아요. 자, 오늘 만나볼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요. 현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3: 네. 김은식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주식 투자로 제법 재미를 봤다고 하네요.
0: 주식 이야기군요.
3: 네.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살짝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네. 좋은 종목 있으면 나한테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손해보기라도 하면 우정에 금이 갈 테니 참아달라고 하네요.
0: 이거 조심해야 돼요.
3: 그렇군요.
0: 친한 사이에.
3: 네, 맞아.
0: 친하다고 정말 그 정보 하나 알려줄까 하면서.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3: 그러니까.
0: 만약에 손해라도 보게 되면은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3: 그러니까 지금은 재미를 봤어도 또 내일은 또 달라지니까.
0: 예.
3: 그렇죠. 이것도 참 힘드시겠다.
0: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 미장원에
3: 네. 네.
0: 그 미장원에서 주식 얘기가
3: 네.
0: 주로 화두가 되고 있다면
3: 요즘,
0: 이제는 네. 나와야 할 때다.
3: 아.
0: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3: 아, 그래요?
0: 네,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3: 네.
0: 자, 다음은 대구에서 왔는데요. 대구 수성구의 최민자님. 내 고향 충남 홍성군 구룡리 방앗간에서 찹쌀 두 마리 왔습니다. 동생이 귀한 쌀을 보냈네요. 85세의 나이에 네. 고향에서 이런 선물을 받다니요. 정말 행복합니다.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귀한 찹쌀 가족과 나눠 먹어야겠습니다. 아, 저는 뭘 보내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하시면서
3: 네.
0: 추억의 소야곡 남인수의 노래 청하셨네요.
3: 어.
0: 아유, 귀하게 드시겠네요.
3: 그러니까요. 저도 제주에서 요즘에 막 여만한 바자회 끝났다고 이렇게 쌀도 이렇게 남았는데
0: 네.
3: 조그만 거 하나 막 갖다 주시고 그래요.
0: 받아줬어요. 네. 기분 좋으셨겠네.
3: 아유, 괜찮아요. 이랬더니 아유, 먹으라고 여기 밥을 해서 많이 해야 되잖아. 이래서 아예 감사합니다 하는데
0: 네.
3: 그게 진짜 고맙고 선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0: 아, 그럼요. 이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3: 네.
0: 그 마음이 중요한
3: 네.
0: 거지. 네. 최민자님, 그 찹쌀로도 맛있게 밥 지어 드시기 바랍니다.
3: 네. 자, 이어서 박영구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3: 목소리 좋고 입담 좋은 원석현 아나운서 도연아 씨 반갑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자운면에 위치한 자운도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처음 육지 목포로 나왔습니다.
0: 신안에 섬이
3: 네.
0: 많잖아요.
3: 네. 네. 그때는 여객선을 타고 4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목포 선착장에 내려서 난생 처음 택시를 타던 날 신고 있던 검정 고무신을 벗고 올라탔는데 기사님께서 신발 신고 타세요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0: 아이고, 예, 예.
3: 아, 그랬군요. 라디오에서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을 들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내 소원은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게 노래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0: 네.
3: 2017년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이제는 승용차를 타고 고향을 오갈 수 있게 되었어요.
0: 섬이 연결됐군요.
3: 네.
0: 다리로.
3: 네. 그날 다리를 건너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0: 눈물이 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70을 넘었어요. 참으로 빠른 세월이에요. 이 노래를 자흥국민학교 40회 동창들과 해병대 306기 전우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1: 해병 출신이시군요. 네. 예. 바다가 육지라면 청하셨습니다. 조미미의.
0: 네. 네.
1: 천사대교 개통됐을 때 많이 화제가 됐었고 네. 뉴스에도 났었는데.
0: 네. 17년 후에 개통됐네요. 예.
1: 천사대교가 왜 천사인 줄 아세요?
0: 네, 아니요.
1: 신안군 지역에 네. 섬이 무려 1,004개가 있대요.
0: 아, 그래서 천사대교예요?
1: 그래서 천사대교입니다.
0: 공식적으로만?
1: 공식적으로.
0: 그러면 또 공식적이지 않고 어디 숨어있는 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1: 다 그렇죠? 발견했겠죠. 아니 요즘 뭐 발견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0: 그건 그래요.
1: 네. 뭐 조그만 암초 같은 건 안 따졌겠죠.
0: 네. 네.
1: 어떤 1,004개의 섬이 있어서 아. 천사대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0: 네.
1: 감기에 무량하셨겠습니다. 고향을 배를 안 타고 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만큼 다니기 쉬워진 거잖아요. 네. 고향 방문이 박연구님 반가웠고요. 건강하시고 또 종종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두 곡 들어보시죠.

0: 바다가 육지라면 조미미의 노래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이었습니다. 최민자님과 박연구님의 신청곡 차례대로 들어봤어요.
1: 네.
0: 이번에는 광주 서구에서 백은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옛날 여름이면 온 가족이 마루에 모여서 잠을 잤습니다. 아, 그랬죠.
1: 맞아요.
0: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네. 이야기를 나누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키득거리면 저는 어허 얼른 눈 감아 하고 혼을 냈는데 문득 그때가 그리워지네요. 온 가족이 마지막으로 한데 모여 잔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1: 네.
0: 이제 각방이니까.
1: 네. 네, 예전에는 방 하나에 또 옹기종기 다 모여서 자고 막 그랬죠.
0: 옛날엔 단칸방이 네. 예사였어요. 네. 아주 흔한 네. 가정 살림이었죠. 어.
1: 근데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평상에 앉아가지고 네. 막 옥수수도 막 삶아서 주면은 먹고 막 이랬던 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0: 예. 뭐 도심에서는 일반 주택도 많았고
1: 네.
0: 그러니까 마당 있는 집이 있어서 거기에 네. 평상 놓고
2: KBS 라디오 재난 방송입니다.
3: 2026년 7월 19일 3시 10분 경북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 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때부터 사랑을 시작한 동갑내기 우리 부부. 네. 25살에 결혼하기까지 소설책 10권을 나올 정도로 일이 많았지만요.
0: 아유.
1: 지금은 손자 손녀를 두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는 이 다음에 남녀 반대로 태어나서 다시 만나자고 말합니다.
0: 아유, 재밌겠네요.
1: 우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복수심이겠죠?
0: 아,
1: 그거였군요.
0: 네네.
1: 네, 솔직히 저는 딴 사람 만나고 싶어요.
0: 아, 남편께서 들으시면 네. 큰일 나겠는데요.
1: 네.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셨어요.
0: 글쎄요. 다는 아니겠죠.
1: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0: 네.
1: 당신과 만나서 부부로 살 거야 이렇게?
0: 그런 분들도 꽤 많겠죠. 그러면서 신청곡은 아주 그윽한 분위기 네. 있는 곡을 유익종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청하셨습니다. 네. 김인숙님.
1: 그럼 네. 이거는 뭐 무슨 마음일까요? 다음 생에는 네. 내 아들로 태어나 막 내 딸로 태어나 막 이러잖아요.
0: 그러니까 말씀은 네. 다시 태어나면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또 마음은 또 이런 거예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다.
1: 네.
0: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저희 그 사연들 보면은
1: 네.
0: 국민학교가 많이 나와요.
1: 많이 나와요.
0: 요즘 젊은 분들은 국민학교가 뭔가 아시겠죠? 다 초등학교니까.
1: 초등학교, 네.
0: 근데 도연아 씨도 국민학교 세대고 저도 네. 국민학교 세대고
1: 네.
0: 물론 저희 사연은 이제 국민학교가 많습니다만은 초등학교보다는 국민학교가 저희한테는
1: 그렇죠. 익숙해요. 네.
0: 자, 다음 사연은 네. 박영숙 님이 홈페이지에 남기셨는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해마다 필통 가득 연필을 깎아주셨습니다. 아우, 자상하시네요.
1: 네.
0: 달력 종이로 국어, 산수, 도덕, 음악, 책 표지를 써주시던 그 손길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굿모닝이라는 새로운 말을 처음 배우며 제 꿈을 그리던 시간도 떠오릅니다. 어느 날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새벽이면 아버지와 한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곤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와 편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하며 다녔던 병원길, 동네 골목골목이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들을 키우던 그때가 아버지와 함께한 60평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저는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책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방에서. 아버님께서
1: 네.
0: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 모양입니다.
1: 네, 그러신 예. 것 같아요. 아유 예전에 이거 정말 생각나요. 달력 종이.
0: 책 표지 네, 많이 책 썼죠.
1: 표지, 네, 많이 썼어요. 많이 싸주시고 부모님들이 네. 새학기 되면 상 싸서 근데 정말 이름도 적어주시고
0: 한 장도 안 되는 그 분량으로 적어주셨는데 네. 박영숙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단상을 정말 모든 이렇게, 그 네. 일평생이 다 떠오를 네. 정도로 아, 자세하게 묘사를 잘해 주셨어요.
1: 네.
0: 아, 어떤 아버지셨는지 저희 짐작이 되고
1: 네.
0: 아버지의 말년도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유 참 어머니 모시고 이제는 또 네. 각별한 시간 잘 보내셔야겠죠.
1: 네.
0: 아버지의 의자 정수라의 노래 청하셨는데요. 먼저 유익종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듣고 나서 띄워드리겠습니다.

0: 김인숙님과 박영숙님 신청곡 잘 들으셨나요? 유익종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그리고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미영님이 공개시판에 짤막하게 남기셨는데요. 어느덧 7월하고도 중순이 지났어요. 하반기로 잘 살아낼게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덕분에 올해 상반기도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적어주셨습니다.
1: 네.

0: 예. 저희도 고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벌써 진짜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0: 그러게요. 네. 아유, 정말.
1: 저도 이제 매주 한 번씩 네. 이렇게 토요일에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금방 한 달이 금방 가고.
0: 금방 예. 분기 지나고 네. 반기 지나고. 네. 아. 참.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함께한 시간이 꽤 되는 거예요. 그죠?
0: 그죠.
1: 네.
0: 앞으로 한 뭐 10년 더 같이 해야죠. 그죠?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서울 마포구에서 김연선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얼마 전에 경주에 다녀왔어요. 중간에 추풍령 휴게소에 들렀고요. 맥반석 오징어와 소떡소떡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0: 소떡소떡. 네. 네.
1: 저는 사실 여행 자체보다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는 게 참 좋더라고요.
0: 아유, 그게 참 재미죠.
1: 그럼요. 그거 먹는 재미예요.
0: 소떡소떡이 이제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1: 소떡소떡.
0: 네, 그 소떡소떡. 꼬치에다가.
1: 네, 꼬치에다 소세지하고
0: 떡을 이렇게. 번갈아서 끼운 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1: 꼬치.
0: 떡꼬치의 그죠? 일종인데 네.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소시지. 조그만 거 탱글탱글한 거. 비엔나 소시지 같은 거. 네, 네 그런 걸 꽂아놓은 거죠.
1: 네. 네.
0: 맛있죠?
1: 맛있어요.
0: 네. 영양학적으로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뭐 지방 골고루 다 있겠네요.
1: 네. 배부르죠? 뭐 네. 그거 하나 먹어도.
0: 추풍령 휴게소에 들르셔가지고 이 노래를 청하셨나 봅니다.
1: 네.
0: 남상규의 추풍령. 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형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저는 도연아 씨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1: 예.
0: 도연아 씨와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라이브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1: 아, 네.
0: 도연아의 외톨이 청하셨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 이 노래 네. 요즘 또 많이 청하시네요.
1: 네, 외톨이는 뭐 예전에도 팬분들이 좀
0: 그렇죠, 많이 사랑받았던 곡인데
1: 네, 맞아요.
0: 요즘 신곡들도 신청곡이 많이 되지만 외톨이도 또 은근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나중에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1: 언제든지
0: 저희 세월따라 노래따라에서 공개방송 예정은 뭐 돼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예. 정확히 그 일정이 정해지면 도연아 씨가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1: 아,
0: 공개방송을 하면
1: 네.
0: 그때 외톨이를 불러줄 수도 있지 않을까.
1: 아유 뭐 외톨이도 불러드리고 불러달라는 거 다
0: 신곡도
1: 불러드리죠.
0: 불러드리고
1: 네.
0: 예. 아, 많이 좀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남상규의 추풍령, 도연아의 외톨이.

0: 네, 많이들 좋아할 만 하시네요. 도연아의 외톨이였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두형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1: 네.
0: 앞에 들으신 곡은 남상규의 추풍령이었는데요. 김현선님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도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부산 금정구에서 한규현님이 보내주셨어요.
0: 예.
1: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데
0: 네.
1: 여긴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0: 네, 그러시겠죠.
1: 예, 라디오를 함께 듣습니다. 올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0: 예.
1: 네.
0: 나이 들수록 물리치료 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받고 왔는데.
1: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렇게 뭔가 좀 하면 이렇게 관절들이 약간 피곤하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0: 어르신들에게는 그 하루 일과 중에 필수 코스처럼 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병원을 이렇게 순례하시는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1: 정말요?
0: 예, 하루에 여러 군데를 여기 들러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저기 들러서 또 점검도 받으시고 여러 군데가 조금씩 이제 예, 문제가 생기시니까. 네.
1: 그래서 그 시골은 제주도 같은 데도 병원 문을 되게 일찍 열어요.
0: 아, 그래요?
1: 어르신들이 그 일찍 일어나

찾아와 축하해 줬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재수 씨가 준비해온 고급스러운 떡 케이크도 자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인연이 참으로

0: 하시면서 네. 윤신혜의 인생이란 청하셨네요.
1: 네. 네,
0: 박명근님. 아, 네. 저희 애청자로 또 그쵸. 열심히 또
1: 그때 따님 결혼식 때 우리가 막 그거
0: 맞아요.
1: 불러주고
0: 찾아뵙지 못했지만
1: 네.
0: 여기 스튜디오에서 네, 네. 축가와도 축사 한마디를 해드렸습니다. 네. 예, 아유, 사연을 읽어보면은
1: 네.
0: 가정이 얼마나 단란하고 네. 행복하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네요.
0: 네.
1: 좋은 추억 하나 만드셨죠, 뭐.
0: 이제 그렇죠? 칠순 같이 나셨는데 아주 이제 더 힘이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1: 저는 직접 뵈셨잖아요.
0: 그죠? 네.
1: 예. 오, 굉장히 그 자그만하신데 그 꼭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의
0: 아, 자그마하지만 예. 단단한
1: 예.
0: 그런 체형이시군요. 예. 예. 예.
1: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예. 보니까.
0: 많이 좀 좋은 거 보러 다니시고
1: 네.
0: 행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하재현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애청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올해 팔순 기념으로 노래 신청합니다.
0: 아, 팔순 되셨군요.
1: 네. 올여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0: 낭만에 대하여 네. 출애코의 노래 청하셨군요. 네, 하재현 님 올해 팔순 맞으심을
1: 네.
0: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자, 다음은 김정민 님 사연인데요. 옛날 노래 들으면 지금은 느낄 수 없는 분위기에 매료됩니다.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이런 노래를 들었던 옛날도 낭만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1: 네.
0: 김추자의 댄서의 순정 청하셨네요.
1: 댄서의 순정.
0: 오히려 옛날이 더 낭만적이지
1: 낭만이죠.
0: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1: 요즘에는 뭘 하면 다 AI 얘기를 해서. 아, 네.
0: 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1: 네.
0: 그 방금 전에 신청곡 들어왔던 최백호 그 선생님의 그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만 들어봐도, 아,
1: 네.
0: 정말 옛날에 정말 낭만적이었구나.
1: 네.
0: 음악도 딱 느낄 수 있잖아요.
1: 그렇고, 네.
0: 옛날엔 그랬지 하면서. 근데 요즘은 그런 어떤 그런 낭만, 멋 같은 거는
1: 그런
0: 많이
1: 건
0: 좀 사라진 것 같아요.
1: 근데 또 뭐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0: 네.
1: 그게 뭐라고? 아, 내가 물어볼게. 그리고 이제 다시 AI한테 막 물어보고, 예, 네, 뭐, 그러고 이렇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모두들도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0: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이제 AI와의 낭만을 또 발견할 수 있겠죠.
1: 그렇겠지만 저는 이게
0: AI와 티격태격 싸움을 다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그래 다툰다 그러더라고요.
0: 왜 자꾸 거짓말해 이러면서 똑바로 못해 이러면서 혼내고.
1: 아니 걔네들이 그 자꾸 질문을 하면. 그 좀 짜증을 낸대요.
0: 빨리 이제 유료화 결제하라 이거죠.
1: 네.
0: 업그레이드 하라고.
1: 네. 예.
0: 자, 세 분의 신청 들어보겠습니다. 윤신혜의 인생이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그리고 김추자의 댄서의 순정.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7.19 3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한천 예천군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낚갯, 낚시갯,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0: 네, 세 분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윤신아의 인생이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그리고 김추자의 댄서의 순정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이선숙님. 인테리어 잡지를 보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고 싶더라고요. 혼자 낑낑대며 가구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요? 더 어수선해진 것 같아요.
1: 네.
0: 남편은 출장 가서 없고 어떡하지요? 하셨는데. 여자분도 혼자 잘 옮기시더라고요.
1: 잘해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앉아있다가 좀 바꿔볼까? 이러면 또 바꿔요.
0: 남자들 집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요. 저 무거운 걸 어떻게 옮겼지 하면서.
1: 근데 아마 더 어수선해 보이면 네. 다시 제자리로 옮길 확률도 높아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0: 다시 원상복구 시킬 때는 좀 힘이 드니까 네. 귀찮겠죠. 아무래도. 네. 예. 다음 사연입니다.
1: 네, 강원도 원주시에서 김영애 님이 보내주셨어요.
0: 네.
1: 저희 남편 말장난 개그에 푹 빠져서 하루에 한 번씩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있어요.
0: 아, 개그 잘하시는군요.
1: 네, 어제는요. 우리나라 트로트 중에 제일 야한 트로트가 뭐게라고 하더라고요.
0: 야한 트로트.
1: 정답은
0: 뭡니까?
1: 뭘까요?
0: 몰라요?
1: 정답은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0: 그게 뭐가 야해요?
1: 왜 그러냐면 이 가사 처음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0: 아, 가장 그래서 야를 많이 하는군요.
1: 네. 야한 트로트래요.
0: 야한.
1: 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맥주가 네. 죽기 전에 남기 김 말은?
0: 맥주가 위하여?
1: 위하여?
0: 원샷? 아니에요?
1: 아니, 유언비어래요. 비어.
0: 아, 유언비어?
1: 예, 유언비어. 이제 야,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0: 이건 기가 막히다.
1: 네. 그리고 이것도 기가 막혔어요.
0: 뭔데요?
1: 머리가 아프면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 머리가 아프면
0: 그거는 그 약사 약을. 의사 약사의 권하는 대로 드셔야죠. 하나를 두어요.
1: 네. 두통.
0: 두통을
1: 네,
0: 먹어요?
1: 두통. 그러니까 아. 머리 이게 이제 이게
0: 아,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이다.
1: 머리가 아프면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
0: 아,
1: 예, 넌센스로 두통이래요.
0: 아, 이게 남편분의 개그였군요.
1: 근데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0: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1: 예.
0: 기발하네요.
1: 그 아, 이 썰렁해. 시원함을 원하세요? 저희 남편을 빌려드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0: 네, 저희가 필요할 때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1: 네.
0: 한 분을.
1: 네.
0: 자, 마지막 사연인데요.
1: 네.
0: 김건재님. 수원 장안구에 사는 애청자 김건재입니다. 지난 6월 14일 일요일 고향 안성 일죽

0: 중학교 12회 동기동창 29명이 모여서 홍릉숲을 탐방했습니다. 33년 만에 전면 개방된 곳이라 더욱 네. 뜻깊은 자리였어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참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숲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2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 도심 속에서 만나는 숲의 여유,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번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월드컵 기간에는 복지관 방송에서 도연아 가수님의 하나 되어를 선곡해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0: 최고 인기네요.
1: 네.
0: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두 딸과 사위, 세 명의 외손녀와 함께 안성 선산에도 다녀왔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두 분과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청하셨는데요.
1: 네.
0: 자, 김건재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1: 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건재님의 신청곡 그리움은 가슴마다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향연, 소개글. 이 책은 아폴로도로스가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은 대화 내용을 자신의 친구 글라콘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또 다른 이름 모를 친구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대화는 아가톤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소크라테스가 그의 추종자들과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네가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좀 잘 알고 있긴 하네. 그저께 내가 팔레론에 있는 우리 집에서 시내로 가고 있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뒤에서 나를 알아보고는 멀리서부터 장난기 어린 말투로 나를 불렀다네. 아폴로도로스, 대머리 친구, 멈춰보게. 그래서 나는 멈춰섰지. 그러자 아폴로도로스, 안 그래도 자네를 찾고 있었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알키비아데스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아가톤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사랑에 대한 칭송이었다네.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싶네. 필리포스의 아들 포에니크스한테서 들은 사람이 나에게 말해줬거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분명치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기에 자네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자네 친구들 이야기에 대해 자네만큼 잘 전달해 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자네도 그 저녁 모임에 있었나? 그래서 나는 말했지. 글라콘, 자네에게 전달해준 사람이 정말 말을 제대로 안 했나 보군. 그 모임이 최근에 있었고 내가 거기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니 말이야. 그래, 나는 자네가 거기 있었을 거라 생각했네. 불가능한 얘기야. 자네는 아가톤이 이제 아테네에서 살지 않은 게 수년이 넘은 걸 모르는가? 그리고 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알게 되고 매일같이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한 건 3년도 채 되지 않았어. 한때는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며 나만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잘난 척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참 불쌍한 존재였지. 자네가 그렇든 나도 철학자보다 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러자 그가 말했지. 아, 농담은 나중에 하고 그 모임이 언제 일어난 건지 먼저 알려주게. 우리가 어렸을 때야. 아가톤이 그가 쓴 첫 번째 비극으로 상을 받은 날이야. 그와 그의 합창단이 승리의 제모를 바친 다음 날이었네. 그렇다면 진짜 오래전 일이군. 그럼 누가 이야기해줬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해주었나? 아니, 말한 사람은 바로 포에니크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바로 그 사람이야.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인데 키가 작은 친구로 신발을 신은 적이 없지. 그는 아가톤의 잔치에 다녀왔다고 했네. 나는 그때 당시 그 친구보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더 숭배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들은 내용 중 몇 가지를 나중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도 했다네. 선생님은 다 맞다고 확인해 주었지. 자, 그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게. 아테네 시내로 걸어가는 길은 대화를 나누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었고 그 잔치에서 이루어졌던 사랑에 대한 담화를 다시 얘기했지. 아까 처음 말했듯 나는 자네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네. 자네만 좋다면 기꺼이 다시 반복해서 들려줄 수 있지. 철학이라는 건 내가 말을 하든 남이 말하는 것을 듣든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즐거움도 주지. 반면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특히 자네 같은 부자나 장사꾼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기분이 불쾌해져. 나는 자네 같은 사람들이 불쌍하네.
왜냐하면 자네 같은 친구들은 실상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0: 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자네 같은 사람들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겠지. 그것도 맞아.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들은 오직 생각만으로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잖아. 그게 나와 다른 점이야.
1: 오디오 북
2: 알겠어, 아폴로도로스. 자넨 여전하구먼. 언제나 자기 욕도 하고 남 욕도 하고. 자넨 모든 인간을 다 불쌍하다 여기지.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빼고 말이야. 자기 자신부터 가장 먼저 불쌍하다고 하잖아. 미친 사람이라는 자네의 오래된 별명을 어떻게 얻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럴듯하단 생각이 드네. 자넨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빼고 자신과 남들 모두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니까 말이야.
0: 아, 그렇군. 내가 제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였네. 다른 증거가 필요 없군. 그래.
2: 그래, 그 얘기는 됐고 얼른 내가 요청한 그 대화 이야기나 하세.
0: 그래, 그 사랑에 관한 대화를 아리스토데모스가 알려준 그대로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 그가 말하길, 목욕을 막 마치고 나온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샌들을 신고 있기에 그렇게 말끔하게 변한 모습으로 어딜 가시느냐고 물었대.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대답했지. 아가톤 네 집 잔치에 간다네. 어제 승리의 제물을 바치는 축하연에 오라고 초대받았지만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거든. 대신 오늘 간다고 했지.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찾아서 입었네. 아름다운 사람 집에 가는 거니까. 자네도 같이 가겠나? 초대 안 받았어도 괜찮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따라오게나. 왜, 있잖아, 그 속담 말이야. 우리 그걸 좀 바꿔야겠네. 좋은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가도 괜찮네 하는 속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가도 괜찮네. 이렇게 바꾸는 거야. 호메로스에 비하면 살짝 바꾼 것뿐이잖아. 호메로스는 이 속담을 살짝 바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 아가멤논을 용감한 장수로,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겁쟁이 전사로 묘사했고, 아가멤논이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베푸는 장소에 메넬라우스가 초대 없이 가는 불청객으로 그려지잖아. 즉, 좋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 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잔치에 속물들이 가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자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했지.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지금 제가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메넬라우스의 입장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현명한 자의 잔치에 가는 불청객이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가자 해서 왔다고 할 테니 그때는 변명해 주셔야 해요. 두 사람이 함께 가건을 하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호메로스의 문체로 답했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그 둘 중 한 명이 해결책을 생각해낸다는 뜻이야. 아무튼 이렇게 그들의 대화는 함께 걸으며 흘러갔네. 가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갑작스레 떠오르는 관념들을 생각하느라 멈춰서서 뒤처지게 되었지만 기다리는 아리스토데모스에게 먼저 앞장서 가라고 했다는군. 아가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네. 한 시종이 나와 아리스토데모스를 맞이했고 손님들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잔치 장소로 안내했다네. 아가톤은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 오, 아리스토데모스, 마침 잘 왔네. 우리 같이 한잔하세. 다른 용모로 온 거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 어제 자네를 초대하려고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지 뭐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어찌 되신 것이? 아리스토데모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안 계셨지. 그래서 아가톤에게 좀 전까지 같이 왔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초대해서 오게 된 거라고 설명했어. 그렇군. 아무튼 잘 왔네. 그나저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어디 계실까? 글쎄 말이야, 방금 내 뒤로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아가톤이 시종에게, 얘야, 네가 가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찾아 모셔오너라 라고 했고 아리스토데모스에게는 에릭시마코스 옆에 앉으라고 했네. 그러자 한 시종이 아리스토데모스가 발 닦는 걸 도와주어 몸을 기대고 자리에 편히 앉았는데 또 다른 시종이 들어오더니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웃집 대문 앞에 조용히 서 계신다고 말하는 거야. 불러도 꼼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 거참 이상하네. 얘야, 다시 가서 들어오시게 해. 계속 불러보렴. 가시지 못하게. 아가톤이 말했네. 그분을 내버려 두게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했지.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가끔 아무데나 멈춰서 이유 없이 넋놓고 서 계신다네. 곧 들어오실 거니까 방해하지 말자고.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지. 그리고는 시종들을 향해 아가톤이 말했네. 얘들아, 그럼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상을 차려보자. 너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든지 마음껏 차려보렴. 손님들을 향해, 사실 나는 여태껏 시종들에게 명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다시 시종들에게, 오늘은 너희들이 주인이고 나와 여기 계신 분들이 손님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잘 차려보렴. 우리에게 칭찬받을 수 있게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서 이내 저녁이 차려졌으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여전히 들어오시질 않았어. 밥 먹으면서 아가톤이 여러 번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불러 모셔왔으면 했지만 아리스토데모스가 말렸다네. 식사가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쯤 마침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들어오셨지. 보통은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계시곤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에 맞추시려 했는지 조금 일찍 들어오신 거라네. 잔치상 한쪽 끝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아가톤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옆에 앉으시라고 졸랐어.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 몸에 기대어 그 지혜의 혜택을 나눠주세요. 대문 앞에서 선생님의 것이 된 그 훌륭한 생각 말입니다. 선생님은 줬던 생각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뜰 뿐이 아니시잖아요.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아가톤이 원하던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지. 만일 지혜라는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모자란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털실을 통해 물이 가득 찬 잔에서 비어있는 잔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다면 잔의 옆에 앉아 기대는 특권이 내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될 텐데. 잔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흐름이 나에게 와닿아 채워줄 테니 말이야. 나의 지혜는 보잘것없고 미심쩍은 것으로 꿈이나 다름없지만 잔의 지혜는 밝고 유망하지. 그저께는 자네의 그 젊고 훌륭한 지혜가 3만 명의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표출되지 않았던가? 저를 놀리시는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아가톤이 말했지. 누가 지혜의 승리자가 될지는 잠시 후 디오니소스에게 판단을 맡기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해보자는 의미. 지금은 우선 저녁부터 드시지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자리에 기대어 앉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드셨지. 그리고서 신께 드리는 헌주가 제공되었고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다음 의례 행하는 이런저런 의식을 한 후 그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네. 그때 파우사니아스가 말했네. 오 친구들, 어떻게 하면 가장 해가 되지 않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나는 어제 마신 술의 영향이 커서 조금 쉬어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자네들도 대부분 어제 잔치에도 왔으니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어찌하면 술을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이 말에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네. 완전 동감일세. 어제 여기 모인 한 사람으로서 나 또한 포금하는 걸 피하지 못했네. 이번엔 아쿠메누스의 아들 에릭시마코스가 말했다네. 자네들 말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있네. 아가톤, 술 더 마실 수 있겠나? 나도 어제처럼은 못 마시네. 아가톤이 말했네. 그렇다면 다행이야. 에릭시마코스가 말했어. 나와 아리스토데모스, 파이드로스 같이 술에 약한 사람과 아예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자네들 같은 술꾼이 더 못 마시겠다 하니 다행스럽다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겠네. 선생님은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있지. 우리가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 안 하실 거야. 그러나 어쨌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많이 마시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자네들이 이해해 준다면 내과 의사로서 내가 조언을 하겠네.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정말 나쁜 습관이야. 나는 한 번도 따라해 본 적이 없고 자네들에게도 절대 추천하지 않네. 특히 어제 폭음의 영향을 아직도 느끼고 있는 자네들에게는 말이야. 나는 언제나 자네의 조언을 따르지, 특히 의사로서 말할 때는 말이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현명하다면 그렇게 할 걸세. 미리누스에 사는 파이드로스가 말했다네. 그래서 그날은 모두 술을 많이 마시지 않기로 동의하고 적당히 괜찮은 만큼만 먹기로 했다네. 에릭시마코스가 다시 말했네. 그러면 각자가 원하는 만큼 마시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 방금 온 피리 보는 여인은 나가서 혼자 피리를 불게 하거나 아니면 저 안의 방으로 들어가 부인들에게 들려주게 하면 어떻겠나? 오늘은 우리끼리 마음껏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 그리고 자네들이 허락한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제안하겠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기록으로 평가받는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작품을 한데 묶어 펴낸 책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인데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서구 사상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는 지혜의 복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작품은 고대 아테네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논증과 대화를 담고 있죠. 이 작품들은 단순한 철학적 글쓰기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실험의 기록으로 읽힙니다. 철학이 삶과 멀리 떨어진 어려운 말이 아니라 끝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가장 절실한 질문.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7번째

0: 부인의 죽음은 애석한 일이지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금방 고칠 병도 손 쓸 수 없습니다.
1: 당신이 뭘 알아? 의사놈들이 뭘 아냐고! 내 아내는 단순한 감기였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당신들의 실수로 죽여놓고선 또 내 자식까지 넘보려고?
0: 아버님, 진정하시고 의사 모두가 같진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제1한방병원을 다녔고 그곳에서 유능한 인재가...
1: 가짜는 소리 그만 짓거리고 꺼져!
0: 아버님, 제 말을...
1: 좀 꺼져? 어?
2: 그가 주위를 보더니 기둥에 기대놓은 삽을 집어들었다. 삽 대가리를 높이 치켜드는 모습에 화들짝 놀란 승범이 뒷걸음질 쳤다.
1: 꺼져!
2: 삽을 휘두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소리치자 승범은 뒤돌아서 달렸다. 마을 초입에 있는 슈퍼까지 쉬지 않고 달린 승범은 숨을 헐떡거렸다. 뒤를 영방 돌아보며 소라 아버지가 삽을 들고 쫓아오지 않는지 살폈다. 느티나무 그늘에서 숨을 고른 그는 휘적거리며 슈퍼로 갔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니 컴컴한 내부는 조용했다. 오래된 수납장에 가짓수가 적은 과자와 라면, 조미료 등등이 보였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내부를 가로질러 요란한 소리를 내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다.
0: 사장님, 손님이요.
2: 병뚜껑을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날은 덥고 아버지란 작자는 답답했다. 자신의 유려한 말을 싹둑 잘라내고 듣지도 않으려 하다니. 생수 한 통을 다 들이켰다. 냉장고 온도를 약하게 했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물이 미적지근했다. 승범은 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로 갔다.
0: 손님이요.
2: 뚜껑을 밀어올리자 찬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 안을 뒤적여 자신이 좋아하는 수박바를 찾았다. 슈퍼 안쪽에서 덩치가 큰 아저씨가 나왔다. 승범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0: 뭐라고? 이거요.
3: 소란에 왔나 보지? 아.
2: 현금을 꺼내는데 아저씨가 아는 척을 했다.
0: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2: 수박바 포장을 뜯으며 묻자 아저씨가 그의 뒤를 가리켰다. 뒤를 보니 문 옆에서 소라가 고개를 내밀었다. 맴맴맴맴. 매미가 우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승범과 소라는 나란히 서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0: 승범은 차에서 내리며 목덜미를 주물렀다. 요 며칠 왕진을 핑계로 환자가 없는 시간대에 속이리로 갔다. 심심한 소라가 아버지 몰래 나와 있으면 승범은 밤사이 안녕했는지 아이를 살폈다. 아이는 말이 없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내젓는 행동으로 승범과 소통했다. 원래 말을 못하는가 싶었으나 아빠를 여러 번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니 괜히 욕심이 났다.
1: 한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봐.
0: 사탕이나 과자로 꼬드겨보지만 아이는 고개를 내저었다.
1: 왜? 아빠가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지 말라고 해서?
0: 승범의 질문에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다.
1: 에이, 이 정도 만났으면 친한 거지 뭘.
0: 꼬드기지는 못했어도 과자를 건네며 투덜대자 소라는 봉지를 뜯어 먼저 승범에게 권했다. 승범은 아이의 머리를 툭 쓰다듬었다.
1: 아빠가 이런 건 잘 가르쳤네. 그래서 이번엔 아빠가 어디 계시니?
0: 승범이 귀찮은 소라 아버지는 그를 피해 매번 다른 곳에 있었다. 어느 날은 우사에, 뒷산 옥수수 밭에, 비닐하우스에, 양상추 밭에. 소라 아버지는 부자다라는 소리를 절로 내뱉으며 승범은 그를 찾아냈다. 견죽 좋은 승범은 자신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소라 아버지를 붙들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읊으며 병원에 대한 반감을 완화시키려고 무던히 애썼다. 물론 얼마 안 되어 소라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고 삽을 들어서 승범을 쫓아냈다. 이 정도면 그 집 소도 여물을 씹으며 그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질 만한데 소라 아버지는 소라의 털끝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다.

0: 승범은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한의원으로 향했다. 소라의 증상에 대한 자료와 치료법을 찾느라 한동안 한약방에도 발길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번 일은 승범에게 기회였다. 수정의 도움 없이 귀신 환자의 한을 해결하면 귀신계에서 자신의 명성이 올라갈 것이었다. 게다가 소라의 병을 치료한다면 우아시에서도 번듯한 한의원으로서 입지를 굳힐 것이었다. 소라 아버지는 오래도록 그 마을에 살았고 부자니까 이를 널리 알릴 게 분명했다. 비록 오늘도 설득이 실패로 돌아갔고 할 일 없이 소라와 메뚜기나 잡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치료에 성공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렇기에 언제든 소라를 치료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1: 자네 요즘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0: 갑자기 뒤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리자 승범은 그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움찔해서 돌아보니 한약방 앞에서 뒷짐을 진 수정이 있었다.
2: 깜짝이야.
1: 아니, 뭔 죄를 지었길래 그리 놀래?
2: 아니, 죄는 무슨. 또 물벼락을 맞을까봐 놀란 거죠.
0: 놀란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움츠렸던 어깨와 목을 폈다. 그러나 수정의 표정은 꽤 매서웠다.
1: 어딜 그렇게 다니냐고.
2: 그냥 바람 좀 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합니까?
1: 그냥 바람은. 허튼 짓 하지 말게.
2: 허튼 짓이라뇨?
1: 자네라면 뻔하지. 괜히 어설프게 해서 그들의 화만 돋을걸.
0: 어설프다니. 아무리 귀신에 대해 모른다지만 너무 심한 말이었다. 모든 일엔 처음이 있기 마련이고 처음엔 실수가 있다. 그러나 소라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어설프다는 말이 섭섭했다.
2: 전 뭐 귀신 환자 치료도 못합니까? 이건 뭐 사장님만 하라는 법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아니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0: 그녀를 두고 계단을 오르며 승범은 입을 삐죽였다.
2: 아니, 자기만 알면 다야. 무시 무시 상무시라네.
0: 잠긴 한의원 문을 열고 컴컴한 내부를 가로질렀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비쳐들었다. 조명 스위치가 있는 데스크로 향했다.
2: 내가 꼭 이번에 성공해서 그 높으신 콧대를 꽉 하고 눌러주겠어.
0: 대기실의 조명이 켜졌다. 승범은 밝은 빛 아래에선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갑자기 등장한 귀신의 존재에 혼비백산한 승범은 구석에 몸을 숨겼다. 책상 모서리에 무릎과 골반을 부딪히고 벽에 머리를 박았다. 눈앞에 별이 보일 만큼 아팠다. 눈물을 찔끔 흘리며 구석에 섰는데 옆으로 다가온 여자 귀신의 존재가 느껴졌다.
2: 아니 누구신데? 아,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3: 소라 엄마입니다.

0: 다음 날 승범은 어제와 같이 슈퍼 옆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간밤에 부딪힌 골반과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쑤셨다. 그는 슈퍼에서 과자를 사서 소란의 집으로 갔다. 소란은 집더미에 기대어 있다가 그에게로 달려왔다. 내딛는 발걸음이 위태롭다.
1: 뛰지 마라, 넘어진다.
0: 과자를 꺼내 봉지를 뜯었다. 소라에게 건네자 작은 손이 허공을 그려주었다. 몇 번 그러다가 겨우 과자 봉지를 잡았다. 승범은 아이의 얼굴 앞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움직임을 따라 소라의 눈동자가 뒤늦게 움직였다. 이번에 그는 손가락 한 개를 세우고 물었다.
2: 이거 몇 개?
0: 아이가 손가락 두 개를 세웠다. 좋지 않은 신호였다. 아이는 시야가 흔들려 하나의 사물을 두 개로 보고 있었다. 승범은 주위를 둘러봤다. 소라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2: 아버지 없을 때 어서 먹어. 어? 저번처럼 혼날라. 소라 얼굴 좀 보자.
0: 승범은 소라의 얼굴을 봤다. 전보다 많이 창백했다.
2: 언제부터 코피가 났는지 아저씨가 알 수 있을까?
0: 그 말에 소라는 축사 뒤편을 봤다. 그 어떤 질문에도 말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단단히 경고한 듯 했다.
2: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과자 먹어.
0: 승범은 소라의 눈빛이 향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축사 뒤편으로 가자 이륜차에 소똥을 퍼담고 있는 소라 아버지를 발견했다.
3: 아이고, 소라 아버님.
4: 오늘도 고된 노동을 하시는군요. 많이 힘드시죠?
5: 그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승범을 본 소라 아버지가 삽 대가리를 소똥 더미에 꽂았다. 저 삽으로 맞으면 굉장히 치욕스러울 것이다. 왜인지 모르게 머리가 간지러웠다. 머리를 극적이며 승범은 일단 늘 읊었던 대로 자신의 능력을 말했다.
4: 제가 딱 짚으면 어디가 딱 하고 아픈지 알 수 있다니까요.
3: 제가 말했던가요?
4: 제가 일했던 서울 제1한방병원은 한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 한방병원으로서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곳에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짐작하시겠죠? 그 명성에 어울리는 전문 한의사와 의사가 있고 그곳에서 단연 으뜸은 누구겠습니까?
5: 당신이라고요. 몇 번을 들었는지 다 외울 정도요.
4: 아주 잘 아시는군요. 그러니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유능하니까요.
5: 그렇게 유능하신 한의사는 필요 없다는 내 말을 왜 자꾸 까먹는 거요?
0: 승범은 삽자루에 손을 얹는 소라 아버지를 슬쩍 봤다. 전날 소라 엄마가 전한 소라의 상태를 떠올렸다. 계속 미룰 수 없었다.
4: 오늘은 저거에 맞고 합의 명목으로 소라를 데려간다. 이렇게 두면 쟤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며칠 전부터 코피가 나고 몇 번 쓰러졌다면서요. 응? 당신의 욕심으로 작은 병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5: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3: 아니, 그건...
0: 차마 아이의 엄마가 말했다고 할 수 없어 승범은 우물쭈물했다.
5: 소라야! 정소라!
0: 그때 소라가 축사로 뛰어왔다.
5: 너 가만히 집에 있으라니까!
0: 소라가 말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이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3: 아버님, 그건 소라가 말한 게 아니고...
0: 소라 아버지는 대꾸도 없이 승범을 남겨두고 소라를 데리고 집으로 가버렸다.

0: 저녁 노을이 지는지 한의원 대기실은 불구스름했다. 환자도 없어 한의원은 무척 조용했다. 승범은 어제 수정과 싸운 터라 바로 한약방에 가기도 뭐했다. 진료실 책상에 엎드려 붉은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승범은 고개를 들어 정미를 불렀다.
1: 지금 우리 한의원에서 나는 소리예요?
2: 전 가만히 있는데요?
0: 책장을 넘기던 정미가 이어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2: 한약방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1: 뭐요?
0: 정미의 말에 승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밖을 봤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약방 안을 기웃거리고 열린 문 바깥으로 한약과 약재들이 튀어나왔다. 그는 한약방으로 달려갔다. 달려오는 차가 갑자기 길에 튀어나온 승범을 향해 경적을 길게 울렸다.
3: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우리 딸 아픈 걸 동재방에 떠들고 다녔지!
0: 소라 아버지였다. 그는 한약방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수정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한약방이 부서지는데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수정은 가만히 그가 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4: 갑자기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3: 당신이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와서 소라를 고치자고 했잖아. 그런데도 모르겠다고? 당신처럼 그놈의 한의사가 와서 소라를 고치겠다고 호언장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내 딸은 아프지 않아!
0: 그는 저울을 들어 벽에 집어던졌다. 이를 지켜보던 철물점 사장이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덩치가 소라 아버지 옆에 서자 고라니 앞에 선 곰 같았다. 곰 사장은 이번엔 절구를 집어드는 고라니 아버지의 손을 붙들었다.
5: 이제 그만하지. 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남의 영업장을 이렇게 때려 부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게 다 그쪽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 같은데 말이야. 성질도 적당히 부려.
3: 이 사장이 뭘 알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적당히 괴롭혔다고 생각하나? 게다가 내 딸이 병자 취급하는데 내 딸은 아프지 않다고!
0: 소라 아버지는 수정의 얼굴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승범이 수정의 앞을 막아섰다.
6: 아버님, 나 때문에 열받았으면 나한테 와서 풀 생각을 해야지 왜 여기서 날립니까? 여기 사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맘대로, 어? 내 맘대로 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아이를 생각하신다면서 아이가 엄마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 제정신입니까? 내가 살려주겠다는데.
7: 못하는 말이 없어. 그만하지 못해.
8: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9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북서해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해에서 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남서해에서 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남서해에서 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3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남해에서 남서

서풍, 오후 남서의 서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동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길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길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대화퇴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동중국해 남서의 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오겠습니다. 규슈해 남서의 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주 바람 없습니다. 기압은 1400헥토파스칼, 기온 22.9도. 평양 동풍 1m, 1200헥토파스칼 23.1도. 백령도 북서풍 2.5m, 1100헥토파스칼 19.8도. 해주 남서풍 1m, 1100헥토파스칼 22.6도. 서울 북동풍 1m, 1200헥토파스칼 23.9도. 인천 남서풍 1.5m, 1200헥토파스칼 23도. 서산 남서풍 1.5m, 1300헥토파스칼 22.5도. 군산 북서풍 1.5m, 1300헥토파스칼 22.8도. 목포 서풍 1m, 1200헥토파스칼 25.2도. 여수 남동풍 1.5m, 1300헥토파스칼 25.8도. 제주 동풍 1m, 1200헥토파스칼 27.2도. 서귀포 남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26.8도. 통영 남동풍 1.5m, 1200헥토파스칼 25.1도. 부산 바람 없습니다. 1300헥토파스칼 25.2도. 포항 북동풍 1m, 1400헥토파스칼 22.2도. 울릉도 북동풍 3.5m, 1400헥토파스칼 22.2도. 울진 서풍 0.5m, 1400헥토파스칼 21.8도. 동해 서풍 1m, 1400헥토파스칼 21.8도. 강릉 남서풍 1m, 1400헥토파스칼 21.5도. 속초 남서풍 1m, 1400헥토파스칼 21.7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서풍 3m, 1500헥토파스칼 28.9도. 나하 남서풍 3m, 1600헥토파스칼 27.7도. 미나미다이도섬 서풍 2m, 1700헥토파스칼 28도. 나세 남서풍 0.5m, 1600헥토파스칼 26.7도. 가고시마 남풍 1.5m, 1500헥토파스칼 28.3도. 후쿠오카 남풍 1.5m, 1400헥토파스칼 29.4도. 이즈하라 남풍 3.5m, 1400헥토파스칼 28도. 사이고 남서풍 2m, 1400헥토파스칼 27.3도.

마스의 남서풍 0.5m, 1,400 파스칼 27.5도. 시미즈 동풍 1m, 1,600 파스칼 27.9도. 치오노미 사키곳 남동풍 4.5m, 1,600 파스칼 26도. 오사카 남서풍 1m, 1,600 파스칼 28.9도. 마섬 남풍 4m, 1,400 파스칼 28.1도. 아오모리 남동풍 1m, 1,300 파스칼 22.6도. 삿포로 남동풍 8.5m, 1,400 파스칼 20.6도. 와카나이 남동풍 1.5m, 1,500 파스칼 20.9도. 네무로 남동풍 5.5m, 1,100 파스칼 16.2도. 첸다이 남동풍 2m, 1,700 파스칼 22.3도. 도쿄 남풍 3m, 1,700 파스칼 26도. 하치요섬 남동풍 3m, 1,800 파스칼 24도. 지치산 북동풍 1.5m, 1,500 파스칼 27.5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롭스크 바람 없습니다. 1,400 파스칼 17.8도. 대지에 바람 없습니다. 1,500 파스칼 19도. 블라디보스토크 남서풍 2m, 1,500 파스칼 19.7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 현재 습도는 87%. 오늘 서울 적해 뜨는 시각은 5시 2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콩팥 건강을 생각할 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뇨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단백뇨 수치가 높아졌다는 건 콩팥 손상의 정도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소변에서 거품이 나올 때 단백뇨를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단백뇨의 위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늘은 콩팥 건강의 위험 신호로 지적되는 단백뇨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갑상선 기능의 문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이승기의 연애시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저기요.
1: 네?
0: 아, 되게 미인이시네요.
1: 고맙습니다.
0: 혹시 전화번호?
1: 네?
0: 아, 저기 전화번호
1: 크게 말씀하세요.
0: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0: 왜요? 또 무슨 할 말 있어요?
1: 예, 제가 진짜 할 말이 있는데요.
0: 뭔데요? 아,
1: 저기 우리 우리 연
0: 우리 연애하자고요? 우리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소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지에서 확인되긴 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백뇨가 주는 위험이 뭘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장내과 조세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조세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검진에서 단백뇨 소견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단백질 섭취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단백뇨 소견을 받은 상태에서 영향을 줄까요?
1: 네, 그 단백뇨가 있다고 단백질을 오히려 많이 먹거나 네. 아니면 아예 안 드시는 경우 둘 다 건강에는 이제 좋지 않겠습니다.
0: 네.
1: 이게 소변으로 이제 단백질이 샌다고 해서 고기 같은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과부하가 걸려서 단백뇨가 더 심해질 수 있고 반대로는 아예 안 드시는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으므로 네.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단백뇨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면 단백질 섭취와 관련해서도 의사와 상담을 하고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콩팥 기능과 단백뇨의 양에 따라서 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께서 받으신 검진 결과를 가지고 전문의와 상의하고 또 가능하다면 전문 영양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럼 단백뇨 소견을 받았는데도 방치하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네. 단백뇨가 빠져나가면서 콩팥을 핥힌다고 비유하는데요. 단백뇨는 단순히 콩팥이 아프다는 신호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계속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요. 단백뇨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네.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은 우리 몸에 피를 거를 때, 혈액을 거를 때 내 몸에 필요한 성분인 단백질은 소변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0: 네.
1: 콩팥에 병이 있어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숭숭 빠져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소변에는 단백질이 거의 섞여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0: 콩팥의 필터 기능이 약해지면 빠져나오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오는 거네요.
1: 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이제 거름망 필터가 있는데요.
0: 네.
1: 이 거름망이 손상이 되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붙잡지 못하고 구멍 사이로 이제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0: 단백뇨가요, 피곤하거나 할 때 일시적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고열이 심하거나 감기를 앓을 때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휴식을 취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0: 그런 일시적인 증상과 콩팥 건강의 위험 신호의 때를 잘 분별을 해야 되겠네요.
1: 네, 아주 중요하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의 검사만으로 병이 있다 없다 확진하지 않고요.
0: 네.
1: 보통의 수일이나 수주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 상태가 괜찮은데도 반복해서 단백뇨가 나온다면 그건 일시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정밀 진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0: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도 이미 콩팥 손상이 시작된 경우도 있는 건가요?
1: 네, 안타깝게도 맞는 말씀이고
0: 네.
1: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한 5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환자분들께서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0: 검진에서 소변 검사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겠네요.
1: 네.
0: 단백뇨 자체로 질환이라기보다 콩팥 건강의 위험 신호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단백뇨는 콩팥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할 때 혹은 망가지기 전에 보내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0: 그럼 콩팥 건강에서 살피게 되는 사구체 여과율이 있잖아요. 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이라고 해도 소변에서 단백뇨가 확인이 되면 콩팥병의 위험을 살펴야 되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네.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의 청소 능력이고 네. 단백뇨는 거름망 필터의 손상 여부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은 아직 정상이어도 단백뇨가 있다면 이미 콩팥병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일 수 있어서 반드시 주의 깊게 진료를 봐야겠습니다.
0: 단백뇨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은가요?
1: 네, 매우 다양합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콩팥 자체의 염증성 질환인 사구체 신염이 있고요. 네. 사구체 신염에는 뭐 IgA 신증, 미세변화 신증, 막성 신병증 등과 같이 우리 일반인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어색한 병이 좀 있겠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질환도 단백뇨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0: 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검사할 때마다 단백뇨가 확인이 된다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해도 단백뇨가 많아지면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1: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단백뇨의 양이 적거나 이제 병의 초기일 때는 환자분들께서 느끼시는 증상이 거의 없다인데요. 점차 이제 단백뇨의 양이 많아지면 이제 몸에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혈액 속의 단백질 수치가 저하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도 변기에 이 눈에 띄게 거품이 이제 가라앉지 않는 등의 변화를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0: 몸이 붓거나 이제 소변에 거품이 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소변의 거품에는 좀 민감한 것 같은데요. 눈 주변이나 발이 붓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1: 네, 사실 제가 이제 신장내과 진료를 봐보면 거품뇨 때문에 오시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화장실도 자주 가고 하는 거니까 실생활에서 내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증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보고 내가 변기 물을 내릴 때까지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뽀글뽀글 있으면 그것은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눈 주위가 듬뿍 붓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양말을 신었는데 이 정강이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로 붓는다면 이제 그것이 단백뇨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겠고요. 또한 단백뇨가 많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뭐 비특이적으로도 아주 심하게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러한 증상들이 단백뇨나 신장 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 단백뇨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나요?
1: 네, 검사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단백뇨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량 검사라고 하고 단회 소변, 한 번 이제 내는 소변 검사로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24시간 소변 수직 검사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단백뇨의 정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소변 수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혈액 검사는 사실 필수적이겠고 거기에 더해서 콩팥의 구조나 모양을 보기 위한 콩팥 초음파 검사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0: 24시간 검사하는 건 하루 입원하고 하는 건가요?
1: 아, 아니요. 저희가 마트에 왜 주방세제 리필백 같은 거 파는데요. 그거를 이제 환자분께 드리면 집에 가서 이제 스스로 소변을 모아오시는 검사고 신장내과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하는 검사인데 아무래도 검사 방법 자체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소변을 모아야 돼서.
0: 네. 단백뇨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혈뇨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1: 네,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뇨랑 혈뇨가 함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콩팥의 염증성 질환인 사구체 신염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할 때는 의사는 반드시 혈뇨 동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0: 크레아티닌 또 사구체 여과율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콩팥의 청소 기능, 정말 기본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이제 필수적인 수치이고요. 네.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되고 크레아티닌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4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릴 때 4구체 여과율은 신장 점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점수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네. 100점 만점이고 60점보다 약하면 남들보다 좀 약하고 더 계속 나빠져서 10점보다 떨어지면 이제 혈액투석 같은 거를 고려해야 되는 단계입니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0: 네. 크레아티닌 수치로는 뭘 확인을 하는 건가요?
1: 아, 크레아티닌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의 근육에서 기원하는 수치이고요. 네. 결국에는 그것을 콩팥이 얼마나 잘 걸러줬는지를 보는 거라 크레아티닌이 높으면 못 걸러주는 거니까 콩팥 기능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크레아티닌이 낮으면 아, 잘 걸러주는구나 해서 콩팥 기능이 좋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으면 이 4구체 여과율 즉 콩팥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0: 또 소변에 거품이 있을 때 단백뇨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거품도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하잖아요. 비중으로 네.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1: 단백뇨가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거품뇨는 있을 건데요. 네. 아까 단백뇨 정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백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네. 거품뇨가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량 검사를 통해 이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웬만하면 거품뇨가 보통 다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품뇨 때문에 제 외래 온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정밀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없다. 그리고 뭐 다른 방광염이나 염증 소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품뇨 현상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럼 단백뇨로 인한 거품은 지속 시간이 길다고 하던데 그런 건가요?
1: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소변을 보고 변기 물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물을 내리기 전까지도 계속 빠글빠글 거품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한번 병적으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또 거품이 있어도 늘 생기는 게 아니라 있다 네. 없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소변을 참다가 화장실에 가면 생기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떠한 상황에도 거품뇨는 계속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막 열이 많이 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가 많이 나거나 네. 뭐 좀 나의 식사 습관 이런 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거품뇨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그런 거 가지고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치료는 어떨까요? 단백뇨만 없앤다기보다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맞는 말씀이고 단백뇨는 신장 콩팥에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이 단백뇨를 유발한 진짜 범인, 당뇨, 고혈압, 4구체 신염 같은 이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네. 단백뇨도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당뇨병, 고혈압, 4구체 신염 같은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혈당, 혈압 관리를 비롯해서 콩팥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막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혈당 조절하고 혈압 조절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제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특정 계열 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이긴 하지만 ACE 억제제, ARB 등의 이제 그 고혈압 약제 계열이 있고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투약하시는 약제인데요. 그런 계열의 혈압약은 쓰면 혈압도 조절되고 단백뇨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식사나 그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서 혈당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고 또 당뇨약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그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SGLT2 억제제와 같은 당뇨약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당 조절과 함께 역시 또 담백뇨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요즘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께 널리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0: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할까요?
1: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네. 콩팥은 나빠져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그냥 검사받지 말고 계실 거는 전혀 아니고 네. 내가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담백뇨가 검사에서 확인이 되었던 분들은 네. 증상이 없더라도 제가 권고할 때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꾸준히 받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0: 콩팥 건강을 확인할 때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눈여겨볼 부분도 짚어주세요.
1: 네. 우리나라 건강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 소변검사에는 기본적으로 담백뇨 정성검사라고 하는데 네. 정량검사는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정성검사만으로도 충분히 담백뇨가 있다 없다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건강검진도 규칙적으로 받으시면 좋겠고 네.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항목에 뭐 혈당이나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크레아틴 수치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해도 콩팥병의 이제 조기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0: 담백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1: 네. 담백뇨를 이제 예방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콩팥을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원인 질환인 고혈압, 당뇨, 또 만성 콩팥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혈압과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콩팥을 지키는 이제 확실한 예방 수칙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요즘에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이거든요. 네.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게 되고 결국 그 오른 압력이 콩팥에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이 오늘 이제 말씀드린 담백뇨도 이제 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조절하고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첫걸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도 또 요새 많이 나오는 비만 관련한 얘기인데 꾸준한 이제 운동과 식사 조절을 통한 이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일주일에 숨이 좀 찰 정도로 땀이 나는 운동을 30분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면서 체중 조절을 하면 혈당도 낮추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까 이제 정기검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서도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편안한 나의 집 환경에서의 혈압이 얼마고 혈당이 얼마인지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백뇨를 예방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을 이제 예방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싱겁게 먹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고 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담백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장내과 조세민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상선은 체온과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갑상선에 생기는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는데요. 증상을 보면 갱년기 증상과도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은 갑상선 기능에 생기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로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거나 너무 적게 만드는 반대적인 상황인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이제 호르몬은 늘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절을 하는데요.
0: 네.
1: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에너지 대사가 빨라지면 체온 유지와 심박동, 소화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빠르게 소모가 되거든요.
0: 네.
1: 우리 몸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방출 호르몬을 내고 이게 또 뇌하 수치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자극을 받게 되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내 일정 수치가 유지대로 하는 거고요.
0: 네.
1: 반대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또 이제 다시 신호를 시상하부에 전달하면서
0: 네.
1: 점차 이제 자극을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런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그렇게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1: 결국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통제가 되지 않고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0: 아.
1: 예를 들면 갑상선을 계속 자극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0: 네.
1: 갑상선 조직이 한꺼번에 파괴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적어지는 거는 아무리 갑상선을 자극을 해줘도 갑상선에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황.
0: 아.
1: 예를 들면 갑상선 조직이 수술이나 이런 걸로 없어지거나
0: 네.
1: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자극하는 곳에 즉 뇌하 수체나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갑상선에 자극을 주지 못하니까 몸만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갑상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병이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 거고
0: 네.
1: 한꺼번에 파괴되는 거는 갑상선염. 뭐 물론 이제 갑상선 호르몬 만들어내는 결절이 있어도 갑상선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하는데
0: 네.
1: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못 만들어내는 상황 중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뭐 수술을 받았다든지
0: 네.
1: 방사선 요오드 치료 받았단 뭐 이런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을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0: 네. 뭐 여러 질환들과 또 여러 이유가 있는 건데요. 갑상선 기능 질환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말은 맞는 건가요?
1: 예, 뭐 앞서서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 가장 흔한 게 그레이브스병이라고 말씀드렸고
0: 네.
1: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사실 모두 자가 면역 이상에 의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0: 네.
1: 갑상선의 문제는 대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0: 갑상선을 공격하는 인자를 스스로 자꾸 만든다고 보면 되나요?
1: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해줘야 되는 면역계인데
0: 네.
1: 이게 자신의 정상 조직이나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생각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용체를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0: 네.
1: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TPO 항체라든지 사이토글로불린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0: 네.
1: 갑상선 조직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면서 서서히 세포가 파괴됩니다. 둘 다 비정상적으로 공격하는 인자를
0: 네.
1: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0: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궁금한 건요. 이렇게 면역과 관련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항진증이 되고 어떤 분은 저하증이 되는 건가요?
1: 자가 면역 질환은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0: 네.
1: 둘 다 유전적인 배경은 공유하고 있어서 비슷합니다.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0: 네.
1: 어떤 유전자가 주된 역할을 하느냐 결국
0: 아.
1: 어떤 항체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가 생기면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가는 거고
0: 네.
1: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나 과산화효소 항체가 생기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0: 갑상선 기능과 관련한 질환이 주로 여성들에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1: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면역계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면역 반응이 좀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0: 네.
1: 그리고 X염색체 자체의 그 유전적인 특성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되게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대사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0: 네.
1: 여자분들 생리라든지 임신, 출산, 폐경 이런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생기기 더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노인성 질환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가요?
1: 갑상선 기능 저하는 사실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차 환자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유병률이 높아지다 보니 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0: 네.
1: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0: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족력이 지적이 됩니까?
1: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가족력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흔한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유전적 영향 큰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네.
1: 부모 두

0: 흔히 해당 질환자라고 하면 자녀들의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아까 이제 여성이라든지 중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 일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또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김, 미역, 다시마 이런 요드에 대해서도 뭐 먹어야 한다, 피해야 한다 얘기가 많던데 이건 어떨까요?
0: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 요드인데요.
1: 네.
0: 요드가 가장 많이 함유된 음식이 다시마, 미역, 김 등의 해조류입니다.
1: 네.
0: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해조류가 되게 풍부해서 요드 부족은 거의 없습니다. 요드가 섭취가 어려운 이제 뭐 내륙 지역이나 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요드가 모자라서 생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요드 섭취를 늘려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섭취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섭취에 부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너무 과다 섭취를 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섭취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요드 섭취가 많은 편에 속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네요.
0: 뭐 하루 섭취 권장량이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한국인은 이미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매일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부족할까 봐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이제 영양제로 요드를 또 드시는 경우는 그건 정말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1: 임신과 출산도 갑상선 기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을까요?
0: 임신이나 출산 때는 모체랑 태아에서의 호르몬 요구도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줄어들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는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고 모체 신진 대사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1분기 때 갑상선 검사를 받아서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면 갑상선 호르몬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출산 후에는 이게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한 5% 정도의 산모에서 산후 갑상선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니까 일시적으로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었다가 서서히 저하로 진행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자연 회복이 되긴 하는데 안성적으로 저하증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갑상선 기능의 문제를 확인하는 건 혈액검사로 아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뭐 갑상선 기능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필요하고 갑상선 호르몬인 유리티록신 아니면 3요오드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갑상선 기능 상태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거는 항체 검사를 말하는 건가요? 또 호르몬 수치로 확인이 되면 또 다른 검사도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0: 갑상선 기능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호르몬 상태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거나 저하가 돼 있다고 판명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항체 검사를 통해서 자가 면역에 의한 갑상선 기능 질환을 진단하게 되는 거고요. 갑상선 항체 검사도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TPO 항체,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가 양성이 나오면 아 이거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이구나. 아니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용체 항체가 나오면 아 그레이브스 병이구나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갑상선 초음파 같은 거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 핵학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 증상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갑상선 이상을 의심할 때는 목이 답답하거나 이물감을 느끼거나 뭐 가래가 낀 것 같아 밥이 잘 안 넘어간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의심 증상일 수 있는 건가요?
0: 갑상선의 기능 이상에는 답답함이나 이물감, 가래 낀 느낌이 사실 없기는 한데요. 기능 항진인 경우에는 뭐 체중이 좀 빠진다든지 더위를 못 참고 땀이 많이 난다. 가슴이 뭐 두근거리고 손 떨리고 피곤하다고 하는 전신 증상이 주로 흔합니다. 기능 저하가 됐을 때도 밥맛이 없다. 체중이 는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고 너무 추위를 못 참겠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무기력해지고 피로하다라고 하는 전신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국소적인 증상 같은 경우

0: 노선이 엄청 커지게 되면 그거 자체로도 이런 삼킴 기능이라든지 이런 이물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네. 밥이 잘 안 넘어가게 한다는 구조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긴 한데 우선 이런 국소적 증상은 구조적 문제부터 고민을 하고 혹여라도 기능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은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반대일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0: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항진과 저하는 증상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네. 이게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빨라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하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땀난다.
1: 네.
0: 마치 한여름에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아이고. 온몸이 덥습니다.
1: 네.
0: 이 몸이 막 떨리고 에너지를 계속 태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부족할 때는 반대로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요.
1: 네.
0: 우리 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겨울에 너무 추운데 난방도 안 틀어놓은 것처럼 추위를 엄청 타게 되고요. 땀도 안 나고 피부는 막 거칠어지고 창백해지고 건조해지고 신진대사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밥맛 없고 근데 밥은 잘 안 먹는데 이 에너지를 태울 곳이 없으니까 계속 살이 찌고 얼굴과 손발이 붓습니다. 위장도 안 움직이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요. 뇌도 기능을 안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우울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몸에서는 일이 안 하니까 당연히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게 되는 거죠.
1: 네. 너무 덥거나 너무 춥고 살이 빠지거나 뭐 살이 찌기도 하고 우울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갱년기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0: 갱년기 증상과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1: 네.
0: 예, 갱년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얼굴이 좀 화끈거리거나 갑자기 또 땀이 나고
1: 네.
0: 가슴이 이제 두근거림 등의 기능 항진 의심 증상도 생기기는 하고요. 우울감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피로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의 의심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기능 항진은 빨라지는 거고 기능 저하는 느려지는 거라고 하면 갱년기는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좀 반복하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를 진단할 때 갑상선 검사를 포함해서 아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있을까를 확인한 다음에
1: 네.
0: 아 이게 특별한 이상이 없구나. 그리고 나이를 보니 폐경기가 가까워져 있네. 아 그럼 이게 갱년기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1: 네. 증상이 반대인 만큼 치료도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0: 아, 예, 맞습니다. 증상 뭐 비슷하긴 한데
1: 네.
0: 갱년기는 이제 여성 호르몬 부족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보충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1: 네.
0: 갑상선 기능 저하 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종류가 좀 다른 거죠. 물론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예전 연구에서 뭐 암의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라고 하면 식물성 추출물도 써볼 수 있고 우울감이 좀 힘들다고 하시면 항우울제 같은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되는 거니까 약물치료는 항갑상선제를 쓰는 거잖아요. 효과는 어떤가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0: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 항갑상선제를 사용하면 효과는 예. 아주 좋습니다. 복용하면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고요. 한 두 달 정도 쓰면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치료 기간이 1, 2년 정도로 좀 길다. 그리고 약을 중단했을 때 50% 정도는 재발을 잘한다. 그 점이 아마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같습니다.
1: 그럼 약물 사용을 처음에는 고용량으로 쓰다가 줄이게 되는 건가요?
0: 예, 항갑상선제가 이제 메티마졸이라는 약도 있고 PTU라는 약제도 있는데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초기에 고용량을 쓰다가 점차 갑상선 수치를 보면서 감량을 해 나가고요.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 되면 하루에 이제 한 알 내지는 반 알까지 줄여서 꾸준히 유지하게 됩니다.
1: 네. 치료 기간이 길게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약의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간 수치가 오른다는 말도 하던데요.
0: 이게 이제 한 1, 2년 정도는 최소 용량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1: 네.
0: 사실 치료 기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하게 이제 간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0: 뭐 메티마졸이라는 약 쓸 때도 간독성도 생기기도 하지만 뭐 드물게는 또 백혈구가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지는 부작용, 혈관염증, 뭐 췌장염증들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PTU란 약물도 비슷하긴 한데 간손상에 주의가 좀 필요해서 약을 드시다가 황달이나 식욕부진, 우상복부 통증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약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1: 목감기처럼 통증도 있고 열이 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럴 때는 치료 방법을 좀 바꿔야 될까요?
0: 네. 앞서 그 무가립구증이라고 백혈구 수치 떨어졌을 때 면역이 떨어지면서 고열이나 심한 이물통이 생기면 이게 응급 상황이라서요. 병원 진료는 받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메티마졸이나 PTU 같은 약은 모두 교차 반응이 생겨가지고 약을 중단하고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자,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어떨까요? 항진증과 비교할 때 비교적 수월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0: 아무래도 갑상선 기능 항진만큼 역동적이진 않은데요. 물론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보다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점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지켜보셔야 되긴 하는데 그 점에서는 좀 수월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는 3개월마다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기능 저하는 한 반년, 한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에서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일단은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니까 보충해주는 게 목적이겠네요. 약이 있는 거죠?
0: 갑상선 호르몬을 몸에서 못 만들어내는 걸 약으로 매일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도 양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용량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1: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매일 먹어야 되는 건가요?
0: 기본적으로는 매일 보충이 기본인데요. 호르몬 이제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틀에 한번 먹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은 매일 드시는 거가 맞습니다.
1: 또 저하증에 사용되는 약은 일단은 평생 드셔야 되는 거네요.
0: 상태가 갑상선 기능 저하는 앞으로도 계속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생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갑상선 염증 때문에 일시적인 저하 상태가 생긴 경우라고 하면 갑상선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났을 때 중단은 가능합니다.
1: 약을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되는 건데요. 그럼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과 관련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0: 갑상선 호르몬 복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복에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식사 1시간 전에 복용을 해야 제대로 흡수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셔라. 그리고 영양제 같은 거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분제, 칼슘제, 종합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제산제라든지 위산분비 억제제, 뭐 커피, 우유 당연히 이것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적인 복용인데요. 이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까먹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드셔도 되는데 어제도 내가 못 먹었네? 오늘 두 알 먹을까? 이렇게 되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하루 후에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1: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한 거죠? 혈액검사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수치가 안정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경우에는 약을 일정하게 쓰다가 갑상선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가 이 약을 끊어볼까를 고민을 해보기 때문에 사실 한 1, 2년 지난 뒤에 검사를 해보고서 중단을 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은 사실 약물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라 약을 드시는 중에는 3개월 정도에 한 번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1: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이나 처방을 바꾸기도 하나요?
0: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는 항갑상선제를 쓰게 되는데 하루에 이제 뭐 반알이나 한알 정도 쓰다가 갑상선 기능이 좀 조절이 잘 안 되네? 그러면은 갑상선 약을 좀 올려야 되고요. 이게 너무 갑상선 기능이 억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갑상선 약물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조절이 필요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복용하는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약의 용량이 정해지면 거의 꾸준히 그 용량을 이제 유지하면서 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오늘은 갑상선 기능 질환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데일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9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5에서 10mm,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권 광주와 정남, 전북 동부에는 20에서 60mm입니다. 대구와 경북,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100mm, 경남 내륙에는 20에서 60mm, 울산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고 저지대 침수와 급류, 산사태와 낙석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일부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자란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내륙과 산지에 20에서 60mm, 충청권에 30에서 80mm, 전북과 대구, 경북에 20에서 60mm입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량의 변동성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파주 30도. 강원 영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천원 28도, 춘천 29도, 원주 29도, 대관령 23도. 강원 영동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5도, 강릉 26도, 동해 25도.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0도, 충주 29도, 대전 30도, 세종 30도, 천안 30도, 보령 29도. 전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29도, 목포 29도, 여수 31도, 순천 31도. 경상남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2도, 포항 32도, 안동 29도, 부산 31도, 울산 33도, 진주 31도. 제주도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31도.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27도. 서해여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26도입니다. 북한 지역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28도, 개성은 29도 예상됩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2도, 현재 습도는 88%입니다. 오늘 서울적 해뜬 시각은 5시 2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소방당국의 밤샘 진화 작업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이후 대응 1, 2단계를 차례로 발령했다가 어제 오후 6시 기준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해 8개 시도에서 특수장비 등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한 개층 면적이 만 평에 달하고 6층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층으로 번지면서 진화 작업이 23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며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북부에 폭우가 쏟아지자 의성군이 단촌면 9개리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오늘 0시를 기해 단촌면 9개 1, 2에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 등 155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안동에서도 홍수경보 발령에 따라 취약지역 주민 62명이 대피했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어젯밤 11시 40분을 기해 지방하천 미천이 지나는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북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 기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의성, 김천 북부 남부, 안동 북부 서부 동남부, 영양, 봉화, 울진, 대구 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을 넘은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첫 미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7일 중앙사령부와 동맹국 군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중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어제까지 7일 연속으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란 군사시설을 공급하고 있고 이란은 요르단과 카타르, 쿠웨이트 등 미국의 동맹인 다른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대응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즈타파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현재 시각 18일 서면 성명에서 미국의 범죄와 약속 파기는 신뢰할 수 없는 미국의 비열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며 이란과 저항 전선이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타스닌 뉴스는 이란 외무부 차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어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폐문부재, 즉 문을 닫고 부재 중인 상태여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반도체 호황기가 급격히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유튜브 김작가 TV에 출연해 반도체 정점 후 하락 신호가 보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올해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금의 가장 우선 투자 순위는 청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항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올해 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챗GPT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림으로 그려줘라고 지시를 했더니 어떤 분은 따뜻한 그림을, 또 어떤 분은 학대받는 AI 그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진 이유는요, 기술이 신기해서라기보단 내가 AI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하는 자기 성찰, 또 AI와 감정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 바로 그 심리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였죠.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대유행했었는데 나를 지브리 캐릭터로 보고 싶다는 욕망을 건드렸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반면 한때 미래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메타버스 열기는 잠잠해졌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보면 결국 기술이란 인간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발전하고 팔리고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먼저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오늘 강연을 통해 듣겠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지난 6월 15일 열린 비즈덤 세미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연은 기술 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 인문학적 통찰이 만드는 팔리는 기술이란 주제로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영욱 대표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최영욱 대표는 테크산업 25년 경력의 기술 전략가이자 혁신 설계자인데요. 최근에는 지난 2월 넥스트 AI 공간 컴퓨팅 이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기술 너머의 본질과 미래 소비자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강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1: 네, 최영욱 대표는 지금을 거대한 가속의 시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AI가 빠르게 발전하더니 2020년을 기점으로 글쓰기, 그림, 음악 등 거의 모든 창작 영역에서 AI가 평균적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메타버스는 사그라들었는데 AI는 왜 진행형일까 혹은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가 승부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지브리 밈도 생성형 AI도 이 폭발적으로 퍼진 이유를 보면 모두 인간의 심리, 이 필요를 정확히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 로보택시처럼 기술이 정교해도 사람들의 불안과 낯섦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시장은 열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AI는 지금 신약 개발, 물류,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는데 이 미래 산업의 승자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먼저 읽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최 대표는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변화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묻는 것, 기술보다 인간을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게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0: 네, 그럼 기술 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 인문학적 통찰이 만드는 팔리는 기술이란 주제로 퓨처 디자이너스 최영욱 대표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제가 요새 AI 신에서 항상 좀 강조하는 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문구가 이겁니다. 거대한 가속이 시작되다. 저는 이제 기술신에서 한 26년 정도 있었으니까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오랫동안 봐왔는데 제 느낌에는 그냥 결론적으로도 어떤 느낌이냐면 기술의 변화가 엄청 빨라요. 그 어느 때보다.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변화하는 밀도와 속도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아마도 최근에 한 3년 정도의 변화가 그 정도의 변화였을 거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내년 1년이 그 이전 3년과 같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밀도 있고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변화, 거대한 과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AI는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 뭐죠? 그게 챗GPT 이제 등장 이후에 전부 AI. 과연 메타버스는 끝났을까? 과연 AI는 정말 피크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답이 사실 여러분들의 오늘 고민하시는 기술 뒤에 숨어 있는 본질, 또는 인간의 욕망, 또는 그걸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과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AI가 정말 지금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의미이면서 그 변화가 무엇을 가속하고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을 현업,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업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올해가 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데미사 사비스랑 구글 저 딥마인드 팀이 한국에 얼마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세돌과 같이 콘서트, 토크 콘서트도 했었고,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신진석 구단이라고 지금 글로벌 바둑계에서 1등이에요. 1등.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저 신진석 뒤로 2, 3, 4, 5, 6등이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이 신진서를 못 깨요. 다 신진서 앞에만 가면 다 져. 이게 왜일까?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제 바둑 안 두겠구나.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한테 지는데. 근데 우리 예전에 다 사실 바둑 프로그램 같은 걸로 바둑 두고 할 때, 사실 그것도 다 바둑 소프트웨어잖아요. 뭐 말로 이제 인공지능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정말 사람들은 바둑을 두지 않았는 거 아니에요. 바둑을 더 많이 두기 시작했어요. 어? 야, 이렇게도 될 수 있어? 더 많이 두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그 움직임과 상관없이 신진석 구단이 왜 지금 전 세계에서 1등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일까요? 그 강력한 그 13억, 14억의 나라의 인구를 가지고도 저 신진석을 꺾지 못하는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냐면, 신진석 구단이 AI처럼 바둑을 두는 친구예요. AI랑 가장 흡사하게. 왜? 어릴 때부터 AI랑 바둑을 주로 뒀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AI로 바둑을 둔 거예요. AI와 함께.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수를 보고 어떻게 포석을 하고 어떤 전략으로 하는지를 가장 익숙하게 AI처럼 하는. 그리고 늘 AI를 가지고 같이 트레이닝하고. 그래서 요즘 바둑신에 보면 스승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승님한테 가서 바둑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AI랑 바둑을 둬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016년에 알파고랑 이세돌이 바둑 경기를 했고, 당시 구단이잖아요. 당시 1등은 중국의 커제였어요. 커제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웃었어요. 야, 나한테 왔어야지. 세계 9위한테 가서. 그러니까 지지 막 비웃었거든요. 그 다음 2017년에 알파고가 중국에 갑니다. 이제 너 차례야. 커제랑 바둑을 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커제는 3대 0으로 졌어요. 완패. 그럼 커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한 장면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눈물을 막 흘려요. 이게 아닌데. 야, 작년이랑 다르잖아. 1년 만에 또 엄청 세진 거죠. 그게 뭐냐면, 알파고 이후에 알파제로라고, 알파고는 그 기보를 거의 인류가 만드는 30만 개가 넘는 기보를 다 학습을 했고, 그리고 우리 바둑책에 보면 수라고 이렇게 나오죠. 한 페이지에 바둑 이렇게 하나씩 나온 거. 그게 약 3, 4천만 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학습한 엄청나게 똑똑한 애예요. 그런데 알파고의 얘네 딥마인드가 뭘 만들었냐, 알파제로라고. 이제는 바둑의 그런 수나 이런 걸 공부하는 애가 아니고 바둑 룰만 딱 가르쳐줘요. 룰만 딱 가르쳐주고, 이제부터 너랑 같이 둬.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둔 거예요. 근데 너랑 같이 둬. 너는 바둑 규칙만 알아. 근데 거기는 이제 맨땅이잖아요. 그 맨땅으로 시작한 알파제로가 처음에는 계속 졌겠죠, 알파고한테. 6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알파제로가 100점 100승. 알파제로가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류가 만들어놓은 수나 기보가 없어도 인공지능이 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무조건 셉니다. 무조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탑중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신진서는 뭐냐? 사실 이게 룰에 대한 게임이기도 해요. 예전에 1997년에 체스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IBM의 AI랑 체스의 그 캐스파로프라고 챔피언인데, 둘이 체스를 뒀다가 IBM이 이겼죠. 그래서 그때 체스계가 몰라 그랬어요. 아무도 체스를 안 두고, 왜냐면 이제 AI한테 지는데. 근데 그 뒤로 다시 체스 대회가 살아났고, 체스 대회가 다시 성황리에 다시 만들어졌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체스 그 협회가,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망하니까 룰을 바꾸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체스 대회 AI도 참가해도 돼. AI 참가, 사람 참가,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사람도 참가해도 돼. 누가 1등 했을까요?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 바둑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 답은 늘 사람과 AI 간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 간의 경쟁이고, 사람과 어떤 사람의 경쟁이냐면 그냥 사람과 AI를 정말 잘 쓰는 사람. 요즘 잡이 없어진다고 뭐 난리가 났죠. 야, 지금 주니어 없어지고, 뭐 일자리가 없어지고, 명확하게 말하면 일자리 개수가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차지해서 없어지는 잡은 거의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건 50명 일하던 직장에 그 사무실 50명 일하는데 50명 하던 일을 10명으로 줄일 수 있고 5명으로 줄일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5명이 필요 없으니까 일자리가 주는 거죠. 그럼 그건 AI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인가요? 아니에요. AI를 사용하는 5명이 50명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2016년을 기점으로 지금 10년 동안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더 놀라운 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또는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영상을 만들고, 뭐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창작 능력들, 그런 모든 많은 능력들에 있어서 2020년을 기점해서 AI가 평균적인 인간의 능력을 다 넘어서 버렸어요, 이미. 인간만의 고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뭐 SAT 시험, 한국의 뭐 수능 시험, 그 다음에 뭐 변호사 바 시험, 그냥 AI가 보면 지금은 다 그냥 패스예요. 다 합격.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AI는 똑똑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때 와 AI가 이 세상을 바꿀 거야. 야 AI가 너무너무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분 계세요. 2015, 16년에. 아마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바둑을 이겼을 뿐 나랑은 상관없고 우리 눈앞에 이제 AI가 들어가 있는 이런 로봇 청소기. 이렇게 멍청했거든요. 이렇게 막 문턱이 올라가서 막 뭐 청소도 못하고 혼자 막 방전되고 더 나아가서 당시 아마 여러분들 집에 AI 스피커 하나씩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혼자 막 자기 떠들고 막 밤에 무서워서 막 꺼놓고 그 정도로 우리의 그 퍼셉션 AI는 그닥 똑똑하지 않았던 게 10년 전이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AI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지금의 AI는 그럼 어떠냐? 지금은 굉장히 모든 영역에 있어서 AI가 탁월하고 월등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그 이전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요. 청소도 빈틈없이 잘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귀걸이나 작은 보석류 떨어뜨려놓으면 예전 거는 그냥 빨아들입니다. 지금 잃어버리면 이제 분실하는 거죠. 그래서 쟤는 저런 귀금속 같은 걸 디텍션해서 피해가기도 하고 카펫에서는 리프트를 딱 올려갖고 쫙 넘어가서 청소하기도 하고 또 높은 문턱 같은 경우는 다리를 리프팅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물걸레를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물걸레가 마룻바닥에선 써야 되지만 카펫을 쓰면 안 되잖아요. 카펫을 딱 만나면 물걸레 탁 들어요. 좋죠. 다들 좋다고 합니다. 아 사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이 AI의 발전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챗GPT를 쓰고 하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바로 이 사건이죠. 2022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3년 반 정도 됐죠. 챗GPT라고 불리는 아이가 갑자기 오픈 AI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나옵니다. 아마 여기 듣도 보도 못하셨을 거예요. 좀 뭔데? 어딘데? 근데 거기서 탁 나왔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뭐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얘가 대답을 해주는데 이게 얘가 진짜 AI가 한 대답이라고? 아마도 그 2022년 11월은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부르냐면 챗GPT 모멘트라고 불러요. 그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왜 바뀌었냐면 생성형 AI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챗GPT예요. 생성형 AI는 어떤 AI냐? 사람처럼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표현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성해낼 수 있는 AI. 그동안의 AI는 주로 인식하는 AI였던 거죠. 똑똑하게 내 말을 잘 알아들어. 똑똑하게 내가 시킨 명령을 잘 이해해. 이걸 잘 하는 AI. 그림이 뭔지, 지금 여기 컵이 몇 개가 있는지 인식하는. 그 관점에서 AI가 발전했다고 하면 챗GPT라고 불리는 이 아이가 출현했을 때는 드디어 이해를 잘한 아이가 이제 똑똑하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막 신날 때죠. 막, 와, 얘가 말을 했어. 그런 느낌으로 AI가 똑똑해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 뒤, 이제는 석줄의 프롬프트만 집어넣으면 AI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버려요. 2023년, 소라라고 하는 앱 오픈 AI가 만든 그 생성형 AI인데, 이제 단순하게 글을 쓰는 거를 넘어서서,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서, 영상까지 똑딱. 요 영상을 보신 한 영화 감독 제작자가 이거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야, 이거 저기 편집자나 카메라 이거 몇 대 쓴 거야? 야, 영상 소스 어떻게 쓴 거야? 그런데 사실은 단 하나의 카메라도 단 한 명의 편집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 요 세 줄 갖고 만든 거야. 야, 이제 어떡하지 우리? 창작계는 어떻게 이 미래를 대비하는가?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이제 챗GPT가 일상이 되게 만든 사건이 터지죠. 바로 지브리. 이거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이런 데 오면 프로필에 지브리를 만든 네, 사진들. 그때 요거 아마 다 만드셨을 거예요. 저 사건이 사실은 생성형 AI가 정말 정말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왜? 앞서서 말씀드린 2022년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100만 유저가 되는데 한 3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돼서야 1억 유저. 그러니까 여기서 무료도 있지만 유료로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22불을 내야 되는. 이 지브리 버전이 나왔을 때 100만 유저, 유료 100만 가입자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늘었냐. 매 시간마다 100만 명씩 늘었어요. 매 시간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이 막, 야 우리 GPU가 녹고 있어 그만 써 이런 농담을 그때 건방지게 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그 정도로 일반인들이 굉장히 크게 인식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쓰게 만든 주 범인이기도 하죠. 이 사건이. 그게 2023년이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2년 전. 그래서 저 2년 사이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AI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은 프롬프트랑 시나리오만 되면 아예 영화를 만들어버린다. 뭐 구글의 베오3라든가 클로드의 여러 가지 툴들 쓰면은 지금 이 영화는 단 한 대 카메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시나리오만 넣으면 돼요. 시나리오 넣고 배우에 대한 캐릭터 설정해서 하면 엄청나게 낮은 제작비로. 그래서 올해 깐느 영화제 그 초대된 영화 중에 6억 7천만 원인가로 만든 90분짜리 영화가 있어요. 이런 배우 같은 그 AI 서비스 토큰을 사는데 쓴 돈이죠. 실제로 뭐 아무 저기도 없이 집어넣어서 그냥 만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마음대로 상상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이제 막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렸고요. 지금은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이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있나요? 있다 없다를 사실 논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것과 배우지 않는 거에 큰 차이가 존재는 해요. 하지만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저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배우고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은 진짜 말로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웹사이트 같은 거 지금은 그냥 말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 웹사이트를 그냥 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진 거죠. 저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이 쉬워지면 앞서서 제가 처음에 초도에 그 얘기를 드렸죠. 결국 우리의 잡을 대체하고 우리의 잡을 뺏어가는 건 AI 자체가 아니다. 그 AI를 활용하는 누군가이다. 누군가가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지금은 한 명이 직원 하나도 없어도 이거 가지고 내 서비스 코딩해서 만들고 내 웹사이트 만들고 AI 가지고 기획해서 뭐 리서치 페이퍼 만들고 뭐 하고 예전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은 토큰만 태워서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돼버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을 안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챗GPT에 뭐 리서치 뭐 하나만 시켜보신 분이라면 이미 아 사람이랑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 시대가 이미 열린 거죠. 이 이면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했던 게 젠슨 황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GPU라고 하는 그래픽 프로세서를 만들면서 사실 이 AI 시대를 지금 거의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엔비디아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만 해도 그냥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픽 카드 만들던 중소기업. 2000년 초반에도 얼마 크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GPU라고 불리는 AI를 처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 프로세서가 지금 10년 동안 무려 1000배의 성능이 향상이 됐어요. 1000배 좋아졌어요. 그래서 젠슨은 그걸 자기가 황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야, 인텔 무호의 법칙은 깨졌지만 이제 내 시대야. GPU가 10년마다 1000배씩 좋아질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의미죠?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2036년에는 저 GPU의 성능이 최소한 지금보다 1000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미래가 올까요? 10년 뒤. 물론 또 기대하는 바가 커지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GPU는 아직까지 계속 발전을 여력했고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미 우리도 관심 있지만 2024년 노벨상 위원회가 두 상을 수상하면서 노벨상의 역사에 없었던 일을 합니다. 노벨 화학상을 화학자가 아닌 사람한테 주고 노벨 물리학상을 노벨 물리학자가 아닌 사람한테 줬어요.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을 그걸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 준 건 최초. 근데 한 해 동시에 두 번이나. 근데 놀랍게도 그 둘이 다 구글 출신이에요. 한 명은 데미스 하사비스. 데미스 하사비스 누구죠? 2002 노벨 화학상 탄 사람? 아까 우리 봤어요. 알파고 만든 친구예요. 이 친구가. 바둑. 이 세도를 이긴 그 바둑 AI를 만든 게 이 데미스 하사비스인데, 데미스 하사비스가 그럼 왜 화학상을 탔느냐? 알파고를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에 이제 17년에 커제를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커제를 이기고 나서 그 경기장에 구글 딥마인드가 언론한테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 알파고는 인간과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월드 챔피언을 이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버려요. 알파고. 없어요. 그리고 뭘 했냐. 우리 다음의 미션은 알파고가 아니라 다음의 챕터다 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알파폴드라는 거예요.
알파폴드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그 모델을 예측하는 그런 AI인데 이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것 사실은 아미노산의 서열이죠. 구조죠. 우리 몸에도 40여, 뭐, 보통 인간이 뭐 2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마치 나한테 단백질 아미노산의 뭐 20개 피스의 레고가 한 만 피스쯤 있다고 해볼게요. 5천 피스. 5천 피스를 여러분들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모형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뭐 상상할 수 없겠죠. 그걸 조합해서 5천 개로 이렇게 하나의 조합을 만들면 그게 단백질 구조예요.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구조에 따른 어떤 효과, 구조에 따른 어떤 인체 또는 어떤 몸의 어떤 특성 또는 그 질병과 반응하는 어떤 반응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걸 가지고 이해하거나 약을 신약을 만들 때 쓸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복잡해서 쉽지 않은 분야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1980년대서부터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천재들 MIT, 스탠퍼드, 버클리에 이제 컴퓨터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걸 가지고 뭘 했느냐 컴퓨터에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폴딩이라고 하는 폴딧이라는 막 게임도 만들고 막 전 세계 막 집단지성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예측을 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여 년간 전 세계 과학자들 천재들이 모여서 예측한 단백질 구조의 개수가 몇 개였을까요? 무려 17만 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알파고가 이제 언제 알파고 이후에 이제 언제 이제 알파폴드가 가냐? 2018년에 나와요. 2018년에 처음으로 이 대회에 알파폴드가 참가합니다. 처음으로 만들고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1등. 출전한 그해 1등. 두 개. 그리고 2년 뒤에 2020년 두 번째 대회가 열렸을 때 알파폴드 버전 업데이트 버전 2가 참가합니다. 그때도 무조건 1등인데 그때는 이제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 1등. 정확도도 엄청 높고 그리고 그 다음 해 구글이 뭘 했느냐? 그 알파폴드를 전 세계 과학자들한테 그냥 오픈을 해버려요. 너희들 마음껏 써. 야, 우리 만들었는데 마음껏 써. 무료야. 게다가 무료예요. 근데 그것만 오픈한 게 아니라 그 3년 동안 알파폴드가 예측한 단백질 구조 모델을 같이 오픈합니다. 몇 개였을까요? 그 3년 동안 알파폴드가 예측한 게. 무려 2억 개.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2억 개가 아직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이나 뭐 효과나 이런 게 다 규명되지가 않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큰 숙제인 거죠. 만약에 저 안에 2억 개나 되니까 저걸 어떻게 잘 규명하고 분석하면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불치병들 저 안에 실효약이 다 있을 수 있다. 에이즈, 뭐 치매, 간암, 뭐 폐암, 무슨암, 흉선암, 뭐 암들 엄청 많죠. 뭐 심장병, 뇌 관련된 질환들 저 안에 모든 치료약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인류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연장되고 건강을 살 수 있는 미래가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는 데미사사디스한테 화학상을 수여한 이유가 이미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가 할 평생의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과학자들 저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겠죠. 물리학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제프린튼이에요. 저 제프린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럴넷, 신경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백플리케이션 이론을 만들고 규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거를 규명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쓰고 있는 트랜스포머, GPT의 기본이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 저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GPT를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모두가 뭐 클로드나 이런 데다가 야 해줘! 그럼 막 답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야 그려줘! 그려주고 야 사진 넣었으니까 뭐 뽀샷 해줘! 해주는 그런 시대를 열은 공로 덕분에 제프린튼도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최근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프린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AI를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면 인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니까 뉴럴넷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AI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발전하는 속도를 막 보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뉴럴넷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숨은 인간의 욕망 먹기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신경망 이론에 의해서 동작하는 저 AI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그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100% 알지 못합니다. 실제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는 뭐죠?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확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그걸 어떻게 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의 권한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막 발전하는데 지금 막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AI가 AI를 코딩을 하고 AI가 스스로 발전하는 재기적 그 개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정말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게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프린튼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제프린튼이 예를 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혹시 여러분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펜하이머는 1940년대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리드했던 과학자예요. 이 오펜하이머가 저 맨하탄 프로젝트에 조인한 가장 큰 이유는 독일이 가만 뒀다간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해서 전 인류의 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제재를 하고 억제를 해서 평화를 만들자.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거기에 참결해서 실제로 이제 원자폭탄 개발을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놀랍게도 나만 만들어서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만들기 시작해서 다 만드는 거야. 동유럽 뭐 다. 막 전 세계에서 다 같이 군비 경쟁, 특히 워헤드라고 해서 원자폭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제 전 세계 모든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원자폭탄 갖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뉴욕타임즈, 저 영화가 개봉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오펜하이머 모멘트.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미처 이렇게 큰 인류의 위기가 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그 순간. 그걸 오펜하이머 모멘트라고 하는데 제프린튼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지금 AI가 예전에 원자폭탄 같아. 이거 이대로 뒀다가 진짜 원자폭탄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2024년에 제프린튼은 구글에서 퇴사를 합니다. 퇴사한 이유가 명확한 그거예요. 이제 뭐 돈은 많아요. 근데 구글에 있으면 구글에 쓴소리를 할 수가 없죠. 너 좀 속도 줄여. 이런 얘기를 그 기업 안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독립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와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단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운동이 뭐냐. AI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해라. 70%만 쓰고 나머지 30%는 AI가 인간을 지키고 지구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30%를 써라. 뭐 이런 지금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찌됐건 그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덕분에 AI는 완전히 지금 새로운 규칙을 써가고 있습니다. 왜? AI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발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AI가 어떻고 저쩌고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 AI를 주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고 테슬라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스페이스X 같은 XAI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옛날에 큰 회사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큰 회사도 못하는 일들. 젠슨 황이 오는데 뭐 대통령서부터 다 가죠. 왜일까요? 엔비디아가 규칙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뀌는 역학 또는 지형적 변화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앞서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규칙을 새로 쓰고 있고 그 규칙 안에서 모든 것들을 AI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AI화한 산업들이 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마치 AI가 전기와 같고 인터넷과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도 불을 켜고 전기를 쓰고 있고 당연하게도 모두가 인터넷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의식하고 있지 않죠. 너무 당연하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둘 다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집니다. AI가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I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신약 개발의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헬스케어 또는 메디컬, 의료과학기술들이 지금 함께 다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하게도 우리 수명이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고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회들이냐. 예를 들자면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엑스스켈레톤 같은 거. 저게 원래는 군사용, 산업용으로 만들어진 장비예요. 저걸 딱 착용을 하면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입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걸 딱 차면 갑자기 군인이 엄청 빨라지고 산도 막 잘 올라가고 막 군장 막 40km 메고 막 달릴 수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 저걸 적용하면
공항에서 캐리어 날르는 사람들이 지금 뭐 23kg 이렇게 힘들게 날르는데 저거 딱 60kg 막 쑥쑥 들어서 막 날리고 허리도 안 다쳐. 산업이나 군용으로 굉장히 유용하던 저 장비를 지금은 에이지텍이라고 해서 이제 시니어들,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용하려고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불과 3, 4년 전에 한 2천만 원, 1,500만 원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500만 원, 600만 원까지 내려서 불과 3년 사이.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지하철 계단도 못 가시죠. 등산은커녕 저걸 딱 차면 계단 쑥쑥쑥쑥. 왜냐하면 3, 40% 정도 되는 로드를 쟤네들이 다 감당을 해주거든요. 배터리가 채용이 돼 있어서 2시간 정도 되는 등산길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나이를 먹고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어려워져도 저런 기술들 덕분에 우리의 활동이 단순히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가 연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 많은 기술들이 CS나 MWC 가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뭐 글래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 아마도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가 아마도 지금 AI 신에서는 가장 유명한 슬라이드일 거예요. 2025년 1월 CES에서 젠슨이 발표했던 슬라이드예요. 이 슬라이드에서 이 젠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엔비디아가 원래는 AI 회사가 아니었어. 원래 그래픽카드 만들던 회사였는데 2010년 이후에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AI 신에 들어왔어. AI 신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프 힌튼이 뉴럴넷을 만들었죠. 대학에서 그 뉴럴넷을 실험하려고 보니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 컴퓨터를 하다 보니 그래픽카드 성능이 빵빵하면 AI 성능이 빵빵하게 잘 나온 거야.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다가 꽂고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결과가 잘 나와, 빠르게.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나 이런 연구자들이 이제 엔비디아한테 요청을 하기 시작했죠. 야, 요런 기능 좀 넣어주면 안 돼? 야, 요거 우리 좀 하는데 요거 좀 열어주면 안 돼? 그때 엔비디아가 똑똑했던 거, 젠슨이 똑똑했던 거는 야, 그거 뭐, 야, 뭐, 그걸 왜 해주지 마! 이게 아니라 저걸 왜 해달라고 하지? 저게 뭐야? 2007년부터 사실 관심있게 봐왔던 영역인데 저게 되면 AI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가속시킬 수 있고 잘 처리할 수 있네? 야, 그럼 우리 GPU가 그래픽카드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겠네? 근데 그 당시 엔비디아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많았거든요. 왜 많았을까요? 저때 비트코인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 때문에 채굴장이 전부 엔비디아, AMD, GPU 카드, 막 그래픽 카드하고 막 살 때라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쿠다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 세계 AI 신에서 엔비디아 마켓쉐어가 거의 85% 넘습니다. 넘는 이유는 이때 먼저 선점하고 들어가서 거의 리서치에서부터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긴 어려워요. 젠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 저걸 넘어서는 AI들로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에이전틱 AI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삶 속으로 리얼 월드로 들어오는 피지컬 AI 시대로 갈 것이고 저 발전의 흐름에 우리 엔비디아가 있다. 너희 모르겠어? 따라와. 우리 다 있어. 다 줄게. 대신 우리 칩을 사다 써. 이게 작년 CES의 발표였죠. 근데 지금 정확하게 1년 흘렀죠. 그냥 모두가 현실이 됐어요. 저 모든 기술이 지금 산업을 굉장히 빠르게 주도하고 있다. 첫 번째가 에이전틱 AI입니다. 에이전틱 AI가 요즘 사실 작년서부터 굉장히 핫한데 아마 여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항상 유튜브에 약간 어그로 끄는 제일 많은 타이틀이 그거죠. 에이전틱 AI로 직원 한 명도 없이 50명이 있는 회사 운영하기 뭐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되겠네 이러고만 하시잖아요. 실제로 가능합니다만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AI죠. 이 에이전틱 AI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에이전틱 AI는 사용자 또는 우리 유저의 인텐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의도하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AI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그냥 여러분들 쓰고 계신 LM, 뭐 챗GPT 같은 데다가 옛날 네이버 같은 데다가 혹시 검색 키워드 치다가 스펠링 틀리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올 때가 많죠. 근데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막 그 스펠링 다 틀려서 한번 쳐보세요. 내가 한 30자 정도 되는 프롬프트를 넣는데 글자 철자를 다 틀려서 쳐보세요. 그럼 얘가 이해를 못해야 되잖아요. 30자를 다 틀려도 얘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인텐션을 이해하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인텐션을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더 무서운 건 그 이해가 단순하게 글자적인 그 속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진짜 인간의 욕망도 이해한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이 아 이제 죽어야지. 아 죽고 싶겠구나가 아니죠. 이건
그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더 중요한 건 그걸 기반으로 추론과 정확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계획을 하기 시작, 플래닝을 합니다. 자, 내가 명령을 이만큼 줬으면 야,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1, 2, 3 웹사이트를 서핑하고 먼저 엑셀을 열어서 계획표를 수립하고 뭐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3, 액션, 실행을 합니다. 근데 실행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얘네들이 다 갖다 써요. 엑셀, 파워포인트,

그런 개념으로 하이레벨에서 실제 일을 할수 있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결과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이게 에이전틱 AI죠. 이 대표적인 모습들이 어디서 등장하고 있냐. 지금 현존하는 여러분 쓰고 계시는 웹브라우저 AI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글에는 제미나이 들어가 있고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는 오픈 AI가 만들었어요. 챗GPT가 들어가 있어요. 브라우저에. 이거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 무료로 쓸수 있는 브라우저들이에요. 카멧은 퍼플렉스에서 만든 AI인데 저 퍼플렉스 들어가 있어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결제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웹 서핑을 하고 또는 뭐 뭔가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냥 보는 화면을 내가 퍼미션을 주면 AI들이 그냥 나랑 똑같이 보고 거기서 알아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메일 어카운트를 딱 열어놓고 야 지금부터 1년 안에 온 이메일을 네가 보고 다 정리해서 필요 없는 거 하고 뭐 혹시 내가 놓친 거 있으면 다 찾아주고 해. 그럼 얘가 밤새 돌아가면서 찾아서 쫙 정리해서 탁 줘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요게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올 초에 중국 선전 사진이에요. 선전. 텐센트 본사 앞에. 왜 사람들 이렇게 많냐? 오픈클로라고 하는 에이전틱 AI 소프트웨어가 공개가 됐거든요. 작년 11월에. 피터라고 하는 친구가 혼자 개인용으로 만들었다가 기럽에 딱 오픈했는데, 그게 두달 만에 글로벌 센세이션이 일으켜져서, 그거를 사람들이 막다 다운받아서, 이거 설치하겠다고 모여있는 거예요. 텐센트가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에 오픈클로 설치하고 싶으면 어렵죠. 텐센트에 갖고 오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깔아드리겠습니다. 깔겠다고 지금 1,000명 오는 거예요. 바글바글바글. 저게 왜 저렇게 하려고 하냐. 여러분 컴퓨터에 오픈클로 까면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딱 들고 집에 내 컴퓨터 켜 있어. 오픈클로가 거기 설치돼 있어요. 그럼 내 밖에서 야 지금 오늘 내가 보니까 공과금 보내는 날인데 지금 어디 공과금 보내고 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냥 그 저기 텍스트 웹 카톡 같은 데다가 명령을 하는 거야. 야 오늘 공과금 내야 되는데 네가 내 이메일 찾아서 전부 다 찾아갖고 공과금 내야 되는데 찾아가지고 전부 다 네가 계좌에 들어가서 오늘 다 이체해. 그럼 지가 가서 찾아서 막 자꾸 이체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내 이메일을 통해서 막 진짜 얘 잘못되면 해킹되면 그냥 막 아무데나 막 해서 뭐 엄청난 위협의 요소도 될수 있는 거죠. 보안 없어요. 지금 보안 없어요. 그래서 얘가 난리가 난 이유가 보안이 빵이었어요. 빵. 그래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클라스 하는데도 또 반대쪽에서는 다할수 있대. 그래서 열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개월 후 젠슨왕이 GTC에서 야 오픈클로 열풍 불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네모클로를 발표했어. 얘는 이제 뭐냐면 그 보안을 해결한 거야 다. 해결했고 얼마 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위에서 돌아가는 에이전틱 AI를 발표합니다. 걔는 뭐냐면 아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OS가 나올 거예요. AI OS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윈도우 12가 될 텐데 거기에 별도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얘 하나만 이제 컴퓨터인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내 컴퓨터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AI가 돌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딱 설치해 놓으면 그래서 야 너는 지금부터 회계 너는 마케팅, 너는 지금부터 웹 서치, 너는 뭐 조사 해놓으면 얘네들은 이제 밤새 일을 내 대신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직원 한 명도 없이 맥미니 100대 사다 놓고 100명인 회사 만들었다고 막 선전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지가 혼자 일하는데 컴퓨터 100대 갖다 놓고 야 우리 100명이야. 그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의 발전 속도라고 하는 거, 제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불과 지금 4, 5년 사이의 변화예요. 불과 4, 5년 사이. 그럼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면서, 요게 스페이스X 상상해서 다들 막 장난 아니죠. 스페이스X는 사실 우주 회사라기보다 AI 회사입니다. 엄밀하게 말. 왜냐면 그 상장 계획서에 보면 매출의 85%가 다 AI예요. 우주가 아니고 AI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그 AI 회사 중에 하나가 매크로할드라는 회사도 사실 몰래 그 앨런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회사거든요. 이 매크로할드가 그 스페이스X XAI 본사랑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센터를 같이 쓰거든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Fully Autonomous Digital Company. 뭐냐?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야 이제 에이전틱 AI가 됐으니까 사람 없어도 알아서 개발도 하고 다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사람이 왜 필요해? 앨런 머스크 생각이에요. 앨런 머스크. 야, 사람 없이도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윈도우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피스 365, 클라우드, 애저 그거 그냥 AI 시켜서 다 만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봐야겠네 하고 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 회사예요.
이 회사의 미션은 5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그냥 똑같이 다 AI만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 거의 없이 똑같이 운영하겠다고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디지털 옵티머스라고 얘기하죠. 될까요? 회사 이름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회사 이름이 왜 매크로 하드일까요? 매크로가 뭐의 반대말이죠? 마이크로. 하드가 뭐의 반대말이죠? 소프트.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집겠다는 뜻이에요. 매크로 하드. 이게 지금 스페이스X 서비스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AI 회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AI들이 이제 리얼월드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공간을 이해하고,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고, 이것들의 물리적인 특성은 뭔지, 컵은 떨어지면 깨지고, 이건 떨어져도 깨지진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로봇이나 일반적인 AI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이 벽에 부딪히면 어떻고, 사람이랑 부딪히면 어떻고, 로봇팔이 사람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모릅니다. 그런 거를 정말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게 공간지능이고, 그 공간지능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피지컬 AI예요. 액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고 싶은 건 그거죠. 현실 세계에서 많은 것들이 자동화, 자율화되는 것. 로봇들이 마음대로 다니고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제일 잘 만들고 있는 회사도 테슬라예요. 스페이스X랑 별도의 회사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 텐데요. 로보택시라고 하는 요 혹시 그 위로봇이라는 행사를 2024년에 혹시 보셨나요? 위로봇? 여기 로보택시를 발표를 했어요. 진짜 자율주행 택시예요. 좌석은 두 개. 사람 딱 타면 뭐 핸들 보면 손잡이도 없어요. 사람이 뭐 문을 열고 닫고 없어요. 그냥 열어주면 타고 타면 알아서 닫히고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저는 로보택시를 앞으로 우리가 1,000만 대가 넘는 로보택시를 5년 안에 공급해서 운영하겠어.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걸 통해서 할 거야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2024년 10월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2년 안에 파일럿 서비스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2차로 한건 아니고 기존에 판매했던 모델 Y를 갖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이 로봇 택시, 이제 이 피지컬 AI라고 불리우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실 케이스가 될수 있어요. 왜? 현실 세계를 정말 잘 다니고 안전하게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저런 자율주행의 시대가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 이미 중국도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네,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한국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게 설마 이러고 있어요 다들. 근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사실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될수 있고 현실이 된다면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비용.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런 자율주행 택시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데 내가 직접 차를 타고 다니는 내 자가용을 운전하거나 또는 택시를 부르거나 또는 우버를 부르는 것보다 싸면 타시겠습니까? 당연히 타겠죠. 진짜 뭐 슈퍼카, 람보르기니는 하나 두고 그 두겠지만 그게 아니면 귀찮게 뭐 운전해요. 부르면 언제든지 오면 뭐 1분 안에 오면 당연히 이거 타겠죠. 근데 이미 5년 안에 비용적으로 우버의 5분의 1, 우리가 타고 있는 카카오 택시의 절반,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자가용의 절반 정도 되는 비용으로 운영 가능하다가 이미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와 있고요. 가격은 싸진다는 얘기죠. 어베일러빌리티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더 이제 놀라운 거죠. 에이, 근데 위험하잖아. 위험할까요? 사실 데이터를 보시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2023년 데이터인데 그동안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를 깔고 달렸던 테슬라들, 인간이 운전했던 자동차들 또는 웨이모, 이 자동차들이 실제로 주행했던 모든 거리를 누적 합산해서 그 안에서 몇번 사고가 났는지를 나눴어요. 그럼 이제 얼마만큼 이동할 때한번 사고가 났는지가 산술적으로 환산이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 2023년 320만 마일의 사고가 한건 나와요. 그러니까 500만 킬로미터 달릴 때 사고가 한건 나는 거예요. 500만 킬로미터.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네? 저 내셔널 에버리지 저 사람 운전이 19만 2천 마일. 그러니까 한 25만 킬로미터당 사고가 한건 나는 거예요. 누가 안전합니까? 자율주행이 훨씬 안전. 이거 근데 2023년 자료예요. 2026년 현재 몇배 좋아졌을까? 이거보다 3배 좋아졌어요. 거의 사고가 안 난다는 거죠. 사고가 나요. 왜 나냐면 잘 달리고 있는 테슬라를 누가 박았어, 사람이. 그래서 나요. 얘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안전의 관점에서도 AI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래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 좀 지어볼 텐데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저걸 발표할 때 이런 거를 발표합니다. 야, 너희들 어디 야구장, 축구장 가면 주차장 이렇게 막꽉 차지. 우리 여기 양재 코스트코 가면 주말에 장난 아니잖아요. 주차 1시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0: 저 차를 어딘가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사지만 저 주차라는 게 굉장히 사실 힘든 고민이죠. 놀랍게도 통계자료를 보면 자동차가 제작이 탄생을 해서 생애 주기 동안 전체 운영하는 비율과 주차된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95%의 시간이 주차돼 있다고 합니다. 내 차가 내가 샀는데 실제 운행은 5%의 시간, 나머지 95%는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는 운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가요? 주차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주차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15년 전에 공유경제 막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버가 활성화되면 전 세계 자동차를 3분의 1로 줄여도 우리 모두가 이동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됐어요. 공유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로보택시가 되면 다 돼. 다 될 거거든.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비용이 일단 더 줄어들고. 우버가 비용이 줄지 않았잖아요. 사고 안전 더 줄어들 것이고. 우버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는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운전사 자리를 없애도 돼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웨이모 타시는 분들한테 보면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왜 좋은 줄 아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기사가 말을 안 걸어서 너무 좋대요. 너무 편하대, 마음이. 중요한 건 어찌됐건 저런 미래가 왔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달리는 미래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꿈꾸는 로보택시의 미래는 이런 거예요. 아예 지금 모델Y나 모델3 가진 사람도 자기 차를 로보택시에다가 편입을 시킬 수 있거든요. 아까 5%밖에 안 쓰잖아요. 저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 한번 타고 퇴근할 때 한번 타. 그럼 거의 쓸 일이 없는데 늘 이런 식이죠. 아침에 출근할 때 타고 나서 회사에 와서 회사 주차장을 세워놓고 일을 하다가 퇴근할 땐 또 타고 나가서 집에 가서 집에 주차장에 넣어놓고 얘는 이제 주차가 계속돼 있는 거죠. 그런데 로보택시가 되는 순간 이제 어떤 게 가능해지냐. 아침에 출근할 때 로보택시가 와서 나를 태우고 가. 회사 앞에 내려요. 그럼 이제 이 로보택시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운행을 하러 다니는 거죠.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퇴근할 때 나를 데리러 와요. 나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야간 근무, 밤새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기 시작할 거고요. 이 돈이 실제 저 자동차를 살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나는 언제든 저걸 불러 쓸 수 있다. 나는 이제 저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운행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더 놀라운 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길은 안 막힙니다. 길이 막힌 이유는 차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갖고 있거든요. 대개 끼어드는 거 하나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버스가 막 진출로 나가느라 막 뒤가 다 막히기도 하고 이게 다 알고리즘의 충돌이거든요. AI가 들어오면 안 막히겠죠. 안 막히게 되면 더 이상 집 가까이 살아야 될 이유, 회사 가까이 살아야 될 이유 없죠. 차를 타도 막혀도, 설령 막혀도 내가 운전 안 하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굳이. 그렇게 됐을 때 주차장은 앞으로 이제 사라질 것인가? 그 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바뀔 것인가? 내가 거주를 어디서 하게 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일들이 사실 저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미국에서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운전자 없는 물류, 컨테이너 트럭들 SF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컨테이너만 막 달려, 운전사 없고. 그럼 그것도 엄청난 비용 절감이에요. 사람이 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타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은 또 24시간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이 타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붙죠. 근데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얘는 그냥 컨테이너만 달리면 돼요. 24시간 내내 안 쉬고 달려도 되고. 그랬을 때 물류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AI라고 불리는 것이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제가 휴머노이드는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자동차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죠. 그럼 이걸 누가 지금 잘하고 있고 누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끝까지는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걸로도 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의 변화, 특히 AI 변화가 사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은 아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속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의 판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고민들을 할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미 막 10개씩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고민의 시작점이 오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 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 인문학적 통찰이 만드는 팔리는 기술을 주제로 퓨처 디자이너스 최영욱 대표의

0: KBS 58분 날씨.
1: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10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약해지면서 지금은 강원 영월과 정선, 경북 영주와 전북 장수 지역에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에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강원에 20에서 60, 수도권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오전에 남부지방도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다시 강해지면서 경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도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릴 텐데요. 무더위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대구 32도, 울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글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소방당국의 밤샘 진화 작업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이후 대응 1, 2단계를 차례로 발령했다가 어제 오후 6시 기준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해 8개 시도에서 특수장비 등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한 개 층 면적이 만 평에 달하고 6층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층으로 번지면서 진화 작업이 24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며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북부에 폭우가 쏟아지자 의성군이 단촌면 구계리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오늘 0시를 기해 단촌면 9개 1, 2에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 등 155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안동에서도 홍수 경보 발령에 따라 취약 지역 주민 62명이 대피했습니다. 낙동강 홍수 통제소는 어젯밤 11시 40분을 기해 지방 하천 미천이 지나는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일대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어제 대전의 지역위원회를 돌며 정청래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열심히 해왔다며 이제 바통터치를 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어제 전남 광주에 이어 서울 마포을 지역 당원대회에 참석해 민주당 정체성에 맞고 가장 개혁적이라고 자부하는 다음 당대표는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 고창 선운사를 찾은 뒤 SNS에 스님의 말씀을 새기며 더 큰 책임과 각오로 창원으로 향한다고 적었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전남 무안 청년 간담회에 참석 후 SNS에 2030 세대부터 4050 세대까지 함께 모이고 연결되는 심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후보는 공정과 청년과 미래가 실종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686 3명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헌법 무시와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개헌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개헌 제안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리고 공소 취소 특검과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 의장을 향해 개헌을 논하기 전에 민주당이 짓밟고 있는 현행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정신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을 넘은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첫 미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7일 중앙사령부와 동맹국 군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중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어제까지 7일 연속으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있고 이란은 요르단과 카타르, 쿠웨이트 등 미국의 동맹인 다른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대응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물류창고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 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과 강원 남부, 전북에 최대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20에서 80mm가량입니다.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어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고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령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가연물이 많고 짙은 연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밤사이에 남부지방으로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중부지방에 어제 많은 비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좀 이쪽은 소강상태를 비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비 그쳤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위험 지역에는 좀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남부 곳곳에는 폭염특보에 열대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비가 와도 더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습기 때문에 오히려 무덥습니다. 안전 또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일요일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시사 이슈들 한 주간의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17일부터 연휴인데 지금 이번에 그 제헌절이 그 공휴일이 됐습니다. 제헌절 경축식 얘기부터 좀 해보죠.
1: 네, 올해 이제 78주년이 됩니다. 제헌절 날 이제 17일 날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경축식이 이제 개최가 됐고요. 조정식 국회의장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사부 요인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0: 조 의장은 경축사에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면서 국민개헌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1: 네.
0: 또 그날 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전 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전수도 좀 이뤄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조 의장이 대독한 수여사에서 우 전 의장에게 헌법정신 수호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훈장을 수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2024년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됐고 내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제헌절 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를 했거든요.
1: 예.
0: 빛의 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출범을 했고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기념일 지정 및 기록물 관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록해 가겠다. 국민 모두가 그날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을 말합니다. 그날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제헌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의문이었다.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면서 헌법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각 당 상황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당대표 새로 뽑아야 되는데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 선호투표제가 뭐예요?
0: 그러니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1: 예.
0: 최하위 후보를 제외하고 그 최하위 후보를 찍은 표의 차순위 선택을 다른 해당 후보에게 산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선거를 투표를 하는데 1위는 누구, 2위는 누구 이렇게 1순위, 2순위를 다 적는 거예요?
0: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는 보통 결선 투표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1, 2위끼리 다시 투표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렇죠. 이제 그건데 네. 결선 투표제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원샷 투표로 해서 그냥 그 결정을 짓겠다. 이제 그런
1: 근데 지역 주진. 순회를 하면서 그쪽에서 1위가 누군지 다 발표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0: 예.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 방식 관련해가지고, 제도적으로 결선 투표제만 기존에는 있었는데 선호 투표제도 가능하도록 당규를 개정을 한 게 이번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1: 아, 당규를 개정해서 이걸 의결한 거예요?
0: 예. 민주당 최고위가 지난 14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1: 예.
0: 그에 앞서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또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미리 또 의결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최고위 결정 관련해가지고 또 사실은 친청계 쪽에서는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날 최고위에서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오늘부로 직을 내려놓겠다라면서 항의 차원의 사퇴도 좀 했고요. 어찌됐건 뭐 그날 오후 당무위원회는 그대로 당규 개정안 개정을 의결을 했고
1: 예.
0: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개정된 당규에 따라서 이번 당대표 선거의 당선인 결정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1: 예. 투표 방식뿐 아니라 지금 그 자격 논란까지 있던데 그 송영길 의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를 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됐다고 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고위원 출마 허용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어떤 게 됐나요?
0: 네. 일단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7일 날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한 후보 자격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1: 예.
0: 당규를 보면 당직 선거 시

0: 원칙적으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만 부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돼 있는데.
0: 그리고 권리당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느냐.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그런데 이 송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에 탈당을 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지난 6월 27일에 이제 복당을 했기 때문에
1: 6개월 안 됐네요, 그러면.
0: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된 거고 김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또 2심에서 징역형 선고받고 복역을 하면서 계좌 동결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 네. 바람에 당비 납입 요건을 또 충족을 시키지 못한 거고.
1: 당비가 안 나갔다 이거죠?
0: 예. 이제 그런 이제 다 좀 어떻게 보면 실격 요인이 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1: 네.
0: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외 인정을 이제 하기로 이제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친청계 쪽에서는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또 반대를 또 했습니다.
1: 예.
0: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예외 규정이 좀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출마 자격을 부여를 한 건데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피선거권 자격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일단 회생을 한 겁니다.
1: 네. 그 검찰 보안권 수사 폐지하겠다고 당론으로까지 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당론도 아니라는 얘기도 들리고 지금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0: 네. 사실은 이제 지난번 그 정청래 이제 지도부 체계 하에서는 이걸 당론으로 거의 뭐 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성명서도 그렇게 나갔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0: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당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이게 다시 또 최고위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약간 다른 결의 얘기가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우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안 그래도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놓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이런 속에 15일 최고위원회 직후에 이제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 예. 그러면서 의견이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그런 상태고요. 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관련해서 새로운 형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1: 네.
0: 충분한 수기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더 논의를 하겠다. 뭐 이겁니다. 결국은.
1: 네.
0: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2월 좀 종합을 하자면 2월 정청래 지도부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1: 예.
0: 그런데 그거를 입법으로 이제 전환시키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어찌됐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데
1: 예.
0: 보안수사권 이 폐지 관련한 내용으로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 이게 지금 설명입니다.
1: 그 가운데에서 이 네. 바뀐 거는 지도부가 바뀌었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0: 예, 네, 그런 거죠.
1: 네.
0: 그런 거고, 지금 뭐, 어찌됐건 민주당은, 이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찬성하는 교수 3명, 반대하는 교수 3명 초청해서, 이제 21일에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날 뭐, 논의가 이루어지면 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거하고 별대로 또 내일하고 모레 의원총회를 잇따라 연답니다. 그래서 당내 의견도 다시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여기서는 유지하겠다는 걸 당론으로 결정했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여기 당론은 의결이 됐나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요? 예,
0: 보안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0: 법안을 15일 당론으로 아예 발의를 했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그날 이제 형사소송법과 더불어서 중수법 공소청 개정안도 함께 발의를 했는데 이걸 모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또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검사 수사 보안 수사권 존치를 시키고 수사의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을 지금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도 대폭 좀 늘린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또 중수청 공수처 공소청 개정안 경우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올 10월에서 1년 정도 연기하는 그런 내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거기 장동욱 대표가 대표인데 재원절 경축식에 불참을 했어요?
0: 예,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죠. 그날 재원절 경축식에 참석하신 하는 대신에
1: 예, 어디 갔어요?
0: 장 대표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손팻말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건네기도 하면서 오늘 정말 많은 시민이 모여주셨다면서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시민들께 인사드린 뒤 다 함께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손팻말을 나눠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하루만큼은 장동혁이 아니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구호만 외쳐달라 이렇게 호소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원절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1: 아, 원내대표가.
0: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단독 부분 원구성 등의 항의를 하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1: 예, 예.
0: 당초 뭐 기념식에 불참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이제 했다는 건데 다만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그런 순으로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도 이 정점식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재연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재연절 정신이다 라면서 여당을 향해서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할 원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그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뭐 당원 중심 정당론 이걸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0: 네.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1: 예.
0: 현재 지금 선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원들의 뜻을 수렴하는 전당원 투표로 바꾸고 임기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언급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친장동혁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위에서 계속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 회의 때도 친장동혁계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국 시도별로 진행 중인 그 시도당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아직도 당원 투표가 아닌 당협위원장에 의한 대의원제 투표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지금부터 서두른다면 이번 선거부터 당원들이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적어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이 국민을 소외시킨다는 말이 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논란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장 대표가 지금 취약한 그 리더십을 극복하는 또는 회복하는 차원에서 지금 당원 주권 정당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 예. 여야 모두 지금 당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좀 가득하네요. 이번 주에 좀 챙겨봐야 할 정치 이슈 어떤 것이 있을지 마무리해 주시죠.
0: 네.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에서 재견표와 관련해서 합의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0: 좀 이뤄진 상태인데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노선 투쟁이 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다시 불거진 장 대표 사퇴론에 과연 불이 붙을지 이런 것 등이 관심사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23분이 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에 남부지방 곳곳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서 정체와 상관없이 빗길 사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서광주 1차로에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났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성주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방금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분기점 부근 3차로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하고요. 조금 전 7시부터는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나들목 사이 양방향으로 버스 전용 차로제 시행되고 있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는 정체 구간은 현재는 없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 작업 시작했으니까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어제 오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간밤에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들 지역은 비구름이 약화하면서 호우특보는 해제됐는데요. 비구름이 동쪽 해상을 향하면서 지금은 일부 강원 남부 내륙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월과 태백, 정선에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 경북에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강원에 20에서 60,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전에는 남부지방도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다시 강해지면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글피사에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고요. 무더운 날씨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일부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대구 32도, 울산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남은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조한일이었습니다.
4: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일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월드컵 3, 4위전 펼쳐지고 있고 내일은 결승전이 있습니다. 월드컵 소식 전하기 전에 잠깐 이거 좀 알아보죠. 우리는 일찌감치 떨어졌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LAFC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복귀를 했는데 어제 골 넣었어요?
1: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탈락의 아픔을 홀로 씻어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열린 LA 갤럭시와의 원정 경기, 그러니까 LAFC와 LA 갤럭시는 이 라이벌전이죠. 네. LA 지역 더비였기 때문에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손흥민 선수 선발로 나서서 2대0으로 앞선 후반 12분 세기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소속팀 LAFC는 손흥민 선수의 추가 골에 힘입어 이 지역 라이벌 LA 갤럭시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전반 29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 발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이 없이 경기를 이어갔고요. 전반 막판에는 페널티킥 찬스가 있었는데 이걸 직접 찰 수도 있었지만은 팀 동료인 르니 부안가 선수에게 양보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0: 기다리던 골은 후반에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공을 몰고 간 뒤에 팀 동료 마크 델가도 선수와 패스를 주고받았고요. 이어서 낮고 강한 오른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세레머니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골을 넣은 뒤에 검지를 입술에 대는 이 쉿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여러 가지 손흥민 선수 주변으로 말이 많았는데 모두 조용히 했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올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첫 골이었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237일 만에 나온 리그 득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도움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골은 넣지는 못했거든요. 게다가 또 지난 월드컵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소속팀 복귀전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이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1: 예. 자, 월드컵 이제 단 두 경기 남기고 있습니다. 한 경기는 지금 치러지고 있고 FIFA 랭킹 1, 2, 3, 4위가 4강전에 올랐고 결승에는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이 내일 경기 펼치고 지금 잉글랜드와 프랑스 3, 4위전하고 하는데 골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0: 네, 3, 4위전 결과 지금 진행 중인 3, 4위전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실은 이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많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3, 4위전에서 이 두 팀이 맞붙고 있습니다. 4-2로 잉글랜드가 앞선 가운데 지금 후반 20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1: 네.
0: 잉글랜드가 무려 전반에만 4골을 몰아치면서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거두는 것 아니냐. 프랑스가 지금 너무 3, 4위전 신경 안 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1: 예.
0: 프랑스가 후반 시작과 함께 무려 4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나서 두 골을 만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4위전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지금 은바페가 한 골 또 넣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1: 4-3입니다. 4-3.
0: 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 예.
0: 어쨌든 한 달 넘게 진행된 북중미 월드컵에서 결승에 오른 마지막 두 팀은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었고요. 스페인은 프랑스를 2-0으로 제압하면서 결승행 티켓을 잡았습니다. 결승전에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리오넬 메시와 라민 야말의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9살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요. 또 월드컵 역사상 이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경우는 1958년 스웨덴 월드컵,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2연패를 성공한 브라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핵심이었던 선수가 바로 펠레였죠. 19살의 신성 야말은요, 스페인의 새로운 축구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이끌었던 전설과 다음 시대를 이끌 차세대 스타가 우승컵을 놓고 만나는 셈입니다. 결승에 오르지 못한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지금 3위 결정전을 치르게 됐는데 어쨌든 우승의 꿈이 무산됐지만은 마지막 경기에서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 같고요. 과연 한 달 넘게 이어온 전 세계 축구 축제가 이제 끝으로 향해 가는데 과연 메시가 왕좌를 지키게 될지 아니면 야말이 새로운 왕이 될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스페인 뭐 기세가 뭐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고 근데 조별리그에서는 좀 스페인이 좀 불안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뭐 이후에는 뭐 압도적이네요.
0: 네, 저는 스페인의 4강전을 보고 나서 좀 마음을 굽혔습니다. 스페인이 우승하겠구나. 스페인이 이번 대회에서 정말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발은 조금 불안했어요. 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카보베르데와 득점 없이 비겼는데요. 하지만 뭐 사실 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경기는 스페인이 못했다기보다는 카보베르데가 너무 잘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선수가 네. 너무 잘했죠. 그 이 무승부가 오히려 스페인을 더 깨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경기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패스, 강한 압박, 단단한 수비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였고요. 첫 경기 이후 6연승을 달렸고 13골을 넣는 동안에 단 한 골만 내줬습니다. 특히 준결승에서 우승후보 프랑스를 2-0으로 꺾는 장면이 이 스페인이 정말 강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단순히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면에서도 프랑스를 압도했고요. 이 프랑스의 빠른 공격을 막아낸 뒤 기회가 오면은 망설이지 않고 역습을 펼쳐서 골을

0: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데요. 결승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고요. 뭐 메시가 이끄는 강팀이지만은 지금의 스페인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지 전문가들도 또 스포츠 도박사들도 네. 스페인의 승리를 근소하게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1: 아르헨티나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 메시가 나이도 좀 꽤 있고 그래서 쉽지 않고 잘 못 뛰고 이래서 그런데 아니 메시는 정말 대단하던데요 정말.
0: 그러니까 메시는 메시고요. 메시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사실 아르헨티나는 매경기 좀 힘들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처럼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했지만은 위기의 순간마다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그 중심에 메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보베르데와의 32강전 그리고 스위스와의 8강전에서는 모두 연장전을 치렀고요.
1: 예.
0: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는 0-2로 끌려가다가 후반 막판 3골을 몰아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준결승전에서도 잉글랜드에 먼저 골을 내준 뒤 이후에 두 골을 만회하면서 경기를 뒤집었고요. 포기하지 않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그 늘 위기마다 메시가 있었고요. 이 승부처에서 메시의 발끝으로 돌파구를 만들고 메시가 동점골이나 결승골을 직접 터뜨리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하면서 팀을 구해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무려 8골을 넣었고요. 준결승전에서는 결정적인 도움까지 기록했는데요. 정말 여러 명이 막아도 그 빈 공간을 찾아내고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는 그런 메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기력은 다소 불안했지만 그것도 스페인에 비해서 말이죠. 결과는 모두 승리였는데요. 이것이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메시는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으로 이끌 마지막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 예. 그 마지막 남겨진 한 경기가 결승전이고 아르헨티나의 대표 선수는 메시고 스페인의 대표 선수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그 야말이라는 젊은 선수인데 나이 차이도 거의 뭐 19살 나는 것 같고 근데 둘이 뭐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면서요.
0: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7년에 네. 당시 20살이었던 메시가 이 바르셀로나 홈구장에서 자선 반역 사진을 찍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유니세프와 스페인 신문사가 함께 마련한 행사였는데
1: 네.
0: 이 메시와 사진을 찍을 아이는 추첨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때 그 메시와 사진을 찍었던 아이가 당시 생후 6개월 된 라민 야말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사진 속 메시는 작은 네. 욕조에 들어간 야말을 씻겨주고 두 팔로 조심스럽게 안겨있는데요. 두 사람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돼서 월드컵 결승에서 만날 것이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 욕조에 있는 6개월짜리 아이가 라민 야말이었다고요?
0: 맞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어찌 보면 세계 축구의 어떤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2024년 야말의 아버지가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됐고요. 당시에는 메시의 축복을 받은 아기 이런 재미있는 제목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메시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야말은 엄청난 축구 재능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줬고요. 그리고 19년이 지난 지금 메시와 야말은 이제 월드컵 우승컵을 놓고 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이미 축구의 전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인데요.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적인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자, 전 세계 축제 월드컵이 이제 그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뭐 그냥 떨어져서 돌아왔고 또 우리도 다시 이제 이 축구 살려야 되는데 그 대한축구협회 종문구 회장은 정몽규 회장은 사퇴했고 새 회장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회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뭐 손보고 바꾼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현행 규정대로라면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임 이후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의 쇄신을 위해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는 이 선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뭐 60일 안에 무리해서 회장을 뽑기보다는 선거 제도부터 제대로 손질하겠다. 조금 더 정확하면은 지금은 체육관 선거를 치르는데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조금 더

0: 범위를 확대하고 직선제를 치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대한축구협회의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가 팔을 걷어붙인 상황입니다. 이 혁신위원회는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 등을 다시 살펴볼 계획이고요. 선거 과정과 결과를 이 축구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개혁의 분위기에 발목을 잡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1: 예.
0: 바로 일부 지역 축구협회장들인데요. 이 일부 지역 축구협회장들은 현재의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아마 직접 단독으로 또 중계를 보도를 했었는데요. 혁신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늦추고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태클을 걸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조금 막말 같은 얘기도 했는데요. 박지성, 이용표 등 혁신위원들의 경험과 자격을 문제 삼는 발언까지 나왔던 겁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박지성, 이용표가 뭘 안다고 이걸 한다는 거냐. 이렇게 좀 대놓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축구계 안팎에서는 기존 세력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정치 싸움이 됐는데요. 개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과 또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쇄신의 첫걸음부터 거센 태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여기까지 하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팝스 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어떤 음악 들어요 오늘?
3: 축구 경기 응원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응원가?
3: 그렇습니다.
1: 축구에?
3: 예.
1: 예.
3: 첫 곡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화제가 된 잉글랜드 팀의 팬들의 응원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예.
3: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4강에 오르면서 승리 이후에 팬들이 부른 노래가 화제가 좀 됐는데요. 우선 7월 6일 열린 16강전에서 잉글랜드가 홈팀 멕시코를 3-2로 꺾고 8강에 진출했을 때
1: 네.
3: 그때 관중들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이 밴드 오아시스의
1: 예.
3: 원더월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한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경기에서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이 두 골을 넣었는데 그래서 주드에 대한 찬가가 있습니다. 바로 비틀즈의 헤이 주드.
1: 아, 예. 예, 폴 매카트니.
3: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노래를 좀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는 또 7월 12일 날 노르웨이와의 8강전에서 또 승리를 했을 때 그때 주드 벨링엄이 연장에서 골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헤이주드를 또 다시 부르게 좀 됐는데 그래서 이 원더월 헤이주드 이게 연속으로 계속 불렀기 때문에 뭐 잉글랜드의 대표 잉글랜드 축구의 대표 응원가는 원더월이고 또 네. 주드 벨링엄의 뭐 응원가는 헤이주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우리는 이제 축구는 뭐 오피슨 코리아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야구는 주로 이제 자기 고장 관련된 노래들을 가요들을 응원가나 주제가로 많이 부르는데 잉글랜드에서 오아시스나 비틀즈를 부른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것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3: 네, 이 두 밴드가 시대를 대표하는 네. 그런 가수이기 때문이다. 그거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1: 예, 예.
3: 일단 우리가 보통 대형 히트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틀즈의 히트곡들, 뭐 예스터데이,
1: 네.
3: 뭐 헤이주드, 레디비 이런 노래 히트곡들을 그리고 또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같은 히트곡들이 한 시대를 뭐 풍비한 그런 히트곡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영국의 역사를 보면 막 정말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고
1: 네.
3: 또 해가 지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영국인들의 희노애락과 함께한 그런 노래들이 바로 비틀즈의 노래, 뭐 오아시스의 노래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영국인들은 같이 경쟁해서 다 부를 때 뭐 어떤 연대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1: 예.
3: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노래 좀 들어봤었는데 첫 곡은 그 주드 벨링엄의 뭐 주제가로 볼 수 있는 헤이 주드 좀 들어보실 텐데요. 이번 경기 때 보시면 축구 경기 때 보시면 예. 관중들이 갑자기 주드 벨링엄을 보면서 나나나나나나
1: 어.
3: 하는 거 뭐 그렇게 강렬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1: 그 헤이 주드에서 안녕 주드 이런 건데 주드가 사람 이름이에요?
3: 네, 그렇습니다.
1: 누구예요?
3: 이 곡은 그 존 레논의 아들 이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뭐 그 이야기 하나 있는데
1: 아, 이 주드가 헤이 주드의 주드가 존 레논 아들이에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노래를 만든 사람은 비틀즈의 멤버 폴 매카트니인데요.
1: 네.
3: 1968년에 폴 매카트니가 이 곡을 그 존 레넌의 아들 줄리언을 위해서 만든 곡이 좀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존 레넌이 뭐 결혼한 상태였었는데 네. 일본계 아티스트 오노요코와 함께 좀 약간 불륜감

0: 나와서 만든 노래가 바로 헤이즈드가 좀 되겠습니다.
1: 그럼 이걸 존 레논이 어떻게 불러 이걸?
0: 그래서 고른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비틀즈 헤이즈드 첫 곡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승리하고 나서 나나나나 이거 계속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 팬들이.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비틀즈의 헤이즈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곡은요?
1: 더 킹크스라는 밴드의 Dedicated Follow Fashion이라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예.
1: 이 영국은 축구 경기 응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이제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고 그래서 다양한 응원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0: 예.
1: 이 응원가를 영어로 뭐 따로 말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챈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뭐요?
1: 챈트.
0: 챈트?
1: 예.
0: 응원가를 챈트라 그래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스펠링이 C-H-A-N-T. 그래서
0: 네.
1: 챈트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챈트가 찬양한다. 뭐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응원가를 사커 챈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지금 3, 4위 좀 프랑스하고 잉글랜드 경기 하고 있는데 영국 것만 계속 틀어주면은 프랑스 분들이 되게 이거 듣고 좀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1: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영국 축구 경기 응원가는 그 어떤 장르 노래들이 많아요?
1: 아무래도 영국 하면 록 뭐 이렇게 예. 생각이 좀 됩니다. 록밴드 노래들을 많이 이제 영국 팬들이 좀 부르곤 하는데.
0: 하긴 프랑스에서 샹송을 응원가로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1: 제가 이걸 뭐 상제리제 이런 노래 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더 킹크스라는 밴드 소개해드렸는데
0: 예.
1: 이 팀이 부른 Dedicated Follow Fashion이라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예.
1: 더 킹크스는 1960년대 그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4인조 록밴드였었고요. 말씀드린 그 노래 Dedicated Follow Fashion 해석을 하면 패션을 추종하는 사람
0: 네.
1: 할 수 있고 노래 가사는 패션을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약간 조롱하는
0: 네.
1: 그런 내용의 좀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이 곡은 뭐 그 가사를 떠나서 일단 뭐 짧고 단순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응원가로 좀 쓰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노래 듣는 이유가 있는데 뭐 축구 선수 비유할 때 이 제목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탈색 머리를 한 적 한번 있었습니다.
0: 예.
1: 근데 그게 아론 램지라는 웨일즈 축구 선수랑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약간 좀 빗대서 노래 제목을 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리오넬

리오넬 메시가 데리케이드 펠로 오브 패션 앤드 아론 램지, 그래서 아론 램지의 뭐 머리 헤어스타일을 따라했다. 이런 말을 쓰는 뭐 이런 형도로 이렇게 노래가 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것 좀 생각해 보시면서 더 킹크스의 데리케이드 펠로 오브 패션 두 번째 곡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 영국에서 축구 경기 응원가로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The Kinks의 Dedicated Follower of Fashion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노래는요.
1: 네, 오아시스의 원더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팀이 불러서 크게 그러니까 팬이 불러서 큰 화제가 된 오아시스의 원더월. 뭐 이게 다 왜 이 노래 부를까?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0: 예, 예.
1: 이 오아시스라는 팀이 영국인들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1: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노래 중에 왜 원더월을 부를까? 그것도 한번 이제 보면 좋은데
0: 예.
1: 후렴구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렴구 가사에 당신은 나를 구해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 결국 당신은 나의 원더월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당신은 나의 원더월이에요.
1: 네.
0: 원더월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 거예요?
1: 이게 사전에는 없습니다.
0: 네.
1: 뭐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경이로운 사람, 구원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팬들이 축구 대표팀을 보면서 당신은 나를 구해줄 사람이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다.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0: 네.
1: 강한 연대 의식과 희열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0: 그 오아시스 여기 이 그룹도 우리나라 많이 오고 유명한 데 아니에요?
1: 예, 네, 굉장히 유명한 팀이고 국내 네.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노래 들어볼 텐데 만약에 오늘 그 잉글랜드가 이기면
0: 네.
1: 팬들 분명 오늘 원더월 다시 부를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0: 지금 얼마 그 막판까지 가고 있는데 5대 3으로 잉글랜드가 앞서고 있네요, 지금.
1: 네.
0: 네.
1: 마지막 곡으로 네. 원더월 좀 만나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팝스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아시스의 원더월 들으시고요.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처럼 여행 떠나요.
2: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58분 날씨.
3: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남 나주에는 자정을 지나서 시간당 73mm의 극한 호우가 퍼붓기도 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는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 남부지방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백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에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강원에 20에서 60,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중부지방 등 서쪽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오후부터는 비구름대가 다시 강화되면서 경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일부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안팎,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29도, 울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내내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H.O.T.의 빛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2부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 1부 일요 스포츠 시간에 월드컵 4강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기 끝났고요. 야구 아닙니다. 축구입니다. 예, 4대 6, 6대 4로 잉글랜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월드컵 3, 4위전에서 10골이 나왔습니다. 영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계 소식과 신작 영화 만나보죠. 무비가이드 시네 21의 조연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조연나입니다.
0: 예. 극장과 박스오피스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1: 네, 나홍진 감독의 호프
0: 개봉. 이번 주에 개봉했죠? 예.
1: 네, 며칠 전에 개봉했는데요. 예. 아마 근데 개봉 전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중의 기대감과 또 지난 금요일 연휴가 맞물려서 호프가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연휴 기간이라서 관객이 꽤 들었나 기대도 되는데 어땠어요?
1: 네. 지금 현재까지 122만 관객 모객을 했는데.
0: 예, 100만이 넘었어요 벌써?
1: 네. 2026년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0: 예.
1: 박스오피스 2위는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와 몬스터즈로 누적 관객 수 19만 명이고요. 박스오피스 3위는 동명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모아나로 누적 관객 수 66만 명입니다.
0: 네.
1: 박스오피스 4위는 신민아 주연의 공포 영화 눈동자고요. 박스오피스 5위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새로운 크리처를 만나거나 완전히 다른 세계와 접속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0: 네.
1: 나홍진 감독의 SF 호프부터 조디 포스터 주연의 스릴러 영화 파리의 사생활, 12.3 내란을 배경 삼은 독립 영화 미명,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오컬트 시리즈 동궁을 소개하겠습니다.
0: 예, 나홍진 감독의 영화가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1: 네.
0: 호프라고 하고 SF라고 하고 외계인이 나온다고 하고 뭐 말이 많고 600억이 들었다고 하고 막 그러던데 이 얘기부터 좀 해주죠.
1: 네. 이 7월 최고의 기대작 호프가 정말 말 그대로 마침내 개봉을 했습니다.
0: 예.
1: 추격작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10년 만에 SF 신작이고요. 황정민, 조인성, 정우현 등의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예비군이라곤 8명밖에 없는 시골 마을 호포항입니다.
0: 아, 항구 이름이 호포예요? 호포.
1: 네. 호포. 황정민은 호포항 출장소의 소장 범석, 조인성은 사냥꾼 성기를 연기했고요. 정우현 배우는 호포항 출장소의 순경 성애를 연기합니다. 호포항에서 돌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0: 예.
1: 커다란 소가 논에 쓰러져 있는데 핥힌 자국이 가득하고 근데 또 살점을 뜯어먹은 자국은 아예 없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배고픈 호랑이가 이 소를 공격을 했으면 뭔가를 먹었을 텐데
0: 그렇죠.
1: 그냥 사체를 그대로 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석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내로 향했는데요. 온갖 상점의 벽이 다 뚫려 있고 피를 흘리는 주검이 거리에 늘어져 있는 모습에 놀라기도 잠시. 범석은 인간의 덩치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외계인과 마주합니다.
0: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외계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SF인데

0: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1: 이 나홍진 감독의 전작이 곡성인데요.
2: 곡성 논란 많았고 재밌었죠. 예.
1: 이 곡성 이후에 전쟁이나 거대한 폭력이 곧 전 세계를 덮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2: 누가요? 감독이?
1: 감독이.
2: 직접 곡성을 찍고 나서?
1: 네.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도 했고 작은 공동체에서 생긴 폭력이 어떻게 점점 커져서 세계적 규모로 번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때마침 나홍진 감독이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말 그대로 호프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거리에 사람은 없고 그 마을에 사는 노인들은 이 아시아인인 나홍진 감독을 외계인 보듯이 했다고 하는데요.
2: 아, 감독을 보기를 외계인처럼 봤다고요?
1: 네. 예. 완전히 잘 모르는 이방인이니까요. 그래서 이 마을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그 음산하고 좀 귀괴한 분위기를 그대로 극에 옮겨서 호프라는 이름의 마을에서 가장 절망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계의 존재를 등장시키고 인간이 낯선 존재를 어떻게 오해하고 적대하는가를 외계인의 시선에서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2: 영화에서는 외계인을 엄청 많이 다루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프레데터 같은 거 있고 에이리언에서 그 약간 좀 그쵸. 사마귀 같은 모습에 이런 것도 있고
1: 네.
2: E.T.의 모습도 있어요. 나홍진 감독의 호프의 외계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1: 스포를 해도 될까요?
2: 알아서 해주세요.
1: 그보다는 조금 더 인간의 형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는 알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 예, 예.
1: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나홍진 감독은 CG보다 이 크리처의 존재감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2: 크리처면은 괴물 같은 거 아니에요? 괴수 같은 느낌의?
1: 그렇죠. 그런데 네.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괴물을 보면 좀 무서워하기 마련이잖아요.
2: 예, 예.
1: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괴물을 봤을 때 이 괴물이 생각하는 것 혹은 느끼는 감정 같은 것들을 그 극중 인간이 좀 느낄 수 있게 이제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2: 그럼 사람처럼 느낄 수 있다는 그 형태가 나오기도 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 아무래도 감정을 조금 더 잘 전달받을 수 있겠죠.
2: 예.
1: 그래서 그런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디자인 스튜디오랑 약 3년간 정말 오로지 이 크리처 디자인의 시간을 쓰면서 그런 움직임, 뭐 시선,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촬영과 이 CG가 더 잘 붙어야 되잖아요.
2: 예, 예.
1: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작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상당한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2: 근데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평을 보니까 그 CG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1: 네, 근데 예. 이제 칸에서 보고 온 제 동료에 따르면 이제 칸에서의 편집본보다는 지금의 편집본이 훨씬 나아졌다라고
2: 시간이 이야기를. 지나서 많이 고쳤나 보다.
1: 네, 예. 그래서 칸에서의 소문을 들으신 분들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배우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배우들이 나와요?
1: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연들은 이제 황정민, 조인성, 정우영 배우인데요.
2: 외국인 배우들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1: 네, 뭐 마이클 패스벤더나 이제 그런 배우들도 있지만 네. 이제 이 배우들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한국 배우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예, 예, 예.
1: 황정민 배우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 나홍진 감독이 그 호포왕의 출장 소장인 범성 역에 애초에 황정민 배우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2: 네.
1: 아마 곡성 때 감독이 이 황정민 배우가 너무 잘하니까 이 배우에 대한 믿음이 좀 굳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려서 시나리오를 받아봤더니 황정민 배우의 말에 따르면 비속어밖에 없더랍니다. 대사에.
2: 아, 대사에?
1: 네. 사실 그 정도로 이 대사 자체는 살짝 겁칩니다.
2: 예.
1: 네,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시나리오에 몸의 움직임이나 소리의 강도 같은 것들이 수치로 정확하게 쓰여 있어서 범석이 외계인과 처음 대면하는 씬을 강도 100으로 두고 이제 다른 씬들을 역치를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수치를 계산해서 연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했다고 합니다.
2: 예.
1: 반면에 조인성 배우는 숲에서 말을 타는 액션 씬이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2: 아, 조인성 씨가 말을 타요?
1: 네. 네. 그래서 1, 2주간 현장에 먼저 도착을 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리허설을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CG나 VFX 처리를 하더라도 사실 배우가 이 실사와 촬영을 할 때 잘 해줘야 그런 CG도 작업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승마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이 고강도의 액션을 준비했고요.
2: 예.
1: 정우현 배우는 또 총기 액션, 카체이싱 액션이 중요합니다.

0: 막 달려요?
1: 네, 달립니다. 총도 엄청나게 많이 쏘고요. 1980년대쯤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했을 한 여성 경찰을 만나서 당시 경찰의 일가와 업무를 습득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이 성애가 보여주는 액션이 굉장히 화려한데 1980년대에 알고 보니 실제로 체육 특기생들이 경찰이 되거나 뭐 M16으로 훈련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2: 네.
1: 그래서 성애 액션이 그렇게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서 총기를 숙달하려고 노력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거나 뭐 운전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물리적인 훈련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오프를 실제로 보시면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상당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면 배우들과 제작진이 공을 들인 바를 확인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게 2D 말고 뭐 IMAX나 뭐 3D, 4D 이런 걸로도 나왔다면서요?
1: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IMAX나 뭐 4DX나 4D로 보셔도 좋을 텐데요. 이게 엄연히 따지면 IMAX용으로 찍힌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일반관에서 보셔도 충분합니다.
2: 알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 소개받았고 다음 작품은 프랑스 영화예요?
1: 네. 7월 15일에 개봉한 레베카 줄로토브스키 감독의 파리의 사생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예.
1: 감독의 여섯 번째 장편이고요. 지난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입니다. 주인공인 릴리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미국에서 프랑스로 건너와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9년간 상담한 폴라가 사전 통보 없이 세 차례나 내원 약속을 어깁니다. 이 폴라랑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였는데 폴라의 딸로부터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폴라의 남편은 상담이었던 릴리안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를 저주하고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 네.
1: 그 이후로 릴리안에겐 이유 없이 매일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안과의사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요. 릴리아는 자신이 직접 폴라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겠다며 최면 시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생에 폴라와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리의 사생활은 배우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릴리안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조디 포스터의 첫 프랑스 영화는 아니지만
2: 네.
1: 프랑스어로 연기를 한 첫 주연작입니다.
2: 조디 포스터가 프랑스어를 잘해요?
1: 네, 사실 저도 몰랐어서 이번에 네. 이 영화를 보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2: 네.
1: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치면
2: 우리나라로 치면
1: 네. 국제학교를 다닌 거예요.
2: 어디서?
1: LA에서 프랑스 학교를 다녔습니다.
2: 예예. 예.
1: 그래서 프랑스어가 굉장히 유창하고요. 실제로 자기 출연작들이 프랑스에 개봉을 했을 때 본인 역할에 이제 프랑스어 더빙을 직접 할 정도로 유창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프랑스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조디 포스터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는 프랑스 배우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도 좋겠고요. 근데 또 조디 포스터를 이미 잘 아는 관객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던 그 한니발의 양들의 침묵을
2: 유명하죠.
1: 대표작으로 네. 꼽으실 것 같은데 이 상기에 보시면 양들의 침묵의 클라리스가 아무래도 형사니까 굉장히 예리하게 이제 상대의 심리나 이제 수사 과정을 거쳐서
2: 한니발하고 막 대화하잖아요. 둘이서.
1: 그렇죠. 예. 되게 심리전에 강한 그런 형사였잖아요.
2: 예예.
1: 근데 이 파리의 사생활의 릴리안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2: 네.
1: 그래서 남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일인 정신 분석가인데 반대로 자기 마음의 감정은 잘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클라리스가 자기 가족에 얽힌 트라우마는 잘 몰랐던 것처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고 좀 성찰하게 되는 내용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2: 예.
1: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조디 포스터의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2: 네. 조디 포스터 주연의 프랑스 영화 파리의 사생활 받았고 다음 작품은요?
1: 네. 다음은 이원영 감독의 미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회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작품상, 제14회 무주상골영화제 뉴비전상, 영화평론상 등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2: 네.
1: 주인공은 두 부부인데요.
2: 예.
1: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상실감에 시달리던 남편이 급기야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

0: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음성 기기를 활용하고요. 두 개의 목소리가 나는 듯한 몽골의 전통 가창인 흐미를 통해 어떻게든 음성을 되찾아보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목소리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이 남편이 일상을 잃어가는 한편 외부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TV 뉴스로 끝없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잃어서 슬퍼하는 한편 이제 외적인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이 미명은 독립영화 희망의 요소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원영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원영 감독과 그의 부인인 임정은 감독이 직접 부부 역으로 영화에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1: 근데 잠깐만요. 아내가 죽었어요?
0: 네.
1: 근데 남편이 목소리를 잃었다고요?
0: 네.
1: 근데 목소리를 되찾아오겠다는, 자기가 이제 실어증 걸린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되찾겠다고 뭐 노력을 하는데 몽골의 몽골의 노래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받으려고 하고, 근데 12.3 비상계엄이 왜 나오고 이게 뭐죠?
0: 네, 약간 복잡하게 줄거리만 네.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제가 우선 차례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1: 아, 뭐가 있나 봐요 지금. 예, 예.
0: 이 미명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여러모로 좀 사운드가 중요한 작품입니다.
1: 예.
0: 저 감독이 말하기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건 자기 존재 일부가 찢겨 나가는 것과 유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감각하는 감각 기관 중에 하나가 상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목소리로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1: 예.
0: 더 이상 대화할 사람이 집 안에는 없기도 하고.
1: 아, 그럴 수 있겠네.
0: 네. 예. 그리고 또 몽골의 전통 가창 흐미의 경우 예전에 몽골 여행을 다녀온 감독의 부모님이
1: 예.
0: 그 현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인의 CD를 사오신 적이 있는데
1: 또 우리가로 따지면 판소리 같은 거겠네요.
0: 네네. 예. 아마 들어보시면 그 소리가 두 개로 나는 이제 그거를 뭔가 알겠다라고 하실 건데
1: 네.
0: 이제 어떤 그 근원적인 울림과 남편의 상실감이 좀 연결지어서 표현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예.
0: 영화에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극중 교수인데 계엄이 발동했을 때 좀 어쩔 줄 모르고 얼어버리는 상황이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지적인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1: 그렇죠. 뭐 재난을 맞닥뜨린다거나 그럼 우리가 사람이 굳어버리잖아요. 이 내란도 그런 상황일 수 있었던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미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사태가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 그려낸 작품이고요. 그리고 한국 극영화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12.3 사태를 좀 크게 담아낸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의 좌절감, 상실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독립예술영화입니다.
1: 알겠습니다. 미명 우리 영화였고요. 마지막은 OTT에서 볼 수 있는 거 소개해 주시잖아요.
0: 네. 7월 17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 시리즈예요?
0: 네.
1: 예.
0: 붉은 달 푸른 해 악마판사 등을 연출한 최정규 감독의 신작이고요. 배우 남주혁, 노윤서, 조승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8부작 15세 이상 관람가고요. 또 안투라지, 손더게스트, 불가살 등을 연출한 쓴 권소라, 서재원 작가가 각본을 썼습니다. 줄거리를 좀 설명드리면요. 조승우 배우가 왕을 연기합니다.
1: 예.
0: 근데 이 남주혁은 또 무당인 구천, 그리고 배우 노윤서는 구천을 돕는 파트너 생강으로 분하는데요. 왕의 아들들이 연못 귀신의 저주로 차례로 사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왕자 한 명만 남은 상황에서 그 아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왕이 구천을 궁으로 들이는데요. 구천은 귀의 세계를 넘나드는 무당입니다. 근데 물을 매개로 귀의 세계로 돌아가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연못에 직접 들어가 머물면서 일종의 코마 상태에 빠지면 현실 세계와 똑같이 생긴 귀의 세계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귀신들과 대적하면서 왕자를 괴롭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들을 해치우는데요. 그런 구천의 동료이자 조력자는 생강이란 궁녀입니다. 사실 왕의 딸인데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이유로 궁에서 쫓겨나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구천과 함께 해결하면서

0: 궁녀로 신분을 속여서 이제 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청과 생강은 힘을 합쳐 연못 귀신에 맞서 싸우지만 또 이내 이들이 알지 못했던 더 큰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1: 그 넷플릭스에 킹덤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허준호 배우 나오고 막 좀비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0: 네,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킹덤이 좀비물이라면 이 동궁은 오컬트물이라 싸우는 대상이 다릅니다.
1: 오컬트라 그러면 영혼 귀신 이런 거랑 싸운다 이거예요?
0: 그렇죠. 좀비가 아니라 그런
1: 좀비가 아니고.
0: 그런 귀신들과 싸우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호러 오컬트물이기는 한데 이 동궁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또 테마 의식에 구천의 검술을 적절히 섞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이 된 게 특징이고요. 또 남주역 노윤서 배우 말고도 이제 왕역의 조승우 배우나 대비역의 장영남 배우가 또 굉장히 연기를 잘 해줘서 극을 완전히 휘어잡습니다. 현실 세계와 귀의 세계, 이제 두 세상을 오가면서 귀신과 싸우는 인간의 대결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가볍게 정주행 하시기 괜찮고 지금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8부작이라고요?
0: 네.
1: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동궁이었고 나홍진 감독의 호프, 조디 포스터 주연의 파리의 사생활, 또 12.3 내란을 배경으로 삼은 독립영화 미명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비가이드 신의 21의 조연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7시 24분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에 남부지역 곳곳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될 텐데요. 연휴인 만큼 평소 주말보다 혼잡하겠습니다. 특히나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 가장 정체가 심하겠고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교통량이 많아지기 시작하겠고 오후 3시에서 4시 무렵 정체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도로 흐름은 원활합니다. 동해고속도로 부산에서 포항 방면 척과 구룡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나들목 사이 양방향으로 버스 전용 차로제 시행되고 있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도 정체 구간은 현재 없어서 도로 흐름 수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밤사이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나주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등 남부 곳곳에는 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에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강원에 20에서 60,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경북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도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니까요. 산사태 피해 등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안팎,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과 광주 29도, 대구 32도, 울산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다음 주 후반까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며 길게 이어지겠고 무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2: 네, 오늘은 확정편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확정편향이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편향의 일종인데요.
1: 예.
2: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념, 기존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에 나머지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뜻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1: 네.
2: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심리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 기존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확정편향의 경향성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유리한 기사나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는 그래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비판적인 리포트나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댄다라면서 무시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사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딱 이런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맞습니다. 점점 네? 그렇게 네. 되죠.
1: 근데 유튜브가 없던 시기에도 확정편향에 대해서 이게 치우친다는 게 있었고.
2: 있었죠. 예.
1: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2: 예. 가장 근본 원인은 인간의 두뇌가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커는 신기관이란 책에서 인간 지성의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 예.
2: 인간의 지성은 일단 어떤 견해를 수용하면 다른 모든 것을 끌어와서라도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부합하도록 만든다. 아무리 강력한 반정의 사례를 들어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멸한다. 한편으로는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배척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의 지성은 자기 마음을 끄는 긍정적 증거에 대해서는 쉽게 끌리지만
1: 네.
2: 부정적 증거 앞에서는 무감각해지거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베이컨도 인간 지성에는 확정편향의 경향성이 존재한다라고 본 셈이죠.
1: 네.
2: 가령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선행기사에 대해서는 열렬히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 기사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면서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신념과 배치하는 정보까지 자세하게 분석하는 일에는
1: 네.
2: 불편함이나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1: 불편함이나 피곤함을 느낀다 그러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2: 네, 그렇죠.
1: 근데 이것만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진실이나 진리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은 지성이 진리에 접근하는 걸 방해하는 편견을 우상, 아이돌이라고 칭했고요. 또 인간이 흔히 빠지기 쉬운 편견으로 네 가지 우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우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 이거 학교 다닐 때 그쵸? 시험 많이 나왔죠.
2: 네. 맞습니다. 그 네 가지 우상은 각각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인데요. 이 중 동굴의 우상이 확정편향과 특히 관련이 높습니다.
1: 아, 그 동굴의 우상이 확정편향이었어요?
2: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이 높다는 거죠.
1: 예.
2: 그래서 베이컨은 동굴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동굴의 우상은 인간 각자가 가진 우상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 본성의 오류 외에도 자연의 빛을 탈색하거나 굴절시키는 동굴 같은 것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동굴의 우상은 개개인의 환경이나 교육, 습관 등 주관적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편견을 말하는데요. 베이컨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예.
2: 그 동굴의 좁은 통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게 되고 그 결과 편견에 빠집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이커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동굴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편견에 빠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자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과랑 문과랑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2: 네네네.
1: 사물을 보는 뭐 그 느끼는 감정도 다르다고 네네. 하는데 아무래도 과학자들은 좀 객관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2: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이 과학자잖아요.
1: 네.
2: 그러려면 이런 사람들은 편견 없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관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객관적 진리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과학자들조차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편견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과학철학자인 노드 러셀 헨서는 과학자들의 관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순수한 관찰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찰자의 지식, 신념, 기대, 이론 등이 관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헨서는 세계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연구할 것이다 라고 믿는 과학자들조차도
1: 네.
2: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과학자들이 자주 끼는 색안경이 자기가 기존에 수용한 이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헨서는 이를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한 관찰은 없고
1: 네.
2: 과학자가 기존에 자기가 받아들인 이론에 따라서 세계가 굴절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컨대 천동설이라는 이론을 수용한 과학자는 천체 운행을 관찰할 때 천동설을 지지하는 현상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반대로 지동설을 지지하는 과학자는 천동설에 위배되거나 지동설의 근거가 되는 현상이 더 잘 포착되죠. 결국 세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마저 자기 나름의 색안경을 낀 채 세상을 관찰하고 있는 셈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뭐 철학자나 뭐 정치가 말고
2: 네.
1: 과학자들도 네. 확증 편향에
2: 에서
1: 얽매일 수도 있다.
2: 예,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예. 보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수정하지 않고 고수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강단이 있다. 또는 뭔가 믿을 만한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예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 예.
2: 어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막무가내로 그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런 이들도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가 습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생각에 대해 절대적으로 집착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에 자신감이 없으면 없을수록 일반적인 의미의 세계의 완전함에 암묵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욱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스튜어트 밀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경향이 결국은 있다고 봤어요.
1: 예.
2: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뭔가 그럴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독자적인 생각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자기 생각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반대되는 의견이나 비판에도 열린 태도를 가집니다. 그 과정에서 그 반론이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생각을 수정을 하죠. 반면에 자기 생각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반론이나 비판을 아예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와도 애써 무시하고 기존 생각을 더더욱 고수하게 되는 거죠.
1: 네. 다 확증 편향이 있다는 얘기고 빠진다는
2: 그렇죠.
1: 얘기인데
2: 예.
1: 이거 빠지게 되면 뭐가 잘못되는
2: 그렇죠?
1: 거예요?
2: 일단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지면 진리와 멀어지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스튜어트 밀은 인류가 지금까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처럼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인류가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정신의 한 특징 때문이다. 지적 또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보여주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의 근원, 즉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따르면 인류는 지금껏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이룩해 왔는데 그 배경에는 인간만이 가진 자랑스러운 특징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동물인 인간은 기존 신념이나 생각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토론을 통해서 잘못을 시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인류가 확정 편향에 빠져서 기존 신념을 고수하는 데 그쳤다면 지금과 같은 발전은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1: 네.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는 듣기도 싫어. 그러면 확정 편향 가졌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2: 그러면 발전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예. 의문이 남죠. 그죠?
1: 예. 아, 예. 그 예.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죠? 예.
2: 베이컨은 자신이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한 만족감에 사로잡혀 정신을 저당 잡히고 있지 않은지를 늘 의심하고 살필 일이다. 지성이 정당하고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베이컨은 우리의 지성이 네 가지 우상에 사로잡혀 편견에 빠질 수도 있으니 늘 신경을 기울이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은 항상 옳다고 믿게 되죠. 그 결과 현재 상태에 안주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리나 생각의 가장 큰 적은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거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결국 확정 편향은 기존 생각이나 신념을 강화시켜서 새로운 생각이나 관점과 담을 쌓게 만듦으로써 점점 진리와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1: 그 우물한 개구리인 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1: 그럼 안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2: 또 우리가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열린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열린 토론
2: 예,
1: 뭐라고요?
2: 예, 예. 이건 스튜어트 밀이 한 조언인데 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아가 다양한 처치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틀린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일을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기 생각을 고수하기보다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고 비교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결국 진리는 기존의 생각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 편향에 빠져서 기존의 생각을 고수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점점 진리와 멀어지고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확정 편향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좀 점검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대부분 빠져 있다는
2: 예,
1: 거예요.
2: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1: 예, 이혁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겠습니다. 선우정화가 부릅니다. 상상.

0: 선우정화가 부른 상상 들으셨습니다. 음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이야기 이주연 푸드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음식 해볼까요? 더운데 참.
1: 이 계절이면 빠질 수 없는 음식, 네. 바로 복다림 이야기입니다. 아. 요즘에 삼계탕집 앞에 정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복다림이라는 말을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신 분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 그 지난 17일이 복날이었잖아요.
1: 네네. 네.
0: 그래서 16일인가?
1: 네.
0: 네. 복날에 먹는 음식이라는 건 아는데 복다림이라는 이 단어도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에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0: 이 복다림 옛날에 많이 썼는데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1: 이게 이제 삼복자에서 복자 한자를 보면요. 흔히 사람 옆에 이 개가 엎드린 모습으로 풀이를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개도 꼼짝을 못하는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오행설로도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가 너무 덥다 보니 가을의 금의 기운이 여름의 화의 기운에 눌려서 잠시 힘을 못 쓰는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복날에 고깃국을 끓여 먹는 행위 자체를 복다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0: 네.
1: 이제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몸을 보호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죠.
0: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복날에 개고기 많이 드셨어요. 요즘엔 그런 거 싹 없어졌는데.
1: 네,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보신탕이 대표적이었죠.
0: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없어진 지는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어요.
1: 그럼요.
0: 회사 앞에서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는데 옛날에도 복날이 특별했죠.
1: 그럼요. 이 조선시대에서는요. 나라에서도 신경을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이 특식을 내려줬다는 기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초복에는 개고기 요리, 그리고 중복에는 참외, 말복에는 수박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국가가 이 여름 건강 관리를 챙겨준 셈인데요. 더운 시기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제 배려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복날이 단순한 민간 풍습이 아니라 이 계급에 상관없이 사회 전체가 공유하던 계절 문화였다는 걸 알 수 있죠.
0: 근데 수박하고 참외도 복날 먹었어요?
1: 그렇죠. 우리가 복다림 하면 주로 고기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0: 예.
1: 이제 옛날 기록을 보면은 실제로 중복의 참외, 말복의 수박이라는 표현이 전해집니다. 특히 우리가 말복 무렵에는 정말 더위가 절정에 달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조상님들도 이 뜨거운 이열치열 음식보다는 좀 차가운 음식이 아마 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다림 하면은 이제 뜨거운 삼계탕파랑 이제 차가운 냉면파가 나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좀 이런 차갑고 달콤한 음식을 이제 복다림으로 먹었던 걸 알 수 있죠.
0: 예전 뭐 조선시대 때 이럴 때 복다림 음식은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땠어요? 어떤 기록 같은 게 있어요?
1: 지금도 사실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음식을 가진 사람을 보고 이제 권력자라고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0: 요즘 구하기 힘든 음식이 뭐가 있을까?
1: 이전에는 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두촌쿠라는 디저트가
0: 그 한때 엄청 유명했고 엄청 비싼데 지금은 뭐 흔적도 없어요. 먹는 찾는 사람도 없어.
1: 그죠. 근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두촌쿠 가진 사람을 권력자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과거에도 이 어떤 음식은

0: 그 신분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런 복다림 음식에 대비를 해보면은 민어탕이 1품이고
1: 아 민어가 있구나. 예,
0: 네,
1: 예, 예.
0: 도미찜이 2품이고 그리고 보신탕이 3품이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1: 그러면 보신탕보다 민어탕이 예전에는 더 최고로 쳤네요.
0: 그렇죠. 당시에 이제 최고의 으뜸 보양식이 이제 민어였던 거죠. 그래서 문헌에는요 그 민어의 기능 효능이 따로 이제 기록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적 우리가 구하기 쉬워졌지만 이제 당시에는 어떤 계절성과 유통이 제한되어 있어서 굉장히 귀했죠. 이제 같은 복날이더라도 누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적 위치가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던 거죠.
1: 그 진정한 복날 밥상의 으뜸은 민어를 친다.
0: 네, 과거에는 이제 민어가 으뜸이었다.
1: 궁에서는 그때 뭐 먹었대요?
0: 궁 중에서도 이제 재밌는 보양식을 먹었는데요. 임자수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임자가요 깨 네. 중에서도 참깨를 의미합니다.
1: 임자가 참깨예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차게 식힌 닭 육수에다가 이제 깨를 갈아서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명을 얹어 먹는 일종의 냉탕 요리였는데요. 지금 이 레시피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음식입니다. 이제 궁 중에서도 꼭 뜨거운 음식만 이제 복다림으로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좀 차가운 음식도 먹으면서 유연하게 이제 식문화를 영위했던 걸 알 수 있죠.
1: 삼계탕인데 그 냉탕이고 참깨가 들어간 임자수탕이 네. 궁 중에서 먹었다.
0: 네네.
1: 요즘 참깨보다 들깨 삼계탕 네. 같은 거 많이
0: 맞아요. 뜨겁게 팔팔 끓여서 네, 먹죠.
1: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요.
0: 그리고 이제 보면은 왕실에서 또 특징이요. 같은 복다림 음식이더라도요.
1: 네.
0: 좀 격을 높여서 이름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조선 왕실에서는요. 개고기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보신탕 대신에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1: 왕실에서?
0: 네네. 여기서 이제 간은 집이고요. 예. 장은 노루를 뜻합니다. 이제 수라상에서 개라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노루라는 뜻으로 좀 격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해경궁 홍시에 이런 회가변을 열었을 때 그 수라상에 오른 메뉴 이름이 가장증. 이라고 해서 개고기찜이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복날이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개고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쇠고기 너무 값비싸고 좋은 생선 구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이제 개고기가 좀 비교적 접근하기가 쉬운 단백질원이었죠.
1: 네.
0: 그래서 이런 게장국 계열의 음식이 점차 변주되면서 지금의 육개장과 같은 매운탕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육개장이라는 말이요. 게장국에서 게를 빼고 육자를 넣어서 이제 자리 잡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좀 변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개고기 대신에 소고기로 바꾸고 이렇게 좀 이름도 중립적인 육개장 으로 이제 돌려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양념 방식이나 국물 이런 구조만 보면 게장국과 육개장의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우리가 복다림 음식을 하면서 예전의 상황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명칭이 나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게 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내년 2월 7일부터는 이 게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었다.
0: 네,
1: 뭐 그것까지도 우리가 뭐 말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0: 그럼요.
1: 얘기하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나 복날 하면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이 오래된 전통 복다림인가요?
0: 우리가 그냥 복날하면 삼계탕을 으레 떠올리니까 그 역사가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의외로 이 삼계탕이라는 이름이 비교적 20세기 최근에 들어서야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계탕 이전에요. 그 원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먼저 황계탕이란 것이 있습니다.
1: 황계탕.
0: 네. 예. 인삼이 너무 귀했던 시절에는요. 이제 닭에 황기와 대추를 넣어서 이 황계탕을 끓인 게 굉장히 대표적인 보양식이었어요.
1: 아, 삼 대신에 황기를 넣었군요.
0: 네네. 네. 그러다 인삼 재배가 늘고 이제 부유층을 중심으로 인삼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닭으로 끓인 국에 인삼 가루와 찹쌀을 넣어 끓이는 게삼탕이 나타납니다.
1: 네.
0: 닭에 인삼을 곁들였던 어떤 특별식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이후 외식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식당 메뉴판에는 게삼탕이라는 이름이 이제 자주 올라갑니다.
1: 게가 먼저 붙네.
0: 네, 순서가 네. 게가 먼저였죠. 그러다 이제 1960년대 수삼을 통째로 쓰는 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개삼탕에서 삼계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닭보다는 인삼의 가치와 상징성이 더 크다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도 주인공 자리를 인삼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최근에 이 복날엔 삼계탕이라는 관념도 굉장히 오래되지 않은 최근의 산물이라는 점인데요.
1: 예.
0: 이제 조선 시대에는 복날 하면은 뭐 게장국, 보신탕 혹은 민어탕을 이제 먼저 더 떠올렸고요. 닭은 좀 어디까지나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흔한 연계백숙의 형태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삼계탕이 국민 보양식으로 자리 잡은 건 1980년대. 외식 산업과 관광 산업이 결합하면서부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1: 요즘 삼계탕은 닭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0: 1인분인데 거뜬하게 먹을 수 있죠.
1: 그런데 다른 나라도 복다리미 음식이 있어요?
0: 그럼요. 다른 나라에도 물론 복다리 음식이 있고요. 이제 중국과 일본에도 이제 음식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우리 삼복과 같은 삼복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초복에는 만두, 중복에는 국수, 그리고 말복에는 달걀 전병을 먹는다는 말이 전해져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메뉴 구석이 딱 정해져 있는 만큼 이 북중국 쪽에서는 이 메뉴를 지켜서 먹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도시에서는 여기에다가 뭐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같은 고기 요리들을 추가해서 이제 현대식으로 복다림을 즐기기도 합니다.
1: 중국에서.
0: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요, 복날을 도요노 우시노히라고 하는데요. 이날의 주인공은 민물장어. 이제 운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장어덮밥을 먹는 풍습이 자리 잡았는데요. 재밌는 게 이 장어 먹는 풍습의 출발이 굉장히 상업적인 마케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 예.
0: 이 당시 이제 에도 시대 후반이 되면요, 여름철에 이 장어가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장어집 주인이 학자이자 발명가였던 한 사람에게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이제 하소연을 상담을 합니다.
1: 네.
0: 그러자 그때 그 학자가 오늘은 우시노히, 이제 소의 날이니 우로 시작하는 음식을 먹으면 더위를 안 먹는다는 그런 말을 붙이자. 그래서 장어를 한번 홍보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하기와 우시노이 앞에 우자가 들어가는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우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일본의 여름 이 도요노 우시노이에는 장어를 먹는 풍습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맛있는 이야기 오늘 복다림 음식의 유래와 종류. 종류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이주연 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어제 오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반면 밤사이 남부 곳곳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강한 비구름 때는 동쪽 해상으로 이동하며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앞으로 대구 경북에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강원에 20에서 60,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도 오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다시 경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도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니까요. 산사태 피해 등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 기간에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현재 일부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 폭염특보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 후반까지 장마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탈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40대 소방관 A씨가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사다리 차를 운전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40대 소방관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24시간이 지났지만 건물 6층에서 7층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220여 대의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에 폭우가 쏟아지자 의성군이 단천면 구계리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오늘 0시를 기해 단촌면 국외 1-2리에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 등 155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안동에서도 홍수 경보 발령에 따라 취약 지역 주민 62명이 대피했습니다. 낙동강 홍수 통제소는 어젯밤 11시 40분을 기해 지방하천 미천이 지나는 경북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일대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6시 33분쯤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날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자치단체 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들과 민간업자들의 부당 계약 등을 수사해 1,450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 단속 결과를 보면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대전에선 학교 기간제 교사와 행정교직원 채용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을 수수한 학교법인 사무국장 등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어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두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폐문 부재, 즉 문을 닫고 부재 중인 상태여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총괄 수행 중인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8일 8일째 이란을 겨냥한 야간 공습을 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 미군은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젯밤 요르단에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무즈타바 하메이니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